김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리얼 맥코이의 Another Night이셨습니다. 찰손 브로즈님이 신청하신 거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네요. 자, 쌀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쌀은 사실 신선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래되면은 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쌀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쟁여놓고 드시게 되면은 약간 좀 맛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보관을 잘 하시든가. 그래서 이 즉석밥이 좀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도정하자마자 그걸 예를 들면 이제 건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석밥이 좀 맛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밥은 늘 탁 밥통에 밥솥에서 해야 맛있죠. 자, 한동준의 FM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최적화된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킴 와일드의 You Came에 이어서 퀸시 존스의 I Know Korea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킴 와일드 노래는 홍영미 씨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I Know Korea 푸른 하늘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수연님이 일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 아, 선곡이 정말, 아유, 정말 뭐예요. 너무 좋아요. 말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없군요, 선곡. 선곡은 늘 여러분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곡들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입니다. 저는 을, 아니, 저는 을도 아니고요. 병 정도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 한동준입니다. 사냥자리님이 의왕 초평동 9번 마을버스 안에서 기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저는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기사님.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Puff, Puff the Magic Dragon 준비했고요. 이어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Boxer, 그리고 Birds의 Turn, Turn, Turn, YOLO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앤디 깁의 섀도우 댄싱에 이어서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앤디 깁의 노래 섀도우 댄싱은 조윤진 씨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1444번으로 털장 수술하고 한 달 만에 햄버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먹을 때 안 아프니까 너무 좋네요. 동준님도 아프지 마셔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운동도 좀 하고 먹는 것도 좀 자제하고 그 또 잠도 잘 자야 되고 뭐 그런데 아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참네. 2151번으로 친구들 모임하고 FM팝스 들으면서 자유로 달려서 지금 주차장에 도착해서 선곡이 좋아서 못 내리고 있습니다. FM팝스 최고! 그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선곡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자, 신디로퍼의 노래 듣겠습니다. Time After Time. 둔봉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이 노래는 1797번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만 적막한 건실어서 늘 레인보우를 켜두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레인보우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자, 한동준의 FM팝스 듣고 계십니다. 한동준의 FM팝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을 계속해서 두 곡, 세 곡, 어떤 땐 네다섯 곡씩 계속해서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고 노래 소개 그리고 신청하신 분 소개 정도만 합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구약 세계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의 꿈, 이런 것들을 요구로 구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질서입니다. 플라톤이 썼던 국가정체라고 하는 책에서 정의란 강자의 편익이다 라고 한 말처럼 힘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강자들의 폭력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유의 수레바퀴 아래서 짓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로 등장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마주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논리는 힘과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자기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노견에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를 관통하고 있었던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잽니다. 딱딱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평가받아 죄인, 의인 나누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나누고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요. 여자와 남자를 나눕니다. 나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차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혐오함으로 자기들의 맑음을 드러내 보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개혁운동가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삶의 실상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비라고 하는 척도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깊은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인 양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죠? 나의 죄를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겪어내셨다는 의미죠. 이것을 교리적인 언사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 알아주신 분이란 말이죠. 아름, 그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고통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꾸로 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것인 양 받아 안으셨습니다. 사랑의 용광로 속에 녹이셨던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잔치가 벌어졌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서 벌어졌던 바로 그것, 사람들이 내 삶이 무한히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움 받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행복했지만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불길하게 보였습니다. 구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별을 사라지게 만든 대상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가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공모하여 예수를 없앤 것이고 이것은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그들이 싫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성령이 그들께 내려오게 됐을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떡을 함께 띄고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졌다. 사람을 개별화시키고 있던 세상이 성령에 의해 무너져서 서로가 고통을 나누는 사람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원수된 담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무너뜨려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담을 허무는 것.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이고 교회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탐욕이 제도화된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그 길로 달려가는 것밖에 삶의 길이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세상이 재앙물이 험악하다 해도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제시되고 있는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제 아무리 진창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을 솟아내는 인생을 산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방 오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속에 늘 뇌성처럼 담겨 있었던 얘기는 마라나타, 마란아타 혹은 마라나타인데 주님께서 오신다 혹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한 말인데 그런 종말론적 기대를 가지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삶을 이어갔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점점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한 회의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나 그나마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이죠. 갈릴리 해변에서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졌겠죠.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주님은 이러든지. 그런데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거나 죽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책들이 등장한 것이 복음서들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는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서로 교집합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전승하는 공동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러나 그 네 개의 복음서가 한결같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의 질서를 가져왔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네 복음서. 색깔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의 동일한 네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성령 강림과 더불어 계시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땅끝을 향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동시에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다른 서신들의 밑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통과해가는 지점은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만 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경멸에 맞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대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통과하기를 꺼리고 우회하거나 외면하고 하는 지대가 있죠. 그건 기억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물결은 거기를 통과해 가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땅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역적으로 먼 곳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다 땅끝이라고 본다면 오늘도 땅끝에 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또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땅끝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구성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천사 같은 사람들의 모임만은 아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노정되기도 합니다. 삶의 습관이 다르고
문화적 습속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를 까맣게 잊기 쉬운 것이죠. 그런 교회 안에 발생된 구체적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서신이라고 하는 장르를 선택해서 개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고 그 편지에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복음 가운데 머물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든 사람들을 존엄하게 책망하고 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서신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속에 값없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서신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시대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래서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이르렀을 때 아주 묵시문학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개시되려고 할 때 이 두 세계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있는 게 묵시의 세계입니다. 무너지는 옛 세계의 고통,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계, 그 속에 세상은 혼돈에 빠져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이죠. 계시록은 바로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는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신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요한이 비전 가운데 보았던 장면인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 옆에는 고통을 당한 것 같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화답하듯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오고 그 노래들을 천군 천사의 노래로 이어지고 온 세계 만물이 그 노래에 동참하는 장엄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세계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핵심은 뭡니까? 하늘 보좌 가장 깊숙한 곳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고통받는 어린 양이 있다고 말한다. 고통이 세상의 중심이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이미지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들이 해소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함께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될 때 찬양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그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침내 주님이 완성하실 세계를 바라보며 우린 나가는 종말론적 공동체에 속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그래도 나름대로 대단했던 선수였어요. 앞으로 뭐 다른 일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아, 나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아,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상태까지 가게 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슬럼프 번아웃만 1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있었어요. Why not? Why not?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스케이트 선수였고 지금은 멜로페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박승희라고 합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생각보다. 일단 저를 많은 분들이 뭐 올림픽 최초의 전종목 메달리스트 혹은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최초의 전종목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또 최초로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을 함께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래도 나름대로 대단했던 선수였어요. 네, 이런 저를 조금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돈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금수저도 아니고요, 뭐 수십억 자산가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좀 내었던 선수여서 여러 가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멜로페는 저 이외에 직원이 한 명이에요. 저와 직원 이렇게 두 명이서 뭐 경영부터 시작해서 생산, 디자인, 뭐 공장까지 제가 다 다니고 있고요. 아주 굉장히 작은, 작디작은 브랜드입니다. 나름 선수 시절 제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갔고, 또 나름 나이는 30대지만 경력은 50대라고 생각하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분야를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세바시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27살에 은퇴를 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27살에 은퇴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데, 저는 10살 때 운동을 시작해서 17년 만에 운동을 은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이제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뭐 다른 일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기엔 좀 늦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한번 전향을 하기도 했고, 또 그때 바닥부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고된 역경과 좀 힘든 일들을 겪어봐서 그런지 도전을 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이미 20대 때 알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은퇴를 하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 S모드 서울이라는 패션 학교의 장학생으로 한 달, 굉장히 짧지만 한 달이라는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됩니다. 패션을 공부하는 학교인데요. 직접 옷도 만들어보고 또 디자인도 해보고 실전과 가장 가까운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 분야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이 느낌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됐고요. 그렇게 한 달 과정을 수료하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려면 첫 번째로는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작은 도전들을 여러 번 거쳐야 합니다. 낯선 분야에 도전했기 때문에 저도 분명 이 분야가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유는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분야에 도전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많았었고,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점점 길어지면서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항상 있고 또 뭐 SNS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뭐 가족들과의 대화도 없어지고요. 나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아 라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상태까지 가게 됐고, 아무런 준비 없이 뭐 어학연수도 아니고 또 패션 공부도 아니게 그냥 영국으로 도피처럼 떠나버리게 됩니다. 정말 작은 아마 영국에서는 은퇴 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 해안가의 브라이튼이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에 심지어 영국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6개월을 영어 저 잘 못해요. 근데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혼자 마트에 가서 뭐 하나 뭐 사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집 밖에 나가지 않았었는데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헬스장에 가서 혼자 등록해서 운동도 하고 뭐 카페에서 어학연수 온 한국 선수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 저를 알아봐주면서 같이 조금 놀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많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는데요. 나 너무 재밌다. 이제 조금 다른 데도 가보고 더 오랫동안 있어보고 싶다 한 찰나에 저에게 혹시 이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치성 부비동염이라는 건강 악화가 굉장히 심하게 영국에서 오게 돼요. 열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이 볼 쪽에 염증을 빼주지 않으면 약이 들지 않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하루에 8알씩 막 해열제를 먹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너무 아프기, 치아까지 아프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조금 느낌을 많이 받게 돼서, 이거 나 지금 당장 한국에 안 가면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뭐 뒤에 일정들이 제가 막 되게 많았는데, 바로 다 취소를 하고 당일날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힘든 시간을 도피하기 위해서 영국에 갔던 건데 돌아와 보니 전혀 나아진 게 없었고 더 나의 건강 악화만 얻게 되고 조금 더 많은 우울증과 좌절감이 많이 왔었는데요. 또 거기에 상실감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힘든 시간들이 1년 정도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슬럼프, 번아웃만 1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건 제가 영국 생활에서 저를 가끔씩 즐겁게 해줬던 정말 그림 실력이 좋진 않지만 끄적였던 가방 디자인이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한 번씩 끄적이고 할 게 없으니까 노트에 맨날 끄적이고 이랬었는데 영국에서 가방 디자인을 했을 때 되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쉽게 떠오르고 쉽게 그려지고 했던 기억이 나서 가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큰 성공을 바라고 그 전에 작은 도전의 기회를 좀 무시했다면 인생 2막도 제가 봤을 땐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시작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되게 오랜만에 내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무언가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가방을 하나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을 시기가 제가 은퇴 후에 방황을 했던 시간이 벌써 2년이나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이제, 이거 망설이면 안 되겠다. 1, 2년을 이렇게 날려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런 결심을 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도전을 할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 한 모임에 나가게 돼요. 뭐, 그러려고 나간 건 아닌데, 거기서 지금의 제 남편도 만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막내였어요. 모임에서 막내였고 거의 30대, 40대 정도의 분들이 계셨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계시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심지어는 너무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고 새로운 도전을 한발더 다가갈 수 있게 해준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환점이 되어준 이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많이 뛰고 직접 겪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그 이후 저는 가죽 시장을 처음으로 혼자 돌고 샘플실과 공장도 알아보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한 300만 원 정도를 날려요. 초반에 가죽 시장을 돌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퍼 있잖아요. 많이들 보시는 가방에 달린 지퍼인데 그 지퍼를 제가 생산에 맡겨야 되는데 그 지퍼를 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길이를 재는 방법을 몰라서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되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재서 드렸는데 그게 잘못 나온 거죠. 그렇게 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 300개의 지퍼를 네, 이제 그 돈을 날리게 되는데 아직도 그 지퍼는 제 사무실 옆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너무 쓰고 싶어요. 근데 근데 이 실수가 저의 실수이기도 하고 분명히 그랬지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느낌이었고 너무나도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의 전환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 이런 실수들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실수들을 지금 내가 혼자 할때 해보지 않으면 만약에 직원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재는지도 모르고, 이런 걸 내가 몰랐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지금 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졌고, 저를 응원해주게 되더라고요. 인생 2막을 열때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전에 하던 일을 하면서 얻은 결과와 깨달음입니다. 선수로서 제가 17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고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 또 무언가를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소치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500m에서 다른 선수 때문에 넘어지면서 스테로이드를 바로 맞아야 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정말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마 올림픽 때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가 세 종목이나 돼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서까지 이런 부상이면 난 이제 끝났다. 이번 올림픽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안 되겠다.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다 해서 스케이트 훈련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매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다리에 붕대를 감고 제가 스케이트를 신게 됐고요. 올림픽 기간이 되게 짧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1000m와 3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2관왕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러려고 제가 말한 건 아닌데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붕대를 감고 한다는 게 힘들었고 정신력으로 정말 버티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경험들, 정말 좌절과 실패와 이런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그걸 겪고 일어나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이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제가 혼자 방황했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더욱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도전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그 많은 경험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어나가는 것이고요.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순간들에 저도 모르는 사이 선수 시절 경험들을 아주 자주 떠올리고 있습니다. 작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 2막을 열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도전이나 인생 제3막에도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요. 도전을 계속하는 한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나 실패의 위험도 높아지겠죠. 근데 안전하게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일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뭐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인생에서 이런 좌절, 실패 혹은 행복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책상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감정들을 앉아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확인하고 수백 번 연습해야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비결인데요. 이게 비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인생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운동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서 하지도 않았었는데 은퇴하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거치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도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큰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도전에 성공하려면 나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야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항상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체력 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승희였고요.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서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산수 같은 여자 오네게입니다. 심사위원분들이 도미노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거 됐다. 이거 되는 주식이다. 실제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신제품 매출만 27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주는 보상이 뭔지 아시나요?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한국에 오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일이 하나둘씩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점검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한국 생활 12년 차 오네게입니다. 여러분은 재능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송 대회에 참가하고 실제로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집에서는 볼펜을 입에 물고 이제 발음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신문 방송학을 전공한 것도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인생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분명한데 특별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이 카자흐스탄의 방송국 생태계 자체가 저랑 결이 좀 안 맞고 정서가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이 좀 카자흐스탄 정서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생각 하나로 저는 오히려 내가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내 길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푹 빠졌습니다. 정말 블록버스터급 전환이긴 한데 어느 날 한국문화원에 다니던 제 고등학교 후배가 저를 꼬셔서 어떤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가자고 엄청 조르고 졸라서 따라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문화교류 콘서트인 거예요. 그 콘서트에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송일국 배우님께서 축사도 좀 해주시고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노래들이 나오고 또 장구와 가야금의 그런 전통 공연들이 펼쳐졌는데요. 저는 그 공연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좀 아려왔습니다. 여기가 내가 옛날부터 속해 있어야 했던 그런 데가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좀 애틋하면서 애절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물론 공연 자체가 그런 애틋한 공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이제 앉아 계셨던 고려인 두 분도 한국어로 대화를 하시고 또 한국어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와, 정말 한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바로 다음 날 한국문화원에 가서 한국어 수업을 등록해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아, 그래,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길이 내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온 건 아니고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한 명 내지는 두 명씩 뽑는 정부초청 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뽑혀서 운 좋게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오는 도중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신문방송학과를 2학년 1학기까지 다녔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그냥 졸업하고 석사를 차라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는 다 아예 안 듣고 포기하고 편입이 아닌 반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지 이제 3개월 만에 저한테 아주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세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학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어학당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여기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는데 저 여기 나가서 대상 받을 것 같은데 혹시 제 스피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음씨 잠깐 선생님께서 다행히도 저를 열심히 지도를 해주시고 둘이서 빈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막 발음 연습도 하고 내가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지 그런 스피치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요. 무대 위든 인생이든 절대 움츠러들면 안 된다. 전부 다 기세다. 기세 있게 나가라라고 해서 저는 무대 위에서 최대한 뻔뻔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제 상당히 평범한 자기소개를 하는 도중에 저는 나와서 딱 당당하게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산수 같은 여자 오네게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더니 심사위원분들이 거의 도미노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이거 됐다. 이거 이거 되는 주식이다 하면서 정말 신나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도 똑같이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똑같은 원에게였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일이 하나둘씩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이라는 업무를 맡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회사 자체 브랜드의 이제 홍보와 마케팅 일을 담당했는데요. 실제로 동남아 마켓을 운영하고 스토어 팔로우 수를 3명이서 900명까지 올리고 실적을 냈습니다. 역시 난 또 뭔가를 해냈다 하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제 일에 손을 많이 못 대게 됐습니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회사에 오가면서 그럼 뭐 사내 정치 뭐 약간 다양한 이제 이해 관계자들의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연 때문에 제가 제 일에 권리를 많이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일이 현저히 낮아지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뭐하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점심 때까지는 어떻게든 좀 때우겠는데 점심 먹고 나서는 막 졸리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자 하면서 이제 대표님이나 제 상사들에게 이것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것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다 반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삐뚤어진 마음에 나도 그냥 시키는 것만 해야겠다 하면서 상당히 좀 게으른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회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제품 개발 부서의 담당자분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퇴사함과 동시에 그분이 맡던 업무가 고스란히 저한테 넘어왔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나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러 들어온 사람인데 이런 업무를 나한테 맡기는 건 무슨 심보지? 하면서 별로 내키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는 일이었고 특히나 저희 KBT가 지금 엄청 활발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아주 좋은 광경을 제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 새로운 도파민을 찾았다. 이 일이다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담당자분들이 안 해주던 것들을 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품질은 상당히 고퀄리티의 품질은 원하는데 가격은 상당히 낮은 가격을 원하는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기서는 바로 자르지 않고 이제 다양한 거래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좀 이렇게 매출을 열심히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제품 개발을 맡은 지 6개월 만에 신제품 개발 성사율은 98%를 넘었고요. 신제품 매출만 27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가 보이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이런 일도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국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주는 보상이 뭔지 아시나요?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일, 저 일 다 맡아서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인간인 거를 몰랐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뼛속까지 문과였는데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들의 이런 신비로운 과정이 저한테 재미있고 제가 그 일을 해서 실제로 성과까지 이뤄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하나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제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니까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또 동아리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면접날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웬 천사 같은 차은우 같은 선배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별의 시련의 아픔이 정말 순식간에 치유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밥이 한 숟갈도 안 넘어가던 저였는데 그날은 제가 삼겹살에 소주에 김치찌개 밥 두 공기까지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안 좋거나 힘들 때 자리를 바꾸거나 자신을 좀 색다른 환경에 노출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를 또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리의 중요성을 한국에서 살면서 상당히 많이 깨닫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대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독도 사랑 말하기 대회입니다. 대회의 취지는 뭐냐면 독도에 대한 사랑을 글이나 스피치나 혹은 춤, 노래, 연극과 같은 그런 다양한 유형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때 팀으로 출전을 했고 저희 팀 이름은 BTS가 아니라 DTS였습니다. 독도 소녀단이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 팀원들의 신뢰로 실제로 연극을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연극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극의 내용을 아주 잠깐 이제 언급을 하자면 독도 근처에서 낚시를 하다가 어떤 일본 어부도 같이 낚시하시는 걸 보고 아 여기가 조선 땅인데 너는 왜 여기서 낚시하고 있냐? 너 여권 어딨냐?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일본 그 자치구에 잡혀가서 독도가 한국 땅이다, 조선 땅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일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화를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을 해서 안영복 선생님께서 인스타그램을 하던 와중에 어떤 일본 어부가 아이 다키시 마스바라시 하고 올리는 그런 게시글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를 좀 표출을 했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노래에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 많이 아시죠? 이 노래에 이제 개사를 해서 실제로 최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도 좋았지만 저는 독도에 갈 수 있었던 게 정말 제 인생의 큰 선물이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한국분들 중에서 독도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독도가 이 조상 3대가 덕을 쌓아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배가 뜰 수 있는 최적의 날씨가 다 뒷받침되어야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회가 개최되던 이제 10년째 개최됐었는데 독도에 갈 수 있었던 기수는 두 기수뿐이었고 그중에 조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말하기 대회에서 또 대상을 받고 공연을 하고 또 시나리오를 쓰고 회사에서 신제품 17개를 만들고 하늘이 점지해줘야지만 갈 수 있다는 독도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도 저는 충분히 말하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고 무슨 일이 생겨도 열심히 하는 성격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겼습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말할 기회가 생기고 글을 좋아하니까 글 쓸 일이 생기고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일을 좋아하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회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와 마케팅을 하던 자리에서 제 능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 능력을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점점 작아졌죠. 그런데 신제품 개발이라는 일을 맡자 다시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자리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노력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에게 맞는 자리가 없다면 그 능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점검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내가 알맞는 장소, 알맞는 환경에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 자신을 너무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런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아, 이 자리가 정말 나의 능력을 꺼낼 수 있는 자리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도 실컷 빛나실 수 있는 무대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아침에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그 사소한 것을 못 정해서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렇게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순간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여름도 아니고 완전히 가을도 아닌 지금 가끔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히 괜찮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힘든 것도 아닌 채로 하루를 건너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애매함을 못 견뎌서 빨리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확실히 정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그렇게 재촉하지 않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도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넘어가잖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반팔이 애매하면 가디건 하나 챙겨 나오면 되니까요. 오늘은 애매한 자리에서 서성이는 분들과 함께 투데이 시작합니다.

투데이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투데이 영화 산책 시간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영화를 함께 좀 나눌까 항상 고심을 합니다. 저도 보고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일단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봤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또 나눌 수가 없어서 최근에 제가 본 영화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두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 바뀐 게 있어요.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오늘 영화 산책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그린북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보셨다면 기억을 좀 되살려보시고 저와 함께 또 여행 떠나보시죠. 1962년의 미국입니다. 그 뉴욕의 브롱크스에서 나이트클럽 일을 하던 클럽 일을 하던 주인공 토니 립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보통 친구들이 떠벌이 토니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조금 허세가 심한 말보다는 행동이 조금 앞서고 조금은 거칠지만 가족은 또 끔찍하게 아끼는 그런 남자입니다. 하지만 뭐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좀 허세가 심하다는 거죠. 어느 날 이 클럽이 잠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찾아와요. 어떤 일자리냐면 바로 운전기사 역할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구냐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라는 남자였어요. 돈 셜리는 이 영화에서 이제 흑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가 공연을 하러 떠나려고 하는 곳이 당시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했던 미국의 남부예요.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 돈 셜리를 모시고 이제 순회 공연을 떠나야 하는 그런 임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토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그 유색 인종에 대한 그 편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운전기사로 고용이 돼서 가게 되죠. 자동차 한 대를 타고 남부 공연 투어를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거칠고 말투도 투박한 토니였고 또 한 사람은 클래식 음악과 예술에 둘러싸여서 아주 정말 교양 있고 또 자존심도 강했던 피아니스트 돈 셜리. 이 둘의 만남이 시작된 거죠. 둘은 정말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발부터 아주 삐걱삐걱거립니다. 토니는 이 우아한 돈을 보면서 아, 참 세상 물정 모르는 까다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반대로 돈은 토니를 보면서 아, 저렇게 무례하고 교양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둘의 여행이 시작이 되죠. 재밌는 게 이제 토니가 여행 중에서 아내가 가면 꼭 편지 쓰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아내 이름이 돌로레스인데 아내에게 편지를 막 쓰는데 피아니스트 이 돈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엉터린 거예요.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서툰 것을 보고 도와줍니다. 아 이건 편지가 아니라 무슨 몸값 요구하는 요구서 같다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그의 문장을 하나씩 고쳐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돈 셜리가 많은 것들을 좀 고쳐주고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이 여행이 계속되면서 반대로 이 거친 토니가 돈에게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게 돼요. 자신이 가진 삶의 방식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처음에 서로에게 붙였던 편견,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딱지를 조금씩 떼어내기 시작하죠. 이 영화의 제목이 그린북이잖아요. 이 그린북이라는 것은 이 영화가 만들어낸 가상의 책이 아니고요. 실제로 1936년 뉴욕의 우편 배달원이었던 빅터 휴고 그린이 처음 발행한 여행 안내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배경이 당시에 그 흑인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막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흑인 여행객들이 미국을 자동차로 여행할 때 어디에서 숙박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식사가 가능한지, 어느 주유소에서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걸 미리미리 확인하는 그런 안내서가 바로 이 영화의 제목 그린북이죠. 그래서 흑인 여행객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그런 정보들을 담은 안내서가 필요했대요. 참,
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의 토니와 돈 셜리도 이 그린북을 들고서 남부를 여행하게 되죠. 이 그린북이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모든 내용이 실제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것은 사실인데 영화 속에 당연히 사건들은 각색이 들어갔겠죠. 실제로 이 토니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들은 남아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돈 셜리가 그 편지를 다듬어주는 장면도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도 그 안에 있긴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진 않고요. 오히려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첫 만남처럼요.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그 남부의 투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나게 돼요. 중간에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 영화가 끝이 날 때쯤이면 이 둘이 정말 편견 없이 끈끈한 그런 친구가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남자 두 명의 남자 배우 두 명의 그런 연기력도 뛰어났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좀 나이가 들수록 경험도 많아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쩌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전부가 다는 아니겠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그린북을 보시면서 한번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정말 그 사람의 다일까, 전부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휴도 있잖아요. 노동절도 있는데 그때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께 한번 추천하고 싶은 영화 그린북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재미있게 봤어요. 유쾌하고 무겁지 않고 그리고도 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주말에 뭐 장을 보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주말 이용해서 장을 보거든요. 미국에서 카드를 이제 카드로 물건을 사다 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수 있죠. Debit or Credit.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을 때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가 다르지? 내가 뭘 눌러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데빗은 내 돈, 뭐 크레딧은 빌린 돈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데빗 카드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나의 그 체킹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져나가고요. 반면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회사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내가 이제 그걸 갚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제 데빗 카드를 가게에서 내가 넣었는데 만약에 데빗 or 크레딧이라고 물어보면 내가 여기서 크레딧을 누르면 내 카드가 갑자기 크레딧 카드가 되는 건가? 이렇게도 살짝 헷갈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데빗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크레딧을 선택해도 여전히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사용하는 거죠. 결제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카드 자체가 갑자기 신용카드로 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왜 복잡하게 이렇게 굳이 두 가지가 있을까요? 보통 데빗을 선택하면 핀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크레딧을 선택하면 서명을 하거나 뭐 다른 인증 방식으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카드와 이 가게 뭐 결제 시스템에 따라서 핀 번호나 서명 없이 처리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데빗은 무조건 핀 넘버, 뭐 크레딧은 무조건 사인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보안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뭐내 크레딧 카드를 몰래 사용했다 그러면 이 연방법상 신용카드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이 일반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카드를 잃어버리기 전에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이 책임도 이제 지지 않아도 되는데, 데비카드는 조금 다르죠. 진짜 만약에 데비카드로 누군가가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뺐다.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정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잃어버리시거나 뭐 도난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늦어질수록 아마 이 소비자들이 부담할 금액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새 아주 큰 돈을 결제해야 되거나 뭔가 그런 일이 있으신 분들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 크레딧 카드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죠. 보통 이제 크레딧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내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당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돈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을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다음 달로 페이먼트를 넘기거나 하면 이자도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빚을 지는 게 싫다 이런 분들은 그냥 데비카드 내 통장에서 그냥 나는 다쓸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은 뭐 데빗이나 그 아주 소액 결제 같은 게 나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소액이라서 잘 보시지 않는 경우, 정말 한 달에 한 번도 은행 어카운트 들어가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자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작은 돈들도 모이면 이거 괜히 빠져나가는 그런 돈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이런 카드 명세서나 은행 계좌를 자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요즘같이 여러 가지 그 사기도 많고 이런 때에 우리를 지키는 좀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커피 한 잔, 점심 한 번, 뭐 작은 거지만 내가 사용하는 것도 쌓이다 보면은 그 나중에 명세서 날라올 때 보면 오, 이렇게 내가 많이 썼나라고 깜짝 놀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가을도 됐으니까 좀 꼼꼼하게 내 은행 어카운트도 한번 이번 달 말일이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제대로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뭐 이상한 게 빠져나갔는지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빗 or 크레딧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그 방식이 좀 다른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나도 모르는 아주 작은, 뭐, 1불 얼마, 뭐, 몇 센트 이런 식으로 소액 결제된 것들을 모르고, 이분이 모르고 계속
몇 년 이렇게 가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달에 뭔가 제대로 나갔는지 확인하는 오늘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저도 막 꼼꼼하게 확인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가끔씩 들어가 보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의 그런 경제 상황도 우리가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을이 시작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시인데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떠오르네요.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그 국어 시험을 대비하느라 많이 외우셨죠. 네, 시를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 시를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요. 이 소적새가 굉장히 좀 작은 새잖아요. 올빼미과에 속하는 작은 새인데 이 소적새의 이름은 그 울음소리에서 유래됐다는 거 아시죠? 이 새가 울 때 소적, 소적 이렇게 운대요. 소적. 소적.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이 소적 이 울음소리를 아, 소치 작다. 솥 있잖아요. 가마솥 같은 솥. 그래서 그 어떤 한을 품은 새의 울음소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이 국화꽃, 국화는 이제 아무래도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니까 국화꽃 한 송이가 피는데 왜 봄부터 이 소적새가 그렇게 울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시인은 그 다음에 다가오는 여름의 천둥과 가을의 서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보는 예쁜 이 국화 한 송이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짠 하고 피어난 게 아니라 봄부터 시작된 시간과 여름의 천둥과 가을의 차가운 서리까지 이 모든 계절을 지나온 끝에 비로소 피어난 꽃이라는 거죠. 저는 이 시를 외우고 읽을 때마다 참 우리네 인생하고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현재만 바라보기 쉽잖아요. 지금 상황. 아, 저 사람은 참 여유 있어 보인다. 뭐 혹은 저 사람 성공했구나. 아, 저 사람 참 단단해 보이네. 지금 그 비치는 모습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봄과 어떤 여름과 어떤 겨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정말 저에게도 소적새가 있었고요. 천둥도 있었어요. 그리고 차가운 서리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아팠던 시간들, 뭐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여러 가지 그 말 못할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씩 있으시죠.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나를 지금에 어떻게 보면 만개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화꽃 비스무리하게 비슷하게 국화꽃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좀 이해할 줄 알게 됐고 조금 더 기다릴 줄 알게도 됐고 사람의 마음도 조금 더 헤아릴 줄 알게 됐으니까요. 어쩌면 인생에서 이 힘들었던 시간이 내 안에 이 꽃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만 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가을 아침에요. 이 시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뒤쪽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이런 말이 나오죠. 뭐 이 모습이 뭐 단순히 나이가 든 여성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견뎌낸 뒤에 비로소 깊어진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고요. 이 꽃이 피어나는 시간은 정말 정말 다 다르죠. 여러분께서는 언제 피셨어요? 어떤 분은 20대에 활짝 만개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뭐 60, 70대에 지금 이제 막 피어나는 분도 계시겠죠. 9월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피지 않은 꽃이 이 한 구석에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내가 만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대하겠습니다. 이 찬란하게 피어날 여러분들의 그날을 제가 기대합니다. 저도 지금 저를 보면 만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더 피어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좀 피어보자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요. 손끝에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세상의 이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Friendship Maintenance라고요. 친구도 관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친구를 관리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친구 주위에 있으실 수 있어요. 한 10년, 뭐 20년 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 같은 친구.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 진짜 뭐 한 10여 년 연락 없다가 어느 날 연락이 딱 됐는데도 하나도 안 어색하고 뭐 진짜 어제 수다 떨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편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 좀 자연스럽게 많이 생겨났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뀔수록 친구를 사귄다? 이게 쉽진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또 자녀 키울 때는 정신 없잖아요. 아이를 키우느라고. 그래서 조금 숨 돌리려고 하다 보면 또 부모님 챙겨야 되는 나이도 있고 내 건강 챙겨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딱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지금 누구랑 제일 친하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Friendship Maintenance. 말 그대로 친구 관계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둬도 좋은 친구면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내가 다시 연락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면 이런 친구 관계라는 게 저절로 유지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는 아예 가까운 친구가 나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인의 친구 관계를 연구하는 그 아메리칸 프렌드십 프로젝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친구의 숫자에는 만족하는데 그래도 난 지금보다 좀 더 친구들하고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지금 딱 한 명하고만 얘기하고 싶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카톡을 쫙 보죠. 전화번호 이제 스마트폰 열어서 쫙 보죠.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오늘 나 정말 힘들었다. 한마디 털어놓을 사람을 찾는데 눈에 딱 안 띌 때가 있잖아요. 그 누구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서도 미국 성인의 한 16%가 항상 뭐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에 나는 외롭거나 주변과 고립이 되어 있다라고 답을 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시대에는 친구 관계도 조금은 의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관리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좀 카톡을 보낸다든가 안부 인사죠? 전화를 한다든가 진짜로 말뿐만이 아니라 한번 만나서 차 한 잔 아니면 밥 한 끼를 먹는다든가 이런 거죠. 이게 바로 관리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계가 젊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요즘에 내가 예전보다 좀 친구가 줄어들었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그거는 조금 내가 그 관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정말 하게 됐어요. 이 얘기는 좀 시간을 좀 내서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두 여성의 이야기예요. 두 여성, 모두 네 명의 여성의 이야기인데 한 여성은 모녀 관계고 한 여성의 관계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는데 참 보면서 마음이 진짜 찡했습니다. 꼭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한번 나눌게요.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아마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 알게 될 것 같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좀 와닿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여러분께 알뜰 정보 하나, 건강 정보 하나 드리고 가면요. 혹시 토마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토마토 좋은 거는 굉장히 잘 아시죠. 저도 뭐 의식적으로 좀 먹는 편입니다. 너무 좋아해서는 아닌데 워낙 좋다고 하니까. 이 토마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분이 아마 라이코펜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또 하나의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토엔이라는 생리활성화합물인데요. 최근에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이 이 피토엔이 어디 어디에 좋다, 무엇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바로 요즘에 많은 분들의 골칫덩어리, 지방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 비만하지도 않은데 왜 내가 지방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술도 안 먹고 고기도 많이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지방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구팀은 생쥐 실험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이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식단을 먹게 한 뒤에 한쪽에는 피토엔을 보충하고 다른 한쪽에는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피토엔을 보충한 이 생쥐에서는 그렇지 않은 생쥐보다 간에 지방이 훨씬 적게 쌓였다고 해요. 지방간도 덜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은 피토엔이 간의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그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활성화해서 간의 지방을 저장하기보다는 이걸 에너지로 만드는구나, 이것을 이제 제시한 거죠. 이번 연구는 이제 당연히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뭐 그러니까 토마토 먹으면 지방간이 치료된대,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일단 피토엔이 지방간 예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초기 연구라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간이 사실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뭐 다들 있는 건데 뭐 그리고 사실 증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지방간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질병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어떤 약을 딱 먹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간세포에 지방이 과도하게 이렇게 쌓이는 상태인데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지나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에 염증과 또 손상을 주게 되고 또 섬유화 이게 무섭잖아요.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섬유화가 진행이 된다. 이게 이제 심하면 간 경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간암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작된 이 지방간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과체중이나 만약에 비만, 당뇨, 대사 이상하고 관련이 좀 깊고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당 들어간 걸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체중 관리도 필요한 것 같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도. 네, 그냥 약 하나 먹으면 딱 고쳐지면 좋겠으나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요. 토마토를 가능하면 식탁에 자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연구에서 피토엔이라는 것은 토마토뿐만 아니라 뭐 당근이라든지 빨간 피망, 자몽, 수박, 뭐 살구 이런 여러 과일과 채소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소개가 됐으니까요. 먹는 것으로라도 조금 보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여러분들 토마토 전혀 맛없다고 안 드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은 아프다고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많이 들으셔서 알죠? 그래서 괜찮을 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식탁에 그 빨갛고 싱싱한 토마토 하나 좀 올려놓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면 뭐 일석이조겠죠. 네. 저도 뭐 토마토는 늘 시장 갔을 때 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토마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좀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 밴드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스밴드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한스밴드가 부르는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한스 밴드가 부른 오락시 아마 기억나시죠? 1990년대의 이 후반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첫 소절만 들어도 그냥 아, 이 노래 하실 겁니다. 한스 밴드는 사실 1998년에 중학교 1, 2, 3학년 그 세 자매가 만든 가족 밴드죠. 그런데 이 노래를 지금 다시 들어보면 단순히 뭐 오락실을 배경으로 한 재밌는 노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노래 속에 이 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집에 가는데 오락실에 들렀는데 우연히 아빠를 발견한 거예요. 어? 아빠가 회사에 있어야 될 텐데 왜 이 시간에 여기 오락실에 있지라고 이제 이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아빠도 회사 가기 싫을 때가 있나 보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이제 이 노래를 들어보면 그때 알게 되죠. 우리가 1998년이면 다 아시는 것처럼 IMF 외환 위기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잖아요. 노래 속 아이가 이제 오락실에서 우연히 아빠를 만났는데 그거는 아빠가 오락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때 아버지들 가운데는 정말 회사의 구조조정, 뭐 실직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걸 집에 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침에 회사 가는 것처럼 갔다 올게 이러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루 종일 어디서 시간을 때우다가 저녁에 다시 퇴근하는 것처럼 들어오시고 이러한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아이에게는 이게 단순한 오락실이었지만 이 어른에게 우리 아빠에게는 갈 곳을 잃은 그 아버지의 하루를 버티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마지막을 보면은 이제 그 아이의 시선에는 아빠가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빠인데 아버지는 이제 실직자, 사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직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락실이라는 노래가 그 당시 IMF 시대를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추억의 노래라기보다 정말 그 시절, 그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낸 그 아버지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들 참 힘드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그런 거죠. 네, 한스 밴드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투데이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이제 또 잠깐 저는 물러나야 될 시간이 왔네요. 아, 내일 여러분들 곁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오늘 남은 시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번 주도 정말 우리 모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로 기다리다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질,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성,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자, 오늘 생활백성 넘기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도 안아드리고 몸도 안아드릴게요. 사실 타국에서 살다 보면 애 키우고 일하고 그러느라 내 몸은 그야말로 방치 아닌가요? 그러다 어느새 왜 이렇게 허리 아프지? 무릎이 시큰해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냥 서글프죠. 뭐 누가 알아줘. 그렇지 않나요, 박사님?
1: 그렇죠.
0: 네. 속상할 때가 있을 텐데. 자, 오늘 K-라디오 라디오 생활백서에서는 우리 몸의 기둥, 중심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뼈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뼈? 아유, 나는 아직 뼈 문제는 없다. 아유, 내 친구가 얼마 전에 넘어졌는데 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 건강을 연구하시는 우리 박사님입니다. 차세대 나노바이오센서 기반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마라 나노텍의 설립자고요. 대표이신 이혜연 박사님 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이혜연입니다.
0: 아, 박사님이라는 이 과학 박사시잖아요.
1: 네, 이학 박사 맞습니다.
0: 박사님, 내가 또 박사님을 뵙겠는데요. 아, 30년간 나노바이오 센서, 바이오 전자 기술을 연구하셨고 현재는 골다공증 치료 반응 후속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이게 저한테 좀 어렵긴 하네요. 나노바이오 센서 이게 뭘까요?
1: 아, 나노바이오 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20, 30년 동안 해왔던 나노바이오 센서는 나노라는 어떤 구조체를 만들어서 네. 이제 그 구조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물질을 음흠. 우리가 센싱하는 그런 네. 어떤 연구 과제였었습니다.
0: 네.
1: 저는 원래 이제 반도체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로 나노 구조체를 만드는 거를 한 30년 동안 해왔었고
0: 와.
1: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바이오 센서 결국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0: 네.
1: 그 연구를 한 25년을 해왔더라고요.
0: 이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1: 예세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0: 네.
1: 거기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고요. 논문은 한 뭐 100편 정도 제가 썼고요.
0: 네. 자,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 반응 후속 관리를 더 잘 연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계시대는데 오늘 또 하나하나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가 그 얘기 먼저 할게요. 오늘 이 얘기는 뭐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실질적으로 그 본인이 어떤 아픈 데가 있다 이런 개인적인 진단이나 약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풀어보는 건가요?
1: 예, 오늘은 뭐 골다공증 이런 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사가 아니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100세까지 우리가 요새 뭐 거의 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굉장히
0: 맞아요.
1: 많으니까
0: 네.
1: 우리가 100세까지 살 때 병원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1: 그러니까는 내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네. 이제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으러 다닐 수 있고 그다음 무언가를 보러 다닐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0: 우와. 좋다. 자, 사실은 잘 걸어다닐 수 있고 뼈 건강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게 엄마가 푹 구워주셨던 곰탕.
1: 맞아요.
0: 난 진짜 어릴 때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우유 먹어라, 뭐 곰탕 이 국물 끝까지 마셔라. 뭐 심지어 콩나물을 먹으면 키 큰데 이래서 콩나물도 많이 먹었던
1: 그렇죠.
0: 기억이 있는데
1: 예.
0: 이 곰탕 사골국 이게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이거 과학적으로 봐도 뼈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까?
1: 거기에 그럼, 이제 예스 노를 네. 하자고 하면은 저는 이제 중간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0: 네.
1: 곰탕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양식이죠? 그러니까 그쵸. 엄마가 뭐 지금 뭐 곰탕집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할머니가 네. 열심히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이죠.
0: 곰탕은 사랑이다.
1: 곰탕은 저는 곰탕은 사랑이고.
0: 그러면서 저기 박사님 침대는?
1: 네. 침대는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곳.
0: 침대는 과학이고 곰탕은 사랑입니다.
1: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곰탕을 많이 먹으면 뭐 이게 뼈 건강에 예방이 된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력을 회복해서 여러 가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까.
0: 네.
1: 그래서 뭐 곰탕을 먹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는 아니고
0: 네.
1: 곰탕을 드시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셔가지고 뭐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뼈 건강을 많이 움직이고 걸어 다니셔야 되는 거니까.
0: 네.
1: 이제 그렇게 하고 실제는 이제 그걸 드시면서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뼈에 좋은 그런 어떤 칼슘들 이게 네. 제품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무슨 네. 유제품도 있고 뭐 멸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요즘에 나오는 보충제도 많은데 또 보충제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으시니까
0: 다 이렇게 배출된다고
1: 예. 네. 그러니까 또 너무 보충제에만 의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너무 과하면 항상 과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근데 내가 칼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걸 자각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약간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곰탕 드시고 그다음에 뭐 멸치 드시고 그다음에 보충제 드시지 마시고 하면서 병행으로 그 의료진하고 같이 의논하셔갖고 검사 네. 받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0: 곰탕하면 근데 뼈를 이렇게 구우잖아요. 네. 그러면 뼈 안에 있던 칼슘이 쏙 다 빠져나올 것 같은데.
1: 네, 이제 그렇게 많이 상상들을 하시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건 상상 속의 이미지고 그렇게 뼈 속에 나와 있는 칼슘이 국물에 막 흘러나와서 하지는 않으니까
0: 네.
1: 이제 오히려 거기에는 뭐 나트륨, 뭐 지방 이런 것들도 계속 네. 많으니까는.
0: 지방 많다. 네.
1: 네.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네, 우리가 또 그냥 국물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금, 후추도 많이 집어넣으시고
0: 그쵸.
1: 또 저는 거기에 김치하고 깍두기 넣어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왜 먹고 싶지?
1: 네, 그러면 칼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뭐 나의 뭐 푸근함?
0: 네. 자, 어쨌든 이제 그 물론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어서 보양식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뼈 안에 있는 칼슘이 쏙 빠져나와서 내 몸에 쏙 들어가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은 해주셨고요. 자, 대표님, 사실 아까 그런 얘기 얼핏 하셨거든요. 뼈가 약해진다는 거를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쉽진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신호가 집에서 있을 때 나타난다면 이게 뼈 건강에 문제다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1: 집에서 나타났다기보다도 아마 그런 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그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키를 재보면
0: 네.
1: 옛날하고 키가 많이 줄었다라는 걸 느끼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0: 아,
1: 그거는 우리가
0: 네.
1: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도 그렇고 뭐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장난치면서 이제 키 검사를 할 때
0: 네.
1: 옛날에 내가 있던 키하고 한 2cm에서 4cm 정도가 좀 줄었다. 이러신 분들은 약간 골감소증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런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아 줄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모든 그 뼈에 관해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가
0: 네.
1: 100%는 아니지만 이런 골감소증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골감소증이라는 게 살짝 조금 난해하긴 해. 키가 줄어드는 게 골감소증인가요?
1: 그렇죠.
0: 네.
1: 아니 왜냐하면 이제 골이 골밀도도 그렇지만 여기 조금 조금씩 내려가면서
0: 네.
1: 사실 키가 줄어가는 그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뭐 지금 뼈에 관해서는 골다공증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골에 대한 그런 병명들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런 자각 증세가 좀 있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의료진에 가서 검사 받고 그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0: 네. 일단 일반적으로 뭐 갑자기 뼈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잘 없기 때문에 키가 갑자기 좀 준 것 같다. 여기서 조금 애매한 포인트는 저는 항상 키를 키워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예.
0: 아 이게 진짜 내 키인가 보다. 항상 이렇게 수긍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좀 준 것 같긴 해요.
1: 사실 네. 저도 계속 줄어가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사실 뭐 그러려니 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침묵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0: 네.
1: 사실상 많은 자각 증세가 있었는데 그냥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니 뭐 내가 뭐 갱년기가 와서 그런 거니 하고 네.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고혈압 같은 경우는 내가 막 혈압이 올라가는 게 눈에 뭐 보이고
0: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
1: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측정을 하니까 네. 알 수가 있는데 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러지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0: 맞아요. 네. 네. 그전에는 뼈 건강 자체를 생각도 안 하는 어릴 때는 차라리 키 크라고 뼈 하는데
1: 그렇죠.
0: 네. 어느 순간부터는 뼈에 관심을 안 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병들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니까는
0: 맞아요.
1: 중요한 네. 거를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만성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걷지 못하면 사실상 어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모든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뼈 건강이 굉장히 저는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궁금한 뼈 이야기 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나노바이오 센서 기반, 나노바이오 센서 기반 헬스케어 기업 마라 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아니 근데 나노는 알겠어요. 근데 마라는 뭐예요?
1: 마라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네. 저 마라탕은 절대로 아닙니다.
0: 탕! 마라탕 네, 아니고.
1: 오늘 곰탕 얘기도 했는데 마라탕 네. 아니고 마라는 이제 제가 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네. 출애굽기에서 그 안에 이제 마라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마라는 자체 우물을 얘기해요.
0: 우물.
1: 네. 작은 우물인데 이제 마라는 사실 이제 쓴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이제 성경책에서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제 기적의 이제 우물로 하나의 이제 의미가 돼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수 그만두고 이제 벤처 기업을 설립을 할 때 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0: 벤처 뭐, 다 되는 거 아니다.
1: 그렇죠. 뭐 네. 군인과 뭐 교수와 뭐 몇몇 분들은 절대로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아주 열심히 할 자신은 있었는데 이거를 정말 그 성공리에 이 모든 편견을 깨고 내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노력도 있고 플러스 기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마라라는 이름을 줬고 네. 나노텍은 제가 원래 전문 분야가 나노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라 나노텍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0: 네. 기적의 한 스푼을 더해서 마라 나노텍이 된 겁니다. 마라 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아까 앞서서 이제 골다공증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골다공증입니다. 그러면 약 드세요. 진단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 약 먹고 뭐 주사도 맞고 그러는데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뼈가 튼튼한 건지 뭐 만져봐서 티가 나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그냥 아 그만할란다 이런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1: 그렇죠. 제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마라 본케어 360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네.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뉴욕 뉴저지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우리가 그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당뇨병에 대한 약을 먹으면 네. 바로 표가 나거든요.
0: 그쵸.
1: 수치 떨어지고 막 하니까. 근데 이 골다공증 골에 관한 거는 표가 안 나니까 뭐 좀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회복이 된 건지 전혀 모르니까 네. 거의가 일단 평균적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6개월 정도 되면은 전부 다 드랍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오시는 거는 실제로 뼈가 부러졌을 때 이제 오시게 되는 경우라서 네.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체크업에 들어가고 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개발을 좀 했습니다.
0: 본케어 360이라는.
1: 예, 마라 본케어 360.
0: 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예,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맨데토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으시는데 많은 분들이 뭐 P1NP CTX라는 거를 이제 검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는 네.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그걸 검사를 잘 하셨는지 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뭐 치료제를 처방을 받으셨을 거니까 네. 그 처방 받으신 그 약이 3개월 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0: 네.
1: 그래서 확인을 할 때 이제 실제로 지난번과 비교해서 효과가 있으면은 그대로 또 처방을 받으셔갖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0: 네.
1: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처방전을 받으셔서 약을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으셨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가
0: 나랑
1: 있거든요.
0: 안 맞는 건가요?
1: 그렇죠. 네. 근데 세상에는 약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다른 약으로 또 갈아타서 처방을 받으셔서 또 진행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0: 네.
1: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또 3개월 뒤에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그게 하나의 치료와 예방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0: 네.
1: 그러면 이게 하나의 워크플로우가 이게 그 순환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질병군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방이 잘 되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하나의 원 시스템을 그러니까 순환하는 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0: 마라 본 케어 360.
1: 예.
0: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약을 먹고 어떤 효과가 보인다. 그래서 또 3개월 더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러니까 내 뼈 건강을 쭉 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딱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에 보고 그다음에 또 보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환자인 우리도 좋고
0: 네.
1: 그다음에 병원도 계속 그 개인적으로 안 알려주고 이게 자동적인 저희가 시스템으로 알리게끔 해서 하게 되니까 그러면 병원도 사실 편해지고
0: 네.
1: 의료진들도 환자들이 갑자기 몇 년 뒤에 다리가 부러져서 너무 당황해서 안 네. 오셔도 되는 거고
0: 네.
1: 또 그렇게 되면 사실 보험회사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뼈가 부러져서 오시면은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하게 되면
0: 네,
1: 보험 폭탄금이 나오니까 결국은 보험회사도 또 병원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0: 네.
1: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근데 그것도 예방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약회사들도 사실 우리 골다공증에 가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0: 네.
1: 먹는 약도 있고 뭐 이렇게 주사 맞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런 약들을 마련을 해놨는데
0: 네.
1: 다들 그 약 안 드시고
0: 뭐 늘 먹던 것만 쭉 먹고
1: 그렇죠.
0: 예. 네. 네.
1: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비싼 임상 기간 다 거쳐가지고 약 인허가 다 받으셨는데
0: 네.
1: 그게 놀고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 되니까 제약회사도 좋고
0: 네.
1: 그래서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저희가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만들려고 지금 야심차게 이제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0: 와, 근데 진짜 그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었는데 이것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을 쓰셨어요.
1: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과학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0: 네.
1: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그래서 360이거든요. 이게 원 사이클 돼서
0: 아, 360.
1: 하나만 끝날 네. 그러니까 1에서 10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360 이게 네. 원을 생각을 한 거예요.
0: 이게 왜
1: 지속적으로 계속 요거는 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폐경기가 빨리 왔는데
0: 네.
1: 폐경이 오면은 보통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남성분들보다 빨리 와요.
0: 네.
1: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폐경이 되면은 호르몬 여성 호르몬 수치가 확 줄어가는데
0: 네.
1: 사실 그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뼈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어떤 메인 팩터도 역할을 하거든요.
0: 아, 네.
1: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태어나면 뼈를 갖고 태어나니까 그냥 뼈가 그대로 성장을 쭉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우리 몸 안에 뼈는 보이진 않지만 뼈가 형성도 됐다가 또 낡은 거는 없어졌다가
0: 오.
1: 결국 요 밸런스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0: 네.
1: 우리가 뼈를 구성해서 우리가 걸어 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호르몬이 없어지는 순간
0: 네.
1: 뼈를 더 이상 생성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뼈는 더 이상 생성이 안 되는데 뼈는 계속 부서지고 있는
0: 네,
1: 그런
0: 노화되고
1: 예, 네. 그런 형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르몬제를 조금 드시고 뼈에 관한 것도 막 드셔야 되는 게 호르몬 그 폐경기 이후에는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0: 네.
1: 남성분들은 이제 여성보다는 이제 평균적으로 조금 늦게 오시는데
0: 네.
1: 한 60대 중반부터는 남성분들도
0: 남성도
1: 사실 네. 왜냐면 요즘에도 많이 얘기가 되듯이 여자는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은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뭔지 시체말 남성 호르몬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고
0: 네.
1: 남성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시면
0: 네.
1: 남성 호르몬 많이 없어지시고 뭐 여성 호르몬 많아서 많이
0: 여리여리해지고 진짜 아니었어요?
1: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각각에 대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들이 네.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없어지는 거는 사실이니까
0: 네.
1: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뼈라는 인지가 많이 없었어요.
0: 네. 그래서 그랬구나.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 혹시 폐경이 왔는지 그 시기가 되면은 꼭 병원을 와야 된다.
1: 그렇죠.
0: 네, 뼈 건강을 네. 체크해 봤는 그런 네. 얘기 하시더라고요.
1: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돼서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자들 폐경이 되고 또 남성분들 갱년기가 되시면은 사실 뼈 말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병들이 많거든요.
0: 네.
1: 뭐 기본적으로 뭐 콜레스테롤, 당뇨, 뭐 고혈압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뼈는 보이지 않아서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가게 되는데
0: 네.
1: 어떻게 보면은 이 뼈 건강을 가장 앞서서 관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갖고 계시는 그런 만성질환들을 치료를 하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요 뼈에 대한 요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0: 네. 사실, 진짜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든지 나이 먹고 하나, 둘, 뭐, 약 안 드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건강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건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지만 뼈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하니까 그냥 방치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뼈 건강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진짜로 크게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침묵의 죽음.
1: 네. 네.
0: 자, 오늘 뼈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 뼈 건강을 보고 케어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마라 본 케어 360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 개발하셨고 추후에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지 어떤 효능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마라 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박사.
1: 마라탕 아니고요. 마라 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라 본케어 360 프로그램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굴러가요. 동그라미를 네. 계속 그리겠는데 이거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개발하시게 되셨어요?
2: 가장 커다란 그 시작점은 이제 유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건데
1: 네.
2: 저희 외할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셨었어요.

0: 보니까 이제 그래서 연구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보니까는 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생활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유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시 못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한테도 오고, 저도 어머니 많이 닮았는데, 아, 그러면은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걸어 다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서, 그래서 병원에 가게 돼서 그냥 그대로 생활 마감을 할 수도 있겠구나.
1: 네.
0: 그러면 미리 준비를 좀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0: 하고 주변에 많이 보니까 정말 넘어지셔가지고 그대로 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가셔서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1: 네. 네. 아니 저도 시댁에 가면 그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하신 얘기 뭐 이웃집에 뒷집에 누구는 병원 갔는데 병원 갔다가 아들네 있는 서울에 가서 거기 병원에 입원했다 이유는 넘어지셨다 이런
0: 맞아요.
1: 얘기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그래서 요새 가끔 또 얘기 들어보면은 뭐 기침하다가 뼈가 부러져 갖고
1: 그런 얘기 들었어요.
0: 그런 얘기 들은 네. 결국 그게 다 이런 거거든요. 뼈가 그냥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 많이 또 움직이진 않으니까.
1: 네.
0: 근데 그거를 방치해 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뭐 진짜 뭐 암도 아니고 뭐 이런 치명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뼈가 부서짐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에 의해서 바로 그냥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연구는 사실 남을 위해서 아, 이제 이런 병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하자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한번
1: 네.
0: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와. 이제 여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1: 나를 위한 연구이지만 모두를 위한 연구가
0: 그렇죠.
1: 되겠습니다.
0: 그렇죠. 기본적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존엄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너무 그러니까
1: 당연한
0: 너무 기본값이잖아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마움이 하나도 없거든요.
1: 무슨
0: 당연히 얻는 거니까.
1: 네. 네.
0: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럼 나머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무너지겠다.
1: 네.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는 워낙 많이 듣고 보고 해서 아, 위험하구나 이걸 아는데 뼈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1: 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용어입니다. 그 아까 대표님이 뭐 P1NP, CTX?
0: 예.
1: 요것은 무엇인지 한번 예 쉽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0: 그렇죠. 이제 P1NP, 뭐 CTX 제가 이제 이 마라 본케어 360의 가장 기본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1: 네.
0: P1NP, CTX를 측정을 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수치를 보고 이제 그걸 기본값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하는 건데 P1NP, CTX라는 거는 뭐냐면
1: 네.
0: 기본적으로 우리가 뼈가 생성이 됐는지
1: 그다음에 뼈가 만들어지는지
0: 네, 그리고 네. 뼈가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뼈가 얼마만큼 부서지고 있는지
1: 아, 뼈가 부서진다는 거 참 쇼킹하네요. 네. 몰랐어요.
0: 뼈가 부서지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게 P1NP CTX라는 건데 얘는 그냥 무조건 그것만 갖고 어떤 값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어떤 측정 수치가 있었는지 그거를 비교를 해야 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던 병원에서 늘 같은 검사소에서
1: 네.
0: 해야 되고 더군다나 P1NP는 또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CTX는 좀 측정하는데 조금 많은 조금 불편함은 좀 있어요. 아침을 뭐 안 먹고 간다든가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의사의 지시를 좀 받아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1: 네.
0: 그 기본 수치를 기본으로 해서 뭘 그것만 갖고 그게 이제 뭐 변화가 됐다 안 됐다 이거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각 사람에 대해서
1: 네.
0: 왜냐하면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어떤 분은 저혈압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복약 그러니까
1: 네.
0: 말하자면 처방전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1: 네.
0: 그 처방전은 전부 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내리시는 거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안에서 이런 것들을 기본값으로 드리게 되면 그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제 처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또 우리 요즘에 또 AI 엄청나게
1: 네.
0: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1: 네.
0: 얘가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얘가 또 정리해서
1: 네.
0: 의사한테 권장을 하면은 의사 선생님은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1: 네.
0: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갖고 이걸 지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환자도 좋은 거고
1: 네.
0: 의사 선생님도 좋은 거고 거기에 일하시는 행정 직원들은 편하신 거죠.
1: 거고.
0: 착착착만 하면 되는 거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제가 이제 만든 거죠.
1: 야, 이게 진짜 단순한 게 아닌데 이거를 발

0: 입당 자체가 일단 내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P1NP가 뼈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그렇죠. 보는 거고 네. CTX는 뼈가 또 얼마나 부서지고 있는지 이 그렇죠. 수치. 근데 단지 이 수치만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아니고 개개인의 상황에 딱 맞춰서.
1: 그럼요.
0: 예. 네. 와 그러면 진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약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어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실제로 지금 뭐 알람 앱 같은 거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전부 다 그냥 좋은 프로그램들이 분산돼서 있는 거를 저희는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다 형성을 해서 이걸 이제 돌리는 거죠. 이렇게.
0: 네. 예.
1: 그러면은 정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골다공증이 있거나 앞으로 있을 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계속 근무하시는 이제 행정 직원들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
0: 네.
1: 특히 이제 보험회사 우리가 결국 나이가 들면 의료보험회사하고 좀 친밀하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0: 계속 연락을 해야죠. 네. 네.
1: 그러면 의료보험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이제 우리가 다른 것도 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
0: 맞습니다. 그냥 윈윈이 아니라 윈윈윈윈윈이네요.
1: 네. 네.
0: 그 3개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본다 그러셨는데 결과가 딱 나오니까 환자들이 덜 답답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제가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아, 이게 되는구나.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실제적으로 3개월 간격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그럼 머릿속에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아, 3개월 전에 내가 갔는데 이게 이렇더라. 그래서 약을 먹고 그러면 이제 한 1년이나 2년 뒤에 가면 잊어버리는데 네. 3개월이라는 기간은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거기서 계속 또 이제 알림도 갈 거고 나중엔 조금 제가 더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가 또 들어갈 거니까
0: 네.
1: 그러면은 골로 시작을 하지만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질병군들도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어떻게 보면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0: 네. 자, 관리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라 본 케어 360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케어가 가능한지 말씀 나누고 있고요. 근데 아까 P1MP, CTX 같은 이 검사를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건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1: 아, 그것 또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죠.
0: 네.
1: 이제 각각의 이제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내가 보험이 없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의논을 하시고 요거를 조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0: 네.
1: 또 기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권장을 해갖고 이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0: 네.
1: 이거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뭐 뉴욕에 있는 뭐 랩콥이라든가 퀘스트라든가 큰 검사소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니까
0: 네.
1: 그건 반드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치의와 의사 선생님과
0: 네.
1: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다.
0: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 들으니까 AI 시대에 의료 체계가 좀 획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 첫 걸음일 수도 있겠다는
1: 그렇죠.
0: 생각도 들고
1: 네.
0: 굉장히 발빠르시네요, 박사님.
1: 그러니까 지금 사실 AI가 잘 돌아가는 거는 AI한테 쓰레기 데이터를 주면은 얘는 쓰레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줘야지 얘가 정말로 똑똑하게 잘 움직일 거니까.
0: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얘한테 주고 그럼 얘가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서
0: 네.
1: 어떻게 보면 얘가 판단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얘가 우리한테 정리된 데이터를 주면 그거를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0: 네. 네. 결국은 인간이 판단하지만 그 과정들을 훨씬 더 명확하고 수월하게 볼 수 있게끔.
1: 그렇죠.
0: 네.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시스템이 더 필요한 거죠.
0: 그러네요. 네. 네. 아니, 근데 AI가 없는 세상은 이제 없으니까.
1: 그렇죠.
0: 그렇다면 AI하고 어떻게 발맞춰서 나갈까?
1: 지금은 그렇게 했죠. AI가 너무 발전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0: 네.
1: 아이고, AI 잘한다 이게 아니라 아, 제가 저렇게 발전을 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가
0: 네.
1: 그거를 또 생각해서 제를 시켜야죠.
0: 예, 그냥 역시 그 과학 박사님이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AI 잘한다. 아유 똑똑해져 더 똑똑해 이러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인간에게 유용하게 더 이용할 수 있을까를 또 앞서서 생각하고
1: 그렇죠.
0: 네, 프로그램 만드셨네요. 마라 본케어 360 프로그램 얘기였고요. 그 뼈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또 걷지 마라. 뼈 안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 부러지는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1: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0: 그건 또 뼈에 괜찮다 얘기 들었어요. 네. 네.
1: 수영을. 네. 근데 뭐, 아니, 어디 안 좋으실 거면 뼈를 위해서 골다공증을 네. 위해서 수영을 다니신다는데. 그 물의 부력 때문에 어떤 부담은 안 가니까. 네. 예,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 부력 때문에 이 땅에 대고 약간 하는 그런 운동들이 돼야 되는데 골다공증은 전혀 아. 그게 안 되니까 사실상 오. 수영이 골다공증에 그렇게 최적화된 운동은 아, 아니에요. 수영은 좋은 운동인데 네. 수영이 골다공증에 최적화된 운동은 아니에요.
0: 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남녀가 약하대 골다공증 뭐 초기 증상이 나타나 그러면은 뼈에 물이 안 가게 그냥 물에 둥둥 떠서 수영하면 그게 최고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1: 제가 아는 바로는 땅 위에서 두 발로 걷는 거예요.
0: 아, 걷기?
1: 네. 예. 걷는데 그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친구 그 의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네. 10분 동안 나는 어떻게 걸어야 돼? 만보를 걸어야 돼? 이건 절대로 하지 말고 네. 네 몸에 가장 맞게끔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천천히 걷고
0: 선생님 그러면 네. 내 몸에 맞게끔은 난 걸음을 안 되는데 네. 넌 앉아 쉬어야 돼. 네.
1: 그거는 이제 자기 합리화죠. 귀찮아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나는 뭐 아니, 이런 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하다 못해 네. 이 책상을 잡고라도 서서히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한 8년 전에 사실 굉장히 무리를 좀 해가지고 저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예. 갑작스럽게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틀 동안 누워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퇴원할 때 의사가 네. 너 이제 걷지를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뭘 잡고 네. 계속 집안에서라도 이렇게 걸어다니는 연습을 해. 예. 근데 제가 아니 꼴랑 이틀 누워있었는데 뭘 예.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날아다녔었는데.
0: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1: 그런데 예. 진짜로 못 걷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예. 발을 못 대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이게 맞구나. 네. 그래서 집에 와갖고는 정말 이렇게 식탁 이런 거 잡고 집에서 걷는 연습을 계속 조금씩 하니까 한 뭐 일주일 지나니까 정상적으로 걸음이 돌아왔는데 그것처럼 땅에 내 발을 딛고 내 바디 컨디션에 맞춰서 걷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 내 몸의 컨디션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1: 그렇죠.
0: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무리가 아니다 싶은 만큼만 걷기는 참 좋은 뼈 운동이다 이런 말씀을
1: 그렇죠.
0: 해주셨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걷는 건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뇌과학자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0: 네. 발 이렇게 자극이 되시는 거예요.
1: 예, 뭐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뭐 엄지 발가락을 하게 되면은 연결이 된다는데 거기까지는 뭐 저희 또 확실하게 제가 과학자로서 그거는 그렇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발을 일단 땅에 대고 천천히 걸으시는 거는 골다공증도 괜찮으시고 뇌도 괜찮으시니까 네. 가능하면은 특히 요즘에 이제 날씨도 좋아지시고 하니 좋아지고 있으니까
0: 맞아요.
1: 예. 네. 뭐 핑계 대지 말고 예. 나와서 네, 10분 20분
0: 말고, 네. 네.
1: 걷는 거.
0: 맞아요. 저는 여기 집이 가까운데 네. 출퇴근도 차를 한번 타고 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이제 날도 좋아지고 살살 걸어볼까 합니다.
1: 차를 네.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게 문제예요. 네. 내가 문제가 아니라.
1: 그렇죠. 그렇게 합리화를 더 시키는 거죠.
0: 네. 자, 오늘 뼈 건강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제 함께 나눠봤는데 앞서서 이제 곰탕은 뭐 칼슘을 쏙 빼서 내 몸에 칼슘을 쏙 집어넣어주는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보양식이어서 기력 회복에는 필수. 또 걷기는 뼈 건강에 진짜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내 뼈 건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하시는 분들에게 끝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마라텍usa.net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열고 있는데 네. 거기는 완전히 그 골 건강에 대한 그것만 저희가 예. 지금 만들 거라고 저희 홈페이지하고는 달리 마라텍 usa.net을 저희가 지금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검색하면 들어가
1: 지금은 되고 있어요.
0: 네.
1: 저희 지금 디자인팀이 거의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의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 그리고 저희 healthmara.com에
0: healthmaranano.com
1: 네. 네. 네. 거기에 그 보면은 저희가 그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골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 경험치, 저의 경험치,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과학 저는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최신에 나와 있는 그런 동향들 뭐 CDC에서의 동향들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많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분들이 찾아보기 힘드실 거니까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좀 올리고 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2주 정도 못 올렸는데 바빠서. 네. 네. 거기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좀 뼈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또 볼 수 있고 네. 또 사람이 그거를 보게 되면 사실 또 이게 자각을 하게 되거든요.
0: 맞아요.
1: 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마라텍 USA.net에는 이제 코너를 만들 거예요.
0: 네.
1: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자료 부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네. 드릴 수 있게끔 예. 그것도 지금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다음에 나올 때는 좀 그거를 제가 네.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자, 일단은 마라텍USA.net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health.maranano.com 들어가시면 그야말로 고급 정보들, 꿀 정보들을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뭐 의학 뉴스 띄엄띄엄 하나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하고 놀랍긴 한데 여기는 정말 최신 소식들, 고급진 네. 정보들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디라고요? health.maranano.com입니다. 예. 자, 이제 한 3, 4분 남았거든요. 네. 네. 끝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뼈를 좀 정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네. 일단은 차를 버리시고 나가셔가지고 네. 예, 한 10분, 20분 자기 바디 컨디션에 맞게끔
0: 네.
1: 걸어 다니시라는 거. 그리고 걸으실 때 반드시 등을 피시고
0: 네.
1: 이게 우리 보면은 구부정한 저도 애들한테 맨날 혼나는데 네. 구부정하게 있거든요.
0: 맞아요.
1: 지금도 구부정하게 있지만
0: 등을 이렇게,
1: 등을 피고
0: 네.
1: 등을 피고 이렇게 한번 매일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어 다니시는 걸 목표로 하면 어떨까?
0: 네. 지금 허리를 쫙 이렇게 등을 쫙 펴고 이렇게 걸어 다니라 그러셨는데 제가 한때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봤더니 누가 그렇게 이제 약간 거만한 태도죠?
1: 그렇죠.
0: 눈높이 조금 위로 해가지고 아, 내가 낸데! 이렇게 맞아요. 딱 걸어 다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몇 번 했더니 훨씬 어깨도 좋아지더라고요. 아픈 게.
1: 저도 경험이 있어요.
0: 네. 네. 자, 허리를 쫙 펴고 말 나온 김에 지금 나가셔요. 예, 방송도 끝나가니까 나가셔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걸으면서 내 뼈 건강도 챙기고 진짜 꼼꼼하게 내 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health.maranano.com 들어가셔서 정보도 넣고 또 뭐 답변도 받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알찬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라 본케어 360 프로그램이 잘 돼서 진짜 여기 당장은 우리 이렇게 몇 명들 또 가족들 이렇게 쭉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뼈 건강하면 마라 본케어 360 프로그램이 딱 떠오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1: 어우 고맙습니다.
0: 예. 너무 많이 애써주셨고요.
1: 예.
0: 잘 되겠죠?
1: 잘 될 겁니다.
0: 자 일단은 박사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 버리기로 하셨잖아요. 저한테 버리시면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자동차인들을 얻어가는 기분. 실제로 우리가 뼈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어쩌면 나중에는 자동차 100대를 버리는 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마라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뼈!
1: 네. 건강!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2010년 만사형통.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새 인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국내 최초의 파페라 듀오입니다. 네. 라보엠의 멋진 노래 선물 함께 받으셨는데, 어우, 너무 감동적이네. 즐거우셨죠?
1: 네. 네.
0: 노래 너무 잘하죠?
1: 네.
0: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새로운 만남.
2: 네.
0: 야, 이제 새해 맞이해서 참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2: 네.
0: 시작해볼까요?
2: 네. 여러분 음악 너무 잘 들었지 않느냐 하셨습니까? 네, 이게 음악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0: 와.
2: 전 그래서 잠깐 근데 사실 저 음악은 제가 우리 라보엠에게 특별히 가르쳐준 노래가 아니고요.
0: 신청하죠.
2: 특별히 신청했습니다. 제가.
0: 신청. 노래 제목이 넬라 판타지아?
2: 넬라 판타지아.
0: 넬라 판타지아.
2: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0: 넬라 판타지아.
2: 네, 정확한 액센트는 잘 모르겠는데 넬라 판타지아. 저 노래는 사실 원래는 그 성악곡은 아니었고요.
0: 네.
2: 원래는 그 오보에라는 곡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중에서 저 노래 나 어디에서 어떤 영화에서 봤다.
0: 영화.
2: 와, 역시. 미션. 사모님은 뭐라고 하셨죠? 지금? CF에서 봤다.
0: 네, 아, 사모님은 미션 임파서블.
2: 네, 사모님은 CF에서 보시고 목사님은 영화 미션에서 보시고.
0: 아, CF에서.
2: 네, 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우리 목사님들과 아주 또 긴밀한 단어입니다. 미션. 그 미션이라는 영화는 다 이렇게 보셨죠? 그 아주 소수 부족이 사는 오지 폭포 우의 마을이 있습니다. 과라니족이라는 그 과라니족의 그 이렇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먼저 갑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면서 선교사님을 십자가에다가 살아있는 채로 묶습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채로 그 엄청난 폭포에 맞아요. 이렇게 떠내려가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주 두려움을 느끼다가 결국 폭포에 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 선교사님이 그 선배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그 시체를 그 강가 그 폭포가 있는데 이렇게 요만한 돌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선교사님이 먼저 하고 있었던 십자가 목걸이를 자기 목에 하고 그리고는 그 과라니족이 사는 그 폭포 위로
0: 또 마을을 향해서
2: 네, 마을을 향해서
0: 네.
2: 홀로 갑니다.
0: 두렵지 않았을까요?
2: 엄청 두려웠겠죠.
0: 예.
2: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홀로입니까? 옆에 누가 계십니까? 전 사모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옆에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고 치고 이제 목사님들은 결혼하셨으니까 지금 옆에 누가 계십니까?
3: 사모님.
2: 네,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제 근데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혼자 올라갑니다. 뭘 들고 가냐면 오보에를 들고 갑니다.
0: 오보에.
2: 이렇게 오보에를 이렇게 가죽 천에 이렇게 싸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선교사를 위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이 그 이구아나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서 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나무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0: 와, 그것만 봐도
2: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그 이게 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면 그런 거죠. 그때 뭐 내 동기 목사님 개척교회 하다가 안 돼가지고 목회 접었대. 그 사모님 그때 그렇게 아프셨잖아. 근데 결국은 그냥 비만 치료 받았대. 뭐 이렇게 먼저 믿음의 선배 선교사들이 가다가 반드시 좋은 영광만을 맛본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네. 가다가 뭐 실패한 거, 가다가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 근데 요즘 시대의 생명의 위협은 죽음에 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녀가 과연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교회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 애들이 정말 교육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너무 힘들게 산대. 그 사모님은 지금도 어렵대. 목사님 먼저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그냥 과로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냥 사모님 혼자 그렇게 어렵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0: 그렇죠.
2: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선교사는 그걸 보고도 계속 어떻게 할까요?
0: 아, 가죠.
2: 네, 계속 갑니다. 이게 띠리리리 이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악기를 꺼냅니다. 사람들을 콜링하기 위해서죠. 왜냐? 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거든요. 네,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말이 안 통해요. 네. 아프리카 가봤거든요.
1: 말이 통하면 이상한 거죠.
2: 그렇죠. 네. 그 단기 선교 갔는데요. 네. 말이 안 통해요. 원주민들하고는 아예 말이 안 통하고 영어를 좀 공부했다는 사람하고도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영어를 하긴 하는데 근데 알아는 듣겠어요. 저보고 이제 왜 이 깜브람? 왜 이 깜브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코리아 그랬더니 do you know 코리아? 그랬더니 yes! yes!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나 코리아.
1: 아, 너는 아니다.
2: 나 코리아. 나 코리아. 왜냐면 그때 제가 수염을 길렀었거든요. 선교지에서. 그리고 제가 이게 파마가 아니라 제 곱슬머리거든요. 머리가 이만큼 길렀었어요. 곱슬머리 여기에다가 수염 길르고 코리아 이랬더니 아, 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후세인! 후세인! 후세인! 야, 이씨, 내가, 너가 왜 후세인이야, 이씨. 나 코리안이야, 이씨.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그나마 이 말인데, 아예, 스와일리어라는 말을 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찬양, 거기 찬양 아주 기뻐요, 이렇게. 다 같이 애들이랑 아이들이랑 다 이렇게 춤추면서 부릅니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이렇게. 잔돈이의 꼬라레타 이바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겟다 임마스케. 그럼 이제. 이런 말.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그 아멘 사모님처럼 은혜 받은 사모님이 이걸 이제 해주는 거예요. 에? 근데 뭔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솔직히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보다 뭔가 영적인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혼을 다 이렇게 쏟아 놓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애들이랑 나와서 이렇게 춤추고 막 헌금은 돈이 없으니까 고추 말린 걸로 냅니다. 고추 말린 거 무슨 뭐 콩 같은 그렇죠. 거 이런 거.
0: 거기 그 음식도 되게 귀한 거죠.
2: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그 바구리 그 박 자른 거에다가 이렇게 놓고 막 그랬는데 그 언어 스와일리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선교사는 도대체 그게 몇 그렇죠. 백년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소수 부족의 언어를 또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들과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형통
0: 그들과
2: 소통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악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라보엠이 노래로 여러분과 소통하셨던 것처럼 악기를 다 꺼내는 거죠. 그리고는 두루루룽 두루루루 그리고는 따라

0: 그리고 이 소리가 폭포를 쫙 감춰줍니다. 그때 이제 원주민들이 한두 명씩 와요.
1: 오,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야!
0: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 이렇게 콜링을 했지만 사람들이
2: 오니까 그러니까
0: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띠라리리라리리라. 이렇게 삑사리 한 번, 삑사리 한 번 합니다.
1: 두려우니까.
0: 목사님들도
2: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0: 그렇죠.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삑사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목회에 삑사리가 있거든요. 예. 네. 예.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전능하사
1: 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이게.
0: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막. 삑 목소리 삑사리. 이렇게 삑사리. 예? 하다 보면
2: 그렇죠.
0: 내 목회가 어떻게 맨날 디라리리라리리라 이다라라라라 이렇게만 되겠어요. 하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내가 목회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한테 당신은 진짜 가정이나 잘 돌봐. 이렇게 할 때 움찔. 움찔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제 원주민이 사모님이 되는 거죠. 우겨. 아야야야야야. 이거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또 목회하다가 봤는데 나는 정말 치유 상담 세미나 하고 왔는데 내 애들이 다른 치유 상담 세미나 받고 왔어요. 지금 내가 문제야. 지금 내하고 지금 내 사모님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저 상처 치유 세미나 받고 오고 있는데 나는 상처 치유 집회 하고 왔어요. 나는. 그런 자신을 볼 때 이제 노래에 삑사리가 나는 거야. 디라리리라리리라 삑. 근데도 계속 어떻게 할까요?
2: 계속 가죠.
0: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에 삑사리가 나도 목회는 계속해야 합니다. 결혼에 삑사리가 나도 결혼은 계속해야 합니다. 2010년 모든 게 새로워지길 바라지만 새로운 사모님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에? 그건 새롭게 그래도 가야 됩니다. 삑사리가 나도. 네. 네. 때로는 사모님이 뭐라고 해도 가장 심각할 땐 내가 내 자신에게 야, 진짜 네가 목회할 만한 사람이 되냐? 진짜 네가 목회할 만한 사람이 되냐? 그런 위협이 올 때도 삑사리가 나더라도 우린 가야 됩니다. 네. 그 선교사님이 이제 계속 부릅니다. 계속. 늦은 이제 겁이 나가지고 띠라리리라리리라 이런데 이때는 성교사 주위에 원주민들이 다 모여 있어요.
2: 삥 둘러서
0: 창 들고. 그럼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야. 개척교회? 개척교회. 형으로. 비만. 이렇게 하면서. 형으로 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2: 그렇죠.
0: 자기 선배를 죽였던 원주민들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아무렇게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오더니 막 화를 내면
3: 야, 개척교회 20년, 네 애들 형편 없어,
0: 그랬더니 갑자기 오보에를 들더니 이거를 빡 끈질러 버리고. 내과에다가 쾅 쳐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포가 극도로 달하죠. 그러더니 이제 또 원주민들 중에서도 착하게 생긴 원주민이 있어요.
2: 맞아요.
0: 이렇게 나쁘게 생긴 원주민이 있고 그 착하게 생긴 원주민이 와가지고 아 까라 까라 까라 까라 오버에 비싸 까라 까라 이렇게 해서 이거 뭐야 이렇게 한 두 번 껴봐요. 그러더니 이제 추장이 나와요. 그때서야 그래서 다음에서 정리해라.
2: 보내버려라.
0: 심하이.
2: 일본에 조금 가까운 원주민이었나봐요.
0: 일본 유학하신 원주민이신데요. 심하이. 아리가토. 이러면서, 심하이 해라, 빨리. 데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오버에 꺾어진 걸 데리고 이 선교사를 그 착한 사람이 그 딱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는 어떻게 할 바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에 과라니족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리고는 과라니족의 그 원주민들이 이제 그 성가대를 만듭니다. 예배당이 지어지고 거기서 원주민들 독특한 창법으로 이제 찬양이 거기에 더 이렇게 울려 퍼져요. 저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그 영화 미션을.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나도 저런 오지에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힘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인생일 때에 너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제 소명이 됐죠. 제 소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는 날 어떻게 죽고 싶은지도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2: 와,
0: 제가 죽는 날 그 원주민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간 그곳의 원주민들이 제 상여를 메고 슬프지 않게 제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숲들 그 생활했던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상여를 메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죠. 노래 말고 알아듣는 노래로.
2: 나 코리안, 나 코리안.
0: 그렇죠, 그렇죠.
2: 나 코리안, 나 코리안.
0: 그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행진할 때.

0: 할 때. 이게 무슨 노래냐면 상여 메고 가는 흑인 영가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날 행진할 때 주님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이 원주민들이 내 상여를 메고 성도들이 행진할 때 주여 이 사람도 그곳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울지 마라. 내가 죽었다고 울지 마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내 상여를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불러주라. 그게 마음에 탁.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소명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2: 그렇죠.
0: 네, 목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사모님이 미인이라고 생각되셨으면 사모님에게 뻐꾸기를 날려야죠.
2: 그렇죠.
0: 네.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2: 해야죠.
0: 그렇죠. 말이라도 한 번. 저 사모님, 저 아가씨 괜찮다. 그러면 이제 괜히 가서, 뭐, 기도 제목 없습니까? 뻐꾸기를 날려야 돼요. 예? 네? 아니면 저 목사님이 내가 잘생겨서 마음에 든다. 그럼 목사님한테 뻐꾸기를 날려야죠.
2: 그렇죠.
0: 목사님. 목사님, 저희 같이 전도하러 갈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오지 전도하러 둘이만 가. 야! 그리고 뻐꾸기를 날려야죠. 저 보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1: 아, 네.
0: 자, 어제만,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 목사님인데 결혼하고 사모님을 만나서 오늘의 목사님이 된 겁니다.
2: 그렇죠.
0: 그렇죠? 자,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였, 그때였을 적에 사모님은 그냥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서 삶으로 반응하고 오늘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게 합니다. 자,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반응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를 삼가해서 잘 선택해라. 좋은 걸 봐라.
2: 좋은 걸 봐라.
0: 좋은 걸 들어라. 좋은 걸 먹어라. 그래야 너희의 몸이 그렇게 되리니. 자,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의 몸은, 현재의 몸은 아가씨적 사모님과 그 중간에 먹었던 음식의 결과물.
2: 아, 그렇죠.
0: 그렇지 않습니까?
2: 외부에서 누가 주문한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에 나와 오늘 내가 먹은 밥의 만남이 내일의 나.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거기에 대한 화학적 반응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0년 저희가 그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 아멘.
0: 그리고 제가 하나님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 아멘.
0: 그리고 제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 아멘.
0: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좋아지게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나를 만난 사람이,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우리가 신방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1: 아멘.
2: 박성은 씨.
0: 그러면 교회의 양적인 부흥은 그거는 그냥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아멘.
0: 성숙해 가면 성장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1: 아멘.
0: 근데 문제는 성숙하지 않았는데 성장한 사람입니다.
2: 응?
0: 네. 등치만 컸다는 거죠.
2: 아.
0: 속은 없는데. 성장했는데 성숙하지 않은 개인과 공동체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를 성숙에 맞추는 거죠.
2: 성숙.
0: 성숙. 그러면 성장은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이걸 굳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더하여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만남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2: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0: 아니라. 그렇죠. 그냥 만나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삶으로 반응하는 거죠.
2: 네.
0: 자, 이건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의 원칙을 자기의 가족으로 가족 생활하는 대로 모셔드리는 만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고 체험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다라는 말은 어원이 결혼하다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에.
3: 그렇습니까? 네.
0: 그러니까 경험해보다는 거죠.
3: 경험해보다.
0: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정말 인자해 보이시고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살아보세요.
2: 살아봐라, 살아봐.
3: 네, 이런 후배들도 있어요.
0: 일주일 동안 빌려주마. 네가 살아봐라. 저 인간하고. 마음에 들면 갔다가 써라. 집사님 갔다가 쓰세요, 저 인간. 갔다가 쓰세요. 자,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아는 겁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아는 겁니까?
3: 내가 아는 목사님이 말.
0: 내가 아는 목사님. 그래서 아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속을 누가 아냐? 주여, 내 속을 누가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 속을 누가 합니까? 주여, 주여, 내 속을 누가 합니까? 네?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체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머리로 아냐? 머리로 아는 것은 몸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죠. 머리로 알아야 그렇게 실험해 볼 테니까.
3: 그렇죠.
0: 그러니까 만남에서 끝이면 안 되고 그 만남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와서
3: 반응하고.
0: 그렇죠. 네. 쉬운 말로 반응하고 실험하고.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건요. 강의나 설교나 되게 비슷한 몇 가지의 네. 코드가 있는데 자기가 머리로 알고 말하는 강의하고 자기가 몸으로 알고 몸이 안다는 건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말을.
3: 경험적으로.
0: 그렇죠. 이건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얘기할 때는 눈동자가 이렇게 딱 뜨고
3: 야
0: 딱. 그리고 축구 얘기할 때도 눈동자가 뜨고 이렇게. 최고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할 때 눈동자가 사모님들은 도저히 관심도 없는데 지금.
3: 저 제일 열심이고 제일 열정적이에요.
0: 그렇죠. 막 군대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저 왜냐하면 군대에서 치열하게 삶으로
3: 몸에 다 체득했기 때문에.
0: 체험해봤거든요. 자기가 다 해본 거예요. 자기가 다 맞아본 거예요. 자기가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근무 서본 거예요.
3: 그리고 자기가 제일 고생했어.
0: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라이였어.
3: 맞아,
0: 사실
3: 맞아.
0: 또라이였는데.
3: 그 이유가 정당했어.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한 거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진짜 설교라는 거죠. 네. 그럼 왜 성경 공부는 필요하냐? 공부해서 삶으로 실험해 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설교는 똥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모든 장기관을 거친 말들. 내 모든 장기관을 걸쳐서 나온 그 말들. 그래서 설교는 똥이다. 아, 이거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몸을 거쳐라. 심장, 장기관. 그리고 그거 한 거를 내놓을 때 어떤 목사님은 약간 어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저는 목회가 이렇게 말 잘하는 거에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0: 네. 말 잘하고 욕먹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냥 남편들 그냥. 어머,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해요. 이런 집 없어요.
3: 맞아요.
0: 말은 잘해요. 저 인간 아주 그냥 설교할 땐 그렇게 말을 잘하네. 집에 오면 침묵 기도를 들어가 저 인간이 그냥. 말을 안 해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방식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방식이 뭡니까? 이걸 알고 싶을 땐 공부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나.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머리로 아는데 몸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3: 아,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모른다.
0: 머리로 아는데 몸으로 몰라요. 사모님들은 금방 알아요. 어머, 내 남편이 너무 척하네. 근데 얘기해주면 이 인간이 더 삐질 텐데. 강사님, 저희 남편은요, 목사님인데요. 정말 삐지는데 도사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주면 너무 삐져요.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확 삐져버려요.
3: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네.
0: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한번 실험해보시고. 근데 실험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만나야 된다. 네.
0: 좋은 책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서
3: 내 온몸을 네. 정말 다
0: 생활로서 한번 반응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좋은 만남 저희가 올해 많았으면 좋겠고 네. 저희를 만난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야, 오늘은 그냥 강연 안 듣고요.
1: 네.
0: 그냥 박수만 한 2시간.
1: 엄청나시네요.
0: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물 네. 흐르듯 소통하라.
1: 네, 그런데 뭐 네. 우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형제님 아까 박수 칠 때 보니까
0: 네.
1: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고 표정이 좋으신가 봤더니 해병대 하사관 출신이시라.
0: 아.
1: 저도 이제 그
0: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1: 네, 전 대학 그죠? 대학을 해병대에 나왔는데요. 처음에 군대 교회를 갔더니 이제 군종병이 이렇게 다 기타를 잡고 있더니 해병 박수 준비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아 이거
0: 아 그 손바닥이 정면으로 이렇게
1: 하늘로.
0: 아.
1: 네, 그리고 박수는 천당에서 지옥까지 하나 둘 셋 넷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0: 아니 그거 저기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어차피 선배님이시니까 네. 한번 해주시죠.
1: 네. 그때 이렇게 저기 실로암이라는 가스펠 있습니다. 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네. 그런데 이제 해병 박수 준비하니까 이렇게 어두운 밤에 캄캄
0: 야.
1: 오.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때 목사님이 아주 좋은 분이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저희 예배 끝나면 초코파이 주시고 또 커피도 타서 주시고. 근데 우리 형제님 얼굴 표정에 아직까지도 그냥 그런 좋은 하나님 나라의 군세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쉽게 나오는 분위기가 아닌데. 네. 아, 그래서 오늘의 사실 제가 강의 주제를 까먹었어요. 제가 이게 원래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0: 주제 바꾸죠. 해병대 박수.
1: 오늘의 주제는 해병대처럼 소통하라. 이걸 하겠습니다. 야, 이거 사실 오늘 강의 주제가 이제 물 흐르듯이 소통하라 이런 건데 사람의 몸의 70%는 여러분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2: 물.
1: 감사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지방이라고 이제.
0: 60%가 지방이야.
1: 지방이 아니라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물을 갖고 이제 실험을 했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0: 일본 분이요.
1: 일본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물을 갖고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 물을 똑같은 이렇게 병에다가 똑같은 물을 유리병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교회 집사님 권사님 들어오시게 하고 그때마다 물에게 말을 시키는 겁니다. 한쪽에다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물에게?
1: 예, 네, 물에게. 물병에다가 이렇게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물에다가는 연병알놈 뒤져버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0: 와, 완전 똑같은 물인데.
1: 극적으로. 와. 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쪽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제일 처음에는?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물에는 네. 엄청 좋아하시네요.
0: 아니 어떻게 표정들이 이렇게 급변하시죠?
1: 좋아. 안 할 줄 알았는데.
0: 와.
1: 이렇게. 근데 연병알럼 뒤져버려 할 때는 얼굴 표정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병알럼 뒤져버려라.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하시죠. 뭐를 생각하고 하면 잘 되냐면요.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을 생각하고 하면서 하면 잘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다는 욕을 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의 결정이 얼려지는 온도로 물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이렇게 딱 찍는 거죠. 그 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에는 이렇게 육각형의 아주 예쁜 꽃 모양의 그 결정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되어 있죠.
0: 눈 같은 거 보면
1: 어렸을 적에 사진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육각형. 근데 이제 연병알럼 뒤져버려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0: 아, 썩어서
1: 결정이.
0: 결정이.
1: 네, 결정이 뭐 이렇게 그 어두운 날 눈 많이 오기 전에 하늘 느낌 있지 않습니까?
0: 아.
1: 회색빛에 뭐 회색하고 검정색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예, 네, 이렇게 뭔가 결정이 맺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을 이제 흘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물인 경우엔 흘려가지고 그 결정을 찍은 거 하고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그냥 가만히 계속 놔둔 채로
0: 고이게
1: 네.
0: 그대로
1: 고이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게 나왔을까요?
0: 흐르는 물?
1: 당연합니다. 흐르는 물에. 흐르는 물에 그래서 사람은요 흘러야 되게 좋아한대요.
2: 왜?
1: 흘러야.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하나님께로 많은 물을 받아야 하고
2: 네.
1: 그리고 또 이제 받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또 이렇게 흘려보내야죠.
1: 그렇죠. 또 나눠주는 거죠. 네. 근데 참 영적인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늘로부터 좋은 말씀을 목사님이나 뭐 또 사역자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받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운동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이 아름다운 결정이 안 맺히고 이렇게 탁 썩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잘 결정이 맺히는 두 가지를 하나 했는데 첫 번째는 흘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러주면 되게 예쁜 결정이 맺힌다는 겁니다.
0: 불러주면요?
1: 불러주면. 그러니까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0: 아.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영화가 있어요. 내 마음의 풍금. 혹시 보셨어요? 내 마음의 풍금.
0: 전도연 나오는.
1: 전도연하고 이병헌 씨. 요즘 예. 그 아이리스로 잘 나가는 이병헌 씨하고 전도연 씨가 나오는데 그 이병헌 씨는 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시골로 이제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연은 학교를 몇 년 꿇었어요. 꿇었다라기보다 몇 년 미뤘다 이렇게 표현 나오셨네요.
0: 집이 가난하니까.
1: 네, 집이 가난하다 네. 보니까 학교를 해태학교를 못 가고 네. 몇 년 학교를 미뤘어요.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전도연은 또래 애들 그러니까 동생 애들보다 키가 요만큼 더 큽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하고 있냐면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어요. 고무줄놀이를 막 동생 하나 없고 또 막내 엄마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0: 나이는 많아도 학급은 같으니까.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 보고 있는데. 이병헌 씨가 이제 그 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부임해서 오는데 전도연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서 저렇게 젊은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그 트렁크를 갖고 딱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연이 막 이렇게 뛰어가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근데 막 뛰어갔는데 차마 말은 못 걸어요. 부끄러우니까.
0: 부끄럽죠.
1: 그래서 뭐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병헌 선생님이 네. 그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가씨, 신월동 국민학교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0: 말을 제대로 못하고
1: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이병헌이 뭐야 저 여자는? 이러고는 이제 하하하 웃으면서 가는 길을 가는데 네. 전도연이 저 덤불 뒤쪽에서 그렇죠. 숨어서 이병헌이 가는 걸 봐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이병헌이 한 대사를 따라합니다. 아가씨, 신월동 국민학교 어떻게 가요? 아가씨,
0: 영화 안 봐도 되겠어요, 그죠?
1: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 이병헌이 뭘 이렇게 느꼈는지 이렇게 다시 전도연을 딱 쳐다봤는데 전도연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숨어버려요.
0: 처음.
1: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똑같이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고무줄놀이 하는 데 있는데 전도연이 여기 서가지고 고무줄 안 해요. 동생은 여전히 업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 꼬마들이 물어봅니다. 언니 왜 우리랑 고무줄 안 해? 그러니까 전도연이 야! 내가 애냐? 니들이랑 고무줄이나 하게? 전도연은 하루 만에 뭐가 된 걸까요? 아가씨가 된 거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왜 꼬마에서 아가씨가 됐을까요?
0: 불러줘서?
1: 그렇죠.
0: 아가씨?
1: 이병헌이 생애 최초로 자기한테 그 멋진 목소리로 아가씨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루 만에 아가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고무줄 하는 거? 아니에요.
0: 애들처럼 안 하죠.
1: 어느 날 죄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넌 이제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아들이고 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안 지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고

0: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 이렇게 하면서. 근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바뀌어야지. 내가 왜 안 바뀌지?
1: 맞아요.
0: 그런데 환경은 한 번에 바뀌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서 믿어서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도 바뀔까요?
2: 환경도 바뀌어요.
0: 환경도 바뀐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 세대에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어머니 세대가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 세대로 가면 아들 세대는 환경이 바뀌겠죠. 네. 아드님의 얼굴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젊은, 저도 젊지만, 네. 요즘 젊은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 표정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제가 해병대를 다녀봐서 아는데요. 참 해병대가 참 어려운 대학이거든요. 어려운 대학이야.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
1: 맞아요.
0: 아 이렇게 박수 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 우리 형제님 박수 칠 때 이 프로가 스타킹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스타킹보다 더 진실하고 더 그렇죠. 뜨거운.
3: 아멘.
0: 네. 그래서 아마 어머니는 매우 큰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권사님은 신앙생활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4: 저요?
0: 네.
4: 90년도.
0: 우리 아드님은요?
5: 저는 군대에서 시작했습니다.
0: 와, 군대에서. 그 전까지는?
5: 그 전까지는 불신자로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군대 가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0: 알겠습니다!
6: 제대하신 건 맞죠?
1: 제대하신 건?
0: 휴가 나온 것 같습니다!
6: 아, 그러니까요.
0: 아직, 네. 그 전까지 엄마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아마 그냥 철야예배 때 엄청 우셨을 거예요. 주여 저희 아들 그냥 그러셨죠? 그러세요. 그냥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냥 그 군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드님의 그 표정과도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또 나머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 물 같은 사람.
0: 흐르는 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음하고 물하고 사실
1: 같은 거죠.
0: 똑같습니다.
1: 물이 얼은 게 얼음이니까.
0: 그렇죠. 그런데 물 같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사람은 다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그 남자들아 너희 아내들을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대해라. 근데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들을 그 스뎅처럼 자꾸 대하다 보니까 스뎅 이거 던져버려 이씨가 이제 어떤 남자는 스뎅 어떤 남자는 코렐
6: 아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아
0: 이거는 뭔가 저기 그냥 도자기 있는 것 같은데 아, 던져버려 이씨가 이거 안 깨져버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오네요 아이고, 야, 이거.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 여자의 사랑을 남편이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 없어요.
0: 차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야. 그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도 이렇게.
1: 그렇죠.
0: 여보, 당신은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아내한테. 조그만한 거. 우동 먹고 싶어요? 라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라면 갖고 와! 라면! 난 라면 먹어. 어떻게 20년 살았는데 내가 라면 좋아하는지 우동 좋아하는지를 몰라, 이 사람은 그냥. 그리고 얼마나 권사님들이 그냥 속이 그냥 불불불 그냥. 라면을 그냥 얼굴에다가 라면을 그냥 뿌리고. 주여, 저 인간 먼저 데려가세요. 저 인간 주님 옆에 얼른 보내주세요. 아유, 정말. 내 속을 누가 알아, 정말, 내 속을, 정말. 내 속은 주님밖에 몰라, 정말.
7: 야, 얼마나 속상해.
6: 야, 한 100번은 깨진 분들 같아요, 지금 여기는.
0: 처스댕처럼 대하니까. 노크르처럼 대하니까.
1: 노크르.

0: 그러니까 이제 자, 이 자, 그릇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릇이 아구가 넓은 그릇이 있고 되게 조그만한 그릇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 술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입구는 좁은데
1: 밑에가 이렇게 넓어.
0: 밑은 어떻게 되죠?
1: 이렇게 넓어지죠. 이렇게.
0: 밑은 넓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되게 까탈스러워 보이는데 입구만 까탈스러운 거예요, 사실. 아. 이렇게 속은
1: 아주 그냥
0: 넓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저 사람 참 까탈스러운데 살아보니까 더 까탈스러운 놈이야. 이놈이 더 까탈스러운 놈이야. 이놈은 재밌는 놈이야, 이놈은.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살아보시면 다 알잖아요. 근데 뭔가, 근데 사람이 보세요. 이렇게 넓은 사람이 있는데, 또 이렇게.
1: 맞아요.
0: 입구는 좁아도 넓은 그릇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처럼 된다는 건 소통한다는 건 함께 있다라는 것인데, 물과 같은 사람은 아무리 입구가 좁아도 물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1: 흘러 들어가죠.
0: 흘러서 거기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2: 네.
0: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이 얼어버렸어요. 그럼 얼으니까 이제 뭐가 됐냐면 굳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굳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그릇 아닌 사람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보다 훨씬 크지 않으면 난 남편하고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버지가 그런 스타일이었나요? 아버지가, 아. 왜냐면, 지금, 아들은 얼굴 표정이 없다! 이렇게 하고, 엄마는, 아, 아버지가, 아, 오케이. 자, 그렇죠.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물처럼 되면, 내 얼어 있는 게 이렇게 물처럼 녹아. 확 녹으면, 나보다 좁은 용기하고도 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좀 우리 구역에 좀 그런 집사님이 있으셔. 참, 정말. 입구가 좁고 좀 사귀어보니까 속은 더 좁은데 근데 내가 물 같은 사람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물이 흘러 지상에 사는 모든 용기에게 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참 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 같은 사람이야 이러는 건 사실은 그 참 저 사람은 뭐 별 능력이 없다라는 건데 원래 정말 올해는 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네. 네. 나보다 조그만한 용기에 있는 사람한테도 담기고 네. 나보다 넓은 사람한테도 또 담기고
2: 네.
0: 또 그래서 집에 있는 그분 고쳐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네. 나는 사회복지사다 이런 생각 네. 나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복지사다. 내가 아니면 다른 여자가 피해본다. 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목사님한테 자꾸 협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오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어머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데 우리 사모님 내가 한 마디만 하면 당신 끝장이야.
1: 아멘. 야 여기는 아주 반응들이 바로 오시네요.
0: 그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 끝장이야 그러면 목사님 심장이 얼마나 철컹 내려앉겠어요 그냥. 그럼 난 진짜 그래 내가 와이프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는 와이프한테도 인정 못 받고 뭐 그냥 교인들은 날 잘 모르니까 은혜 받고 그럼 이제 목사님 마음이 그냥 확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입구가 닫혀 있으면 물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올해 저희가 기도하면 좋을 제목 두 가지를 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물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입구가 어떤 우리의 죄나 우리의 욕심이나 뭐 우리의 여러 가지 옳지 못한 마음으로 닫혀져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물 같은 사람이 나에게 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햇빛이 나한테도 와도 내가 양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 빛을 제대로 저희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팔복의 처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하늘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내 집에 남편을 보면 소망이 자꾸 떨어져. 주여, 소망이 떨어진다. 주여, 주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거기에 산은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쪽에요, 이렇게 산이 높은데 강도랑 도적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세가 있는 곳에 도적이 많거든요. 그렇죠. 평지에는 도적이 많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딱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돌아보니까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나의 도움은 이 산보다 더 높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남편을 바라보면 깝깝하고, 내 자식을 바라보면 다시 넣어버리고 싶고. 이게.
1: 주여, 주여. 아니, 오늘 정말 100% 오늘. 아니, 혹시 뭐 식구 되세요? 진지 사정을 이렇게 잘 알아요?
0: 아, 모르겠어요.
1: 너무 그냥 자기 얘기라고 그냥. 아니 좀 늦기에는 좀 긴데.
0: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2: 저 형 한 명 있습니다.
0: 형 한 명. 야, 형 한 명. 그러면 또 이제 이 자식을 바라보고 또 힘들고 남편을 바라보면 더 힘들고.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아멘. 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 물 같은 사람이. 그러면 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음이 녹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짧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1: 네. 아, 녹아야죠.
0: 어떻게 하면 녹을까요? 물은?
1: 대패해야 됩니다.
0: 그렇죠. 간단하네요. 자, 간단하네요. 자, 물은 대표해야죠. 그 물은 대표해야 되는데 전 그 대피는 거 두 가지를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다. 고난.
1: 고난.
0: 고난이라는 것은 아주 맹렬한 불과 같아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나를 녹이는 거야. 너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아프게 하는 그런 그 맹렬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몸으로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나 정말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잘 나고 몸매 장난 아니었는데 장난 심해지고 아이 낳고 붓기가 30년째 안 빠지고 30년째 안 빠지면 질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잘난 게 안 잘났다고. 어느 날 교회도 보면 그렇죠. 우리 교회 계속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맹렬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뭐 개인적인 아픔도 있고 집단의 아픔이 있고 그 고난이 인간의 그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건 사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 나의 얼어있던 마음과 신앙이 물처럼 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러면 그 고난이 바로 불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불인 것 같아요. 네. 말씀의 충만함을 입거나 네. 기도하는 중에 또 그 충만함을 입거나 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면 이게 불이 되어서 나의 얼어있던 마음을 녹여서 강물처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가난한 자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부자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나보다 돈 많은 그 권사님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보다 이쁜 권사님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지네요.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져. 예?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0: 박수합시다. 참으세요. 이 가사가 복음입니다. 사막, 내 마음의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다스릴, 주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거하다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놀고. 그러니까 내가 사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저 내 남편은 저놈은 사제야. 저놈 사제야. 항상 나한테 확 화를 내고 그냥 항상 나한테 포악하게 하고. 예?
1: 나 지배하려고 하고.
0: 그렇죠. 그냥 나 잡아먹어버리려고 하고. 근데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자,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자꾸 죽어서만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그분께 의뢰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건데 그럴 때 나는 사자 같고 저 사람은 어린 양 같고 나는 어린인데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그게 최고의 소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도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고 딸도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고 그래서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를 믿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1: 그렇죠.
0: 어머, 당신은 어떻게 사자와 친구를 합니까? 어머, 당신은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하고 그렇게 주눅들지도 않고 친구를 합니까? 당신의 그 비밀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2: 차에다가 스피커 달고
0: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예수 전당 부르시면 탁 하지 마시고 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3: 네.
0: 네. 뭐 제가 뭐 다니는 교회 있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같이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네요.
3: 네.
0: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얼굴은 엄청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사람들이 너나 믿고 구원 받아라. 그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전도는 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물이 풍성해지면 그 물이 흘러서 가족에게 또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오늘은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저의 마음이 흐르는 것 같고 저희의 목소리만 봐도 시청자들이 아마 많이 흐르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쁨을 우리 주님께 돌리십시다.

0: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3: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을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3: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3: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3: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3: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지형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3: 여러분이
1: 네.
3: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오잖아요.
3: 그렇죠.
1: 무단복제,
3: 그러니까 piracy죠, piracy.
1: 네, 맞아요. 네.
3: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3: plagiarize.
1: 아하.
3: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3: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3: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니까.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3: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3: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okay. for example. That only one thing.
3: That
1: only.
3: Person.
1: Yes.
3: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3: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3: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3: 아무렇게나.
1: 막.
3: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3: 아, willy-nilly.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3: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1: right.
3: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1: 그렇죠.
3: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선 안 된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3: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3: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3: 그렇죠. 네.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3: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1: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3: Publisher.
1: Yeah.
3: 출판사도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책의 내용을 소셜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1: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3: 저작권 침해죠.
1: Yes.
3: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1: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Okay?
1: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3: no,
1: 거잖아.
3: No. No, no. That's a big no-no.
1: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3: 그쵸.
1: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3: Punish 하면 처벌하다.
1: Yeah.
3: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1: 있는.
3: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3: One more time.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3: Awarenes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란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1: Awareness.
3: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1: Awareness.
3: 오케이. 자, 그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3: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3: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3: One more time.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3: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3: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3: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s a big no-no라고 하죠.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3: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3: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1: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3: 그럴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5: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6: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5: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6: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5: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6: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3: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1: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1: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3: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1: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3: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3: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3: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광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광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광민의 잡지사 8월호 마지막 페이지. 폴리페모스도 세이렌도 칼립소도 만날 일 없지만 집에는 늦게 돌아가고 싶은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헬리오스의 그 소가 한우 투뿔이라고 하면은 미래고 머시기관에 잡아먹을 남자 썬킴입니다.
1: 자, 최근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고대 그리스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신화 속의 영웅이라면 실제 역사에는 신화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썬문답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썬킴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문제적 인간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뭐 어떤 인물입니까?
2: 일단 오디세우스는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신화 속의 인물이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죠.
1: 그렇죠, 그렇죠.
2: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주인공은 진짜로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면서도 네. 삐삐 고생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인물입니다.
1: 맞아요.
2: 오늘 주인공은 알키비아데스.
1: 아, 어떤 인물입니까, 알키비아데스?
2: 알키비아데스는 진짜 금수저 오브 금수저고.
1: 아, 그래요?
2: 우리 소크라테스는 다 아시죠?
1: 네.
2: 소크라테스가 진짜 사랑했던 애 제자였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기원전 450년경에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1: 아, 예.
2: 요 때가 막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맹의 전쟁이 끝나고, 언제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1: 불안하죠.
2: 불안하죠.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자라고 하면서 뭉칩니다.
1: 네.
2: 근데 그 전에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있었어요.
1: 네.
2: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1: 아.
2: 근데 거기에 맞서가지고 네. 아테네도 델로스 동맹이라고 만들어요. 근데 이게 델로스 동맹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스파르타가 야, 저거 저러다가 우리 치겠다? 한 거예요. 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스파르타가 네.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신흥 세력인 아테네를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구 세력이었던 스파르타와 신흥 세력이었던 아테네가 내전을 벌이는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1: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 사이의 내전이네요. 예예.
2: 요때 태어났어요.
1: 누구야? 알키비아데스가?
2: 알키비아데스가요.
1: 예, 예, 예. 아테네에서. 예.
2: 그리고 당시에 델로스 동맹 아테네를 이끌었던 사람이 페리클라스라고 하는 델로스 동맹이 점점 커지다가 보니까 제국이 돼버려요.
1: 네네.
2: 아테네 제국이요.
1: 네.
2: 페리클라스가 아테네를 제국으로 만들면서 약간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2: 아테네가.
1: 예.
2: 그러면서 여러 신전들을 만들어요. 아테네. 아,
1: 신전을. 네.
2: 그 대표적인 것이 파르테논 신전.
1: 아, 그때 만든 거예요?
2: 그게 페리클라스가 만든 거예요.
1: 예.
2: 이때 페리클라스의 조카로 태어납니다.
1: 알키비아데스가요? 아, 그래요?
2: 진짜
1: 금수저네.
2: 금수저였어요. 이 외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1: 아, 그러네.
2: 외삼촌이었거든요.
1: 네.
2: 진짜 금수저였어요.
1: 근데 얼굴도 엄청 잘생겼다던데.
2: 아, 네. 이 알키비아데스가 진짜 똑똑하고 예. 정말 능력있고 전략가고 하지만 최대의 무기는 얼굴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얼굴 천재.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이런 기록이 있었거든요.
1: 네.
2: 아,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1: 네.
2: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인 남자, 아이죠. 어린 남자 아이를 약간 멘토, 멘티 같이 이끌어주면서 동성애를 하는 당시의 관습이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예, 예.
2: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알키비아데스의 또 애인이자 스승이 바로 소크라테스였거든요.
1: 아, 그 둘이 그런 관계예요?
2: 그런 관계였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래요.
2: 얼굴 잘생겼죠. 집안 빵빵하죠. 똑똑하죠. 한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1: 알키비아데스의 유일한 결함.
2: 유일한 결함.
1: 그게 뭘까?
2: 시 건방졌어요.
1: 아, 성품이 건방졌다?
2: 아니, 내가 다 가졌는데 네.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나, 진짜로, 이건 그 야사가 아니라 굉장히 거만했다.
1: 그래요?
2: 소크라테스가 딱 봤을 때 저 친구가 진짜 능력이 있고 굉장히 그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데 너무 건방져 보이잖아요.
1: 네.
2: 내가 쟤를 꺾어보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스승이 돼요. 원래 이 약간 그 성인이 어린 남자아이를 이끌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성애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소크라테스는 딱 절제랍니다. 알키비에데스가 접근하면 워 물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안 넘어가요.
1: 아 결정적인 순간에 너 자신을 알라.
2: 너 자신을 알라. 어. 워.
1: 선 넘지 마.
2: 선 넘지 말라. 하여간 이 페리클라스 지금의 아테네를 제국으로 만든 페리클라스가 역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러면서 이 알키비에데스가 이제 삼촌 자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아테네의 정계의 중심에 들어와요. 근데 이때 이때는 한참 지금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1: 네.
2: 27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1: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2: 전쟁이요.
1: 예, 예.
2: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도 지치고 스파르타도 지쳤어요.
1: 그랬겠죠. 예.
2: 그래가지고 아테네 니티아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협상을 합니다.
1: 네.
2: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잠깐 휴전하자. 그래서 이 니키아스의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휴전협정이죠.
1: 네.
2: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잠깐 창 내려놔. 라고 휴전에 들어가 버려요.
1: 네.
2: 온건주의자였어요. 니키아스는요. 니키아스가 협상을 하고 전쟁을 딱 그만두는 걸 보고 이때 알키비데스가 정계에 진출했던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지.
1: 아, 평화 무드로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알키비아데스가?
2: 아니, 이거 네. 보십시오. 지금 전쟁한 거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 마음대로 휴전하십니까? 니키아스님. 그래서 충돌하게 돼요. 니키아스파와, 그 다음에 알키비아데스파.
1: 알키비아데스파는 그러면 아테네 입장에서 스파르타를 치자는 거네요.
2: 이왕
1: 네.
2: 시작한 전쟁 스파르타를 박살 낸 다음에 끝을 보자. 하였고, 니키아스는 워. 그냥 평화, 를 유지합시다.
1: 예예. 예.
2: 파가 대립을 해요.
1: 예.
2: 그러다가 알키비데스가 아테네인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약간 어중간한 휴전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패권 국가의 시민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1: 넘어가겠습니다.
2: 넘어가죠. 네. 여기서 이 알키비데스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딱 하나 해요.
1: 아테네 사람들한테?
2: 아테네 사람들한테.
1: 뭐 어떡해요?
2: 제 목표는 지금은 휴전 상태예요. 제 목표는 스파르타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목표로 합니까? 시칠리아를 치려고 합니다.
1: 시칠리아를? 예.
2: 이탈리아 반도의 축구공처럼 뻥 앞에 있는 섬이요.
1: 예. 아 요충지다 저기가.
2: 시칠리아를 점령해가지고 지중해 패권을 우리가 아테네가 장악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한 거죠.
1: 네.
2: 아테네가 굉장히 시민들이 그러니까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지만 약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1: 너 해 하고 싶으면 해야 하는데.
2: 마음대로 해. 단
1: 속으로 안 믿고 있어.
2: 조건이 있어.
1: 네네네.
2: 조건이 뭐냐면 알키비에데스고 네가 원정군 사령관 해. 근데 부사령관을 니키아스로 따라가게 해.
1: 아 그렇게 아까 평화 무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을 부사령관으로
2: 그리고 또 진짜 전쟁터에서 잔뼈 갈고 굵은 노장 한 명, 세 명 같이 보내요.
1: 감시 붙이는 것 같아요.
2: 감시 붙이는 거죠. 알키비아데스 나 혼자 가야 되는데 나랑 방금까지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2: 니키아스 왜 진짜 가시려고요? 나랑 출발해요.
1: 그렇죠. 아 출발해요. 예.
2: 근데 출발하기 바로 전날에 네. 일이 벌어집니다.
1: 어떤 일이요?
2: 그 헤르메스 있죠. 명품 말고요.
1: 헤르메스.
2: 헤르메스라고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1: 전령.
2: 전령이죠.
1: 예, 예.
2: 그 메신저요.
1: 예.
2: 전령 겸 여행, 그러니까 항해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바다를 항해하는 집집마다 헤르메스의 얼굴과 밑에 돌기둥을 집집마다 이렇게 세워 놓는 풍습이 있었어요.
1: 아, 예.
2: 오늘도 무사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1: 예.
2: 알키비아데스가 출항하기 바로 전날에 이 모든 집집마다 있던 그 헤르메스의 그 장승들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요.
1: 누가 그랬어 그거? 왜 그랬어?
2: 아직까지 몰라요. 누가 있는지.
1: 저주한 건가?
2: 그래서 찝찝한 상태에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시칠리아로 출발합니다.
1: 예.
2: 출발을 해요.
1: 예.
2: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소크라테스가 늘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안티 만들지 말라고.
1: 알키비아데스한테.
2: 건방 떨지 말라.
1: 건방 떨지 말라.
2: 안티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얼마나 안티가 많았겠어요. 아테네에.
1: 그렇죠.
2: 알키비데스에서.
1: 네. 네네.
2: 야, 이 기회에 쟤 날리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석성 그런가 보다 해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가지고 시칠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1: 예.
2: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테네에 있던 알키비아데스의 그 정적들이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알키비아데스 짓이다.
1: 아 헤르메스 훼손한 게
2: 석상 목나라는 거.
1: 아
2: 아테네에서 신성 모독은 굉장히 엄한 범죄예요. 소크라테스도 나중에 그 사형 당하는 것이 젊은이들을 유혹한 죄 신성 모독이었어요.
1: 그러니까 정치적 모함을 받은 거죠.
2: 모함을 받은 거죠. 누가 범이든 간에.
1: 야 이제 고생길 시작되는 느낌이다.
2: 이때부터 예. 오디세우스는 명함도 못 내밀어 진짜.
1: 들어볼게요. 예.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시칠리아 가던 중인데.
2: 가가지고 소환 명령 내립니다. 너 오라고.
1: 아 다시 본국으로 오라고.
2: 재판 받으라고.
1: 아 그래요? 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2: 알죠 알키비아데스도 이거 아무.

0: 전쟁하자고 막 했던 사람이 어. 스파르타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요.
1: 야, 적국으로 망명을 가.
0: 스파르타도 처음에 당황한 거예요. 어, 네. 잠깐. 알키비아데스님 맞냐고. 나 맞다니까 여기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저. 근데 왜 오셨냐고. 아, 일단, 여기서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죠.
1: 어떡해요.
0: 당신들 스파르타에게 끼쳤던 손해 이상의 이익을 가져드리겠습니다.
1: 왜냐면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0: 다 알고 있으니까.
1: 어, 그렇죠. 예.
0: 모든 정보를 다 넘겨드리겠다.
1: 자, 지난주 매국노 특집에 이 사람을 했어야 되는데.
0: 내 말이! 예. 베네딕트 아놀드보다 이 참 이게. 아놀드는 안 됐어요, 저.
1: 그렇죠. 네. 스파르타에서 그럼 받아주나요?
0: 받아줘요. 어, 정보를 갖고 왔는데.
1: 그렇지.
0: 정보를 갖고 왔는데. 어. 그래서 남은 거는 니키아스잖아요, 지금요.
1: 어, 니키아스.
0: 니키아스는 그냥 어. 팬 때만 굴리시는 행정가예요.
1: 예.
0: 나 이거 어떡하냐. 약간 전쟁이 정말 빡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야 어떡하냐. 일로 와봐요. 나 니키아스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질질질 끌어져요.
1: 예.
0: 처음에 그 시칠리아를 전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 시라쿠사란 도시가 있어요.
1: 네.
0: 여기가 스파르타와 동맹 도시 국가죠.
1: 아, 네.
0: 처음에는 이 알키베데스가 온다고 하니까 어. 오 하다가 항복을 해요.
1: 어, 예.
0: 어 근데 왜 점령을 안 하지?
1: 어. 알키베데스가 갑자기 없어졌네.
0: 어디 갔냐? 어. 모르겠는데요. 망명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1: 어, 예.
0: 딱 보니까 니키아스라는 행정가가 있고 항복을 했는데 항복을 안 받아줘요. 니키아스가.
1: 항복을 안 받아줘. 예.
0: 잠깐만. 항복.
1: 항복을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
0: 하다 예. 보니까 질질 끌다가 예. 시간이 끌어지니까 이제 그 시라쿠사도 전력을 모으면서 반격을 하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투에서 아테네 함대가 박살이 납니다.
1: 아테네가 피해를 받구나 오히려.
0: 그리고 이 니키아스도 전사를 해요.
1: 예.
0: 이 전투가 네. 펠로폰네선 전투에서 아테네 함대가 거의 전멸을 한 첫 번째 케이스.
1: 아.
0: 그리고 쭉 펠로폰네선 전투 끝까지 네. 아테네 함대는 지금 전투력까지 올라오지 못해요.
1: 야, 결정적인 순간에 아, 그 알키비아데스 변수가 있었네요. 예. 스파르타 가서는 뭐 별일 없었습니까?
0: 스파르타에 와가지고 예. 진짜 스파르타인이 됩니다.
1: 아.
0: 저는 이제부터 스파르타인이에요.
1: 예.
0: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는 민주공화정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1: 아 그래요?
0: 이 모든 혼란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의 독재자가 필요하다. 주의자. 이거를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민주정이 정말 좋다.
1: 아 예. 금쪽이네 금쪽이. 예.
0: 근데 스파르타가 약간 독재 국가잖아요.
1: 네.
0: 군사 국가.
1: 아.
0: 너무 체질이 잘 맞는.
1: 아, 거. 잘 맞는구나.
0: 나는 원래 스파르타에 태어났고 잘못했다.
1: 어, 예.
0: 원래 스파르타인이었어요.
1: 네.
0: 정말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아테네 해군을 다 박살내기 시작해요.
1: 잘 사네. 오디세우스급 아닌 것 같은데요.
0: 어, 네. 그런데 네. 사고를 쳐요.
1: 아, 사고를 쳐요.
0: 사고
1: 아, 예, 예, 예.
0: 당시에.
1: 네. 네.
0: 스파르타 국왕이 이제 아기스 2세란 사람이었거든요.
1: 아기스?
0: 아기스 2세의 왕비와 바람을 펴버려요. 왕비와 아. 바람을 핀 걸 모자라가지고 아들을 낳네.
1: 아들까지 낳아요?
0: 아들을 낳아요.
1: 아, 이러면 또 내가 볼 때 고생 시작이다, 여기서. 예.
0: 그러면 보통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1: 네.
0: 같이 뭐.
1: 도주.
0: 도주합시다, 우리.
1: 어.
0: 아들 우리가 키웁시다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왕비랑 사랑한 건 맞다. 아들 태어난 거 왜 그러냐? 내 후손이 스파르타의 왕이 되는 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1: 아기스 2세가 가만 놔둡니까?
0: 적분하죠.
1: 처형해야 되는 거 처형 아니야?
0: 처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1: 왜요?
0: 너, 지금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전승을 너무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1: 공이 또 있어요.
0: 스파르타 내에서는 인기 짱인 거예요.
1: 그렇구나.
0: 아, 참. 진짜.
1: 야, 잘 나긴 잘 났는데, 진짜 건방지다, 예.
0: 야, 아우, 야, 너 진짜 우리 국민들의 그 인기만 없었어. 너 확 그냥, 확 그냥이 아니라 지금, 뭐, 아휴.
1: 뭐, 어떡해요?
0: 네?
1: 어떡해요?
0: 그래서, 자객을 보냅니다.
1: 자객을요?
0: 네.
1: 알키비아데스 죽여라.
0: 알키비아데스 죽여라.
1: 어.
0: 근데 또 눈치 또 만렙이에요.
1: 알키비아데스.
0: 알키비아데스가. 자객이 오는 순간, 어? 너 자객? 그럼 튀어야지. 아싸! 튀자.
1: 아, 눈치 채고 도망. 어디로 가 이제?
0: 어디로 가냐? 이때부터 이거 진짜 매국노래 이거.
1: 왜 어디 가는데?
0: 아테네로 가가지고 빌어야지 솔직히.
1: 어, 내가 잘못했다.
0: 내가 잘못했다. 어. 페르시아로 가버려요.
1: 페르시아는
0: 이게 진짜 꼭 선 넘은 거예요.
1: 그리스 전체의 적이잖아.
0: 이건 아테네고 스파르타고 델로스고 머시기관에 다 필요 없고 그리스 전체의 적이에요.
1: 이야 대단하네.
0: 페르시아로 건너가요.
1: 예예. 예.
0: 지금의

0: 소아시아, 네. 튀르키예로 건너갑니다.
1: 페르시아에선 받아주나요?
0: 페르시아요? 네. 그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는 네. 어떤 스탠스였냐면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잘한다, 잘한다. 너희들끼리 잘 싸워봐라. 웃고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자기와 맞서 싸웠던 스파르타와 아테네 적들끼리 싸우니까 집안 아, 싸우는
1: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네. 지켜봐.
0: 꿀잼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알키비아데스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전략 잘했다. 그러니까 여기 추 균형 추를 맞추기는데 맞추는데 내가 네. 두 국가의 정보를 다 갖고 있다.
1: 예, 예.
0: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기려고 하면은 약점 내가 알려드리겠다. 아테네가 이기려고 하면 내 아테네의 약점을 알려드리겠다. 요거 두 나라 힘을 다 뺄 때까지 내가 다 도와드리겠다.
1: 아, 정말 이제 페르시아의 편에 서서 정착하려는 생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또 아, 속내가 또 다른 속셈이 있었나요?
0: 아니죠.
1: 아니요.
0: 알키비아데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테네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아테네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아테네 상황은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요, 지금요.
1: 예, 예.
0: 왜냐면 일단 페르시아의 국왕 측, 다리우스 2세였거든요.
1: 네.
0: 다리우스 2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파르타를 밀어주자 쪽이었어요.
1: 네.
0: 왜? 페르시아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군이 박살난 게 아테네의 해군 때문에 박살났거든요. 살라메스 해전
1: 아,
0: 때문에.
1: 예, 예.
0: 그래서 스파르타는 뭐 걔네들 있어봤자 육군이니까 머릿수는 우리 페르시아가 더 많거든. 중요한 건 아테네 해군이야. 해군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스파르타 쪽을 좀 밀어주자.
1: 네.
0: 그래야지 아테네 해군이 박살나고 공멸하게 된다. 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페르시아는 그 스파르타에게 계속 몰래 지원을 해주고 있던 때였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 해군은 점점점 이제 슬슬슬 박살이 나고 있던 때였거든요. 여기서 먼저 아테네에서 손을 내밉니다.
1: 누구한테요?
0: 이.
1: 페르시아?
0: 아니요, 아, 알키비아데스한테요.
1: 알키비아데스한테? 예.
0: 돌아와줄 수 있냐?
1: 아. 그래요?
0: 돌아와줄 수 있냐?
1: 예.
0: 그래가지고 바로 안 들어가고 아비도스 해전이라고 있어요.
1: 네.
0: 그럼 내가 먼저 증명을 해보겠다.
1: 네.
0: 내가 진짜 아테네를 위한 사람인지.
1: 네.
0: 아, 약간 시험 무대였어요. 아비도스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워요. 그랬더니 아테네에서도 그래 아무리 정말 우리를 배신했어도
1: 난 놈은 난 놈이야.
0: 저, 야 이기니까 받아주자. 여기서 두 파가 나눠요.
1: 예.
0: 받아주자 파 어떻게 한 번 배신은 계속 배신이다.
1: 저 고민됐겠다.
0: 아비도스 해전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뭐 또 질 수도 있는 거지.
1: 철새도 이런 철새가 없어요. 진짜.
0: 아,
1: 예, 예.
0: 여기에 그 네. 알키비데스가 한 큰 걸 준비합니다.
1: 어떤 걸요?
0: 그래.
1: 예.
0: 내가 진짜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라 불멸의 알키비데스라는 걸 보여주자.
1: 어떻게요?
0: 네?
1: 어떻게요?
0: 한 건 이번에 그럼 스파르타의 해군들 내가 박살내겠다라고 하면서 기원전 406년경에
1: 예.
0: 당시에 그 스파르타의 함선이 약 80척이었어요. 80척이었는데 알키비데스가 모든 가용할 수 있는 함선을 다 긁어모아요.
1: 예.
0: 다 긁어모아서 예. 86척을 만들어요.
1: 수적으로 일단
0: 그리고
1: 만들고.
0: 숨겨요.
1: 86척을 숨겨요.
0: 우리가 이렇게 예. 함선이 많다는 거를 스파르타 쪽이 알지 못하게 숨깁니다.
1: 네.
0: 우리는 아직까지 약하다. 그래서 연막 자체를 펼치는 거죠.
1: 아,
0: 우리가 뭐 많아봤자 한 20척밖에 안 돼요. 그 다 분산시켜요. 3분의 1로.
1: 예.
0: 이쪽 한 20척, 20척, 20척 이런 식으로요.
1: 네.
0: 그리고 엄명을 내리고 아, 이 말을 해요.
1: 예. 뭐라고요?
0: 어차피 지금 우리가 믿는 거는 와, 우린 외톨이다. 지금 스파르타도 우리 적이고 알고 보니까 페르시아도 우리 적이다. 우리 혼자밖에 안 남았다.
1: 네.
0: 진짜로 죽을 각오로 싸우자.
1: 그래요?
0: 약간 문제적 인물은 맞아요. 나부터 먼저 죽겠다. 그러니까 너들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1: 네.
0: 그 스파르타 측 해군 이 제독이죠.
1: 네.
0: 또 속이게 만들어요.
1: 네.
0: 그래서 분산시킨 다음에 접근을 해요.
1: 네.
0: 딱 보니까 스파르타 측에서도 야야야 저 아무리 그 알비키아데스가 뭐 날고 기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80척이고 저는 20척밖에 안 되네. 야 박살! 했는데
1: 함정이었죠.
0: 예. 이것도 약간 학익진이에요.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약간 펼친 상태에서 입체적을 협공을 해버립니다.
1: 전술가는 전술가야. 예.
0: 그래서 여기서 스파르타의 함선을 거의 다 박살낸 다음에 그 노획을 또 해버려요.
1: 예.
0: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1: 그럼 아테네에서도 여론이 이제 기울겠죠.
0: 예.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
1: 어, 진짜.
0: 진짜 그 어. 약간 안 좋은 과거도 있지만 알키비에 대해서는 진짜 알키비 됐다. 라고 하면서 금이 환영을 해요.
1: 컴백홈을 해왔네 진짜 결국에는.
0: 이마스 컴백홈이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갔다가 한참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건 오디세우스랑 진짜 비슷하긴 한데. 아,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예, 어떻게 되나요? 이제
0: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여러 번의 해전 끝에 마지막으로 스파르타 해군을 박살낸 다음에 네. 그래서야 이제 그 금이 환영을 하고 스파르타 아니, 아테네인들이 이제 받아들여줘요. 네. 아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요 다음에 마지막 해전이 있었어요.
1: 최후의 결전.
0: 여기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안 튀면 끝까지 안 튄 거 아시죠?
1: 네, 그럼요.
0: 저희 알키비에 대해서 언젠가 두고 봐야 돼. 꽉 그냥 허점만 잡히기만 해봐. 예, 예. 이거는 구설수만 올라가 진짜. 그 일이 발생을 합니다.
1: 어떤?
0: 한번 스파르타와의 또 해전에 들어가는데 네. 잠깐 자리를 비워요.
1: 네.
0: 그리고 자기의 부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예. 나 없을 때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 전투를. 절대 나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근데 부관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1: 가지 말랬지.
0: 야. 나도 알키비아데스처럼 한번 내가 한번 영웅이 돼볼까?
1: 아, 또 출세해보고 싶었어.
0: 출세해보고 싶어서. 야, 스파르타 해군, 우리 상관께서 알키비아데스가 박살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솔직히 그걸 노렸어요, 스파르타 해군도요.
1: 아, 그래요?
0: 우리도 반대로 전술을 쓰자. 유인해가지고 박살내자. 여기 걸려든 거예요, 부관이요. 그 부관 이름은 네. 안티오코스라는 부관이거든요.
1: 아, 이름도 안티야. 유인에 넘어갔어요.
0: 아, 그 전투에서 져요.
1: 져요.
0: 근데 그렇게 큰 패배도 아니었어요. 예. 완전 박살 난 것도 아니었는데, 예. 이거를 그 안티, 이.
1: 다른 안티들이.
0: 알키베데스가 딱 걸렸어. 야! 너 왜 졌어? 가 된 거예요.
1: 아, 알키비아데스한테 책임을 다 묻는구나. 상관이니까.
0: 그러니까요. 솔직히 알키비아데스가 책임을 질 건 아니에요.
1: 그렇죠. 억울하죠. 억울하죠.
0: 근데 그걸 또 뒤집어 엎어요. 네가 왜 자리 비웠어? 네가 자리 비웠기 때문에 진 거 아니야?
1: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네요.
0: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아테네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1: 아 예.
0: 그래서 또 도망을 가요.
1: 아, 또 가. 야 진짜 오디세우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
0: 이걸 영화로
1: 야,
0: 만들어야 돼.
1: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로 가 이제?
0: 또 페르시아로 가요.
1: 아유 불쌍하다 이제.
0: 스파르타는 갈 수가 없어요.
1: 예예예. 예, 예.
0: 가자마자 그 자객한테 암살을 당하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테네는 진짜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사령관 안 하려고 해요. 딱 봤잖아. 지면은
1: 그렇죠. 다 책임 묻고
0: 린치 당하잖아요 지금.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끝은
0: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게 예.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1: 예.
0: 27년 동안 싸웠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27년 동안 저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예.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다고 치더라도 진짜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국가였던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다 삼류가 돼버립니다. 쫙 이때 등장했던 원래 삼류 국가가 있었거든요.
1: 어디죠?
0: 마케도니아.
1: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나오는구나.
0: 그렇죠. 마케도니아 위주로 그리스가 또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1: 여기부터는 썸문답 알렉산더 대왕편을 보시면 아주
0: 연결이 돼요.
1: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상 최고의 풍문화로 불리는 문제적 인물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강민의 잡지사 2026년 8월호를 마감합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너튜브 채널에 오시면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심야 라이브 소통 컨텐츠, 편집장실 새롭게 시도해보는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들르셔서 같이 야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혹은 야참 드시면서 편안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9월에는 9월 26일 잡지사 창립기념일이 있는데요. 이제 벌써 횟수로 4년째를 채우게 되는데 추석 연휴와도 시기가 겹치고 해서 잡지사 최초의 야외 특집도 저희가 준비해볼까 합니다. 저희 너튜브 채널 구독하셨다가 또 라디오 방송 이상의 다채로운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레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99 고구마 파운드당 2.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99 K타운 훌라면 박스당 10.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너의 삶이 내가 보기에 좋더라. 오니 엄마 김은혜 집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1: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왜라는 질문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오늘 초대 손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2: 네, 색소실조증이라는 희귀병 아이를 두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루하루 즐겁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3: 네, 오늘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분 성함도 은혜입니다.
1: 아...
3: 자, 김은혜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패션업을 하시네요. 네.
4: 저는 온유를 낳고 이 아이가 장애아이고 이 아이가 불쌍하고 이 아이의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레시피가 없는 거예요.
1: 네네.
4: 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나는 장애를 키우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애가 나면 모성애가 뭐 생길 거다. 뭐 애 모성애도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성애 없어요. 키우면서 모성애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29살에 애를 낳는데 바로 모성애가 생기겠어요. 그때는 그냥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게 되게 고민이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1: 그럼 하나님 원망도 좀 했겠네요.
4: 하나님 당시에. 원망 너무 많이 했고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는 계신
1: 존재하는
4: 분. 약간 꼬봉 같아요.
1: 예, 예.
4: 그러니까 우리 막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도 우리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1: 네,
4: 뭐
1: 맞아.
4: 도와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1: 예.
4: 계속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1: 진이 요정처럼 생각하죠.
4: 맞아요.
1: 예.
4: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계속 그랬어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라고 그랬잖아. 내 아빠잖아. 근데 왜 날 위해서 열심히 일 안 하고 왜 나한테 아픈 아이를 이렇게 만들게 한 거야? 그럼 나 너랑 절교할 거야. 막 약간 처음에는 삐져가지고 내가 나 너랑 절교할 거야. 친구랑 절교하듯이 찬송도 안 불러줄 거야. 예배도 안 드릴 거야. 나 너랑 기도 대화도 안 할 거야. 너 이제 나 만나러 오지 마. 너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좀 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느 순간 좀 하나님을 다시 그냥 확 받아들였던 순간이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맨날 집에서 막 성경 말씀 같은 거 틀어놓고 저 이제 힘들까 막 그런 거 틀어 찬양 틀어놓고
1: 네, 네.
4: 막 듣기도 싫어 막 가서 막 끄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탁 그냥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1: 네.
4: 근데 그 말이 솔직히 아무 맥락이 맞지 않는데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1: 네.
4: 나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다고.
1: 네.
4: 그래도 힘들고 막 이제 마음적으로는 힘들고 그런 경험,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온유가 눈 때문에 이제
1: 네.
4: 또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1: 네.
4: 일산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때.
1: 네, 네.
4: 근데 일산에서 병원에서 막 보더니 얘 우리 병원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그때 뭐 생후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막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죠.
1: 네.
4: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막 어리둥절.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는 대학병원이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진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29, 이제 30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딱 가서 애를 이제 응급실에 배정을 해주잖아요.
1: 예.
4: 응급실 배정을 딱 눕혔는데 눕히자마자 애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가네 이렇게 보고서는 이렇게 난 그럼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막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제 막 와, 이제 저기 종이를 한 장 들고, 이제 그 인턴분이 오시더니 수술 동의서에 그걸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지금 나는 지금 뭐 검사를 맡으러 온 건데 갑자기 수술 동의서를 써야 되고 빨리 쓰래요. 제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봤는데 밑에 막 무시무시한 말이 써 있잖아요. 네, 수술 동의서에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너무 막 당황스럽고 놀래고 수술 동의서 일단 사인을 했어요. 막 열심히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빨리 쓰라고 막 수술 빨리 동의서에 썼죠. 그리고 가고 나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네. 정말 물밀듯이 오고 옛날 같으면 하나님 뭐 미안해요. 내가 이제 절교 잘못했어요. 우리 오녀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왠지 모르게 되게 그냥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담대한 마음이 들고 이게 포기했다라는 이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포기가 아니라 평안함? 갑자기 내가 이거 또 한번 미쳤나? 이 지금 이 상황은 막 간절히 막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 상황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담대해지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고 온유를 어떠한 형태로 나한테 다시 돌아오던 그러니까 근데 다시 안 돌아오던 만약에 뭐 수술방에서 어떻게 잘못되던 나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는 가져갔고 나는 그냥 빈 그 응급실에 약간 진짜 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막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응급실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웅성웅성 되는 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모노로그가 넘어가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면서 딱 그 이제 응급실에 제가 이렇게 커튼을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나밖에 없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나밖에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옆에 빈, 텅 빈 온유가 있어야 할 그 빈 침대 옆에 내가 딱 앉았는데 거기 벽이 이제 있었거든요. 벽에, 내가 벽 앞에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비쳐서 이렇게 햇빛이 앞에 쫙 비쳐요. 벽에. 그 내가 이렇게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뭐예요? 이 평안함이 뭐예요? 이 담대함이 뭐예요? 나 이거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온유 와도 어떠한 일도 내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내가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어떠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 마음, 이 담대하게 먹는 이 마음이면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 마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가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많이 애써서 갖는 평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만 있으면 나 진짜 괜찮다.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3: 이거야말로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
1: 그럼요, 그럼요.
4: 진짜. 첫째가 11월생이어가지고 20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연년생이에요.
1: 많이 급하셨네 또. 또 많이.
4: 어쩌다 보니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연년생이어가지고 너무 이제 현실 육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온유는 제가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이겨내리라. 네, 막 주먹을 불끈 쥐면서 정신력으로 애를 막 키우니까 막 키우겠는데 어쨌든. 이게 거기에 이 두 아들이 끼니까 네, 이거는 네. 현실과 이 정신적인 게 막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육아 우울증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게 약간 공황장애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진짜 무지했고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예요. 무슨 일반 건물도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악! 하고 이렇게 제가 몸을 숙였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 교회 건물이 확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1: 근데 제가 겪었던 건 똑같은 거예요.
4: 맞죠?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연예인들이 보면 이게 내가 그때 겪었던 게 그건가? 근데 확 건물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소름이 끼치는 게 악! 하는데 제가 뭐지 하고 이렇게 건물인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게 제 마음에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포가 숨이 안 쉬어지고 이게 손이 이렇게 떨려요. 그냥 막 손 다리가 막 이렇게 막 떨리고 그리고 이게 안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계속 제가 이거 하나님 지금 교회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마귀가 씌었나? 하나님의 공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게 근데 난생 처음 겪어보는 거고 그 전에 내가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서 막 손이 막 달달달 떨리는데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막 전화를 해서 근데 그 상황에서 걱정되는 건 온유, 리안이, 시안이가 다 다른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는 온유 나이에 맞는 예배당, 시안이는 시안이, 리안이 다 다른 예배당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또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1: 남편 또 어디가 있어요?
4: 남편은 그때 왜 예배당에 안 들어왔지? 뭐 카페 있었나? 다른 곳에 있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막 전화를
1: 오늘 이게 양재 다니시죠?
4: 그때는 일산교회 일산에 있는 교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예배잖아요. 네.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여보 빨리 애들 먹어 데리고 와서 어디로 빨리 데리고 나와.
1: 그러니까 예배 중에 조용한데
4: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1: 못 버티겠어요.
4: 숨이 안 쉬니까 숨도 헐떡이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기어서 막 갔어요. 막 그 예배당을 막 기어 나와서 사람들
1: 다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님 같아.
4: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마 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막 진짜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을 나와서 이제 밖을 나와서 숨을 막 쉬었어요. 제가 막 하면서 막 숨을 쉬니까 숨이 이제 탁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러지? 마귀시였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교회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이 막 허겁지겁 아이들을 막 데리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야 왜 그래? 내가 오빠 나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어. 나 왜 이러지? 나 무슨 일이지? 나 지금 뭐야? 막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럴 때가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러고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냥 그런가 보다. 이상하다 하면서도 또 진정이 됐네? 뭐지? 근데 이상한 일을 겪었네? 그러면서 그냥 밥을 먹으러 갔죠. 맞죠? 그런 거.
1: 맞아요.
4: 그런 일도 겪고.
1: 네, 맞아요.
4: 또 이제 육아할 때 너무 이제 갑자기 막 힘이 든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전 진짜. 리안이, 시안이, 온유랑 이제 집에 있는데 도망을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몸과 이성은 있거든요. 네. 이성이 있는데 이 감정이랑 이 몸이 이거를 이성은 알지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네네. 희한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온유, 리안이, 시안이가 있는데 나는 여기를 진짜 못 버티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장롱에 숨었어요.
3: 아니 그럼 숨바꼭질로 한 게 아니라?
4: 아니 그런 거 한 게 아니라
1: 애들 노는데 그냥 혼자?
4: 네 그냥 갑자기 제가 장롱에 근데 사실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짐을 싸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럴 순 없잖아.
1: 그러니까 내 이성은 계속 말리고
4: 안 되지. 그러니까 장롱에 숨었어요. 제가 장롱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애들이 막 갑자기 막 놀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막 저를 찾아요. 근데 그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아유 걱정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져요. 이게 장롱에 숨어 있는 문이
1: 몸이 안 따라줘.
4: 몸이 안 나가져요. 근데 애들이 걱정돼지가. 애들이 걱정되지가 않아. 그 애들이 막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 어디냐? 애들 막 울어요. 엄마 어디냐? 막 이러면서 문을 열고 나가요. 띠리링 하고 문 탁탁 열리는 거예요. 현관문 열리는 거예요.
1: 대문을 열고.
4: 그래서 애들이 이성으로는 애들이 나가서 길을 잃어서 막 미아가 될 수도 있겠다. 난 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엄마! 하면서 막 나가요. 막 리안이 엄마! 시안이 막.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1: 몸이 안 돼.
4: 아니 안 슬퍼. 안 슬퍼요. 안 슬프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그냥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그냥 이 이성의 그냥 문제. 이 아이가 나가서 잃어버릴 수 있겠다. 끝. 거기에 감정이 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장롱에 있었어요. 한참 있었어요. 정말 한참. 근데 진짜 이 똑똑한 리안이, 시안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다 한 거야. 다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돌아왔다. 끝. 거기에 감정이 안 더해져요. 그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막 애들이 계속 저를 찾아요. 근데도 장롱에 숨어 있다가 애들이 저를 찾은 거예요. 장롱 문이 덜컥 열렸어요. 엄마! 여기 있었어!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울어요. 근데 그때서야 제가 애들이 나를 딱 찾는 순간 울음이
1: 터져.
4: 폭포수처럼 터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애들을 끼안으면서 그때서야 감정이
1: 확 들어오죠.
4: 들어오는 거예요.
1: 몇 배 더 들어오죠.
4: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때 감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막 제가 엄청 막 울었어요. 애들 막 껴안고. 근데도 저는 몰랐어요. 그게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2: 병원도 가셨어요?
4: 근데도 병원 갈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미련하게.
1: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정신과를 찾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문이 높아요. 문턱이 높아서 내가 내 문 열고 갑자기 예약을 우리 왜 몸도 이 치아도 정말 견디다 못 견딜 때 가듯이 가잖아요. 보통들 병원을. 근데 이 정신적으로도 정말 이 정도 갖고 내가 가야 되나?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런 뭐 것 때문에. 얘기.
4: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잖아요. 그때는.
1: 그렇죠. 그런 생각을 못
4: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 그때는 너무 그냥 힘듦 속에 있을 때는 나의 힘듦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추스르지를 못해.
1: 그럴 때 보통은 누군가가 내 손을 자꾸 끌고 가줘야 돼요, 사실은.
4: 맞아요.
1: 내 발로는 못 가요.
4: 맞아요.
1: 내 발로 내가 예약하고 몇 시간 이게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누군가가 결국 끌고 가야 돼요.
4: 맞아요.
1: 되겠죠.
4: 그래서 지금도 제 인스타에 DM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가라고 그래요. 왜냐면 위험한 상황이 그렇죠. 너무 많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추천을 그래요.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
1: 그러면 그 남편 얘기 듣고 그동안 서운했던 점들 다 좀 눈 녹듯이 좀 녹았을 것 같은데.
4: 근데 사실 막 눈 녹듯이 녹지는
1: 그 정도는
4: 않아요.
1: 아.
4: 왜냐면
1: 그거 갖고 안 돼? 아, 그건 아니야?
4: 눈 녹듯이 다 녹지는
1: 아니고 그냥
4: 왜냐면 10년 동안
1: 아포카토 정도 그냥 커피 위에 있는데
4: 이해했다.
1: 아포카토 정도
4: 이해했다. 남편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 서운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29살이었고 저희 남편도 33살이었어요.
1: 네, 다 어릴 때.
4: 너무 어릴 때였고, 저희가 또 연애를 막 길게, 막 깊게 한 상황은 아니었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큰 슬픔이 오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그랬잖아요. 매일 두 시간씩 울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슬픔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있지? 아이가 장애를 얻었고 힘든데, 어떻게
1: 울지도 않고.
4: 로봇이야? 막. 그리고 나를? 토닥거리지도 않고 나를 위로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1: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터질까봐
4: 그러니까 못한 것 같아요.
1: 온유 얘기를 자꾸 피하고
4: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는 온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 혼자 그러니까 나는 더 봐봐 나 더 슬퍼 나 이렇게 슬플 거야 하고 나는 막 더 막 슬픔을 표출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남편은 저기다가 나까지 얹으면 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멀어진 세월이 10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너무 조금 각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10년 후에 그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눈 녹듯이까지는 아니었지만
1: 아포카토 정도. 아직 커피 위에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있어.
4: 아, 왜 좀 어리석은 나를 탓했어요. 그렇지. 남편도 슬펐겠지. 왜 내가 그 생각까지 못하고 그렇게 남편을 미워했을까. 남편을 탓했을까. 남편 너도 좀 슬퍼해봐. 안 슬퍼? 막 약간 이렇게 말했던 내가 어렸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고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남편하고 좀 노력하려고 했고 좀 슬픔이 있으면 같이 좀 슬프자 이제는 우리 약간 그렇게 이해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는 새로운 또 손에 새로 들어온 부부나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4: 너무 공감해서
1: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DM도 많이 올 것 같아요.
4: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악플이 없어요. 저는.
1: 아 그래요?
4: 샤랄랄랄라 오늘 달리려나? 아니 악플이 없어요. 그리고 다들 정말 이렇게 고민 얘기를 이제 DM으로 오시는 DM은 보통 자기 이야기를
1: 나 질문 보통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4: 키우는 입장에서
1: 많겠죠.
4: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DM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장애 잘못된 장애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었잖아요, 처음에. 그 프레임에 들어가려고 노력했거든요. 우울하고 슬프고 좀 뭐 힘들고 막 이런 프레임에 자꾸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니 긍정의 여자야. 이게 안 들어가죠. 그 장애인 내가 알고 있는 그 장애인 가족의 모습에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난 나대로 살자. 라고 그냥 나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는 같은 장애인의 가족 들이나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비장애인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속 시원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도 너처럼 살아도 되는 거지?
5: 그렇죠.
4: 나도 너처럼 핑크 원피스 입어도 되는 거지? 어? 나도 막 명품백 매도 되는 거지? 그럼 되지.
1: 그런
4: 걸 우리가 서로 DM으로 나눠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1: 맞아요.
4: 자기가 너무 우울하고 자기도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갑자기 장애인이 나왔으니까 우울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장애인 프레임에 넣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나를 발견하면 괜찮네. 장애인 프레임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냥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장애인 엄마도 있네? 그럼 나도 이렇게 살게. 고마워. 응원해. 이런 DM들이 되게 많이 와요.
1: 그렇구나.
4: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그래 나를 보이는 게 나는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말 못해요. 그리고 아이를 육아도 뭐 오은영 교수님처럼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그런 학위를 딴 사람도 아니에요.
1: 네네.
4: 그러나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 사랑으로 키우고 안아주고 네네. 뽀뽀해주고 그리고 내 장애 아이도 자기가 행복하대. 내가 그렇게 키웠어. 어떠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키웠어.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그냥 나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게 좋아. 내가 보여줘야겠다.
3: 너무 큰 역할을 하시는
1: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4: 그래서 지금 온유와 함께 이런 삶을 내 삶을 보이는 것이 너무 당당하고 그래서 다들 또 좋게 봐주실 거
1: 아닌가.
3: 그 지금 이제 말씀 계속 나누는 거 보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떤 편안함? 이제 하나님 주신 어떤 정말 자유 이런 게 지금도 느껴지지만 그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3: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4: 저는 얘기할 때 우리가 고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애로 온 것도 사실 제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여러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것 또한 내 교만이구나.
1: 그래요. 맞아요.
4: 이거는 고난도 아니야.
1: 맞아.
4: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고난이 존재해.
1: 네.
4: 진짜 멀리까지 가보자면 이 세계를 따지면 정말 막 시리아, 막 아프리카 정말 너무 많은 고난이 있는데 내가 너무 작은 내 세상에서 이게 내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창피해지는 거예요. 내 교만이.
1: 네.
4: 이거 정말 내 교만이었던 거야.
1: 네.
4: 그래서 내가 온유의 이거를 고난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근데 고난일 수 있죠. 왜냐면 손가락의 바늘도 아픈 거니까.
1: 그래요.
4: 그 아픔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겠다. 내 삶에서 포커스가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 내 삶, 내 즐거운 삶, 그리고 이 아이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겨내가느냐, 즐겁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전 사람들한테도 고난에 포커스를 두지 마. 너의 고난은 너가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이 지나온 천년 시대부터 이렇게 지나온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큰 고난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맞아. 그거를 내 고난이라고 너무 몰입할 필요가 없어.
1: 그래요.
4: 좀 떨쳐내.
1: 그래요.
4: 그 대신 떨쳐내는 대신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제가 우리 온유의 장애를 없앨 수는 없듯이 늘 가지고 있듯이 이 고난은 고난대로 헤쳐나가지만 그래도 고난보다 내가 오늘 뭐 더 재밌었지? 오늘 얘랑 얼마나 더 웃었지? 얼마나 더 행복했지? 하나님 보이시죠? 제가 지금 엄청 행복하게 웃고 있죠. 오늘도 즐겁게 살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죠. 하나님이 야 은혜야 너의 삶이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내가 슬픔을 갖고 있어도 내가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야 참 좋다. 너가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이 참 내가 보기가 좋다.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냥 사람들도 너무 큰 슬픔에 그 고난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거를 한 구석에 좀 놓고 내 인생 좀 즐겁게도 살고 멋진 옷도 입고 즐겁게도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 아이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4: 그래서 고난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않았으면
1: 그럼,
4: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1: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4: 맞아요.
1: 이 모두가 온유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4: 맞아요. 분명히 온유가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있었지만 꼭 장애 아이가 나한테 와서 그랬을까? 그거를 제가 저희 남편하고도 얘기한 네네. 적이 있어요. 오빠, 내가 우리 온유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많은 것들도 깨닫고 이렇게 그래도 좀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는 꼭 장애라는 아이가 오지 않았어도 그냥 훌륭하게 신앙생활 했을 거고 이렇게 건강하고 긍정적이게 살았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거기서 마저도 나는 장애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잖아요.
1: 아, 그러네.
4: 내 삶이 변한 게 이 장애를 내가 이겨냈어.
1: 아, 그래,
4: 근데
1: 그래. 맞아.
4: 은혜야, 너는 그럴 사람이야. 맞아. 너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러네. 원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여자였어서
1: 남편 괜찮네요.
4: 그 장애가 없었어도 네. 이 온유가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네. 비장애 아이를 새 키웠어도 너는 네.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을 거라고
1: 네, 네.
4: 그래서 아 그것마저도 장애의 포커스를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모든 탓을 장애로 돌리지
1: 맞아,
4: 말아야겠다.
1: 맞아. 맞는 말이에요.
4: 핑계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1: 그래요. 맞아. 남편분 나중에 저랑 같이 만나서 아포카토 한잔 하자. 네, 같이 진하게.
3: 네. 그분도 또 다 먹지 않은 게 있을 거거든요.
1: 에스프레소
4: 우리 남편도 네. 정말 정신적인 게 너무 많죠.
1: 대잔하면서 네. 아포카토 네. 한잔 하고 싶네.
3: 팀장님이랑 만나시면
4: 돼요. 팀장님. 네. 그래서 저도 진짜 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저와 저희 네. 남편이 만나서 이 가정을 잘 이끌었다.
1: 네.
4: 이렇게
1: 네.
4: 생각하고 있어요.
1: 많은 네. 분들에게 네. 정말 와닿는 얘기였던
4: 맞아요.
1: 것 같아요.
4: 네.
1: 연결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 아까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4: 맞아요,
2: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4: 맞아요.
2: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걸 깨닫기까지는 정말 고난이 없이는 그
4: 되죠.
2: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4: 맞아요.
2: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에 포커스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평생 고난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2: 하지만
4: 맞아요.
2: 그 고난이 나의 어떤 나와 고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꼭 붙잡고
4: 맞아요.
2: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1: 아멘입니다.
2: 딸이 되는
4: 감사로 플러스 누리는 삶.
2: 네, 맞아요.
4: 꼭 누려야 돼요.
1: 우리가 사실 고난을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다 다른 형태로 찾아오잖아요.
4: 맞아요.
1: 중간고사를 못 봐서 방에서 울고 있는 아이도 그 순간 굉장한 고난이라고 느낄
4: 맞아요.
1: 것이고 우리가 볼 때 감기가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고난일 수 있고 수백억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가 좀 모자라서
4: 맞아요.
1: 힘들어하는
4: 맞아요.
1: 죽고 싶어하는 분도
4: 맞아요.
1: 계시고
4: 진짜.
1: 단돈 몇천 원 때문에도 힘든 사람이 있고 여러 형태로 각자 다 힘들고
4: 맞아요.
1: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시 좀 저도 역시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간증을 좀 덧붙이자면 저도 너무나 힘든 시기에 내가 죽고 싶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순간이
4: 네.
1: 누군가에겐 꿈이겠구나라는
4: 맞아.
1: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나는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데 누군가는 이 순간으로 오고 싶어서 열심히 이 자리로 오고 싶어서 열심히 매일 밤을 눈물로 오히려 이 자리에 오지 못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 다른 형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장애든 각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늘 표현하는 육체의 가시로 다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4: 네.
1: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꼭 고난이라고 받아들이지
4: 맞아.
1: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타게 찾을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각자에게 맞는 처방법을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고치게 되면
4: 네.
1: 그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4: 맞아요.
1: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절실하게 우리 온유라는 존재를 통해서
4: 절실하게.
1: 깨닫게 해주셔서
4: 맞아요.
1: 순모님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맡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점심에 디저트는 아포카도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4: 네.
1: 정말 가슴이 와닿는 간증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
4: 네.
1: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4: 네.
1: 감당하는
4: 네.
1: 우리 성도님을 응원하겠습니다.
4: 네.
1: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1절까지 있는 말씀, 두 마음 이야기, 불신과 예배. 삼천포, 1995년 삼천포시가 사천군과 통합이 됐습니다. 행정구역상 삼천포시는 없어졌고 사천시로 개명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계속 삼천포, 삼천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들 그러나 좀 궁금해서 깊이 심사숙고해 봤더니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삼천포라는 이름이 없어졌고 사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천포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가 가끔 삼천포로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삼천포가 더 익숙하세요? 혹시 빠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또다시 삼천포로 빠집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새롭게 받고 분열의 찬란한 태양을 은혜롭게 감격스럽게 경험했던 이 야곱, 그러나 곧바로 다시 삼천포로 빠져 들어갑니다. 본문에는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만남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원수였던 에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그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하신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상봉을 하게 되는 이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는 은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은혜, 은혜,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이 언급하는 은혜와는 걸맞지 않는 야곱의 행동들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이 야곱의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이 괴리, 우리 오늘 본문의 주된 줄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자식들을 나누는 야곱, 야곱이 눈을 돌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에서가 부자였습니다. 400명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겁을 먹어요. 또 금방 약복나루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싸워 이겼던 이스라엘 야곱이 겁을 먹고 반응하기를 그의 자식들을 나눕니다.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 즉 맨 앞에는 여종들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을 놓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는 라헬과 요셉, 여기 야곱의 사랑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종, 레아, 라헬, 요셉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유는 여차하면 아직도 마음에 불안감이 남아있고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너도 에서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셨는데 아직도 흔들리고 여차하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요셉, 야곱이 3절에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절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의 예절이었으나 7번은 왕에게만 하는 그런 식의 예절이었습니다. 여기 야곱이 상당히 좋게 말하면, 아주 좋게 말하면 겸손이겠으나 겸손을 넘어서서 두려워서 아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장자권의 복을 받은 야곱은 열국이 그에게 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앞으로 에돔 족속의 조상인 자기 형 에서 앞에 야곱이 절을 하고 있어요. 장자권을 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할아버지한테. 야곱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겸손, 죄책감, 미안함도 있겠으나 겁먹고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열정적으로 야곱을 반기는 에서 달려옵니다. 그를 맞이하고 에서는 달려왔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야곱은 절면서 나아갑니다. 야곱은 더 빨리 달려왔겠죠. 목을 어루만지며 허그하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문이라. 에서는 감격적으로 원수였던 자기 동생 야곱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 동생을 맞이합니다. 기쁨 속에 용서해주며 화해를 이루고 있는 에서의 이 모습, 야곱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에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야곱은 에서만큼 감격적이지 못합니다. 에서는 절대 야곱을 짓밟거나 억누르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고 다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많이 변화시켜 준 거죠. 그러나 아직은 야곱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에서에게 야곱이 자기 가족을 쭉 소개합니다. 5절 끝부분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자식들. 8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마지못해 이 선물을 받습니다. 에서는 거절하지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어 하면 또 은혜를 언급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엄청난 양의 선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 마치 많은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사려는 듯한 야곱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용서해달라는 표현도 전혀 없습니다. 선물 공세로. 또 이야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 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어떤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도 저는 아부하는 에서의 모습이라고 야곱의 모습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옛날 야곱의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는 11절에 그 와중에 또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그러면서 청하건대 하며 선물을 받으라고 에서에게 강권하며 에서가 선물을 받습니다. 은혜를 인식하며 은혜를 강조하며 동시에 뇌물 같은 선물을 바치고 있는 야곱의 두려운 마음 섞여져 있는 거라는 장면. 10절 이하에 보시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다 극복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에서는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 같이 우리 집 세일로 가자 그럽니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에서가 핑계를 댑니다. 자기 자식들과 가축들이 연약해서 빨리 못 가니까 우린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소서. 여기 한편 핑계입니다. 에서의 따뜻한 그러한 용서, 그 마음을 야곱은 아직 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언급하지만 남아있는 두려움. 또 하나는 거짓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야곱의 목적지는 세일, 에서의 집 세일이 아니고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밝혔어야 돼. 형님 감사하지만 제가 가야 될 목적지는 세일이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라고 밝혔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뭐 가족들이 약해서, 가축이 약해서 엉뚱한 얘기로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에서가 또 한 번 호의 베풉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디가드를 주겠다. 그랬어요. 내 종들을 바디가드로 주겠다.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자 하리라 그랬더니 역시 같은 핑계와 이유로 야곱은 정중하게 또 거절을 하고 에서는 떠나서 자기 집 세일로 가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대조입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에서와의 대조 가운데 오히려 에서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역설적인 현실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과거를 다 잊고 아주 반갑게 야곱을 맞이하지만 야곱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보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에서는 선물이 필요 없고 강권하는 야곱 때문에 할 수 없이 선물을 받습니다. 에서는 아무런 악의가 없이 전적인 선의로 동행을 제안하지만 야곱은 아직도 에서가 못 믿어서 신뢰하지 못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로 응수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분열의 새 아침을 경험했던 야곱이지만 아직도 불신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래 철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며 또다시 야곱의 특기

돈을 주고, 돈을 주고, 가나안 땅을 사게 됩니다. 그 처환전이 뭐예요? 20절에 그 돈 주고 산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분예엘의 약복나루의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인 걸 확인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단을 쌓고 그 자리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28장에 있었던 베델에서의 그의 그 서원,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이 땅으로 뒤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단을 쌓겠나이다. 그 약속을 지키며 자기 소원을 이루는 장면으로 33장이 종결적입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개의 흐름,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 간증하지만 그 간증에 미치지 못하는 야곱의 아직도 육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은 그 성숙 과정 중에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위기를 당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원리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받고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신앙인격의 성숙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적잖은 승리와 패배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시 변함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점점 완성의 단계를 향해 이끌어 나가십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험.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현실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러나 창세기 12장 10절, 몇 절 되지 못해 10절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기도 한마디 없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굽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 결국은 그곳에 가서 사라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방인 바로에게 된통 혼나고 수출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쫓겨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아니 멋지게 나가다가 성경은 계속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강조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리고 몇 절 지나지 않아 애국으로 갔던 아브라함 3000% 빠지고만 삼천포가 고향이신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은 다윗입니다. 대단한 지도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누운 소년 다윗의 위대한 모습. 하나 제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다윗의 인간됨이, 사람됨이 참 고상한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가운데 막 목이 너무 마르게, 목이 말라가지고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존경하며 사랑하는 왕 다윗이 목이 말라하는 모습을 보고 세 명의 군사들이 적진으로 들어가 목숨을 내걸고 들어가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왕에게 갖다 바쳐드립니다. 왕이 물을 드소서. 그러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걸고 구해온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다윗이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말하기를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물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 얼마나 훌륭한 군주예요. 인간이죠. 인간성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그러한 신하들의 충성과 사랑이 감사하지만 나는 나만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피 같은 이러한 다윗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는 이 다윗의 이 두

54일에 그러나 그 중간에 밧세바 사건이 또 끼어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 성숙 과정 속에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려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어차피 우리는 실패하며 살아가게 돼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해야죠.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대변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선포하며 그는 예수님 곁에 머무르기를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를 갈망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패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의 패배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해서 그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의 늠름한 모습을 평생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벤허 영화 다 기억이 나요. 거기에 정말 그 마지막에 마차 경기한 싸우는 그 모습 아주 명장면 한번 오늘 집에 갔다 한번 보세요. 그 감독의 이름이 세실 드밀이라는 감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튼 헤스턴 뭐 젊은 분들은 좀 유명한 배우가 있어. 찰튼 헤스턴이 모세로 딱 등장을 하는데 마차 경기를 하는데 이 감독이 스턴트맨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헤스턴 보고 네가 직접 마차를 몰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찰튼 헤스턴이 좀 겁이 나잖아요. 이게 뭐 이거 하는 것도 힘든데 무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감독이 얘기하기를 전혀 걱정하지 말고 마차만 몰고 단 한 가지 마차에서 떨어지지만 말라 그랬어요. 떨어지지만 말라. 그러면 내가 이기해 주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찰튼 헤스턴이 해야 되면 마차 붙잡고 떨어지지만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우는 장면 이런 것들은 다 감독이 알아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 명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있겠죠. 마차가 흔들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애를 쓴다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기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내 주실 겁니다. 예수님 마차에서 떨어지지만 맙시다. 이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예배.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흔들리는 믿음은 예배를 통해 다시 굳건하게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마찰을 붙잡고 있으므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파산한 인생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고 내 결단도 아니고 예수님 마찰을 붙잡고 있는 그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다. 이 야고보 1장의 문맥은 고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을 것이라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뿌리짜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자니 하시고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던 한 여인, 이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옷가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속으로 하는 얘기에 나 혼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가다라고 표현된 우리 번역에 그 생각함 일가다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며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며 반복해서 그 여인은 속으로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상기시키며 자기의 믿음을 돋구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은 그러한 동사를 사용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하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거야 스스로 믿음을 독려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반복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이 역경을 승리로 바꿀 수 있을 거야. 반복해서. 보험서에 또 하나의 명 장면이 있다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근데 주의 도우심이 또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백이면 백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은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은혜의 간구요. 겸손하고도 강력한 기도입니다. 겸손하면 강력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하면 강력한 기도가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 속에 야곱이 우세해지면 두려움과 불신이 고개를 치켜들고 나옵니다. 우리 속에 이스라엘이 우세해지면 겸손하고도 강력한 고백이 뒤따라 옵니다. 존 헨리 조엣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며 방향과 종착력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 종착력,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 소관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선교사이고 탐험가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어디로 보내시든 저는 가겠습니다. 단 주님께서 함께 가주신다면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단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신다면
리빙스턴의 인생은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를 약속을 기억하며 마구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바치며 자기의 심장을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은혜를 기억하며 믿으며 주님 영광을 위해 무거운 짐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주님을 연결시켜주는, 저와 주님의 마음을 묶어주는 줄 이외에는 모든 줄이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저와 주님의 마음을 묶어주는 줄 위에는 모든 줄이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아니오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저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저희를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 물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공감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이 시간도 주 앞에 주님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며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자리에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뵙는 그 영광의 아침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시간 은혜와 영광 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2: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4: 때로는 솔로몬처럼,
5: 때로는 다비다처럼,
6: 때로는 바나바처럼,
7: 때로는 다윗처럼.
3: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8: 토크.

0: 오늘은요, 저희 노크토크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주셨는데요. 현재 백성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님이신 우리 송민 교수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는 네. 전 세계의 전쟁의 위험을 구원하는 원더우먼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아, 그렇죠.
1: 한국에는 네. 말씀으로 유쾌한 위로를 전하는 원더우먼 송우민이 있습니다.
2: 원더우먼.
0: 원더우먼. 이름 너무 좋으시죠.
3: 마치 지하철 2호선 위에 망토를 두르는 교수님께서 쫙 달려오는 이런 느낌 있죠.
1: 날라다니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우리 원더우민 교수님과 함께라서 그런지 더욱 든든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4: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뜨거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2: 텐션이 다들 높아요.
5: 이 첫사랑이잖아.
2: 사랑이잖아.
0: 우리 레온 씨는 그럼 첫 연애는 언제?
6: 첫 연애가 이제 20살 때인데 만남도 아쉬웠는데 헤어지면 더 아쉬웠다.
1: 진짜 극장에 가자. 오. 내리면서 이랬어요. 자, 우리 다음에 만날게요. 하고 만납시다.
3: 남편은 일곱 번째 남자예요.
2: 멋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 처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네요.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도대체 여자친구는 저의 어떤 부분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있다면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0: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2: 전문가.
0: 네,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 레온씨.
6: 그렇죠. 예.
0: 네. 우리 레온씨는 그럼 첫 연애는 언제였죠?
6: 첫 연애가 이제 네. 20살 때인데 네. 그때를 생각하면 만남도 아쉬웠는데 헤어지면 더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그리고 어디 공부해, 어디서?
6: 아, 공부하죠. 사랑은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0: 움직이는 거.
2: 예. 병원이 많아.
6: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헤어지고 나서 너무 첫 연애에 괴로워서
0: 네.
6: 그 마음을 시로 쓴 게 있어요.
0: 아, 진짜로?
6: 예, 직접. 근데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대학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0: 네.
6: 시 발표 1등을 했습니다.
0: 야. 진짜로?
6: 학점을 A4를 받은 시가 있어요.
2: 정말?
6: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상처를 이걸로 치료하세요. 영등포 초코 엄마. 만남은 달달한 커피, 이별은 쓰디쓴 한약. 처음 문자에 심장은 뛰었죠. 그러나 마지막 문자에 심장은 멈췄죠. 이별이 슬픔이 아니라 카톡이더라. 이별의 무게는 손끝, 나의 마음의 무게는 토르망치. 둘이었다가 혼자가 되니 보이더라. 아예 혼자가 됐어야 했다는 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너의 말.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나의 말. 왜 너만 갑이니? 왜 나는 을이니? 헤어지겠다는 마음, 네 마음이 아닌 주변에서 속삭이는 친구들의 마음. 집 앞에 찾아간 나의 걸음은 10만 보. 집 앞에 만났던 너의 표정은 잔만 보. 사과의 의미가 과일보다 못하니?
2: 랩인데?
6: 편지의 의미가 종이보다 못하니? 이제 나 간다. 너 없는 앞으로 나아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3: 잘 먹고 잘 살아라.
6: 이게 1등 했던.
2: 아, 나 왜 이렇게 웃기지?
6: A4를 받았던 시입니다.
3: 진짜. 뭐 산산이 찢어진 그 남자의 심정이 아주 명확하게 노래, 드러나네.
2: 노래 가사 같아, 노래 가사.
6: 근데 노래 나중에 이거 작곡 한번.
2: 아, 난 싫어요.
0: 아니, 우리 교수님은.
1: 네. 네.
0: 첫사랑을 물어봐도 되나요?
1: 아, 우리 여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네. 이제 저희 남편으로 이야기를 하죠.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네. 저희 남편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 1.5세죠.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은 많지만, 이제 그, 대학교를 가면서 저희 남편은 공대에서 신학교를 가고 저는 고등학생에서 바로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첫날 오리엔테이션부터 같이 다니는 CC였어요.
0: 좋다.
1: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0: 네네.
1: 어느 날 이제 좀 무르익어서 우리 자동차 극장에 가자. 드라이빙 그 무비 띄어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근데 저도 초짜고 우리 남편도 초짜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좀 좋은 이미지를 풍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생전 안 하던 향수를 뿌린 거예요.
0: 향수를.
1: 근데 얼마만큼 그걸 뿌려야 되는지 몰라서 에따 모르겠다 그냥 막 뿌리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딱 영화를 보러 갔어요. 바깥에 너무 추우니까 창문은 열 수 없고 2시간 반 동안 알고 봤더니 우리 남편도 뿌리고 온 거야.
0: 아이고.
1: 두 가지 향수가 같이 섞여서 냄새가 나오는데 영화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0: 그치 두 분 다 이렇게 심하게 뿌리시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죠. 콧자리에서. 근데 귀엽다.
2: 아니 근데 처음에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는 그 이 첫 연애는 그러니까 연애란 거 자체가 현실이라는 분모 위에 좋음이라는 감정이 분자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정수를 생각한 거예요. 딱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을 사람들 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이란 건 이런 그 분수일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랑은 정수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은 되게 앞서는데 표현도 서툴죠. 그쵸. 준비도 안 됐죠. 그러니까 또 다툼도 일어나고 하니까 사실은 첫사랑은 누구나 다 두 사람 다 가슴 아픈 정수가 되기 이전에 분수 같은 모습을 갖춰져 있지 않나.
3: 아, 저는 뭐 좀 솔직해지겠습니다. 네. 남편은 일곱 번째 남자예요.
2: 멋있다.
3: 죄인가요? 아, 그러네요.
6: 달리는 순환선이네.
3: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연애는 사실은 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그 첫사랑하고 생각을 해보면 먹었던 음식이 먼저 떠오르죠. 저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몽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 거. 처음으로 자몽을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89년도였는데 그걸 먹었는데 전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자몽이 또 크다. 한 8개를 먹었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헤어졌네요. 그래서 그 첫사랑의 기억은 자몽을 먹고 토하고 설사한 기억, 뽀뽀 한번 못하고 헤어진 기억으로 끝났네요.
4: 저는 뭐 많이 사랑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뭐 이호성 교수님만큼은 안 되고요. 소수의 사람과.
3: 제가 이분의 과거를 알아요. 저만큼 돼요. 그러네요.
4: 다 실패한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은 그래도 서로 그치, 좀 좋아해야 그치. 되니까.
2: 얼굴 빨개지시네, 슬슬.
4: 저희 아내는 아니고. 네, 아내랑 늦게 만났기 때문에 첫사랑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진짜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뜨거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세계. 거의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랑을 해나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경험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는 좋으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만났어요. 맨날 문자 보내고 또 문자에 답이 안 오면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첫사랑 때 제가 느꼈던 감정 중에 불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크다 보니까 결국 그 불안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요. 상대방도 불안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사랑이 끝나고 나서 경험했던 게 아,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목적론적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사람 만나야지. 그러면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아,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3: 목사님들은 병이 깊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랑도 깊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말도 길게 하네요. 말씀이 다 설교 같아요. 목사님들이
4: 직업병이
3: 마지막에 가면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아요.
6: 고린도전서 사랑장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0: 아 진짜. 근데 다 이제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근데 누구나 처음은 다 서툴기 마련인 것 같아요.
3: 왜 우리만 얘기해요?
0: 아, 저 첫사랑이요?
3: 네.
0: 아, 제 첫사랑.
2: 아, 이거 궁금한데?
0: 아니 그럼 쌍방으로 사랑한 거죠?
2: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첫사랑인데.
3: 대신 교생 선생님은 안 돼요.
0: 아 그래요? 네. 아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어요.
3: 아 장난해. 아,
2: 그렇게 넘어가시네.
3: 지금 남편이 28살 때 남자다.
0: 아 그렇구나.
3: 그렇게 따지면.
0: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만났다. 아 그건 만나 지금 혼자만 짝사랑인 것 같아. 박영아 씨는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네, 그 서로 힘들 때 같이 이제 고생했던 분,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의 질문자의 질문이죠. 우리 식구들은 사랑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진짜요?
2: 그러니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처음 그 실패할 때 그 뭐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배려함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첫사랑을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막 그 뭐 안으려고 하면 아프고 찔리고 근데 그게 다 깎여 나가면 나중에는 이제 안을 수 있는 그 정도에 된다 해서 이제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또 매너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그 첫사랑들이 결혼해도 결혼해서 또 그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도 또 겪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제가 생각하기엔 꼭 운전면허 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이. 운전면허 우리 자격증 따려면 일단 필기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에 대한 이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현장은 아니잖아요.
0: 네, 그죠?
1: 그 다음에 이제 도로주행 또 시험을 봐야 되겠죠. 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라이센스를 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그 운전 스타일하고 내가 하는 그 스타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하고 좀 이렇게 잘 맞춰주는 그런 매너하고 그 규칙을 좀 잘 알고 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예를 든다면 너무 과속하면 본인은 아 나 이거 내 스타일이야 막 달려 막 이럴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건 뭐지 막 그치, 이러면서 그치, 불안해하고 막 그리고 차간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암만 내가 잘 달린다고 하더라도 이 차 들 간에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0: 그쵸.
1: 충돌합니다. 이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암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붙어있고 싶다 하더라도 거리는 지켜주는 게 그게 안전하다고 제가 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있죠. 깜빡이는 항상 켜야 되는데 신호 없이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앉아서 열받죠.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빵빵 대기도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당황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도 갑자기 이랬다가 막 갑자기 이러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걸 못 느낀다 그러고 나간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는데 그 게리 채프맨이라는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사랑에도 다섯 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거를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언어가 정말 난 이렇게 소프트하게 막 이렇게 스킨십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완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 있잖아요. 오, 잘했어. 네가 최고야. 너무 이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간 같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난 사랑해 하는데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
2: 핸드백이라도 이렇게 줘요.
1: 아, 뭐 핸드백은 안 해드려도 뭐 그 에코백이라도 좀 뭔가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물질로 표현을 안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암만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도대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서운한 거죠. 아닌가 봐. 아닌가 봐요. 하고 이제.
6: 저는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자동차로 따지면 저는 항상 폐차를 많이 하거든요. 아하. 네, 항상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 네. 저는 이제 사랑은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날 때는 배우지만 헤어질 땐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시기 적절하게 기승전결, 전개, 뭐 절정, 결말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배우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벤트라든지 아름다운 말이라든지 뭐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뭔가 움직여요. 뭐 아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나라는 존재를 보고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 속에서 요 뻐꾸기. 요걸 통해서 그 안에 화살 같은 말들이 꽂혔을 때 그가 나한테 반응했을 때.
3: 참고로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덴터티예요.
6: 아이덴티.
5: 그런 때는 좌우당간. 네.
6: 좌우당간.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녀에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샀을 때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 나도 좋아하고 얘도 나를 좋아하니 이게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이게 사랑 되는구나. 네. 근데 헤어질 때는 내가 왜 잘못했을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쓰레기일까? 왜 나는 바보일까? 이 자책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찾던 하나님을 찾고 한 번도 안 찾던 목사님을 찾고 한 번도 안 보는 성경을 보고 한 번도 안 하는 기도에 기도를 하는 이런 현장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아, 나란 존재는 연약하구나. 근데 또 사랑을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또 잊고 살아갑니다.
3: 저는 레온 씨가 한 얘기가 정말 정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헤어져 본 자잖아요.
2: 그러네요.
3: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정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레온 씨가 했던 이야기 또 윤성 전도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또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합치면 이게 사랑의 인식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실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관계학습이죠. 그걸 통해서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학습의 영역이 넓어지고 나를 통해서 네가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상처마저도 우리 교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또 사랑이잖아요. 그러고 보자면 사랑은 역시 배우는 게 맞다. 근데 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혹시 여러분 아세요? John Lennon이라고. 우리식으로 존 레논. 존 레논. 존 레논이 불렀던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Love is real. Real is love. 이렇게 해서 쭉 나온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들을 쫙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호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사를 통해서 시처럼 전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랑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의 교훈집이다. 그건 뭐냐? 배울 점이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 중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기술이라는 게 이때 아트거든요. 예술적 사랑의 방법도 배우지만 그 예술적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의 여러 경험치들, 결과물도 결국은 우리는 삶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세월의 값을 치르고 감정의 값을 치르고 결국 배우게 된다. 좋은 사랑도 배우고 대신 나쁜 사랑도 배운다.
4: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사랑도 배워야 되나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젊으니까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많은 사람을 좀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보면 다들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6: 맞아요.
4: 많은 사람을 안 만나요.
6: 맞아요.
4: 그쵸? 만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다들.
6: 맞아요. 네,
4: 너무 바쁘게 살아요.
6: 맞아요.
4: 취직해야 되고 근데 그래도 사랑할 시간은 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스카페기라고 하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 스카페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은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나와서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감정에 빠진 상태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반복될 거예요. 문제는 또 풍덩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잘해볼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감정에서 좀 벗어나서 감정을 내가 잘 추스르고 조율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이제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 꼭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가다가 실증 날 때도 있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갈 때도 있고.
3: 그래요?
4: 그렇지 않나요?
2: 그런 거 없는데.
3: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4: 아, 그런가요?
3: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오로지 제 귀염둥이 하나예요. 네.
4: 그랬던 건가요?
2: 목사님 신기한데요?
4: 네. 아니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저희 아내는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이게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네. 좋은 감정만 풍덕풍덕 빠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생겼다가 네. 어떨 때는 맞아요. 또 줄어들기도 하고
2: 맞아요.
4: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런데 스카펙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나가는 것 또 그러다 보면 감정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사연자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배워가시면 좋겠고 레온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끝났을 때 내가 했던 사랑을 한번 성찰해보는 것 성찰해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목사님 말씀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 꼭 참고하셔서요. 다음 사랑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3: 가정은 가장 지속적인 전쟁터다.
1: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0: 앉아봐.
1: 당신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아~ 말해봐.
6: 이제까지 연애를 다섯 번 넘게 하면서 난 한 번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그 여자친구는 다 답답하다.
2: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6: 그래서 헤어진 거야.
2: 이제 이겨봐.
4: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룡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0: 오 귀엽다.
6: 미잘룡.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새댁입니다. 같은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다가 결혼한 저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맞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믿음도 좋고 온화한 성품이어서 교회나 직장 안에서도 누군가와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거나 감정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출하는 저와 달리 갈등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점이 바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남편이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씩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부부간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를 시도하면 피하진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거부당했을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남편은 연락 두절이 되거나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외식 중에 남편과 말다툼을 했는데 식사 중에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나타나서 어떤 설명도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평소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며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싫다며 짜증을 내고 또 자리를 피해버려요. 남편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회피성 성격장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맞춰주라는데 저는 대화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는 성격이라 계속 이렇게 가다간 속병을 앓거나 정신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가정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저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오늘은 남편과의 소통 단절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아내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네. 그 배우자와의 다툼이나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2: 저희 두 사람이 약간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좀 웃기려고 해요.
0: 웃기려고?
2: 네, 웃기려고.
0: 화났는데. 막
2: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감정이 제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감정이 안 좋을 땐 그렇게 웃기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그쵸, 상황인데 그쵸. 예를 들면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저희 이제 카페 하잖아요. 네, 카페에서 그쵸. 가끔 막 바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아내 지치는 거야. 그럼 그쵸. 제가 자 이거 읽고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면 대답을 안 해. 근데 직원들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창피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창피한데 나 되게 창피한데 나도 이 회사 이사인데 이러다가 농담해요. 아 왜 난 안 보이는 건가? 난 그림자야? 나 왜 내 얘기를 왜 안 들어? 막 그 막 직원들이 막 나 안 보여? 나 여기 안 보여? 왜 안 보여? 막 정아 씨한테 가락 하면 막 직원들 막 웃고 정아 씨도 웃고 그러니까 웃기려고 그냥 하면 풀어져요. 나중에 아까 미안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아예 직원 답변하지 마. 그러면 이제 좋아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화났을 경우는 정아 씨는 막 매달려요 저한테. 그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했다가 집에 막 들어가서 제가 기분 안 좋은 딱 안 좋으면 와갖고 뒤에서 저한테 막 엎혀 그러면 키가 1m73.5야 1m74야 근데 다리가 다 땅에 근데 매달리고 그럼 저는 웃긴 거야 그 상황이 아 이 사람 맨날 엎히고 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웃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 근데
3: 아니 내가 매달렸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예요?
2: 아니 뭐 뒤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웃기잖아
6: 이거 아니야
2: 이거 바로
3: 유동으로
6: 한판으로
1: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게 의견이 틀리다는 얘기하네요. 그렇죠. 근데 뭐 서로 내 의견이 맞다, 뭐 네 의견이 맞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정이 이제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주장을 이렇게 막 아, 그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눈 돌려가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남편이 그럴 때가 있어요. 됐어. 그만해.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뭘 그만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마치자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거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딱 됐어. 그만해. 그러면 내가 비록 오라도 맞아도 알았어. 그만하자. 딱 그래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야말로 쿨업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기분이 좀 좋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살짝 얘기하죠. 근데 지난번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럴 때 나 진짜 조금 상처를 받았어. 근데 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 몰랐네. 알았어. 안 그렇게 하지. 그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날 나가지고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0: 앉아봐.
1: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남편 완전히 뭐 애 다루듯이. 그치, 당신 그치.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남자들 자존심 팍 상해갖고 이제 끝까지 우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래가면서.
0: 그럼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도.
1: 해도 이제
0: 뭘 잘못했는데 거기서
3: 구체적으로 얘기해.
0: 구체적으로 얘기해.
1: 네. 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를 훈계하듯이 하면 남편은 정말 자꾸 이렇게 회피를 할 것 같아요. 도망갈 맞아요, 것 같아요.
6: 저는 오히려 자존심이 없어서 싸운 적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애할 때 한 번도 제가 화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켜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여자친구가 더 짜증난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져줘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여자친구는 다 답답하다.
2: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6: 그래서 헤어진 거야.
2: 이제 이겨봐요.
6: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2: 반성문을
6: 그래서 남이야 나는 오늘 너의 이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어떤 부분을 하냐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부분이.
2: 시원하겠다.
6: 그리고 나는 이러이런 부분이 시원하겠어. 내가 생각했을 땐 부족하다고 난 느꼈어. 그래서 난 너한테 사과를 구할게. 미안해.
0: 사과를 구할게.
6: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막 진짜 이런 남자가 어딨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남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너 자신을 알지?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는 남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너 자신을 알지? 어, 네가 소크라테스야? 막 이러는데 결국은 이게 다섯 번 여섯 번 반복되면 진절머리가 난다.
2: 진짜
1: 너무 많은 걸 너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래?
3: 아는데 왜 이렇게?
1: 아는데 왜 이래? 너 아는 사람이 그래?
3: 그게 더 나쁜 사람이야.
1: 이게 더 나쁘다는 거야.
2: 그래서 갑자기 확 오는데.
3: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1: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3: 그래 그것들을 헤어질 거야.
2: 가야지.
1: 이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야.
2: 어려워.
1: 사랑이 어려운 거야.
4: 아 저는 이 그 사연자가 이해가 돼요. 회피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명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K-팝 이런 게 있는 것처럼 K-잔소리라고 잔소리의 표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환청이 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2: 환청.
4: 잔소리에 환청이 들리는 거. 그 자다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자고 있는데도 저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3: 그리고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4: 그러지 말라는데 그걸 그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이걸 한 40번 정도 평균 반복해야 요게 건이 끝나더라고요. 본인의 해소 지점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포화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 잘못은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잔소리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한 40번 정도는 뭐 견뎌내고요. 50번 넘는 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긴 하는데, 이제 분명한 건 잔소리가 이어질 동안에 요걸 견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서로 간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내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한 40번은 얘기해야 되는구나. 40번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 생애까지도 얘기가 없어요.
3: 천생 연분이셔. 네. 천생 연분이야.
4: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룰이 명확해서 저희 집은 조금 수월한데 그때까지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아, 쉽지 않았습니다. 네.
2: 네. 아, 근데 다툼이 생겼을 땐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의 남편분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오면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그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5: 제가 저희 아내는 아니고 그 전에
3: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5: 저희 아내랑은 대화가 잘 통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만났던 여자분 그 여자분이 요 남자분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 자매분하고 이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나는 뭐 다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잠수를 타요. 연락이 안 돼요.
1: 이해돼.
5: 그럼 문자도 반응도 안 하고
2: 만나고 있는데
5: 나중에 이제 한 1, 2주일 연락 안 돼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서운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딱 이 사연을 보낸 이 여성이 남편한테 느끼는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 타면 그게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남편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만났던 그 여자분이 굉장히 그래도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잘 못하고 상대방을 맞춰주고 배려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이게 문제야 이거 바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엔 그게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말을 못하니까 끙끙 앓다가 결국은 차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랑 계속 보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잠깐 멈추고 자기 안에서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잠수 타는 분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나.
6: 그러니까 남편이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또 아내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는 당장 해결을 해야 되고 왜 이걸 질질 끌어. 이거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지. 근데 남편은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 집도 있고, 근데 아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 난 아직 이걸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때는 나한테 다 맞추라 그러면 그건 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아직 준비 안 됐으면 그냥 기다려 줄 수밖에요. 그죠?
4: 언제까지 기다려요?
6: 아, 그러게요. 40년 기다려서는 아시겠죠. 알겠지만.
3: 주변에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조금 힘든 상황 아니면 약간 불편한 상황 있으면 일단 전화기 꺼놔. 일단 전화기 꺼놓고 연락 안 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외부 업무 때문에 싹 다 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나와 버렸어. 그러면 이제 당장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이제 제가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쵸?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넌 왜 그런 사람이 전화를 왜 다 꺼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상황이 오면 무조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해. 그게 한대요. 근데 그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 나만 있어요. 생각해야 돼. 아닌가?
3: 아 근데 요, 네? 우리 상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1: 네, 부부니까.
3: 네, 안 볼 사이가 아니니까.
2: 그럼 교수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4: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고 그게 어렵다 싶으면 다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할 수 있으면 얼른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못 도망가서 그게 왼수죠.
2: 그렇죠.
4: 가만 생각해보면 이 남편이 보니까 결혼 전에 성격이 워낙에 좋던 남자예요. 갈등이 없었어.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피할 때 찾아보니까 회피성 인격장애인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제 분명한 건 보통 이런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자기 불안이 높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못 이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갈등을 해 그러면 내 불안이 커져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견딜 수 없는 측면을 몇 번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괜찮았던 거야. 그리고 갈등이 최소화됐던 거야.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 땐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얘기해라. 그 룰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을 주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무작정 나가버리는 건 또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걸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강할 경우에도 사실 굳이 그 갈등을 내가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해결될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끝날 싸움이라는 게 분명하면 굳이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나갔다 들어오든 그냥 있던 어차피 난 루즈예요. 난 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나래도 살자. 나래도 살자. 그리고 관계라도 살리자. 이 남편이 돌아와서 사과하잖아요. 관계를 해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2: 맞아요. 사실 저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살아가면서 배우자와의 소통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6: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보니 그 김국환 씨 노래 타타타라는 거 혹시 뭐 거룩하시니까 모르는데.
3: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남 듣는 노래.
6: 그거죠 바로. 아니 당신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겠느냐. 그죠? 그래서 한치 앞도 모두 몰라서 다 안다면 재미없지라고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떤 때는 제 자신도 맞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2: 맞아, 맞아, 맞아.
6: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어쨌든 내 자신을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고 하는 게 이 지금 이제 부부의 소통이기는 한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성도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영어로 골든 룰이라 그러죠. 황금 룰. 황금 룰이 이제 드디어 성경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왔대요. 무엇이든지,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너 이거 좋아? 그러면 남에게도 그렇게 해. 너 이거 싫어? 남한테도 그러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남편도 듣기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6: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인정해줘. 오, 당신 너무 멋있어. 이런 말 막 듣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 너무 같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막 무서운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막. 맞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애들과 자식도. 그래서 가족 간의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아니야. 생각을 좀 해요.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뭐 문자만 하나 띵 와도 뭐야? 누구한테 갔어? 막 이런다든가 막 모든 거 간섭하고 참견하려고 하고 그러면 숨 막힐 것 같아요.
1: 숨 막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부럽다. 네. 이렇게 숨 거의 마지막 끝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숨
6: 막힙니다. 집착은 그래. 무서운 거예요. 네.
1: 그게 되면 만나기라도 했으면
6: 큰일 납니다. 이제
1: 혼자는 되나?
5: 뭐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죠. 뭐 그쵸? 부부든 모든 세상에는 소통이 다 중요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내하고 이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하다가 다 싸우면 상대방이 이제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용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2: 오, 귀엽다. 미잘용.
5: 미잘용. 이게 진지한 건데 네. 장난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막 심각하게 싸우다가 한쪽이 더 화가 나서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나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식으로 진작에 미안해 하기는 부끄럽잖아요. 하고 싶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알았어. 미잘용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해요. 아니 진지하게 해봐. 미잘용. 아니 끝까지 해. 끝까지 단어를. 미안해. 그러면 남은 거 있잖아. 그냥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 이러다 보면 좀 풀려요.
1: 좋다 좋다.
5: 저도 근데 써먹어요. 막 하다가.
1: 미잘용.
5: 미잘용해. 이렇게 하면 사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 아내가 미잘용을 일단 해줘요.
7: 해야겠다.
5: 그러면 더 가는 게 이제 멈출 수 있는 사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7: 이거 되게, 저희 되게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이거를 저희 그 둘째 아들이 맨날 하거든요. 아빠가 이거 잘못했잖아요. 빨리 미안해 해. 알아서 미안해. 그렇죠, 가면 바로 풀려요.
5: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7: 똑같아요, 근데. 이거 부부끼리도 이거를 해봐야겠어요.
4: 그게 말미잘은 말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잘할게요. 이거잖아요.
7: 좋다. 말미잘, 미잘용.
4: 이게 뭐 오늘 뭐 대방출이네요.
7: 써먹었죠. 아니, 좋은 것 같아요.
1: 나 연애 오래 가겠는데?
4: 갈 것 같아요.
2: 미잘용.
7: 미잘용 너무 귀엽다.
4: 네, 우리가 그 마틴 부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마치 하나님하고 첫 번째 소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가족 간의 소통이 있고 그다음 배우자와의

0: 그 깊은 속에 들어가서 심장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통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이 그럼 전부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소통은 한 60%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또 10%는 센스와 유머 되게 유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문과라 그게 합쳐서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시죠?
1: 네.
0: 70% 같습니다.
1: 아, 70%? 네.
0: 나머지 30%는, 나만의 영역이에요. 나만의 영역.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영역 가지고, 어느 정도 센스와 유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소통을 생각한다면, 그게 제일 부부 사이에서도 안전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가장 분명한 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부부끼리만 소통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깥 외부인들과 소통 잘하는 사람은 부부들 사이에도 소통이 잘 돼요. 부부 사이 소통이 잘 되는 집들은 보면 자식하고도 잘 지내요. 자식하고 잘 지내는 집들은 보면 시댁하고도 잘 지내. 시댁하고 잘 지내는 집들은 유산을 많이 받아요. 아주 그냥 훌륭한 연결 지점이 있기 때문에.
2: 아, 결론이 이렇게. 네.
0: 네. 그렇죠. 아, 어머니 소통, 사랑합니다.
2: 네, 소통은 네. 유산이다. 네. 소통은 유산.
1: 근데 사연을 보면 주변에서는 우리 사연자에게 야 그냥 네가 좀 맞춰주고 살아 라고 하신다는데 아니 이게 계속 한쪽에서만 참고 맞춰주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3: 제가 봤을 때는 폭발하거나 포기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1: 그쵸.
3: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와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야 쟤는 그냥 포기하고 살자. 너대로 살아라 그냥 도장 찍고 끝내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손바닥이 양손이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손바닥 치는 맛이 있고 근데 한 손으로는 손바닥을 못 치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건 짝사랑인데 근데 짝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부부끼리 하는 사랑이고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저기 판사님 앞에 서는 거죠.
4: 제가 듣기에도 정말 계속 이렇게 한쪽만 맞춰서 산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요 애들 말대로 레알 깨집니다.
1: 맞아요. 네.
4: 항상 일방향이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원웨이면은 이제 양쪽으로 가고 결국은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양보해서 중간을 만나야 되는데 난 안 맞을 거야. 난 중간에 안 갈 거야. 너 네가 와 이러면. 뭐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 보내신 것 자체가 뭔가 잘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임재범 씨의 노래처럼 내 거친 생각과
2: 거친 생각과
4: 바로 나오네. 네. 불안한 눈빛과
3: 가수예요 가수.
4: 아 그렇구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남편분이 정말 이렇게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진 않은지 내 거친 생각과 내 거친 이런 것으로 당신 맞춰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서로 한쪽에만 간다면 계속 불안해가지고
2: 끝에 이게 나오네요.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4: 빙고
5: 아니, 사실 이게 이분이 되게 마음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 지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중간 지점 그러니까 이게 성격 차이인데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 지점을 찾는 게 더 급한 게 아닐까.
0: 맞추는 게 어려워요. 양복점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까지 맞추겠어요. 네. 또 일방적으로 맞춘다는 건 돈을 이렇게 맞춰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다 어떻게 보면은 수요하고 공급의 원칙에 따르고 또 내가 뭔가를 공급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아내가 맞춘다 이거 아내는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 아내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당장의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대신 뒤끝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 절대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는 끝장을 보자는 이 여자랑 계속 있다가 내가 끝장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로가 지급할 마음의 그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재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까 유은성 변호사님께서 중간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간지대를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서로 값을 좀 상호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문의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몇 분 정도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을 뭐 5분 정도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규칙과

0: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의 안들을 조금 가족회의 두 분이지만 네. 가족회의를 하셔가지고 그 안쪽에 정서적인 안정도 제공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기도 하고 동시에 약속으로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한 소도라고 해서 옛날 삼국시대에 범죄자가 도망가도 잡을 수 없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소도 울타리가 너무 넓지 않게 시간적 또 공간적으로 규칙을 서로 좀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교통규칙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지지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교수님 말씀처럼 회복되지 않는 차가움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부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2: 바로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네네. 그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일단 남편이 어느 순간에 이제 수위에 다다라서 나는 더 이상 이거 듣기 힘들 것 같아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딱 거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서 보면은 잘못한 게 계속 보여요. 남편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 잘못한 점이 보이는데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또 잘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본인도 생각 못하게. 그럴 때, 당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좋다. 나 정말 당신하고 정말 이렇게 확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역시 우리 사장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거를 하면은 남편도 그래? 내가 좀 잘하나 보네? 막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어차피 안 살 거면 모르는데 어차피 살 거면 이왕이면 재밌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저 외식해서 밥을 이렇게 저 항상 남편이 페이를 하죠. 그럼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어머 송사장님 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남편 또 맞짱 쳐주느라고 임여사가 좋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나가요. 네,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어서 네. 좀 키득키득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3: 항상 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사랑에는 다섯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온 남자도 있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타 등등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말 한마디. 목사님께서 미잘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미고사축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래서 미잘용과 함께 미고사축을 같이 가지고 간다면 미안할 땐 미잘용. 그리고 뭔가 사랑하고 뭔가 이제 회복되려고 할 땐 미고사축이라고 해주면 사소한 말 한마디 하나에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 교수님, 되게 재밌는 유머러스한 그 행동.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건데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밖에서 강의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용돈이 좀 생기면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그걸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둘 다가 이제 퍼포먼스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오늘 수여식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아내가 알아먹어요. 뭔가 용돈을 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딱 서 이렇게 상장 주고 받듯이 두 사람이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건네요. 이게 수여식인 거죠. 이렇게 하면요. 저희 아내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받아요. 진짜로. 수여 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너무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재미가 있어서 아내한테 오늘 수여식 할까요? 그러면 아내가 딴짓하다가도 바로 알아먹자. 오늘 돈을 주는구나.
5: 근데 저한테 그러셔도 저도 90도로.
0: 저는 180도로 할 거예요.
5: 네. 180도요?
0: 저는 뒤집어졌어요.
5: 민드.
4: 근데 그런 행동이 부부 사이에 이제 갈등이나 긴장을 많이 녹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당장 뭔가 남편을 내가 원하는 테이블로 오려고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남자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를 인정해주고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조언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요새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진단을 찾아서 진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진단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진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환자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다 우리 도망가고 싶고요. 좋은 곳은 다 머무르고 싶고 때로는 인간이 다 치사하고요. 어떨 땐 나라는 사람도 너무 졸렬하고 어떨 땐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를 다 경험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원래 눈멀고요. 사랑이라는 게 제정신이 아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눈멀고 제정신이 아닌 병을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불러요. 조현병은 옛날엔 정신분열이라고 했지만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처럼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진단인가 아니면 분석과 그 다음번에 해결 과정인가. 진단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좀 물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 그때 어떻게 브라보. 상담 현장 다 똑같아요. 상담 현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작은 성공들을 이루었을 때 옆에서 브라보 너무 잘했어 훌륭하네요 다음번에 요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으쌰으쌰 격려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작은 성취가 이 사람의 전체 성격의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내가 할 일은 회피성 인격장애인 거에 같아요가 아니라 이렇게 도망가는 이 남자를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합의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내가 뭘 해야 되냐면 숨을 좀 골아줘야 돼요 아내가 지금 성격이 단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단단한 거는 연약한 이를 가진 사람이 울면 이가 부러집니다 남편이 만약에 연약한 이를 가졌다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소프트하고 말랑한 캐러멜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약간 조절을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내하고 남편은 갈등이 지금부터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이런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않은 이런 측면이 나에게는 명약이 돼서 다가와서 행복감이라는 단어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참 이런 것이 잘 맞고 남편과의 관계와 성격이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또 그 큰 스트레스로 나가서 힘겹게 느껴지고 있는 이 사연자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또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또 더 아름다운 그 두 사람의 그 가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예전에 하나님 참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있었네요 라고 아름답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또 두 부부가 서로 노력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 앞길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모델이 되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네, 이제 노크토크 인사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송우민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2: 끝내줬습니다. 너무 좋았고 이게 부부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 이렇게 만남을 계속 좋게 이어가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만나길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젠가는 우리 고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네. 네. 교수님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세요.
2: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1: 맞아요.
2: 그야말로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고 가정이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하게 묶여져야 될 때 막 더 오히려 붕괴되는 그런 현상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나 힘들 때 막 자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승리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서 버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시청자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멘. 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4: 때로는 솔로몬처럼,
0: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6: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7: 토크.
3: 다음 주에 만나요.
1: 처절곡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6: 그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처절곡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네. 보는 순간 아 내가 가질까?
8: 전 다 들었어요.
1: 아 진짜로?
9: 느낌이 뭐 다 뜯긴 것 같은 느낌 이런 네, 뉘앙스.
1: 결혼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4: 네, 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 그렇지 맞아.
0: 사모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통 농담 삼아 사모님들끼리 얘기합니다. 첫째, 남연서 사모. 얼떨결에 사모, 눈떠보니 사모.
3: 일반 세상 사람은 돈키호테만 믿으면 돼. 돈 있고, 그 다음에 키 크고, 호감형 얼굴에 테크닉 말 잘하는 사람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X하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섯 개가 있잖아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오재우 MC 배우 송근호입니다. 통일을 위해 함께 마음과 기도하는 통일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강찬 목사님.
3: 네.
2: 네, 북녘당 하면 딱 떠오르는 찬양 있으신가요?
3: 아, 찬양. 많은 찬양이 있긴 한데 네. 요즘 제일 많이 생각나는 찬양이 네. 그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북에서 기도하신 분들 생각하면 쓴 찬양이거든요. 네.

0: 역시 찬양하면 강찬하면 찬양. 네.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워요.
1: 강한 찬양.
2: 아, 이렇게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이야기 주제로 한 시간을 채워갈지 주제부터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남북극장.
3: 상태야. 내 진짜 어제 깜짝 놀랐잖아.
1: 무슨 일이 있는데 왜 그래?
3: 아는 있어? 언니한테 부고장이 왔는데.
1: 어머 어떻게?
3: 아이가.
1: 어머 아이가
3: 하늘로 갔다.
1: 하늘로. 어머 세상에.
3: 너무 걱정되잖아. 내가 바로 전화했어.
1: 어 그래서.
3: 그랬더니. 어. 알고 봤더니.
1: 알고 봤더니.
3: 키우던 고해가. 키우던 고해가. 무지개다리 걷는 거였더라고. 아, 나 진짜. 참. 아, 나도 정말 좋아해. 그래, 나도 좋아하는데 그래. 이건 좀 살짝 그렇지 않아?
1: 야, 사실 요즘 뭐 반려동물 키우는 거 뭐 천만 시대 그러는데 그건 좀 선을 좀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3: 그러니까.
1: 만약에 내 딱 친구였으면 그냥 너, 아유, 이거 그냥, 아우, 그냥, 아우.
3: 참아. 오. 아니,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동물들을 대하는 문화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지 않아?
1: 궁금하지.
3: 어.
1: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3: 뭐를?
1: 남북 동물극장.
3: 이야!
1: 야랑!
3: 이야!
2: 야랑! 아, 역시, 네. 아, 오늘은 특별하게 또 동물 소리로 함께 해주신 우리 남북극장.
3: 이야!
2: 자, 오늘도 이 대사 안에 북한말이 쏙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철호 씨.
4: 네.
2: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4: 네, 북한에서 고양이를 고에라고 말해요.
2: 고에.
4: 예를 들면 사람도 뭐 음식을 조금씩밖에 안 먹거나 네. 그리고 하는 행동이 좀 고양이처럼 놀 때는 아 고해 같아 고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 고해는 근데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2: 왜요?
5: 북한에서 고해는 욕이에요. 북한에서
6: 그렇죠. 네. 고해처럼 논다.
5: 이 고해 같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네. 못되고 사람이 차갑고 정이 없고
3: 아,
5: 이 고양이의 이미지가 그래서
1: 맞아요. 네.
6: 아 근데 뭐 사실 북한에서 고양이는 네. 도고하고 건방지고 못되고 네. 이럴 때 아 쟤는 딱 고해 참 생겨가지고 어, 이러거든요.
2: 아, 다 네, 욕인가. 네,
6: 저 여기인데 네, 한국에 네. 오니까
2: 그러니까.
6: 여성들 일이 알죠. 고양이상.
1: 네.
6: 아, 네,
5: 제 진짜. 이상형이에요.
6: 네.
5: 고양이상.
6: 네. 고양이상.
5: 네. 아니 집집마다 고양이 그렇게 많은데 고양이상은 없어요.
2: 아니 유나 씨는 고양이상 아니세요?
1: 그 유나 씨 고양이상.
3: 진짜 유나가.
5: 아 여기는 고해상.
2: 고해.
5: 아 그럼 고해상. 아 차가워요. 아 살살 맞아요.
3: 네, 아.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5: 뭐라고요? 살 좀 찌세요.
3: 어, 아니요. 아유,
6: 그만 싸우세요. 아 네.
2: 고해는 고양이. 예. 네.
6: 그리고 딱 친구.
2: 딱 친구. 어 맞아요. 딱 친구.
6: 딱 친구.
1: 네. 딱 친구.
3: 응. 뭘
1: 배프
3: 것
1: 배프.
3: 딱. 배프.
1: 어쨌든 친구.
3: 절친. 어 그럼 딱이에요.
1: 아 그래요?
3: 딱 친구.
2: 단짝 친구.
3: 네, 맨날 붙어 다니는. 야 나 딱 친구야 이렇게 하면 계속 붙어 다니는 친구.
6: 네.
2: 참 북한 말은요 조금씩 알아가니까 또 심리적으로 그게 그죠? 심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 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북 동물 농장. 반려동물 1천만 시대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참 아이들 만나는 것보다 이 강아지들 더 쉽게 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실감하시죠?
1: 아, 그럼요.
2: 네, 네.
1: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2: 아, 맞아요, 맞아요. 네.
1: 라라라고.
2: 라라?
1: 강아지.
2: 라라, 이쁘네.
1: 어떨 때 보면 애들보다 말을 더 잘 듣고, 일 정말 늦게 끝나고 집에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은 뭐 휴대폰 보고 있고,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데.
2: 네, 네.
1: 가장 먼저 찾아주는 이는 바로,
7: 라라!
2: 아니 혹시 탈북가족분들 중에서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 계세요?
5: 저는 지금 고양이가
2: 고양이 있어요. 이름이?
5: 우주.
2: 우주.
5: 우주. 네,
2: 우주. 의미가 있어요 우주?
5: 네. 아 우주가 네. 의미가 있어요. 저희 그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분가를 해서 나가고 나서 네. 고양이를 딱 데리고 왔는데 어 얘가 내가 키우던 아들보다 낫다. 얘가 나의 온 우주다.
2: 아 유성 씨보다
1: 아들보다 낫다.
2: 아 유성 씨보다.
3: 고양이한테 자리 뺏기니?
5: 그래서 뺏겼어요.
2: 뺏기셨어요. 네.
5: 근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반려견들은 주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2: 네 맞아요.
5: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에 비교 했을 때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또 사랑받는 법을 알고
2: 네, 내가 네, 맞아요. 네,
5: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전 졌어요.
2: 졌어요.
6: 저는 이제 집에서 네. 그 우리나라의 상징 있잖아요. 진돗개.
2: 진돗개.
6: 아, 진돗개하고 일본의 상징인 그 시바견.
2: 시바견.
6: 그래서 저희는 맨날 그래요. 예. 오. 우리 집에서 매일 한일전 한다고. 이게 저희는 이제 우주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강아지 이름도 북한식으로
2: 뭐라고 지었어요?
6: 저희 사람 인간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아들 이름이 일석이에요.
2: 일석.
6: 그래서 진돗개는 삼석이.
2: 삼석.
6: 예. 그리고 시바견은 오석.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아지 공원 같은데 가면 다 이제 막 그 보리야 우주야 나라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개들이 크니까 뭔데 가요? 삼석아 이러면요 그 강아지 공원을 숨은 사람들 다 웃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다가 삼석이라는 포마를 달고 다녀요. 예, 그래 저는 이제 지금도 그게 키우는데 오늘도 로컬을 나오는데 네. 삼석이는 진돗개 우리나라 개잖아요. 대화를 해요. 근데 제가 신발을 신는데 와서 제 신발 앞에다 자기 발을 쳐 올려놔요. 엄마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요. 머리를 쓸어주면서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가니까 기다려. 예, 그러니까 그냥 발을 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아들의 대화보다는 진돗개랑 대화하는 게 더 즐겁고 좋아요.
5: 우리 어머니가 네. 그렇다니까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내 집에서 네. 집안에서 일어나는
2: 우리 유성 씨 한 맺히셨어 지금. 네.
1: 자, 사실 뭐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뭐 강아지들 뭐 고양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진짜 궁금한 게 사실 북은 여유가 안 되잖아요.
3: 진짜.
1: 그런데 뭐 고위층은 모르겠어. 네. 네. 반려동물 키울까요 북한에서도?
3: 아 제가 알기는 한 2000년도부터 네. 우리 동네에도 네. 반려견들이 생기더라고요. 우와. 정말 잘 사는 집. 반려견이 담은 한국처럼 이상하게 생긴 거 다 아니고 네. 항상 머리 북질북질한 반려견들을 네 그런 거 안고 나서 네. 야 조금 미쳤다
2: 왜요?
3: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1: 아, 처음 봤다고? 네,
3: 그 애를 이렇게 안고 다닌다는 상상도 뭔가 네. 저거 진짜 자본주의 날라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다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려견이 있다는 자체는 미쳤다 왜 저런 거 끌고 다니지 하는 정도 저 그때 놀랐습니다 저거 왜 데리고 다니지? 사람은 먹을 것도 없는데 네. 저 사람들 개 뭘 먹이지 저 개인데다가 그러니까 개란 말 하는 듣는 자체를 싫어하더라고 개라 하지 말라고 우린 다 개란 말입니다
2: 이름을 얘기해줘라
7: 이름 얘기해 강아지라고
3: 하 근데 네. 이름을 반려견들 함부로 못 키웠으니까 이름은 안 하고 강아지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하고 한단 말 그러니까 네. 그게 좋지 않다 하더라고요
2: 그러시가 본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반려동물?
4: 저도 반려동물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드라마 텔레비전 연속극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보면 이게 애가 바이올린을 치고 네. 강아지가 이렇게 먹이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죠. 사람도 배고픈데 왜 저런 강아지까지 밥을 먹여줘야 되지?
1: 라는
4: 네, 공감되죠 저희가.
1: 맞아요.
4: 네.
7: 진짜 아니 근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강아지를 좋아했다고. 근데 그 사실이 맞나요?
6: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블랙연 중에 네.
5: 흑극성.
6: 흑극성인가? 그분이 네. 들어가서 김정일을 집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졌는데 흑금성인가? 흑금성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그분이 갔을 때 김정일이 강아지를 안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으셔가지고 이분에 썼거든요. 그 정도로 집무실에 항상 김정일은 강아지를 앞에서 걸어가 얘가 먼저 걸어 나오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장군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북한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도 못하는 거 개새끼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다 이거 안고 나오니까 놀랐다 하더라고요.
7: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당히 순수한 사람인데.
5: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어딜 가나 있어요. 예. 아, 진짜로요. 예외는 있습니다. 딱 북한에 하나 있는 게 그거예요.
1: 아, 예외는 있다.
5: 하나 있는 거 그게.
2: 아니, 유성 씨가 입담이 너무 좋아.
6: 맞아요. 예. 진짜 장난.
2: 혹시 뭐 이렇게 아는 이렇게 그런 거나 반려동물에 관해서 우리 유성 씨가
1: 북에서.
5: 아, 네. 북에서요?
2: 네, 북에서.
5: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 여크셔테리어를 키웠던 거는 여크셔테리어를 키웠던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네. 중앙당 간부들이 아, 강아지를 애완용을 키우면 이게 약간 파워구나. 라는 문화를 이제 정착이 됐어요.
2: 네.
5: 그래서 이게 이제 평양으로 시작해서 이제 지방까지 쭉 내려오다가 그 국경지대에서는 하교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강아지는 여권 필요 없이 가지고 왔거든요. 강아지는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교 분들이 많이 중국에서 이 애완견을 북한에 유입을 했어요.
2: 분양을 그냥 해주셨구나. 네,
5: 그래서 네. 와서 이제 새끼를 낳으면 또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고 해서 저희도 하나 키웠었고. 아,
2: 네, 요크셔테리아?
5: 아니요, 그럼... 저희는 그 푸들이었던 푸들. 것 같아요.
6: 네, 푸들 많이 나와요.
5: 털이 안 빠져서 네, 푸들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고. 많이 네, 많이들 키웠습니다. 저도 키웠었고.
8: 나는 이해도 못할 소리를 하고 있다. 야,
6: 아니 근데 북경 지역에서는 저희가 90년도 그때도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에 따라 좀 시대절 도시별 차이가 있는데 맞아요. 중국 사사 여행을 중국에 북한이 허용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네. 중국 사람들이 개를 안고 넘어왔어요. 그럼 그걸 친척 집에 놔두고 가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한 7, 8집이 됐는데 저는 개가 사료를 먹는 줄 몰랐어요. 오. 강아지가. 그러니까 사료까지는 안 가져왔어요. 근데 인식이 뭐냐 됐냐면 네. 우리가 기르는 똥개는 사람이 먹던 찌꺼기를 먹지만 애완용 개는 애완용 개는 고기라면 이렇게 잘게 썰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도 그 집 딸이 만약에 애완용 개를 안고 나오잖아요. 네. 그냥 이유 없이 욕을 먹어요.
8: 그렇지.
6: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증오의 눈으로.
5: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6: 그렇게 봤던 기억이. 그게 90년도였어요. 네. 네.
2: 아니 혹시 우리 철호 씨 같은 경우에 우리 영화 그 아까 김정은이 예, 강아지 예, 데리고 나온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4: 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네.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장군님 온 인민들만 사랑하실 줄 알았는데 네. 개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인민군들이 영접도로 처음 할 때 장군님보다도 개가 먼저 나오는 걸 보면서 아니 뭐 개 같은 나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저희가 네, 그 북한에서 선동부에서는 그 남조선이라 하죠. 네. 한국을 비하할 때는 정말 썩어병든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애는 병원에도 못 가는데 그 개가 우유를 먹고 우유 모욕을 하는 걸 네, 보면서 맞아. 정말 썩어병든 사회 이런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북한에서 똑같이 꽃집이었거든요. 근데 네. 장군님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그렇지. 많이 이해가 안 되죠. 예외가 네. 있는 거죠 진짜. 네.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정말 반려 그 견들이 엄청 많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그게 2020년도에서 그 김정은이 뭐 애완동물 그 금지하려고 네, 그런 맞아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거기?
6: 북한 전국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
3: 내로남불.
6: 김씨 일가가 했으면은 자기네는 애착 강아지고 네. 인민이 했을 때 봤을 때는 야 저거는 밥 먹고 뭐한 짓이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평양 시내를 중심으로 애완견을 다 몰수해라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단속대가 파견돼가지고 네. 거의 다 이제 했는데 김정은이 보기에도 이거는 비사회주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고 제2고난의 행군을 하자 하는데 혁명의 수도인 평양에 애완견이 더 많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보였겠죠. 그래서 네. 이제 또 검열대원들이 가서 그 있는 집들을 파악해서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몰수를 하니까 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집들은 딱 이제 간부들이 또 뇌물을 받고 야 그 빨리 치워라 하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애완견개를 육로를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집에 피신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몰수당해서 중앙동물원에 가고 나머지는 뭐 이제 게장국 집에 팔렸다 이런 소문들이 좀 많은데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 보신탕 이제는 네. 이제는 내년 후년이면 아예 못 하잖아요. 그렇죠. 딱 이제 법으로.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1988 때 올림픽 때 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냐 하고 딱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한민국은 보신탕을 먹는다. 네. 아, 이런 나라가. 아니,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무명하지 못해?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점차 이게 보신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보신탕이 네. 민족 제일 음식이에요. 아. 그리고 보신탕 요리 경연 대회까지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 부담감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뭐 개고기 집에다 넘겨서 북한 주민들이 많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예, 북한 소식통들이 전언이에요.
4: 저는 네. 2년 전에 네. 탈북한 친구를 통해서 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2021년경에 네. 그 애완견을 통해서 코로나 균이 증식할 수 있다 해가지고.
2: 아, 정보를 그렇게 흘렸어요?
4: 네네. 네네. 그렇게 흘려가지고 네. 그때 많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통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접 식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단고기집에 팔거나 이랬다고. 네.
9: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동물 어느 동물을 북한에서 키워보셨어요?
1: 그럼 강아지 말고 뭐 다른 동물? 네.
5: 사실 집집마다 동물농장이에요. 아~ 네. 네. 다 있습니다. 닭 식이 없으니까 이제 닭 있어야죠. 네. 네. 아침에. 근데 이제 계란을 이제 사 먹을 수 없으니까 닭 무조건 키우고요. 네. 토끼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1: 토끼요?
5: 토끼. 예, 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이 토끼 가죽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네네. 토끼 키웁니다. 그리고 돼지.
2: 돼지.
5: 요거는 조금 이제 장사하시는, 그러니까 이 돼지로 이제 돈을 좀 벌려고 하시는 네네. 분들. 돼지 키우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식욕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모든 가축을 지키는 애가 강아지예요.
7: 그렇지, 그렇지.
5: 북한에서의 강아지의 역할은 네. 집을 지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강아지는 무조건 키우고 그 외에 이제 염소도 키우고요. 오리 키우는 집도 있고요.
6: 맞아요. 네,
5: 많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염소 키우세요.
2: 아, 돼지도 키우고요.
7: 아이고.
6: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유성 씨가 말한 것처럼 북한에서 개는 무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입마개 씌우고 맞아. 물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 개가 물지 않으면 뭘 하지?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개는 무조건 물어. 아, 뭐 네. 어떻게 공격해? 막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맨날 얘네는 와 이러고 있거든요.
5: 그렇죠. 근데
6: 여기 개들
5: 너무
6: 안 와서 만져도 다 막 네. 이러고.
10: 애교
6: 그래서 네. 야 이거 개가 본능에서 많이 멀어졌다.
2: 본능에서.
6: 네, 그러니까
7: 개 본업에서.
6: 뭐 자기 본업에서 완전 멀어. 부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와 여기 개 왜 키우지 그러면 그 봤더니 무슨 감정의 결의를 하려고 키운다더라고요.
7: 우리 유성 씨 토끼 키우느라 고생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2: 아, 직접 토끼를 키우느라고요? 네.
5: 그러니까 이 가축을 하는 집들은 되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끼, 뭐, 닭, 다 사료를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만은 살아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렇죠. 해결하겠어요?
2: 어떻게 해?
5: 토끼 같은 경우는 토끼풀을 뜯으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전 5시쯤 이제 기상을 해요.
7: 아이고!
2: 새벽 5시에. 새벽에.
5: 그리고 토끼는 저를 위한 거거든요, 집에서는. 네, 토끼 가죽을 내가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학교에. 그래서 이제 걔 전담은 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 입장에서 제 것만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끼 풀을 뜯고 또 닭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제가 또 해야 됩니다. 또 토끼 풀 뜯고 나서 뭐 하냐? 이제 개구리 잡으러 다녀요. 네.
1: 닭모이로?
5: 닭모이로.
6: 고단백이.
5: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네, 풀을 먹는 것보다 네. 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네. 개구리를 이제 뭐 봄, 여름 이게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들어가서 네. 물에 들어가 잡는데 이제 겨울에 제일 어려워요.
2: 그러니까요.
1: 여기서 개구리
2: 겨울 어떻게 잡아요?
5: 개구리들이
1: 자고 있는 애들
5: 정말 좀 잔인하긴 한데.
2: 네.
5: 이제 북한에 이제 석탄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버리는 곳이 있어요.
2: 네.
5: 강물 옆에
2: 네,
5: 거기는
2: 네.
5: 잘 안 얼거든요. 이 제 모래가
2: 아, 네.
5: 그럼 개구리들이 겨울잠 잔다고 거기다 파고 들어가요.
2: 거기를 네.
5: 그러면 이제 그 삽을 퍼요. 그럼 애들 자고 있어요.
6: 아이고.
5: 자고 있는 애들 그냥 이렇게 주워 담아요.
2: 아.
5: 그래서 이제 한 바퀴 쭉씩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6: 나쁜 사람.
7: 어유.
2: 아, 천호 씨 같은 경우는 그 혹시 뭐 키워보셨어요?
4: 저희도 돼지. 개, 닭, 토끼 다 키웠었는데요.
2: 네네.
4: 이게 돼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외상으로 줘요.
2: 뭐, 외상이요?
4: 네, 외상.
2: 그러니까 왜? 왜 외상?
4: 가을에 네. 1kg를 주고 옥수수 8kg, 10kg씩 와. 받을 수 있어요.
2: 아.
4: 네. 그래서 가을 외상으로 주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네, 가을 외상을 주고
2: 네.
4: 또 일반 주민들이 고기는 먹고 싶은데 월급으로 고기 1kg를 못 사요.
2: 네.
4: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정말 어느 정도 식량이 있을 때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먹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껍질, 돼지 껍질은 네. 또 인민군들이 그 군화를 만들 때.
6: 맞아, 돼지.
4: 네, 그
6: 돼지 가죽으로.
4: 돼지 가죽으로 군화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쓰이고 또 토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 네, 토끼 가죽, 네.
4: 그 인민군대 장갑.
2: 장갑.
4: 네, 네. 털 장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토끼 가죽이 그런 용도로 쓰이고 그 개도 가죽으로 개털 휴바라고
6: 맞아,
4: 해가지고
6: 개털
4: 그 아, 군인들이 잠복 처소에 있을 때 그 개털 휴바를 입고 얼음장 같은 땅에 있어야 돼요.
2: 네.
4: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6: 맞아.
4: 뭐 일단 북한에서의 그 동물들의 다 임무가 있어요.
2: 아.
4: 살아서 임무는 퇴비를 만들고 죽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아 정말 동물은 인간에게 유익하구나 했는데 네. 한국에 오니까 또 다른 교류? 교감의 유익함을 주더라고 해서 아 동물과 인간은 역시 같이 살아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2: 북한은 반려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6: 네. 네. 네. 그렇죠. 반려라는 말을 안 해요.
2: 그렇죠.
6: 다 식용유지. 네. 네. 식용으로 사람은.
2: 네. 네.
6: 저도 보면 저도 개도 키워보고 돼지, 토끼 뭐 다 키워봤는데 개는 개 나름대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의 사람이 쓸 수도 있지만 거의 군인들 지원. 저 학교 때 제가 전 네. 50년대 후반인데 저 학교 때부터 토끼 기르기 운동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촌들 말하는 게 벌써 지금도 계속 그 토끼 기르기 운동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2: 아.
6: 학교에서 이제 등록할 때 어느 집에 토끼 몇 마리라는 것부터 이제 소년단 입단할 때 적습니다. 나는 토끼 몇 마리. 네. 토끼 100마리 키우고 저거 소년영웅대회 갔던 소년 그 대회 갔던 애도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린데는. 그러니까 그만큼 군인들인데다가 토끼 일거양도 가는 거죠.
2: 아.
6: 그다음 개는 개가죽도 이제처럼 이제 개 수보한데 네. 제가 16년도 탈북했는데 그 전에도 개가죽을 인민반별 그거 바치지 않으면
2: 네.
6: 너무 압이 세가지고 식량을 퍼가지고 이제 내 집에서 모입니다. 개를 잡아서 먹고 네.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데 지금도. 아. 그러니까 한국처럼 교감 상상도 못하는
2: 일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1: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항상 그 이상의 문자를 네. 하는
7: 늘
1: 네. 그것이 북한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서도 충격적인 애완동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슨 뱀을 키운
7: 도마뱀 같은
1: 거. 그렇죠. 도마뱀.
7: 요즘은 파충류
1: 있잖아요. 파충류. 혹시 북에서도 있습니까?
5: 이제 뭐 전 지역으로 퍼지지는 않았는데 평양에서 이제 이 반려견 문화가 강아지를 키우던 문화가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또 사람이라는 거는 네. 다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약간의 의미가 없어지고 특별해 안 보이니까 원숭이를 키우는 고위층들
7: 집에서요.
9: 아, 원숭이가 쉽게 구하기 쉽지 않은데.
7: 그러니까
1: 쉽지 않은데.
5: 평양에서
7: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5: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집이 있었대요.
2: 네.
5: 그래가지고 몇 집이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유용했다고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뭐 약간의 어떤 심부름이나 이런 거.
7: 하지마.
5: 에이.
6: 지니.
5: 네. 뭐 갖다 줘 이러면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손발을 쓰면서 갖다 주니까. 근데 그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북한 안에서 평양에서 이제 원숭이가 이제 인간이 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하는 어떤 그런 습성을 지니다 보니까 집에 이제 아기를 갓 낳은 그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잠깐 애를 놓고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이 원숭이가 이제 엄마가 하는 듯이 이제 그 아기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뭐 기저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애가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죽은.
7: 어머.
5: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키우지 말라라고 막 이제 국가적으로 뭐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9: 아 진짜 무엇을 생각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 이상인데 이 나만 하면 그 반려동물 하면서 막 예뻐하는데
2: 네.
9: 아주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런 문화가 많이 낯설잖아요.
6: 그렇죠.
9: 어떠세요? 네.
6: 북한 이탈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욕 나오는 게 많아요.
5: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모차에다 강아지를 태우고 분명 강아지 산책을 나간대요. 그럼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모차에다 계속 태우고 자기가 걸어요. 이게 무슨 산책이요? 자기 산책이요.
6: 누구를 위한 산책인가?
5: 걔는 사실 강아지는 뛰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아이인데
6: 아니야 고백인 줄 아니? 잘 쪄서 그래. 애를 위한 문화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
5: 호텔도 있어요.
6: 호텔은 장례식장 뭐
2: 네, 네.
6: 나는 너무 놀란 게 한국에 금방 왔을 때 우리 집 옆에 개요 상점인데 난 거기 개를 네, 위한 상점인 줄은 몰랐단 말입니다. 강아지 아 반려동물 상점이라고 해서 다들 예쁘게 했는데 조끼가 너무 고와가지고 가서 제가 가서 그 조끼를 우리 손주가 금방 태어났을 때니까 아 이거 손주 조끼에다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서 이거 얼마예요 하니까 3만 원을 이게 비싸네요 하고 보는데 애기가 몇 살이야? 그분도 반면이 재보고 그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하면 애기가 몇 살이야? 아 이제 돌이 지났지. 아 그러면 이걸 해도 그래 보니까 나 몸딱 강아지 그림인 거야. 딱 한만 생각해. 아 이거 손주가 아 이제 금방 돌이 지났는데 이거 입힐 수 있을까요? 하니까 저는 키는 키 한 여만해요. 네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 가만히 있던 거지. 혹시 사람 보고 이야기를 네 하니까 아 미안한데 여기는 강아지들 위한 그런 상점이라도 결국 그 조끼가 우리 손주 조끼 될 뻔했다.
2: 그러니까요.
6: 그리고 우리 내만 이렇게 식품 상점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는 진짜 소고기 그거서
2: 네.
6: 그거 가져다 저 지금 먹었는데 거의 다 먹었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왔대요.
0: 어머 어머
6: 어머니 어머니 이거 어디서 그래? 저기 식자재 마트에서 걔한테 그 아, 어쩌니 우리 어머니 정말 망신이라 망신은 다 시켜놓을까. 거기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 음식이라 하더라고. 아~ 고양이인데 네.
2: 아니 근데 맛은 어떠셨어요?
6: 너무 맛있고
10: 아니 맛있어
6: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아닌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리엘 그걸 우시마이하고 먹은 게 네. 한국은 옷들도 이렇게 짐승 그림도 많이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 이거 고양이를 그리고 강아지랑 그랬으니까 나는 그게 사람 먹는 줄 알았는데 너무 그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들어와서 먹었는데 아 맛있네. 그거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어머니 이게 고양이 음식이라 하지. 어머니 이걸 안 먹으니까 근데 차라리 고양이 이렇게 썼으면 돼. 그거 설명 써도 애기들이 뭐 이렇게 딱딱 썼다고 너 칼로리 몇 그램 아니 짐승인데 다투는데 칼로리 몇 그램 단백이 뭐 의미
2: 그렇죠.
6: 그러니까 저는 딱 거지도.
2: 염분은 빠져있잖아요.
6: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2: 그렇죠. 아니, 왜? 염분은 빠져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엔 좋아요. 몸엔 좋아.
1: 자, 이렇게 뭐, 송진 누님도 아주 재밌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래도 한국에 이렇게 정착을 해서 오래 사시면서 이 한국의 반려견 문화, 이제, 이제는 좀 이해가 간다. 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내 생각이 좀 바뀌었거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6: 저는 정착 초기에 어떤 상점에 갔는데 지금 모르 백화점인지 아울렛인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왔어요. 네. 엘리베이터 와서 탁 탔는데 너무도 예쁜 유모차에 네. 거기 하얀 레이스가 보여서 네. 이 유모차에는 얼마나 예쁜 아이가 탔을까 해가지고 싹 봤는데 하얀 강아지가 있는데
7: 맞아.
6: 뭐 순간에 그냥 그래도 여기 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때 그 약간은 분노가 그러니까 아,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네. 근데 지금도 보면요, 저는 강아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교회도 다니고 뭐 내가 직장도 다니고 이러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는요. 배신을 안 해요. 네. 저희 아들은요, 돈이 필요하면 사랑하는 어머니하고 문자 와요. 예. 네. 그리고 돈을 다 받은 다음에는 응응 이렇게 끝나는데 강아지는 맞아요. 늦게 들어와도요. 야, 그냥 어디 밖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 와도 30년 만에 만난 아이처럼 막 그렇게 매달리는데 사람이 그냥 같이 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이 되는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옴으로써 강아지 때문에 또 친구들이 많아지고 아들하고 대화를 거의 안 했거든요. 강아지 때문에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돈이 나가고 동물병원에 가게 되면 돈을 수십만 원을 그냥 쓰고 이러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또 채워지니까 근데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선택을 했잖아요. 네. 파양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안고 가야죠. 네.
2: 그 동물을 또 매개로 날아가네. 외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아까 우리 선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견종이 있죠.
0: 진돗개.
2: 아,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어떠한 품종이 있을까요? 견종.
1: 그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하나씩 할까요?
2: 하나씩.
1: 풍!
6: 산!
1: 개!
2: 아,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개.
2: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풍산개. 우리는 진돗개, 북한은 풍산개. 그렇죠. 네. 그
3: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에 남북 정상 회담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네. 맞아요.
4: 새끼도 났잖아요.
2: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풍산개의 그 특징.
5: 일단 북에서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풍산개랑 네. 호랑이가 사자가 싸우는 영상을 항상 틀어줘요.
1: 개가 호랑이랑 네. 사자요?
5: 네.
1: 풍산개도 커요?
2: 아니 실제 영상이에요.
5: 실제 영상이에요. 그래서 얘가 개를 물어치우고 이런 이기는 영상을 이제 계속 보여줘요. 네네. 그리고 미국의 쌔바트랑 싸워서 이기고 네. 뭐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풍산개의 어떤 그 용맹함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접했어요. 실제로 정말 오리지널 이 풍산개를 본 적은 없어요.
4: 저는 풍산개는 바로 양강도 풍산이라는데 원지연이 거기란 말입니다.
6: 맞죠.
4: 지금도 저 풍산이라는 곳에 제가 살던 양강도에 있는데
2: 네.
4: 풍산개를 기르는 원사육장이 있습니다.
2: 네.
4: 근데 진짜 원종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원종이. 그리고 풍산계 사람들 말마다는 크고
6: 안
4: 절대로 안 커요.
6: 커요.
4: 저는 원종을
6: 있었는데.
4: 봤단 말이에요. 진짜 개가 작고
2: 네.
4: 하얗고
2: 네.
4: 요 코가 노랗고 요 코 여기 이게 빨갛지만데 노랗습니다. 풍산계는 딱 원종이 드뭅니다.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그 풍산개를 잘 키워서 보존하라는데 점점 안 돼서 오죽하면 그 풍산개 사나운 북을 이어보는데 안 되니까 나 승량이하고도 접하시킨다. 늑대하고도 접했구나.
1: 예,
4: 그렇게 해서
5: 커졌구나.
4: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진짜 풍산개 정말 용맹하고 영특하고 충성심은 아마 제일 높은 것 같아. 진짜. 네, 그런 거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네.
6: 그 저희 할머니가 풍산개 네.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네, 어렸을 네. 때. 근데 얘가 뭐 몇십 리 떨어진 데서 이게 뭐 이게 그 집에 애기가 누가 감기 걸려 열병에 앓았대요. 썰매 끌고 3일인가를 걸어왔대요.
2: 혼자서?
6: 풍산개 혼자서. 3일인가를 걸어왔대요.
2: 혼자서?
6: 풍산개 혼자서. 아니, 왜 그래요?
5: 이게 사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제 저 설방으로 수류탄 만드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데
6: 아니야! 아니라니까!
5: 이거 누가
6: 진짜로.
5: 믿습니까?
1: 아니 윤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6: 진짜요!
5: 오늘 많이 망가지네.
6: 아니라니까!
5: 좋다 좋아.
6: 얘가 밤새 그걸 끌고 왔대. 막 3일 밤을 넘어서
5: 요만한 애가?
6: 풍산개가. 근데 근데 얘가 그때 알았다는 거야. 얘 여기 하관이 너무 특이하대요. 그래서 네. 이 아가리 힘이 장난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풍산개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야. 이 힘이 너무 좋아서.
2: 네.
6: 여기다 밧줄을 물고 왔대요. 그 우리 할머니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 아니 나는 진짜 풍산개가 진짜 싫어합니다. 이거는.
2: 네.
4: 그 풍산개가 주인이
2: 네.
4: 산에서 바위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떨어진 게 딱 보고 소리 그 밤중에 와가지고 마누라 데리고 다시 동네 사람들 데리고
1: 그건 뭐
4: 그
1: 이해할
4: 가설이
5: 수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어.
4: 그걸 데리고 왔어. 그 개가 그렇게 영특하단 말이야.
1: 똑똑하다.
4: 네, 그건 저가 진짜 목격한 겁니다.
1: 아, 그건 인정해드릴게요.
4: 네, 그건 진짜 목격한
6: 거야. 왜 내 거는 인정?
5: 성준 어머니 역시 거짓말 안 하네요.
4: 아, 내 사실이고 옷이고 육실이라
5: 알았어요. 네.
2: 자, 북한에서 이 풍산개가 국가 이미지 상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원종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3: 궁금하네요, 진짜. 풍산개 위치가.
4: 정말 내가 저 사육장에 들어가다 잡혔다. 사육장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사실은
2: 네.
4: 외화벌이 하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이 들어갔는데 유명한 건물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딱 잡혔는데 군인들이 다 경비 섰다.
3: 그 정도로.
4: 저기서. 그래 보니까 대우가 개들도 정말 그때 그 입합을 풍산개 밥을
2: 네, 밥을
4: 네, 그냥 입합을
2: 이렇게 한쌀밥으로
4: 네. 저는 정말 사람도 머무는데 개를 이렇게 입합을 주는구나.
6: 혈통이 정말 중요해.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풍산개를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년에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풍산개 한 쌍을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김정은의 생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2: 네.
1: 러시아랑 좀 잘해봐야겠다.
5: 그렇죠.
1: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준 게 아닐까요?
5: 그렇죠. 이제 그 2018년도에 이제 문 전 대통령한테도 선물을 줬다시피 네. 김정은이 이제 외교의 어떤 그런 물살을 트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이 국견이 이제 풍산개를 계속 선물로 주면서 또 본인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강아지 주고 본인은 승용차 받았더라고.
6: 아, 그래? 야, 말도 받았죠.
5: 말도 받고. 그러니까 풍산개를 정말 자기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네. 사람들 굶어 죽는데 꼭 키워가지고 주고는 그 덕으로 이제 승용차이 많은 거, 거. 말, 한 백마 이런 거 받으니까 이거 정말 짭짤한
6: 남는 장사죠.
5: 네, 남는 장사죠. 네.
7: 아니 또 우리 푸틴 대통령이 네. 북한 중앙동물원에 네. 아우 뭐 엄청 많이 뭐 사자, 불곰, 야크, 꽝, 원앙 이렇게 약 70마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면서 관계를 공고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2: 그러니까
3: 사실 1999년 1월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남북한도 호랑이 반달해서 이런 것들 교류가 있었대요.
2: 네네네.
3: 그러면 친구도 쌓고 사실 평화도 다지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옛날 얘기였어요.
2: 그렇죠. 동물 외교가 네. 이제 많이 멀어졌죠.
8: 그러니까 맞아. 네.
2: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북한의 그 중앙동물원?
3: 중앙동물원?
2: 예, 네. 혹시 뭐 가보신 적 있어요? 중앙동물원? 네. 유성 씨 가보셨어요?
5: 저는 못 가봤어요.
2: 아, 그럼 유나 씨 가보셨죠?
6: 중앙동물원 가봐도 이제 저런 선물동물들.
2: 네,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6: 아, 그러니까 그걸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2: 아, 네, 네, 네.
6: 저 어렸을 때 네. 이제 아빠가 데리고 올라가서 가봤는데 그때는 동물들이 그렇게 막 많이 밖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2: 아, 그래요?
6: 네. 그리고 그 막 사자가 네. 나와 있는데 너무 뼈밖에 없었어요.
2: 아.
6: 진짜 그랬어요. 아.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막 네. 사육사들이 사자한테 5kg를 먹여야 되는 걸 3kg 먹이고 2kg 빼돌리고 막 이런데요.
3: 아, 이거 불법. 거기도 네. 불법이네.
2: 거기서도.
6: 네. 그러니까 가네들도 고난의 행군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근데 직보가 돼가지고 네. 그 사육사들 엄청 처벌받았다고 그래요. 오. 그리고 동물들도 저는 좀 그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무슨 자족 뭐 태우게 하고 뭐 이렇게 호랑이 보고도
2: 그 서커스
6: 어 그러니까 뭐 인사해봐 하니까 또 인사시키고 지금 그때는 막 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야구 다 동물 학대였네. 막 곰들도 막 꽃다발 맞아, 여기다 맞아, 걸고 맞아, 맞아, 막 맞아. 곰을 막 짐보임 시키거든요. 그렇죠. 막 자전거도 타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그때는 참 잘못됐던 건데 몰랐구나. 그래서 뭐 갔는데 아무튼 뭐 제가 보지 못했던 무슨 뭐 긴꼬리 원숭이부터 해가지고 네. 뭐 동물들 많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용인에 있는 그 동물원을 네. 가봤는데 아, 한국은 확실히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접이 다르더라고요.
7: 귀티 나요.
6: 네, 그리고 이 털도 반질반질하고.
5: 그러니까 네.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나라에서 잘 태어나야 돼.
6: 그럼 맞아요.
5: 네, 저희도 사실 거기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6: 맞아요.
5: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그런데 북한은 동물원도 선전, 선동에.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7: 네, 북한에 저 중앙동물원에 선물관이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 제일 인상 남았던 게 선물관 들어가면 인공폭포에 악어가 두 마리 헤엄치는데 저 나이 악어를 처음 봤단 말입니다. 그 악어를 보고 또 다시 본 게 뱀을 선물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선물관에. 뱀들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우리 산골에 흔하디흔한 뱀을 왜 선물해서 여기다 놨지?
2: 네.
7: 저 생각에는 네. 정말 그때는 그게 왜 이랬다는데 무슨 인도네시아, 일본, 소련 세계 대통령들은 선물은 다 하더라고 지금. 그거 선물관에다 딱 해놨는데 정말 그 선물이 백성들 위한 게 하나도 아니잖아.
2: 네.
7: 김부자들인데다가 흠모했다고 선물 준데 강사들도 우리 장군님이 위대성, 우리 수련님이 위대성 선전함에 흠모해서 세계 각국의 국가 수반들이 수련님들 다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9: 그리고 2013년에 북한에서 백호 네 마리가 태어났는데
2: 네.
9: 시베리아 호랑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10만 분의 1 정도로 되는데 그 아이들도 운이 좋아서 태어났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냐. 당과 수정기의 은덕 속에서
2: 아이고야.
9: 이렇게 호랑이가 여기서 자기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1: 아니 별개다 수련님 은혜 덕분인데 진짜.
2: 별개다.
1: 그러면 그 동물원이 그 평양에 있는 중앙동물원?
9: 네. 그
1: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마다 좀 있나요?
9: 아, 양강도 어디 있어요? 해산에도 있습니다.
1: 아 있어요?
2: 네. 몇 군데가 있긴
9: 네. 있는 거죠. 도마다 저는 네. 이제 70년도 중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80년도에 이제 해산동물원이 탑선동에 있는데
2: 네.
9: 정말 동물들이 많았어요. 그때 동물은 지금 한국에서 보는 호랑이처럼 생기고 저는 2초도 안 지는 게 공작새가 박수를 치면 날개를 쫙 펴더라고요. 그럼 우린 저 거기에 벤또를 사고 가서 그 실습시간에 동물을 보고 거기서 동그랗게 밥을 먹고 근데 그게 고난의 행군부터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사료가 없으니까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직원들이 그 동물원 안에다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렇게 없어졌지 옛날에는 지역 동물원도 진짜 좋았어요. 아~ 80년도만 해도.
7: 어릴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해산에 그 동물원에 갔대 그때 진짜 조선 호랑이가 거기
9: 맞아요. 호랑이도 어, 너무
7: 큰하고 진짜 소음이 있었습니다.
2: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7: 정말 호랑이가 있었는데 네네. 평양의 동물원 호랑이가 뭐 어떻게 죽었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랬다가 그 해산 동물원 호랑이 이렇게 가서 해산 동물에 호랑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짜가 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5: 김일성 때 북한이 네. 선물 외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정말 희귀한 거 뭐 물소뿔 이런 걸 받는데 네. 북한에서 그 동물원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일성을 만나러 세계 열어나가라 해서 올 때 네. 동물 가져오는 걸 북한에서 제일 환영을 안 한대요.
9: 아~
5: 왜냐하면 이제 외교는 네. 내가 준 선물을 잘 받고 그거에 기뻐하고 그걸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계속 아프고 돈 들어가고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고 코끼리 같은 건 기후가 바뀌어서 북한에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 추운 나라에서 온기를 만들어야 되고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물이 하나 오면요 그 나라의 재정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9: 아~ 네.
6: 북한이 그래서 판다가 없어요. 판다를 그 북한하고 중국이 뭐 사이 안 좋아서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 팬더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2: 그렇죠. 대나무 계속 줘야 되고.
6: 네, 뭐 할 수가 없어요.
5: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력이 되고 어떤 그런 게 관리가 있을 수 있는 나라에 줘야 되는데 네.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폐쇄적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주는데 사실 네. 북한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과 어떤 많은 갭이 있죠.
2: 그 북한 중앙동물원이 그 뭐 좋은 동물이라고도 칭호를 받지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슬픈 동물이라는 그런 칭호를 또 받았다고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철호 씨?
8: 일단 그 제가 이번에 그 방송 나오기 전에 제가 좀 정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는데 네. 그 미국 환경 뉴스 사이트 Mother Nature Networks 네트워크라는 네. 그 뉴스에 따르면 1997년도에 북한의 조선동물원에서 중앙동물원에서 김정일이 재미로 사자와 호랑이를 싸우게 했대.
6: 나 봤어요, 그거.
8: 네. 그리고 2006년에는 또 동물들끼리 서로 싸워서 누가 최후에 살아남느냐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급으로 쌀도 뭐 사는데 이렇게 동물원이 뭐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됐지만 또 북한에도 조선중앙 동물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국가의 식량이 없다 보니까 네. 입장하려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6: 네네.
8: 그 입장료가 없으니까 운영 자금이 안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데 뭐 항구렁이라든가 원숭이를 이렇게 밀매까지 했다고.
9: 아이고.
8: 솔직히 국가의 국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운영 자금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뉴스를 보면서 아 진짜 이게

0: 어렸을 때 동물원은 TV로만. 네. 왜냐면 저희 때 탄강마을의 작은 촌이다 보니까. 네, 그 TV로 보는 것도 유일한 낙이었는데, 정선이 되면 또 못 보고, 솔직히 북한의 그 일요일 날에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이라 해가지고, 그 어린이 다큐를 해요. 여기 그 기록영화 같은 걸
1: 맞아요.
0: 하는데,
1: 생각나.
0: 교육영화를 보면 막 기린이 막 이렇게.
1: 맞아요.
0: 뭐 있고 그리고 새가 이렇게 물결이로 날아가고
2: 얼굴이 지금 아이가 됐어.
1: 네. 네, 맞아요.
0: 그걸 보던 그런 좀 뭐랄까 소중한 네, 네. 추억이 있는데 정선이 가면 그 시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하거든요. 보통 오전에 네. 그걸 못 보고 하면 아 왜 불이 안 오지 막 이러면서 네 그거 엄청 재미나게 봤죠.
3: 아까 말씀하셨던 호랑이 하면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 생각하잖아요. 백두산. 근데 진짜 백두산에 가면 호랑이가 있어요? 있나요?
1: 다 탈북하지 않았어. 다 탈북하지 않았어.
3: 호랑이도 탈북해.
1: 아니 백두산을 혁명 전적지 사적지로 꾸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드니까 네. 동물들은 사람이 있는 데를 피하잖아요. 제 생각엔 다 중국으로 탈북한 거야.
3: 아 탈북했구나 호랑이. 네,
1: 러시아.
4: 그래서 제가 못 봤구나.
1: 백두산. 나라는 정말 호랑이 하면은 진짜. 동방 하면 조선하면 호랑이 잠깐. 네.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정말 우리나라에 완전 대명사 완전 이랬는데 없습니다 호랑이가. 진짜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시라손이랑 많이 다니는데 호랑이 사촌한데 시라손이 별난 거 다 본다면 산에서 살았으니까 정말 호랑이 소리 나서 진짜 가보면 호랑이 아니고 시라손이란 말입니다. 호랑이죠 없습니다. 저 백두산 밑이자니까. 호랑이가 없습니다.
3: 아, 네. 아,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 동물원 다 가보셨잖아요.
4: 아니, 다 가봤죠. 그렇죠.
0: 에버랜드 가면 동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4: 네. 네.
0: 그리고 그 어린이 공원요. 어린이 대공원요.
3: 아,
0: 그 옆에도 사슴이랑 있더라고요.
3: 아, 다 있어요. 네.
0: 그래서 저도 막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서 실제로 봤죠. 아 사슴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TV하고 네. 좀 다른가?
2: 그래 어릴 적 봤던 TV랑은 다르게.
0: 네. 아,
1: 인천에도 인천 대공원에 가면 운동하는 락스 걸어가면 심심치 않게 동물원이 있는데
5: 네.
1: 아니 대공원 이거 여기도 동물원이 있지 그러니까 정말 나는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이 너무 많다.
3: 네.
1: 이름도 이상하게 붙은 이름들 너무 많고 내가 아는 동물들은 봄, 뱀, 무슨 곰, 호랑이 이런 무슨 익숙한 거 네.
3: 한자네요 거의 한자. 네.
1: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리인데는 우리 선주도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이라 그래서 도마뱀을 키우더라고. 그것도 이름을 붙여서 아니 이거 왜 키우니 하는 데는 두 마리 키운데 아들 선주 거는 죽고
3: 예.
1: 그러니까 어누인데 아들 거 죽었단 말이야. 선주가 선녀 건 살았는데 그러니까 선주가 굽어 죽어도 왕왕 통과감에 붙들고 아 종이로 박스 만들어 땅에다 묻으려고 하는데
2: 아.
1: 내가 막 욕에다 야 이거 왜 할까 할머니 너무 슬퍼 슬퍼하는데 그거 보는데 야 애들도 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라고 애들입니다. 이거 심어주는구나 하는 생각.
6: 아니 근데 한 번은 저는 또 배신감을 좀 느낀 적이
3: 왜요?
6: 있는데
3: 네.
6: 그 강원도 가면 양목장이 있잖아요.
3: 아.
6: 다 올라가는데 양들을 막 자연에 시키고 네. 사람들이 막 놀러 다니는데 바로 그 아래서 양꼬치 하는 거예요.
3: 아.
6: 양꼬치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동물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보여놓고 이 아래서 양꼬치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한번 재밌게 그렇게 배신감을 느낀 게 있었어요.
0: 아, 그리고 저 한 가지 정말 이게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낀 게 뭐냐면
3: 네네.
0: 솔직히 북한에는 동물들, 산 짐승들 보기 힘들어요.
6: 아,
0: 근데 한국은 운전하다가도 고라니가 튀어나오고
3: 네,
0: 그리고 또 이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터널을 만들잖아요.
6: 맞아.
0: 동물들이 지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인간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거라서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역시 남조선 좋구나.
4: 북한은 노루 하면 잡아보고
5: 노루야 잡아.
1: 저기 그 CN 씨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남편하고 그 결혼을 살 때
3: 네.
1: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 고라니가 나온 거예요.
3: 네.
1: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남편이잖아요. 이거 브레이크를 밟았겠죠. 그러니까
3: 네.
1: 오빠 빨리 쳐! 이라고 그럼 빨리 쳐가지고 씻고 가겠다고.
3: 아~
1: 금방 왔으니까 오빠 살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잡는
2: 나는 집에서 그 애완용 개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큰 개로 끌고 나왔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 저 손질하면 깨 먹겠다.
1: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6: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처음에
0: 아주
1: 진짜
0: 그렇죠.
5: 네. 아니 진짜 오늘 이 남북한 동물에 대해서 야,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그죠? 유성 씨, 어떠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남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동물들에 관한 인식과 북한 분들이 생각한 동물들에 관한 인식,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느껴지시죠?
7: 그렇죠. 이제 이게

0: 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북가 정말 이 애완견 어떤 반려견은 북한에 필요한 그 동물이에요. 네, 네. 북한에는 이제 강아지나 이런 동물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몸을 온전히 이제 인간한테 바치는 게 이제 그게 목적인데 네. 이 애완견들은 옆에서 사랑을 주고 또 적게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집 지키는 강아지를 대부분 키우는데 사실 애완견들이 굉장히 최적화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북한에서 더 많이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북한에는 사실 조그만 강아지 데려와가지고 한 6개월 먹이면 크거든요. 그럼 이제 많이 먹어요. 그럼 얘가 또 컸어. 그럼 얘가 이제 또 인간을 위해서 또 희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새로운 애가 와요. 그래서 절대 북한에 있을 때는 동물한테 정을 주면 안 돼요. 아,
1: 그렇게
0: 절대 정을 그렇죠. 주면 안 돼요.
1: 맞아요. 네.
2: 일단은 대한민국에는 동물권이 있더라고요. 개권도 있고 소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사람의 인권보다 소권이 중요한 나라예요. 인간이 소잡아 먹으면 사람을 총살시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반려견 문화가 잡히려면 일단 먹는 문제가 첫째 해결이 돼야
1: 그렇죠.
2: 되고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람의 인권도 없는데 동물권이 있으면 그건 또 뭔 세상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멋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한민국도 예전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북한이랑.
1: 그렇죠. 맞아요.
2: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미개하다 욕할 것도 못됐고 북한 사람들은 살려니까 사람이 살아남으려는 건 본능이거든요. 그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비판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미개하고 멀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게 전쟁 같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밖에 버틸 수 없는 것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반려견 문화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또 문명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도
2: 맞아요.
3: 유기하고
2: 네, 맞아요.
3: 네, 그 병이 있다고 이런 현상들이 맞아요.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따라가자 멀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한 지구에 있지만 강아지나 반려견을 둘러싸는 인식의 차이는 이게 천년 만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앞으로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오늘 미국의 또 큰 그 그죠? 초원의 동물들을 보고 오신 우리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4: 뭐 재밌게 얘기하자면 어디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 진짜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에게 동물과 같이 함께 살라고 네. 또 그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생명을 또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오늘 인권보다 사실 인권이 더 중요시해야 되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학대되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들이 또 뭐 다른 모양을 쓰이잖아요. 네.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동물이 좀 사랑받고 동물이 사람과 함께 네. 멸종되지 않고 잘 살아가는 나라를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렇죠. 자,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참 말씀대로 살기가 좋고 그런 말씀대로 살면 풍요로워지고 하는 게 당연한데 이 북한은 아직 그게 들어가지 못해서 그죠 먹는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창조물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맞습니다. 북한도 우선 좀 인권이 보장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여유 또 삶의 여유 일상의 자유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 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북한 땅에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6: 오 자유야.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흔히 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예, 예. 아프고 나면 또 아이들도 쑥쑥 크기도 하고요.
2: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의 과정 없이 결코 성장 없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신앙의 잠금같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3: 네. 오늘 그런 고백을 하실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95년 SBS 공채 탤런트로 출발해 드라마와 뮤지컬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온 배우 정나온. 그러나 카메라 밖에서는 배우가 아닌 목회자의 사모가 됩니다. 방황의 시기를 거쳐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난 주인 하나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정나온 사모의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3: 카메라 앞에서는 배우고요. 그리고 나와서는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배우 정나온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2: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더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5: 네, 아, 그러세요.
2: 제가 목사다 보니까. 네. 네. 우리 그 사모님은 우리 구TV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후원방송 사회도 진행하셨지요.
5: 네, 맞아요. 네,
2: 그리고 사랑은 강물처럼 나레이션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TV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5: 구TV랑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기뻐요. 네. 구TV가 가진 그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써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원방송 5년째 하면서 많은 기적도 실제로 받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사랑은 강물처럼을 지금 사실 저는 목소리로 더 많이 친숙하실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이 이모, 이 자매님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근데 사랑의 강물처럼 하면서 그 소외된 계층 가운데 그리고 여러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항상 보니까요.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3: 네. 배우로서도 또 꾸준하게 일하고 계시죠. 소개 좀 해주세요.
5: 네. 네. 감사하게도 연기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드라마가 있어요. 단막. 그 네. 거기에 출연할 예정으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5: 네. 그리고 또 예.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연기를 또 가르쳐요. 그래서 연기랑 네, 운동, 자이로토닉이랑 운동을 가르치면서 네네. 저도 같이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연마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2: 근데 굉장히 바쁘신데 몸은 하나인데 해야 될 일을 많으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라고 생각해요.
5: 네.
2: 우리 사모님은 시간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5: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일찍 자는 게 최고예요. 제가 찾은 방법은.
3: 일찍 자.
5: 네, 일찍 자야. 다음 날이 안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워낙 새벽 예배도 남편이 나가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할머니야? 왜 이렇게 일찍 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일찍 자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3: 몇 시에 주무세요?
5: 8시 반부터 준비는 하는데요. 예. 그때 바로 잠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3: 예. 예,
5: 뒤척뒤척이다가 들쭉날쭉해요. 근데 항상 노력은 해.
3: 그러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어떨 때는 새벽 스케줄 있고 어떨 땐 밤 촬영 있고 그러잖아요.
5: 네, 맞아요.
3: 불규칙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자던 패턴이 있어서 혹시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5: 그럴 때는 이제 커피를 많이 의존하고요. 낮잠도 많이 의존하고요. 네, 방법을 많이 찾아요.
3: 네. 근데 예쁜 애들 보면은 어릴 때 야 너 연예인 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어땠어요?
5: 저는 어렸을 때 강변가요제 아니면 대학가요제 네. 꼭 나가고 싶었어요. 오,
2: 노래를
3: 아,
2: 잘하셨구나.
3: 노래를. 네,
5: 고등학교 다닐 때 범생이었거든요. 네. 그냥 네. 교회하고 학교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미션스쿨을 다녀서 예. 학교에서 그 합법적으로 허락한 밴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그룹 사운드의 리드싱어를 제가 했었거든요.
3: 아, 진짜?
5: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 레코드사에서 가수 하자고. 오. 근데 연예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3: 아, 그럼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5: 어릴 때 꿈은 그 학교에서 예.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아, 멋있더라고요.
3: 진짜? 네. 왜요?
5: 그 멋있어 보였어요. 아. 계속 공부하고 탐구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모습이.
2: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냥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네요?
5: 네.
2: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요.
5: 네. 그 고등학교 때도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때 이제 학비를 제가 마련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가 CF 모델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서 시작을 했는데 SBS 공채 탤런트가 됐습니다.
3: 그냥?
5: 그냥은 아니고 이제 시험을 봤죠. 근데 네. 탤런트 시험을 보게 된 것도 그 제가 CF 모델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데 사진을 찍어서 에이전트에 돌려야 된대요. 네. 그래서 사진은 어디 가서 찍는 거야? 물어봤더니 네. 그때 마침 어떤 에이전트에서 무료로 그 모델들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또 그때 여름방학이어서 제가 또 거기에 돼가지고 네. 제 사진이 실린 그 무가지 잡지가 방송국에 놓여 있었나 봐요. 그때 관계자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사에서 그걸 네. 보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보자고. 그러고 그때 SBS에서 공채 시험을 막 보고 있었거든요.
3: 예.
5: 방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봤어요. 예.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탤런트가 됐어요.
2: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쉽게.
5: 네.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저 실기 시험 두 번 보고 면접 두 번 보고 탤런트가 된 거예요. 감사했죠.
3: 근데 공채는 쉽게 됐지만 그다음에 탤런트들 보면 행인 1, 2, 3부터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스탠바이는 오래 하고 잠깐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5: 네.
3: 어떠셨어요?
5: 집사님 말씀대로 네.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탤런트가 된 것도 참 운이 좋았고
3: 네.
5: 처음에 제가 공채생으로 들어가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네. 연수를 4주 정도 받는데 그 안에 제일 먼저 캐스팅이 또 됐어요.
3: 아, 그래요?
5: 네, 그 드라마가 고백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신박하고 착한 그 은행원 역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가서 교회 성가대하고 그래서 이미지, 대사 별로 없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제가 캐스팅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캐스팅이 계속 연달아서 됐는데
3: 네.
5: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3: 네.
5: 같이 입사한 친구들은
3: 네.
5: 이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다 전공자였고요. 전 연기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연기를 위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이었더라고요. 언니, 오빠들이 다.
3: 네.
5: 근데 저는 멋모르고 굉장히 큰 기회를 받아서
3: 네.
5: 그냥 룰루랄라 재밌게만 그냥 촬영을 하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3: 네.
5: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내공의 문제가 이제 저한테도 오는 거죠.
3: 네.
5: 이 연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차라리 정말 제가 행인 1, 2, 3부터 해서 좀 다져갔다면 실력을 좀 쌓을 시간을 자연스럽게 초반에 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좋은 기회가 처음에 오니까
3: 네.
5: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저를 볼 때 자신감이 좀 없고 뭔가 오히려 준비할 게 많구나.
3: 누구 동기예요?
5: 유준상 오빠,
3: 네.
5: 서혜린 언니,
3: 네.
5: 그리고 김홍표 씨 많이 하고 있어요. 네.
2: 그러면 굉장히 빨리 데뷔를 하셨네요.
5: 그렇죠. 그 언니 오빠들이랑도 7-8살 차이가 나셨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됐으니까요.
3: 몇 년도에 데뷔하셨어요?
5: 제가 95년도 기수예요.
2: 몇 년? SBS, 거의 20년 되셨네요.
5: 네, 25년도
2: 25년?
3: 되셨네요.
5: 네.
2: 중견 배우가 되신 거 아닌가?
5: 네, 이제 중견 배우.
3: 이제 원로로 가는 거죠.
5: 네, 원로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2: 그런데 전혀 얼굴 모습 봐서는 그렇게 빨리 데뷔했다고 생각이 안 드네요.
5: 아유, 감사합니다.
2: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캐스팅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빨리 이렇게 쉽게 풀려지면 때로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나요?
3: 네. 작품은 계속했어요.
5: 작품은 그 SBS 계약 기간 안에는 끊임없이
3: 계약이
5: 했어요.
3: 있었구나. 네, 옛날에는.
5: 계약. 네, 옛날에는 계약이 있었어요. 네,
3: 몇 년이죠?
5: 한 1년. 아. 1년 정도 계약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연기력이 너무 부족하고 연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나? 나 원래 뭘 잘하지? 나 노래 잘하지? 나 가수하라고 제안도 받아봤지 해서 가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네. 유명세로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인지도와 유명세. 예. 그래서 내가 빨리 보이는 자리를 찾아갔죠. 그래서 가수 오디션을 보고 네? 또 바로 또 계약을 하고 가수를 네. 또 준비를 했어요.
3: 근데 가수로 본 적은 없는데요.
5: 맞습니다.
3: 준비만 하시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5: 아니에요.
3: 된 거예요?
5: 제가 앨범을 냈어요. 앨범을 냈는데 그 시간이 참 많이 오래 걸렸고 네. 거의 20대는 다 쓴 것 같아요.
3: 아, 진짜?
5: 네, 꽤 오랜 시간을.
2: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의 공백기가 네. 있었던 거네요?
5: 네. 거의 한 10년 넘게 연기는 안 하고 가수를 네. 하겠다고 네. 그 고집을 혼자 피워봤던 거죠. 저는 그걸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결국 앨범을 냈어요. 그 돌아가신 신해철 오빠가 프로듀서셨고 네. 제 친동생인 진아와 함께 네. 그 듀엣, 소프트 락 그룹을 냈었어요. 버튼이라고.
3: 예.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만 네. 알고 있는 거죠. 10년을 고생했으니까.
5: 네, 맞아요. 네, 노래는 굉장히 많이 친숙하게 들렸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아팠죠. 이제 막 계약해서 들어간 그 레코드사에서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다른 그 기획사로 옮겨가면서 저희 팀이 그냥 무너지면서 그 프로젝트가 없어지면서 이 회사와 그 공증을 풀어야 다른 회사랑 가서 또 일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복잡한 아이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그러면 보통 이제 연기하다가 가수한다고 네. 이쪽으로 가면 연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야, 그거 그냥 여기 있었으면
5: 맞아요.
3: 잘할 수 있는데 쟤 왜 저러니라는 네. 얘기를 엄청이 들었을 것 같아요.
5: 많이 들었고 네. 또 이제 그 방송국에 갔을 때 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그러니까 가수를 하겠다고 했으면 뭐 앨범을 내든지 좀 성공을 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듣고
3: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5: 양면의 칼 같은 그렇죠. 그런 시선과 그 안에서 내가 괜히 포기하는 사람과 싫으니까 끝까지 해서 또 앨범을 냈던 것 같아요.
2: 근데 가장 좋은 시기에 네. 그렇게 오랫동안 공백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5: 네.
2: 그 시기를 좀 어떻게 견디셨는지 궁금해요.
5: 앨범을 딱 손으로 받아본 날 느꼈어요. 와, 내가 정말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TV에는 홍보가 안 됐지만요.
3: 그 TV에는 홍보가 안 됐는데 어디서 활동을
5: 어디서 많이 했냐면요. 라디오 공개 방송 그리고 그 유리상자나 예. 더 넥스트 신해철 오빠 예, 그룹이나 예, 예. 박혜경 씨나 김범수 씨 노래 예, 잘하는 가수들의 예. 오프닝 밴드.
3: 오~ 오~
5: 예, 그러니까 라이브가 하시네. 되는 가수에서 원 없이 공연을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3: 좀 무리가 따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네. 전혀 요동치 않던가요?
5: 네. 그냥 저희 기획사랑 헤어지면서 네.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냥 저도 힘이 빠지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죠.
2: 아하. 가장 힘든 시기.
5: 네.
3: 아하.
5: 나는 뭘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 너무나도 내 욕구, 욕망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 그런 것들을 이루는 모습을 위해서 살아온 거 아닐까? 지금 이렇게 멋있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멋있게 생각은 못했고요.
3: 10년을 쏟아부었는데 네. 결국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라는 힘듦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5: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같이 연기 시작했던 친구들은 자리를 잡은 것도 그렇죠. 보이고 굉장히 같이 했던 그 가수 친구는 정말 떠들썩한 스타가 되는 것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뭐지? 했던 것 같아요.
3: 나는 이게 뭐지?
5: 네.
3: 난 10년이나 공들였는데 이게 뭐야? 라는 고민을 엄청 잘못하면 늪에 빠질 수 있잖아요.
5: 그렇죠. 네. 네. 많이 좌절하고 혹은 원망하고 그리고 그때 또 IMF가 터졌기 때문에 음반사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3: 그러니까 IMF 시절이었어요.
5: 네, IMF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2: 계속 겹쳤네.
5: 저만 힘든 게 아니라
2: 모두가.
5: 온 국민이 힘들었고 근데 그때 저는 엔터테이너로 그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너무 주고 싶었는데 그 기회들이 잡을 듯 잡을 듯 잡히지 않으니까 뭐 저도 그 힘듦 속에 있었죠.
3: 그러면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5: 감사하게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4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늘 살았고 뭐 교회에서 그 뮤지컬 같은 거 하면 항상 주인공에서 막 하고 뭐 찬양단 하고 중고등부 뭐 철야 예배 열심히 하던 제가 범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었는데 대학교 가고 그러면서 탤런트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제가 대예배만 드렸죠. 그리고 그 공동체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았어요.
3: 대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 않아요?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도 못하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5: 네, 근데
3: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우리끼리.
5: 간신히 네. 썬데이 크리스찬 했던 것 같아요.
3: 아, 그죠?
5: 네.
2: 그냥 믿음의 끝만 그냥 붙잡고 있는 점.
5: 주일 성수.
3: 근데 그게 믿음의 끈도 사실은 안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거지 내가 가야 되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예배가 중요하고는
5: 맞아요.
3: 좀 소홀해지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5: 제가 그렇게 그냥 대예배만 참여하고 그랬을 때 네. 저희 그 SBS가 참 믿음의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네. 소그룹 네. 모임이 있다고 네. 같은 동기가 같이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허무하던 마음에 네.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준비하신 자리였고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성장이 시작됐죠.
2: 그러면 가수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데 그 성경 공부 과정이 도움이 되었던 거네요.
5: 네, 다
2: 근데 그때 극복했던 그리고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었던 그때 이 얘기를 좀 해주시지.
5: 네. 성경 공부 모임을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을 열어주셨어요.
3: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거네요.
5: 네.
3: 그러면.
5: 저희 그 연예인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거죠. 교회는 다 달랐는데 네. 그러면서 그 뮤지컬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 안 보였어? 연기자 정나온 뭐 했어? 그래서 저 가수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노래 잘해? 그래서 노래는 좀 잘하죠. 이러면서 그래서 오디션 봐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봐서 맨 오브 라만차라는 예, 뮤지컬 아시죠? 예, 예. 그 초연을 제가 돈키호테의 여조카 예. 안토니아 역으로 국립극장에서 예. 제 첫 뮤지컬 작품이자 다시 시작하는 예, 작품이 됐죠. 예, 예. 그렇게 연기를 다시 시작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 전공이 이쪽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게 진짜 저의 첫 무대였거든요.
3: 그렇죠.
5: 네, 그렇게 시작을 네. 해서 그 이후로 뮤지컬 다시 오디션을 보면서 역할을 따서 해내고 요덕 스토리도 하고 뭐 친정 엄마까지 그리고 다시 드라마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힘들었던 시간이 네. 저희를 쭉 성경부부 가르쳐 주시던 김은수 목사님이라고 사나이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개척하셔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를 다 모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자매들은 각자의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나무의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도전이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어요. 집사님. 정말로. 그냥 우리 편한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교회 공동체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3: 그럼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민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셨어요? 아니면 연예인들과 어울리셨어요?
5: 결단을 하고요. 두 달, 세 달 정도 정말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네. 제가 그때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소망교회 네. 청년부에 등록하고 들어가서 네. 열심히 섬겼습니다.
3: 그래요?
2: 근데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3: 낯선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참 힘든데.
5: 네.
3: 낯가림 심해가지고 우리.
5: 심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막 다가가서 인사 잘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친해지면 굉장히 잘하는데.
3: 예, 처음에 그 문 열기가 어렵잖아요.
5: 네. 네. 그런데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두세 달을 정말 버텼던 것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죠. 이런 신앙생활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네. 그런데 정말 주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서 결단하고 들어갔더니 너무 따뜻하게 다 받아주시고 네,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하는 그 DTS 예수전도단 프로그램 그거 하겠다고 뭐 이렇게 플랜카드 붙고 그래서 막 그 썼어요 저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한테 이 막상 써서 신청은 했는데 집에 오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여배우가 토요일 일요일 공연 안 하면 어떻게 살아?
3: 그렇지 그렇지
5: 어떤 감독님이 날 캐스팅하겠어? 교회 간다고 안 한다 그러면 촬영은 주말에 잡히면 어떡하지? 그 훈련이
3: 별 생각이 다 들죠.
5: 네. 7개월 정도 하고 아울리치까지 하면 1년을 써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섣불리 헌신한다고 했나? 막 그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에 갈등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 그래서 많이 기도했죠.
2: 그런데 사실 DTS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시간들 무슨 요일에 금 토일에
5: 그 토요일 일요일을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2: 그러면 뮤지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 상황에서 뭐 불안한 마음 같은 거 없었어요?
5: 많이 불안했고요. 되게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교회만 다시 목사님 말씀대로 공동체만 들어가면 됐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이랑 딜하듯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와서 간사님이 자매님 주님께서 자매님을 부르셨어요 이 훈련으로 이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님께서
3: 직접 얘기하시지.
5: 네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겠죠. 제가 이랬어요. 볼멘 소리로. 근데 그 말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다음날 집 앞에 교회를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서 아침을 먹고 또 기도를 계속했어요. 너는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해주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근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살았나가 확 느껴지면서 그냥 무릎 꿇고 막 정말 엉엉 울면서 다 회개했죠.
2: 그래서 다 내가 하는데 네. 뭐 네가 뭐 꼭 뭘 걱정해 뭐 이런 마음 주신 거잖아요.
5: 너는 내가 다 하는데 왜 네가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네가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 시간들을 그 순간에 그냥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은 다 주님 겁니다. 제 인생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훈련을 들어갔어요.
2: 근데 그 고백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사실. 네? 그런 깨달음과 함께 다 내려놓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딱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어지는 그 기쁨,
5: 네.
2: 그 환희, 그냥 붕 뜬 기분 뭐 이런 것들 좀 체험했을 것 같아요.
5: 첫 번째는 정말 죄송했어요 하나님한테. 네. 그러니까 회개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했고요. 그걸 알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뭘 주시고 뭐가 되고 싶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그 말로만 하던 기도 하나님 뭐 하는 게 진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2: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되셨을 거예요.
5: 네.
2: 그리고
5: 그렇게 노력해서
2: 모든 거 계획하시고 네. 인도하신 그냥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3: 네. 근데 그게 사람이 감사해가지고 왜 지나면 또 내가 나와요.
5: 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DTS 훈련이 절대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3: 그게 몇 달이에요? 몇 달짜리예요?
5: 아, 그 당시에는 7개월이었어요.
3: 길다.
5: 네. 그 당시에는 7개월이었고
3: 네.
5: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 예수전도단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는 건데 그 요일을 회사 다니고 일반 청년들을 상대로
3: 그래서
5: 한 거였거든요. 네.
3: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5: 궁금하시죠? 네.
2: 순종이 안 결과 하나님이 일이... 어떻게 하셨나?
3: 아, 너무 궁금하거든요.
5: 그래서 제가 이제 캐스팅 될 때 전화가 오면 네. 촬영 요청이 와도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3: 토요일 안
5: 촬영
3: 됩니다.
5: 촬영 걸려 있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요일을 바꿔준대요. 그래서 제가 네. 그 DTS 훈련하는 동안 훈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3: 요일이 바뀌어서?
5: 네.
2: 그리고 일은 일대로 하시고?
5: 네. 드라마 찍고 또 예. 영화 캐스팅도 되고. 예. 네. 은혜, 그렇죠. 은혜라는 게 그런 거구나를 완전히
2: 그러니까
5: 맛봤죠.
2: 결국은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다 경험한 거네요.
5: 네. 그때 그런 은혜를 정말 처음 했습니다.
3: 그러면 DTS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궁금해요. 어때요? 그렇게 그런 훈련을 7개월 받고 나면 네. 일단 집중해서 받는 거잖아요.
5: 네, 네.
3: 그렇게 받고 나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5: 가장 먼저는 제가 크리스찬이었지만 말씀을 매일 읽거나 뭐 잠언을 매일 읽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DTS 훈련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물어보고 뭐 계속 음성이 들리고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 이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한테 먼저 항상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나오죠. 나오지만 그래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으로 다시 소급해서 가는 그 점이 제일 많이 막힌 것 같아요.
2: 가장 중요한 게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렇게 네. 바뀌어진 거네.
5: 네, 네.
2: 근데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훈련,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이 모습까지 오게 하셨는데 근데 사모님이 되셨잖아요.
5: 네.
2: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
5: 그러니까요. 제가 사모님이 됐더라고요. 네,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 전도사였어요. 네. 저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네. 이제 1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남편이랑은 나가사키에서 먼저 만났어요. 일본 나가사키에서. 예.
3: 짬뽕 먹으러
2: 갔어요? 뭐 행사 참석했네?
5: 아니요. 제가 그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 순장도 하고 사역장도 하고 이제 교회 언니 예. 그 시간을 충분히 또 보냈어요. 예, 근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서 제가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짝이 안 나타나요.
3: 네.
5: 그래서 이제 골드미스로 가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에 그 순교자들의 그 순례를 다니는 도보 여행이 있어요. 난 저길 가야겠다. 저길 가서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 좀 기도를 하면서 갔다 와야겠다 해서 거기를 갔었거든요. 혼자서. 근데 우리 남편도 그때 거기를 혼자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인사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그 작은 개척교회였으니까 좀 옮겨서 하고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나가사키에서 봤던 분이 사역자라고 오신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3: 전도사로? 아니 한번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나요?
5: 네. 인원이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건 같이 갔던 청년들이 그랬어요. 저 형은 H건설 다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왜 건설회사 다니는 일반 회사원이 사역자로 어떻게 오지 갑자기 전도사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H건설이 아니고 헤비타트라는 그 NGO 단체를 다녔고 실제로. 그런데 남편은 사실은 신학교를 나온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가지 않고 NGO로 전향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도부 여행에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나눠보고 같이 사람 살리는 목회를 하자고 손을 내미셔서 또 우리 남편도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사표를 내고 교회로 다시 온 거죠.
2: 그럼 결국은 전도사와 그 성도와의 만남이 됐구나.
5: 네,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제가 또 1년 후에, 그 나가사키 1년 후에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솔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인솔자로 저희 남편이 온 거예요. 박웅이 전도사가. 네. 그래서 같이 2주 동안 이제 성지 순례하면서 녹화하면서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3: 저희 그럴 수 있죠.
5: 네. 그러면서 뭐. 서로를 알아가고 우리 나가사께서도 한번 보지 않았나요? 이러면서 네.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네. 한국에 돌아가면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3: 그 전부터 썸을 좀 탔나요?
5: 아니에요. 바로 전혀? 그냥 내 네, 교회에서도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아니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14일이 네. 특히 특별했던 네. 것 같아요.
3: 그래서 서울 가면 식사 한번 하실래요? 했는데.
2: 그때 반응은 어떻게
3: 먹겠다 했어요? 아니면 생각해 볼게요. 됐어요. 어느 쪽이에요?
5: 속으로 네. 아 되게 용기 있다 성도한테 그래서 네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러고 만났는데 네. 그 후 1년 정도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3: 만나서 첫 만남
5: 네
3: 그래서 이제 서로 밥을 먹는 정말 둘만의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5: 네
3: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느낌이 온다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뭐 이런 느낌이 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만남에서의 그 지금 남편 되신 목사님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5: 제가 남편을 그 만나보기로 결심한 이유는요. 네.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파도 탈라 치면서 예수님 생각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을 탁 들더니 두 영혼이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만난 시점에서 함께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우리가 가보다가 아니면 이렇게 다시 자기의 갈 길을 간대요. 자유함을 갖고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라면 우리가 같이 갈 영혼이라면 어떤 분들은 사모가 꿈이라고도 하시고 소망하면서 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모가 험난한 길이라고도 하시고 근데 저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허공에 탁 손가락 대면서 영혼의 만남을 얘기했을 때 영혼의 만남? 굉장히 새로웠고요. 교제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역자니까 뭐 그래서라기보다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저는 저보다 그러니까 인간인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2: 뭐 전도사니까.
5: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남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남자라면
3: 사역자잖아요.
5: 네.
3: 너무 생각 안 하신 거 아니에요?
5: 이제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딪힐 때도 있는데요. 아,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결혼 초반에는 우리 남편이 당신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할 거면 왜 사역자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예. 남편이 그냥 담담하게 탁 얘기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3: 근데 일단 새벽기도 나가실 거 아니에요?
5: 네.
3: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5: 4시 반에는 나가야 되고요. 요즘엔 좀 조정이 돼서 5시 정도에 나가는데 일찍 일어나죠.
3: 그럼 아침 챙겨줘요?
5: 아니에요. 아침에는 그냥 갑니다. 아침에는
2: 그럼
5: 그냥
2: 지금 가요. 남편분이 아직도 전사님이세요?
5: 아니에요. 지금은,
2: 목사님 되셨어요?
3: 네. 목사님 되셨어요?
5: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네, 지금 박웅이 목사님입니다.
2: 그러면은 아직은 그 교회 부교역자로 있나요? 아니면은
5: 네.
2: 부교역자로?
5: 지금, 네.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아직은 사모님으로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5: 네. 목사님 네? 잘 아시네요.
2: 네.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뭐 후임자로 가시게 된다든지 개척을 하게 된다든지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모가 얼마나 빡센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3: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2: 네. 목회자보다 더 어려운 길이
5: 네.
2: 저는 사모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3: 원래 연기자보다 매니저가 더 힘들잖아요.
5: 네. 네.
3: 그러니까 뒤에서 없이, 돕는 배필
2: 뒤에서 소리 없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 목사는 강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요.
5: 네. 네?
2: 사모님들은 꽁하고 담고만 있어야 되고
5: 네.
2: 별의별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그러거든요.
3: 네. 목사님들은 네. 예화로 사모님 들잖아요. 사모님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데 목사님 표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목사님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5: 다행히 저희 부부가 사이가 좋고요. 아직까지 사이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회 목회를 위해서도.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남편이랑 살고 있냐면요. 나는 이 남편의 아내로서 사역자인 남편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자.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내한테 위로를 받고 아내를 통해서 뭔가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면 목회 현장에 나가서도 잘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2: 제일 중요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에서 사모님의 역할이 힘들다고만 얘기했는데 사실 목회자의 길을 가고 사모의 길을 가고 이 길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은 없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 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모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5: 네.
2: 이 길만큼 올인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5: 네.
2: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목회자 남편 만난 거 축하드리고요.
5: 네.
2: 앞으로 그냥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5: 네, 감사합니다.
3: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들을 보면 네. 일단 입을 닫고 살아야 되고 귀를 닫아야 되고 정말 그 험한 길을 가시는데 가끔 보면 되게 힘들어들 하시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5: 네.
3: 지금 몇 년 되셨죠? 결혼하신 지?
5: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2: 그럼 많이 10년이면 되셨어요.
3: 10년이면 뭐 이제는 통달하실 때가 됐네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사모님이 되니까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아우 나는 머리가 늘 단발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더니 짧으면 짧다고 뭐라 그러고 길면 길다고 뭐라 그러셔 반으로 잘랐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실 사모님이 되면 성도들이 계속 사실은 예의주시하고 계시잖아요.
5: 네.
3: 근데 어때요? 연예인으로 예의주시 받는 것과 사모로서 받는 것과 많이 다르죠?
5: 네. 아직은 정말 부교육자라서 예. 그런 관심까지는 아직은 예. 못 봤는데 예. 그래도 늘 마음이 좀 준비는 하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거를 저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저희 남편도 저를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는 제가 다른 무엇보다 그 목회, 목사,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인 게 좋았대요. 저는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3: 네. 그러면.
2: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수많은 사모님들을 이제 보고 우리 부교육자가 한 30여 명 되니까
5: 네. 네?
2: 사모님들 많이 보잖아요.
5: 네.
2: 이만큼 이렇게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모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역하면서요.
5: 네.
2: 마음 잘 지키시면 돼요.
5: 네.
2: 마음 안에 있거든요.
5: 네.
2: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상처 거부해버리면 돼요.
5: 네. 네.
2: 와. 그 마음만 잘 지키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3: 그 어쨌거나 사모가 되면 연기할 때
5: 네.
3: 고민 엄청 할 것 같아요. 캐스팅이
5: 맞습니다.
3: 들어오면
5: 네.
3: 내가 이 역할을 해서 불륜녀 이런 거 절대 못할 거 아니에요. 뭐 나쁜 역할 이런 거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착한 역할이 요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틀리면
5: 네.
3: 막 그 악녀나 요새는 그렇게 막 정말 야 저런 역할까지 해야 돼 하는 역할들로 요새는 다 너무 변해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려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캐스팅 들어왔을 때?
5: 제가 제 남편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알아봤듯이
3: 예, 예.
5: 저희 남편도 제 직업의 예. 가치를 처음부터 존중해줬어요.
3: 그래서
5: 여보 배우는 누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해.
3: 그게 더 힘들다. 그게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요?
5: 그래서 제 마음은 너무 자유하고 편안해요. 그리고 작품을 고를 때는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좋은 작품이 와도 그 캐릭터가 저랑 잘 맞지 않고 사실 배우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기는 100% 가짜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몰입을 해서 그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표현하고 싶은 배우로서의 어떤 그 욕구는 있지만 그런 캐릭터를 표현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전체를 볼 때는 그 나쁜 캐릭터를 어떻게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전체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하는 게 배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욕심나는 작품이 있긴 하지만요. 그렇죠. 캐릭터에 들어갔을 때 내 상태가 나왔을 때도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그러면서 또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잘 소화할 만한 역할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2: 제가 이렇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나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 순간만큼 사람이 굉장히 악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 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
2: 그렇게 드라마에 빠지고 그렇게 영화에 빠지다 보게 되어지면 한동안 그 세계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5: 그런 좀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가 중심이 단단해야 캐릭터한테 잡아먹히지 않는다고.
2: 맞아요.
5: 그래서 단단하게 그 일상의 삶이 좀 건강하고 튼튼한 분들은 그런 좀 힘든 캐릭터를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어요. 들어갔다 나와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배우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잘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 부부싸움도 하시죠?
5: 합니다. 그러면... 네, 하루에 세 번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요.
3: 어떻게 풀어요?
5: 어떻게 푸냐면요. 네. 그 제가 남편이랑 결혼 남편한테 배운 점인데요. 잘못을 인정하기. 그래가지고.
3: 근데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인정하고 싶진 않잖아요.
5: 그때는 이제 각자의 시간을 가져요. 네,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막 하나님 정말 이거는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막 얘기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왜 항상 제가 잘못했죠?
3: 하나님 꼭 나보고 네가 가서 사과하래.
5: 항상 그게
3: 저 기도 안 하려고.
5: 너무 신기합니다.
3: 기도하면 나만 불리해.
2: 순종이한테.
3: 그래서 안 하려고요, 기도.
5: 그래갖고 항상 가서 여보 잘못했어요. 싹싹 빌게요. 이렇게 저희는 이게 그 부부의 멘트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멘트가.
3: 그러면
5: 잘못했어요. 싹싹 빌게요. 나 그래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잘못할 때 있어요. 분명히 사소한 거예요. 그러면은 싹싹 빌어요. 그럼 싹싹 빌게요. 이렇게.
2: 서로 잘하시는구나.
5: 네.
2: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미안해요.
5: 네.
2: 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 그거를
2: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그냥 눈독들이 사라지는 건데.
3: 남편이 잘해요. 미안하다는 얘기.
5: 잘못하면은 미안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잘못해도 미안한 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결혼 그쵸. 초반에. 네. 미안한지 알아도 하기 싫더라고요.
3: 그렇죠.
5: 그랬는데 그걸 자꾸 보니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잘못하면 빨리빨리 미안해요라고 얘기하게
2: 돼요. 오히려 남편이 미안하다는 소리를 더 잘하시는구나.
5: 자기 잘못을 빨리 잘 인정하는 것 같아요. 고집을 잘 안 부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했을 때 알아도 고집을 부리는 그런 약간 못난 마음이 있었는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래서 많이 따라하려고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젠 잘합니다.
3: 저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거 힘들죠. 근데 힘들어요. 따라가면 되죠.
5: 네,
3: 힘들어도.
5: 열심히.
3: 저는

0: 하셔서 잘 따라가실 아, 것 같은.
1: 그러니까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좀 준비된 사람.
0: 저는 옛날에 막 사람. 뜨거울 때 하나님 제가 사모가 아, 아닙니다. 제 성격상 사모는 아니고 일단 새벽에도 제대로 못 일어날 것 같고요. 일단 그걸로 접었고 그다음에 승질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서 하나님 욱하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방해되니까 요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순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2: 네. 목사님이랑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여기 앉혀놓으신 것 같으시네요. 순종하고 가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잘하겠습니다.
0: 아,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2: 남편한테 잘 순종하고요. 네. 네. 그 남편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너무 슬프고 외롭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거기 그 사람 있지 라는 그 시처럼 그렇게 그냥 작은 빛으로 은은한 빛으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기도 제목은요?
2: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부가 어디에서나 그런 은은한 빛으로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에요.
0: 네.
1: 그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많이 준비시키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 살리는 그런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0: 네. 앞으로 이제 진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셔서 멋진 활약하시길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1: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순종하며 사시고 요동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복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정석훈의 천중살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희도 오늘은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 네, 좋은 천중살삼에 관련된 상품 정보까지 더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정석훈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9월이 됐습니다. 네, 네, 9월이 되면 이제 생산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 아, 기다리시죠.
0: 미국은 법적으로 생산삼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1: 네네네. 네. 그 생산삼은, 법적으로 9월 1일부터 채취 및 유통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3월까지, 3월 말까지, 네, 판매가 가능합니다.
0: 네. 그 올해도 지금 대표님께서 산에 천중살삼을 채취하러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어떠신가요? 많이 오늘 좀 풍작인가요? 아, 풍작은 아니겠군요. 자연에서 자연으로 키워낸 거니까. 네.
1: 그 이제 우리가 맨날 그 이제 말할 때 그 산삼이 너무 많아서 산삼 밭이다 뭐 밭이 따로 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0: 네.
1: 그 충분히 미국 전역에 자연산 산삼이 그만큼 많이 채취를 할 수 있는 그 넓은 지역이 있고 또 개체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뭐 사실 동부에서는 어느 산을 들어가도 뭐 만날 수 있는 게 산삼이니까 산삼 밭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지금 사장님하고 어제 제가 통화를 했고요. 지금 산에 도착해서 주위를 이렇게 쭉 둘러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 웨스트버지니아 쪽에 비가 온다고 그래요. 다음 주까지도 지금 비 예보가 있긴 해서 지금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같으면은 둘째 주 정도, 9월 둘째 주 정도 되면 저희가 생산삼을 입고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도 조금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네. 아니 그 산에서 비가 내리면 채취를 못 하나요?
1: 네, 그 비가 오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경사진 곳에 가면 미끄러워서 낙상이나 뭐 이런 위험성도 있고요.
0: 네.
1: 산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나침반 없이 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길을 잃을 위험성도 좀 많고 여러 가지 또 위험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는 산삼 채취를 가능하면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할 수 없는 겁니다.
0: 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좀 평평하고 쉬운 그 하이킹 코스 가듯이 그 산에 가셔서 채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험준한 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럼요. 그 뭐 경사가 심할 때는 뭐 45도 되는 경사들도 있고요.
0: 네.
1: 그런 이렇게 바위산 그 돌무더기 같은 그 돌 뭐 이런 바위산도 많고 그다음에 풀들이 많은 지역은 풀을 밟아도 미끄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0: 네.
1: 그 저도 몇 년 전에 그 한번 발목을 접질렸던 적도 있고
0: 네. 네.
1: 비가 오면 비가 오지 않아도 습도가 높은 지역이라 미끄럽고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조심 하는데 비가 오면 아주 심해지죠.
0: 네. 와, 우리들은 매장에서 이 천중살삼을 너무 쉽고 싸게 사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채취를 하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와, 진짜 쉬운 일 아니겠네요. 이게 어디 밭에다 재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1: 네.
0: 그때 어떤 삶이 얼마나 오래된 삶이 묻혀있는지 모르고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그 깊은 험준한 산 속에서 찾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냥 뭐 길도 없고
0: 네.
1: 산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길도 없는 곳을 풀밭을 헤치고 다니면서
0: 네.
1: 이렇게 뭐 잘 찾을 때는 하루에도 뭐 굉장히 많은 양을 찾고
0: 네.
1: 그렇지 못할 때는 뭐 그래도 기본적 기본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와, 그러니까요. 와, 우리가 이 거대한 미국 땅에 깊은 산들도 많고 또 천정산삼을 채취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는 것도 축복이지만 또 직접 가셔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채집해 오시는 분들이 있기에 또 쉽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천정산삼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모션이 기다리고 있는지 매장 한번 나가볼까 전화 한번 해볼까 하시는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이번 주 프로모션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안 그래도 그 매장에 계시는 저희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생산삼 언제 오냐고 자꾸 손님들이 전화를 많이 주신다고 이번에는 언제 들어오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아직 그 확실하게 언제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셋째 주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 주에도 건산삼하고 또 다른 제품들 세일 좀 해드릴게요. 먼저 300불짜리 저희 건산삼 한 달분 드실 거 보고 역시 150불에 오늘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불짜리 산삼은 400불, 1200불짜리 건산삼이 오늘은 900불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천삼이라는 제품이 있죠. 저희 캡슐 제품. 요거 500불짜리 오늘도 250불에 반값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삼 불로초라는 제품, 요거 300불짜리 오늘 150불에 해드리겠습니다. 매장은 그 159-25 노던 블루보드에 있고요. 전화번호가 718-879-2340번입니다.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이 아주 좋습니다.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반값 할인된 제품들이 많은데요. 천정산삼을 아주 드시기 쉽게 캡슐로 만든 이 천삼의 경우는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삼으로 먹는 것과 비교했을 때 효력이 약하다거나 뭐 사포닌의 성분이 적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스란히 담아서 캡슐에 담으신 거죠.
1: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약성은 똑같지만 네. 편리성을 조금 가지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캡슐 하나에 30년근 한 뿌리 정도의 양이 들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만들 때 과정을 보면. 그래서 30년근 한 뿌리를 드라이된 상태로 씹어서 드시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그거를 저희가 갈아서 캡슐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효는 뭐 말하지 않아도 훌륭하고요. 단지 이제 편리성을 좀 강조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네. 그리고 산삼 불로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예, 그 불로초라는 약재가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많이 쓰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에 좋고 그다음에 신경통, 관절염, 노인성 변비,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요. 그게 이제 산삼과 콜라보가 돼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만든 약인데 실제로도 그 손님들이 드셔보신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0: 네네. 제 주변에 아주 젊은 시절부터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산삼을 드신 분이 계세요. 지금 80대 중반이 되셨는데 크게 뭐 감기와 같은 잦은 잔병 치레도 안 했고 현재 상태에도 큰 질병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신께서는 나는 내가 꾸준히 산삼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거다라고 확신하고 계신데 뭐 그걸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천정산삼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노화의 속도도 늦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상당한 그 증명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산삼을 드시는 게 좋을까요?
1: 연령대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이라는 게 생성이 돼 있죠. 모유나 어머니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받았던 자가 면역이 형성이 되는데 그 자가 면역이 형성이 멈추는 시기가 보통 9살에서 10살 정도라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면역이 부족하거나 좀 그런 아이들은 홍삼이라든가 그런 종류들 어린이 홍삼 뭐 이런 제품들을 많이 먹이기도 하죠.
0: 네.
1: 어른들도 20대에도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면역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면역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감기가 자주 걸린다든가 그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든가 그런 증상이 생기면 내 몸의 면역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산삼도 그렇고 뭐 이런 건강식품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내가 어느 정도의 면역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야 그런 작은 병에도 좀 면역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0: 네. 네. 요즘에는 뭐 워낙 과거에 비해하면 의학이나 또 건강 상태, 또 환경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1: 그럼요.
0: 아이들이
1: 네.
0: 뭐 신체 발육도 훨씬 좋고 크고 이런 반면에 또 의외로 환경 문제 때문인지 면역 관련 질환들, 뭐 아토피도 일종의 면역 관련 질환이죠. 또 아이보 뭐 엑스마 같은 것들이나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기 때는 안 되겠지만 일정 이제 청소년 시절 정도 되면 좀 청정산삼을 먹이면 어떨까라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1: 그렇죠. 네. 보통 면역이 좀 약하다 싶은 아이들이 있죠. 특별히 좀 약해 보이는 아이들이
0: 네.
1: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잔병 치레가 잦죠. 우리 말대로.
0: 그렇죠.
1: 뭐 감기도 자주 잘 걸리고. 그런 아이들은 8살, 9살 이후가 되면 조금씩이라도 이런 면역력이 좋아지는 약 이런 제품들을 조금 드시는 게 좋아요.
0: 네.
1: 그래서 꾸준히 면역력을 좀 강제로라도 면역력을 끌어올려 놓고
0: 네.
1: 그리고 또 유지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0: 네, 네. 물론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지만 여기에 천정산삼과 같은 보조 식품들을 함께하면 훨씬 그 효과가 증대하겠죠.
1: 네, 꼭 필요하죠. 현대 사회에서는.
0: 네,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의외로 그 중년층 남성들이 돌연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딱히 뭐 원인들을 밝히려면 물론 바로 그 원인은 뭐 심장마비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되어 있어서 급작스러운 돌연사를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스트레스, 네,
1: 그렇죠.
0: 환경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뭐 천정산삼 같은 것도 필요할까?
1: 그럼요.
0: 텐데요.
1: 그 네. 산삼, 그러니까 생산삼에 들어있는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어요.
0: 네.
1: 그 생산삼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은 그 과거에 동의보감에도 뭐 동의보감에는 그게 스테로이드인지 아닌지 뭐 그런 성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0: 네.
1: 동의보감에 의하면 산삼을 먹고 나면 몸의 기운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 상태가 가라앉는다라고 돼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지금 요새 말로 풀어보면 기운이 나고
0: 네.
1: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래서 정신과 몸이 약간 릴렉스해진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생산삼에 들어있는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굉장히 그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네네.
1: 대신에 이 산삼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가 우리가 기타 뭐 약물처럼 먹는 그런 스테로이드랑은 달라요.
0: 네네.
1: 천연 스테로이드는 다른 제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품에도 네. 이 천연 스테로이드는 존재해요. 그런데 네네. 산삼이 그 양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시고 났을 때

0: 것 같아요. 네. 아, 천정산삼이 참 이모저모 누구에게나 다 좋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정말 그렇구나.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양한 면에 있어서 우리 몸의 건강을 도와주는 천정산삼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1: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럼 명연현상이라는 그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개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산삼을 드셨더니, 뭐, 그, 하루 종일 잠만 잔다. 그 전에 피곤해서 이거를 먹었는데 더 피곤해졌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그 명연현상이라는 그 현상으로 풀이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산삼을 먹고 났더니 더 피곤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만큼 몸이 지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 졸린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약은 사람을 강제로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쉬게 만들어주는 약인 거겠죠. 그래서 몸을 쉬어야 낫는 병이 감기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산삼을 드시고 피곤했는데 더 피곤해졌다. 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몸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현상이 명연현상이에요. 그런 현상들을 겪으시는 분은 꽤 있습니다.
0: 그것도 일시적인 거겠죠.
1: 그렇죠.
0: 계속 유지. 그러니까
1: 그렇죠.
0: 그 산삼이 들어가서 내 몸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1: 그렇죠.
0: 과정으로 봐야겠죠.
1: 맞습니다.
0: 네네. 와, 참, 산삼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스테로이드 작용 같은 것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연의 스테로이드, 우리 산삼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좀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다라는 말씀에도 제가 굉장히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프로모션이 참 좋은데요. 또 이제 계약해서 아이들 이런 거 산삼 먹이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아서 하시는 분들에게 뭐 캡슐 제품들, 이런 제품들도 꼭 권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굉장히 큰 파격적인 세일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프로모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300불짜리 건산삼 오늘 150불에 반값 해드렸고요. 500불짜리는 400불에, 1200불짜리는 900불에 그렇게 해드렸고, 그다음에 천삼 우리 캡슐 제품은 500불짜리를 오늘 250불에 해드리고, 그 산삼 불로초, 방금 말씀드렸던 산삼 불로초는 300불짜리 오늘 150불에 이렇게 반값 해드리겠습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879-2340번입니다.
0: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이고요. 위치가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입니다. 그 만나는 곳에 저희 매장이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편안하실 때 들리셔서 따뜻한 산산차 대접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매장 둘러보시고 상담도 하시고 오늘 프로모션하는 제품들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산산 프로모션이 아주 좋은데요. 대략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 150불짜리 지금 판매하고
1: 네, 300불짜리 오늘 150불에 드리는 요
0: 계시는.
1: 제품은 20년에서 25년 정도 되는 생산삼을 저희가 이제 드라이해서 한달 차로 우려서 한달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에 맞춰서 저희가 담아 놓은 거고요. 뿌리수는 한 18뿌리 정도 되지 않을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양이 되는 겁니다.
0: 네, 그러면 이렇게 반가격이나 세일을 해주실 때좀 박스 몇 개, 몇 박스 사셔서 온 가족이 다
1: 그럼요.
0: 드시고 하면 좋겠어요.
1: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큰 거를 한 번에 막 먹는 것보다 작은 거라도 꾸준히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효과적으로는 가장

0: 좋아요. 네.
1: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있지 않아서 동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좀 쌀쌀해지는 게또 금방
0: 뭐
1: 오잖아요,
0: 지금도 뭐
1: 가을이요.
0: 아침 저녁으로는
1: 아우,
0: 쌀쌀하시죠, 지금도.
1: 네.
0: 네.
1: 그래서 춥다, 이제 좀 건강 관리해야겠다 하시는 건좀 늦은 것 같고, 지금쯤 천정산삼 한달 정도 다려서 드시면은 올 겨울에 쌀쌀한 나이에는 쌀쌀한 날씨에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면역력을 좀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 9월 달에 학기 시작하는 대학들도 많거든요. 그 젊은 친구들이 아주 식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그 친구들 항상 걱정이 되는데, 의외로 그런 아이들이, 아, 뭐, 장이 안 좋다. 뭐, 요즘에 뭐, 소화 안 된다 소리를 해요. 젊은, 새도, 철도 씹어 먹을 나이에, 아, 이 친구들이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운동량이 확실히 과거보다 줄어들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친구들에게 권해 주시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0: 얼마 전에 저희, 제 후배도, 저기, 뭐야, 동부 지역에 아들 학교를 이제, 집 날라주러,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 집 날라주러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학교도 입학 시즌이고, 뭐, 기숙사 들어가고 하느라고 이제 약간 아이들이 흥분도 되어 있고, 새로운 환경에
1: 그렇죠.
0: 적응하려니까 또, 우리 물 바꾸면 배탈
1: 큰일
0: 난다라는 말이
1: 난다.
0: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있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생활 환경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위랑 뭐 이런 것들이 좀 튼튼하게 해주려면 저희 제품 중에 이제 꿀에다가 산삼을 넣어서 발효시킨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배탈 나거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그럴 때 감기가 걸려서 감기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때 따뜻하게 차로 타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말 나온 김에 이것도 그냥 오늘 300불짜리인데 오늘 요것도 그냥 오늘 반값에 뚝 잘라서
1: 와.
0: 요것도 오늘 150불에 좀 해드리도록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1: 네, 따뜻한 물에 이렇게 타서 먹으면
0: 네,
1: 먹기도
0: 꿀 그냥
1: 좋고.
0: 차처럼 타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1: 네. 아, 요즘에 아이들 건강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셀폰 잡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운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전자파라든가 좀 좋지 않은 요소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아이들 건강 챙겨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10만의 장석훈의 천정산삼을 가보시면 아이들이 먹기 좋게끔 만든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할인과 함께 여러 제품들 구경하러 매장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18 879-2340으로 전화하시면 주문하실 수도 있고 상담 받으실 수도 있고요.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매장으로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프로모션도 있고 또 생산삼도 한 2, 3주 후면은 구입하실 수
0: 네,
1: 있겠죠?
0: 아마 셋째 주 정도면은 저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또 생산삼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건산삼 같은 경우는 지금 사두시면 여러모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때 확실하게 싼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장석헌 이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 사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참 힘들다. 미국 경기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들 하시지만,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받는 많은 혜택들, 또 축복들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정산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라면 감히 구입할 엄두도 나지 않는 비싼 가격에, 또 그만큼의 공급도 턱없이 모자르는데, 이게 미국 살기 때문에 이런 귀한 천정산삼을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선종산삼에서는 여러분이 이 좋은 것들을 꼭 경험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산삼 판매와 유통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방송을 통해서 천종산삼의 유효성에 대해서 알리고 또 여러분께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저희가 방송하는 것들을 귀담아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이 늘 깃들기를 기원하고요. 또 이제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이 추운 날씨도 꿋꿋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L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리언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이 이란 전쟁이 앞으로 6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교착 상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아마존 화물기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공항 항공편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미주리주 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바꾼 선거구 재획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판결에 주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멕시코주의 이름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를 상대로 소환장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결권 추천과 투표활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새학기부터 등교에서 학교까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폰프리 정책이 시행됩니다. 수업 집중력 향상이 취지이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브롱스 지하철역에서 선로 작업 중이던 MTA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과 MTA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 현장에서 AI 부정 행위를 적발하기보다 학생의 실제 학습과 사고 과정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유대인 전문 용품점에서 남다른 시장을 둘러싼 항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유대인을 겨냥한 혐오 범죄가 크게 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리언 파네타 미 전 국방부 장관이 이란 전쟁이 6개월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가디언이 6일 보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그는 미국과 이란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종전을 위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건 명백하다며 이 전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 6개월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중동에서 또 다른 실패한 전쟁이 될 수순을 밟고 있어 종식되지 않는 전쟁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미군은 국방부와 지휘체계가 엄청나게 혼란해 책임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기에 전쟁에 나가고 있다며 이란이든 다른 적대국이든 그들은 현재 미국의 군사 역량을 실제로 발휘할 능력에 약점이 있다고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에 대한 주요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테러리즘, 그리고 이란에서 온다며 주요 적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3월 이미 가디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확대할지 아니면 실패라는 인식을 무릅쓰고 단순히 물러나 승리를 선언할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여전히 같은 처지라며 그는 스스로 자신을 가뒀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전쟁을 인정하거나 미국 이란이 주기적 공방을 지속하는 교착 상태를 인정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는 모든 당사자가 두려워했던 결과 즉 중동 내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 이란의 가장 위험한 지렛대인 해협 통제권을 제거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교착 상태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가식적 게임을 계속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물음엔 미국의 태도에 극적 변화가 생겨 미국의 최우선 당면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라는 점을 명확히 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다는 식의 그릇된 주장을 반복해 신뢰성을 스스로 실추했다며 그의 어떤 위협도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유대교의 큰 명절로 새해인 로쉬 하샤나가 오는 10일 토요일 일몰부터 14일 월요일 일몰까지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명절을 앞두고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유대인 용품점을 방문한 소람 맘다니 뉴욕시장이 현장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격렬한 비판과 항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시내 반유대주의 증오범죄 급증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1: 사건은 지난 2일 수요일 브루클린 보로파크에 위치한 유대인 용품 전문점 ICLR-S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계 이스라엘인 활동가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손녀인 스테파니 벤시몰 씨는 매장을 방문한 맘다니 시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시내 반유대주의 범죄 증가에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시몰 씨는 당신 때문에 시내의 반유대주의가 심해졌다며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들이 정착한 브루클린 보로파크 한복판에 찾아오다니 참으로 뻔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과열되자 매장 직원들이 벤시몰 씨를 밖으로 퇴장시키려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벤시몰 씨는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나치 수용소 감시원인 KAPO라는 비하적 표현을 쓰며 매장 측이 유대인 혐오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벤시몰 씨의 거듭된 항의와 도발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동은 최근 뉴욕 시내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해 지역사회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 NYPD가 발표한 최신 범죄 통계에 따르면 시저녁의 혐오 범죄는 전년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혐오 범죄 중 과반이 넘는 56.9%가 유대인을 겨냥한 공격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대계 주민이 뉴욕시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유대인 사회를 향한 증오 범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 당국은 유대계 명절 기간을 맞아 주요 유대인 거주 지역과 관련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혐오 범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오는 11일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뉴욕시가 다음 세대에게 그날의 기억과 의미를 전하는 교육에 나섭니다. 뉴욕시 의회가 100만 달러를 투자해 학생들의 9.11 메모리얼 현장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시 의회가 9.11 테러의 역사와 희생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9.11 메모리얼 앤 뮤지엄과 협력해 최대 2만 명의 학생들이 로어 맨해튼의 9.11 추모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9.11 테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당시의 사건과 테러의 영향 그리고 희생자들의 이야기 를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11일 9.11 테러 발생 25주년을 맞습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 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은 최근 그라운드 제로에서 서바이벌 트리에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서바이벌 트리는 9.11 테러 당시 큰 피해를 입고도 살아남아 이후에 복원된 나무로 희망과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9.11과 관련된 질병으로 숨지는 뉴욕시 소방국 관계자들도 계속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뉴욕시 소방국은 최근 9.11 메모리얼 월에 36명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테러 이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FDNY 구성원은 600명을 넘었으며 이는 테러 당일 목숨을 잃은 대원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뉴욕시 당국은 9.11의 영향이 단 하루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희생자와 구조대원들의 희생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흥미롭고 이색적인 이야기부터 놀랍고 화제가 된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테러 용의자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1살 베르칸실은 현지 시간 3일 밤 이스탄불 술탄베일리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총을 쐈습니다. 경찰도 대응사격에 나섰고 결국 베르칸칠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칠은 앞서 다른 두 지역에서 대한 경찰 작전 과정에서 도주한 뒤 술탄베일리 버스터미널에서 버스표를 구입해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격 과정에서 터미널에 있던 민간인 한 명이 다쳤고 칠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다른 인물 한 명도 별도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칠의 집을 수색한 결과 권총 한 정과 총알 200발,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칠이 IS와 연계돼 있으며 튀르키예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1살 정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25살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자 직장을 잃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자신을 피해 여성인 것처럼 꾸민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전원을 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살인과 시체 손괴, 유기 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정 씨의 반사회적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평가를 진행했는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코를 잘 푸는 방법을 연구해 이그노벨상을 받은 일본 연구자 이야기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현지 시간 3일 열린 이그노벨상 시상식에서 코를 푸는 방법을 연구한 일본의 고인이 된 학자가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그노벨상은 사람을 먼저 웃게 하고 그 다음 생각하게 만드는 기발한 과학 연구에 주어지는 상인데요. 일본은 올해로 20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 2022년 세상을 떠난 아사이카와 의대 명예교수 운노 도쿠지입니다. 운노 교수는 1977년 발표한 연구에서 코를 풀 때 발생하는 공기의 속도와 양, 그리고 귀에 가해지는 압력 등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양쪽 코를 한꺼번에 세게 풀기보다는 한쪽씩 길게 푸는 것이 콧물을 배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코를 세게 풀면 귀에 압력 변화가 생기기는 하지만 중이염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이 연구가 소개되자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코를 푸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상자를 대신해 참석한 아사이카와 의대 관계자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코 풀기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점이 훌륭하다는 취지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이그노벨상 시상식은 35년 동안 미국에서 열려온 기존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와 입국 절차에 대한 우려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이스탄불에서 벌어진
IS 연계 테러 용의자와 경찰의 총격전 소식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살해 사건, 그리고 웃음과 생각을 동시에 안겨준 이그노벨상 수상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BS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BS 라디오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화물기 프라임에어가 6일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최소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날 오후 2시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한 화물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인근 차량들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망자들이 화물기에 타고 있었는지, 화물기가 들이받은 차량에 타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아마존 항공기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국제공항을 출발한 보잉 767-300 화물기라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트럭 두 대와 충돌했다고 AP통신이 사고 현장을 촬영한 SNS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충돌 이후 항공기는 화염에 휩싸였으며 일대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 지역에서는 뇌우와 시속 최대 48km급 돌풍이 관측됐지만 날씨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전 조종사인 스티브 아로요는 사고기가 활주로에 제대로 접지했는지 여부가 사고 원인을 가리는 핵심이라고 AP통신에 설명했습니다. 항공기가 정상 지점에 착륙했다면 기상이나 기체 결함 가능성을 살펴야 하고 착륙 지점을 지나친 상태였다면 왜 착륙을 중단하고 재진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 이후 마이애미 공항의 모든 활주로는 폐쇄됐습니다. 6일 저녁까지 16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고 325편이 지연됐습니다. 아마존은 성명에서 참담한 인명피해로 영향을 받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모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뉴욕시가 9월 11일 공식 추모와 봉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시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대응 체계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보도에 정석인 기자입니다.
2: 조런 맘다니 뉴욕시장이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9월 11일을 뉴욕시 공식 추모와 봉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시정부는 테러로 숨진 희생자와 이후 휴우증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는 묵념 시간을 지정했습니다. 시장 7은 뉴욕시 자원봉사기관 NYC 서비스와 함께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주 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슷한 추모일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뉴욕시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슬로건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가야 할 다짐이라며 추모에는 도시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비상 상황에서도 시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정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처음으로 연속성과 임무보장팀 CMAT를 신설합니다. 부시장이 이끄는 CMA팀에서는 뉴욕시 비상관리국가기술혁신국, 시정관리서비스국, 예산관리국의 수장들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만나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게 됩니다. 릴리안 본시뉴어 뉴욕소방청장은 9.11 당시와 이후 세상을 떠난 이들의 유산은 바로 봉사였다며 서로를 위해 계속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헌사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럴 비상관리국장도 업무 연속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뉴욕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필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1 테러 25주년을 맞는 올해 뉴욕시는 그날을 추모하는 동시에 앞으로 닥칠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도시가 되겠다는 의지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6일 SNS에 뉴멕시코주 지도를 게시했습니다. 지도에는 뉴멕시코라는 지명 중 멕시코의 붉은색 X 표시가 그려졌고 그 아래에는 아메리카가 새로 표기됐습니다. 뉴멕시코의 명칭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서 많은 사람이 최악의 부정선거 지역 중 하나인 뉴멕시코의 이름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훨씬 더 품격 있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멕시코는 1848년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이 끝난 뒤 대부분 미국 영토로 편입됐고 1912년 미국의 47번째 주가 됐습니다. 다만 뉴멕시코라는 명칭 자체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사용된 스페인어 누에보 메히코에서 유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미국 내외의 지명을 잇따라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임 직후에는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엔 캐나다와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위치한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미셸 루한 그리셈 뉴멕시코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대해 뉴멕시코의 이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미국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직원이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근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직원이 목숨을 잃으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사고는 지난 3일 목요일 밤 11시 30분경 브롱스 161 스트릿 양키 스타디움 역에서 발생했습니다. MTA와 운송 당국에 따르면 공사 신호수 Construction Flagger로 근무하던 41세 모엣 맥컬럼 씨가 남쪽 방향 행선 선로에 서 있던 중 역으로 들어오던 D번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맥컬럼 씨는 세 자녀를 둔 어머니로 MTA에 입사해 근무한 지 불과 11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로 신호수는 열차 기관사에게 공사 작업 구역이 있음을 미리 알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Demetrius Creeklow, MTA 뉴욕시 트랜직 사장은 성명을 통해 MTA 가족의 소중한 일원을 잃은 매우 비통한 날이라며 병원과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했으며 모두가 고인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운송노조 TWL, 로컬백 역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지하철 시스템 전반에서 일하는 모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지하철 선로 작업자의 열차 충돌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에도 입사 시집 1개월 차였던 57세 신호수가 34스트릿 헤럴드 스퀘어 역 선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졌으며 2024년에도 브루클린에서 선로 점검 중이던 64세 철도 신호 안전 담당자가 F번 열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등 선로 작업자들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MTA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지만 낮 동안은 햇볕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한결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조금 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높아지면서 낮에는 다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낮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따뜻한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비교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아침 일찍 외출하시는 분들은 다소 선선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햇볕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올라 활동하기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이 다소 높아지면서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계절이 조금씩 가을로 향하고 있지만 낮 동안은 아직 여름의 따뜻함이 남아있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는 햇볕에 유의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레이버데이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이번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찰나라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고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6: 한인사회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뉴욕 총영사관과 만나 한인 이민자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젠더 기반 폭력 문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일 뉴욕 가정상담소를 방문한 김상호 뉴욕 총영사는 한인 여성과 이민자 가정이 겪는 폭력 문제는 물론 아시안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제 뉴욕 가정상담소 소장은 한인 2세와 3세 등 차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세계 간의 연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관계 속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 긴급 쉼터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9월에 열리는 대규모 추석 행사 2026 K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공동 주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9월 3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는 9월 25일에서 26일까지 뉴오버팩 파크에서 열리는 2026 K페스티벌 공동주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인회 측은 지난해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던 행사를 올해는 다시 뉴 오버팩 파크로 옮겨서 뉴저지 최대 규모의 추석 행사로서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행사와 관련한 후원금과 협찬금, 지출 내역은 행사 종료 후 이사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송미수 회장은 현재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지역 업체와 단체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면서 전직 회장단을 비롯해 한인사회 각 단체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구직을 희망하는 한인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구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어 능력이나 문화 차이, 미국에서의 취업 경험 부족 등으로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서 구직 방법부터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서 작성, 인터뷰 준비 등 실제 취업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채용 담당자와 현직자를 초청하는 커리어 세미나와 실전 중심의 커리어 워크숍, 구직에 특화된 영어와 컴퓨터 수업도 연중 수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구직 지원 프로그램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지원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1대1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예약제로 진행되며 현재는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 상담으로 운영됩니다. 상담 신청과 문의는 한송희 구직 프로그램 담당자 703-354-63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생들의 과제 부정 행위가 확산하면서 미 교육 현장에서 AI 사용을 적발하기보다 학생이 실제로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쪽으로 평가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6일 미국 각지의 대학 교수와 교사들이 과제 평가 방식을 다시 설계하고 AI를 수업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볼티모어대 글쓰기 프로그램 책임자인 레이첼 젤렌이는 지난해 AI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제가 급증하자 학생이 구글 문서에서 글을 쓰고 수정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방식이 사실상 학생을 감시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보고 올해는 글쓰기 과정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학생에게 연구 논문이나 사업 제안서 같은 최종 결과물만 내도록 하는 대신 챗봇과 나눈 대화 기록, 손으로 작성한 개요,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을 설명하는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이 대학에서는 AI를 아예 수업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특정 책을 금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AI 챗봇은 책 금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학부모 같은 역할을 맡고 학생은 이를 반박하며 근거를 제시하는 식입니다. 교수는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존 캐럴대 공급망 관리학 교수 앤드루 자이저도 학생의 사고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온라인 공급망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에서 내린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게 한 겁니다. 자이저 교수는 지금 가장 큰 걱정은 학생들이 AI를 사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학생들이 여전히 배우고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콜로라도대에서 글쓰기와 수사학을 가르치는 크리스토퍼 오스트로 교수는 아예 AI 시대의 글쓰기라는 강좌를 열어 학생들이 AI를 어디까지 사용할지 스스로 논의해 규칙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의 대응은 엇갈립니다. 뉴욕시는 최근 고등학교 단계까지 생성형 AI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했고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도 학교가 지급한 모든 기기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잠정 금지했습니다. 반면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AI 기업들은 교사와 교육기관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글은 일부 초중고 학생들에게 AI 챗봇을 개방하는 등 학교 현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마린 칼리지의 영어 강사 애나 밀스는 AI 에이전트가 학교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로그인해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르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며 개발사들이 교육용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거나 AI가 대신 작업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차단하거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기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로 교수는 AI 확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기술적 해결책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고교교사 한나 샬린 패티는 학생들이 모든 과제를 AI에 맡기는 쪽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려면 학교가 갈만한 가치가 있고 실제로 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 공립학교 학생들은 이번 새학기부터 등교한 뒤 하교할 때까지 개인 스마트폰 등 인터넷 연결기기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뉴저지주가 이른바 벨투벨 정책을 전면 시행하면서인데요. 구체적인 휴대전화 보관과 관리 방법은 각 학군이 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새학기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폰 프리 스쿨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뉴저지주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2026-2027학년도부터 모든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기타 인터넷 연결 개인기기에 사용을 제한하는 벨투벨 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벨투벨은 학교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등교한 뒤부터 학교 재학교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군의 정책에 따라서 교실은 물론이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기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태블릿과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등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전자기기도 정책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교육용 기기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각 학군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한 후에 휴대전화를 잠금 파우치에 넣어서 하교할 때까지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들은 사물함이나 지정된 보관함을 이용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부도 잠금 파우치와 학교 관리용 보관함, 교실 내 보관, 학생 개인 사물함이나 가방 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IEP나 504 플랜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거나 건강 상태를 확인 관리하기 위해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 관련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돌봄 책임이 있는 경우 비상 상황 등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을 높이고 학교 내 불필요한 디지털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뉴저지주 교육당국은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로 인한 주의 분산을 줄여 학업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들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과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뉴저지 학교에서는 이미 휴대전화 제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으며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학생 간 대면 교류가 늘었다고 평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학교 내 총격 사건이나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학교들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연락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뉴저지는 최근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 정책에 동참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결권 추천 투표 활동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완전히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검사국은 지난 3월 ISS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자 7월 21일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 조사이고 ISS의 증권법 위반을 결론 내린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ISS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소환장 발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며 자사와 고객이 의결 활동과 관련해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가 의결권 자문사 감독을 강화하는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의결권 자문사의 판단이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월가의 불만과 견제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ISS와 경쟁사 글래스루이스를 외국 소유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문사로 지목했으며 백악관은 두 회사가 의결권 자문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S는 1985년 설립돼 202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도이체 베르제가 15억 유로에 인수해 현재까지 대주주로 있습니다. 글래스루이스 역시 캐나다 사모펀드 등이 대주주입니다. ISS는 2013년도에도 고객 의결 정보 관리 부실 혐의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에 30만 달러를 내고 합의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ISS와 글래스루이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이미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앵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즈의 에세이 기사 Every family has its own private language. What does that tell us about ourselves? 즉, 모든 가족에게는 자신들만의 비밀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입니다. 유명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희한한 단어들부터 각 가정마다 쓰이는 귀여운 은어들까지 언어학에서는 이를 familect, 가족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해주는 이 특별한 언어적 현상을 조명한 기사 속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way a broad population speaks is a dialect. An individual is an idiolect. And in between is a familect.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투를 dialect, 방언이라고 하고 한 개인만의 독특한 말투를 idiolect, 개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가족만이 공유하는 말투, 즉 familect가 있습니다. Dialect는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말투, 즉 방언, 사투리를 뜻하고요. Idiolect는 한 사람만의 독특한 말투와 언어 습관인 개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familect, familylect는 가족 내에서만 통용되는 사적 언어인 가족 방언을 의미합니다. 언어학에서는 집단, 개인, 그리고 가족이라는 친밀한 울타리 안에서 언어가 어떻게 변형되고 쓰이는지를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It's what we do every day in interaction that creates ourselves as a family.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매일 상호작용하며 나누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Interaction, 상호작용, 교류를 의미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언어학자 신시아 고든 교수는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이나 법적 관계를 넘어 매일 나누는 언어적 상호작용과 친밀한 소통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Things that are understandable to family members in a way they're not understandable to outsiders. 가족끼리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Outsider는 외부인, 이방인을 뜻하는데요. Outsider와 비슷한 단어로 stranger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outsider는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말하고요. stranger는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의 엉뚱한 발음이나 가족 내부의 유머에서 시작된

같은 고유한 단어들은 바깥사람에게는 낯설지만 가족 내부에서는 강한 유대감과 암호 같은 친밀함을 형성합니다. I think it introduces a note of solidarity into something that's otherwise not really a solidarity-based interaction. 가족 방어는 자칫 유대감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연대의 분위기를 불어넣어줍니다. Solidarity, 연대, 단결,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 note of, 여기서는 음악의 음표, note가 아니라 약간의 어떠한 느낌이나 분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a note of sadness라고 하면 약간의 슬픔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말하고요. A note of humor라고 하면 약간의 유머를 말합니다. 기사 내용은 가족 간의 말다툼을 하거나 고집부리는 아이를 달랠 때 가족만의 농담이나 암호를 사용하면 경직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다시 연대의식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Familex feel like fast-forward scale models of the ways whole languages evolve. 가족어를 보면 언어 전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주 작은 규모로 빠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Fast forward, 기어등을 되돌리거나 빠르게 앞으로 감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를 앞으로 빠르게 감을 때 fast forward라고 했죠. Scale model, 축소 모형, 축소판을 뜻하고요. Evolve, 진화하다, 발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실수나 잘못된 발음이 가족 안에서 하나의 정식 단어로 자리 잡듯 인류의 언어 역시 수많은 오해와 변형이 쌓여 진화해 왔음을 말해주네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가족 방언을 쓰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동생을 특정 음식 이름으로 부르거나 가족끼리만 통하는 농담이나 말장난도 가족 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가족어, 여러분들의 집에는 무엇이 있나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 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채용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배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배델전자 718-445-2005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연합뉴스를 통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0: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동맹과 우방국들의 조속한 군사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1: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정영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현지 시간 일요일 언론 인터뷰에 잇따라 응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맹과 우방국들의 조속한 군사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수송을 지원하는 미군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호위 작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은 중요하고 이것이 미국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에 와서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중동 밖 동맹국들의 군사적 자산이 조속히 호르무즈로 들어오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구체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를 지목하거나 지원 방식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의 자원 배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공개에 이어 재차 한국의 군사적 자산 투입을 압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도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다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하는 등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3: And I was not happy when South Korea said no, they're not interested in helping us with the Hormuz Strait. I said, would you like to help us? He said, no, thank you.
2: 한국의 파병을 침략으로 간주하겠다는 이란의 반발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최근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리 정부에게 부담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해 대이란 해상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란은 비례적 대응은 끝났고 더 고통스러운 보복이 따를 것이라며 추가적 군사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영빈입니다.
4: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한 운신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1: 실제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소양함 등 비전투 자산이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투입 전략으로 비전투 자산인 군수지원함, 해상초계기, 폭발물 처리반 등이 거론됩니다. 일각에선 군수지원함 중 소양함에 문제가 생겨 이를 제외하고 파병할 거란 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양함 엔진과 발전기 개통은 이미 정비가 완료된 상태로 언제든 작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 전력 등 관련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추측성 보도는 우리 국방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구체적 기여 방안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우선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 기여 방안에 대해선 계속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두 정상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간 프랑스가 영국과 함께 호르무즈 관련 다자 회의를 주도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란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한 상황.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관련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란과도 외교적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1: 미군이 이란 유조선 세척을 타격하자 이란이 즉각 보복으로 응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란 전쟁 파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란은 한국이 개입할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6: 미국이 미 군함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란 유조선 세척을 타격하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미국 연계 선박을 공격하는 등 다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세척과 다른 해역의 미국 관련 선박 세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이 미군이 이란 유조선들을 타격한 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선박들에도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7: در صورت تداوم شرارت، ناامنی و مزاحمت برای کشتی‌های ایرانی و محاصره دریایی ایران، ضربات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علیه شناور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شدیدتر از قبل خواهد بود و امکان گسترش آن نیز وجود دارد.
6: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은 지난달 30일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한 이후 다시 격화해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란 전쟁 파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란의 안보 정치 부문 고위 당국자 인터뷰에서 한국이 개입할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당국자는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 협력 강요에 응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의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8: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코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오리온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9: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T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예,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고심하는 상황인데 파병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지도 고심하는 것 같아요.
7: 맞습니다.
6: 네, 지금 미국은 계속 그 분위기가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7: 네, 지금 뭐 주말 동안 보도에서 파병을 한다 만다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6: 예.
7: 이제 정부 공식 입장은 파병은 결정된 바가 없다긴 합니다. 그렇지만
6: 네.
7: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파병이란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6: 예.
7: 어쨌든 한국이 굉장히 이란 전쟁에서 비협조적이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6: 네.
7: 4일날 백악관 관계자가 VOA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한국이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6: 예.
7: 하지만 어느 정도 자원을 원하는 것인지 무슨 자원을 원하는 것인지 언제 투입하는 것인지 이런 전혀 얘기가 없었고 일단 자원을 투입하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6: 예.
7: 지금 전체적으로 뭐 병력, 뭐 자산 배치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런 자세한 것들은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 예.
7: 결국은 이제 공을 우리나라 측에 넘기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는다면서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었고요.
6: 예.
7: 지난달 말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이란 전쟁에 지원해주지 않는다라면서 꼭 기억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부장관도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미군이 그 호르무즈 옆 원유 수송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이지만
6: 예.
7: 다른 국가들도 군사 자산을 통해서 호르무즈 옆의 자유로운 통항에 동참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F-15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돼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해상을 봉쇄하고 있고요. 상선 92척을 우회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네.
8: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7: 네.
8: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프랑스 국빈 방문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일 정상회담 한다고 하는데
7: 네.
8: 여기서 프랑스랑 파병 문제 논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7: 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3박 4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일 오후 현지 시각이요. 도착을 해서 7일 이튿날 프랑스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국빈 양자 일정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이 있고 그리고
6: 예.
7: 나서 국빈 만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이제 호르무즈협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호르무즈협에 가 있는데요.
6: 예.
7: 문제는 군대를 투입한 건 아닙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기뢰 탐지함이라든지 재검, 호위함, 초계기 이런 것들 투입한 상황이고 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도 마찬가지로 기뢰 재검 이제 관련 인력들만 보냈습니다. 지금 군대 투입을 결정한 나라가 리투아니아 딱 한 나라밖에 없거든요. 예. 군인, 민간인 포함해서 40명 정도만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상 군대를 보낸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자꾸 거론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예. 이미 어느 정도 자산을 보낸 그러니까 프랑스와 이런 다국적 그 연합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호르무즈협 통합 위해서 국제적 연대를 가장 먼저 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진행됐고 그래서 이번에도 논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 정부 측 관계자가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자산을 투입할지 결정하기가 우리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코리안 페이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게 사실 이제 천궁2를 말하는 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대공 미사일인데 실제로 올해 초에 중동 지역에 투입이 됐습니다. 예. 예, 2002년부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에 수출을 결정을 했고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문제도 복잡한데 여기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꺼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천궁2를 중동 지역에 이미 팔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게 된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한국이 지원 좀 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요. 천궁2는 지금 중동 지역 그 주문만 감당하는 데도 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수출할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있으니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좀 투입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가 하나만 있어도 해결하기 참 힘든데 국제사회는 지금 호르무즈역, 우크라이나 이렇게까지 두 개를 연결하면서 미국이 우리 정부 좀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6: 그리고 이란 전쟁, 그러니까 호르무즈역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그러니까 가드 없이 복싱한 것처럼 계속 여기서 때리면 나도 때리고 너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7: 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조선 대 유조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 쪽에서 유조선을 공격하면은 미국도 공격한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공격을 했는데요. 예. 이제는 거기서 2 플러스 1이 됐습니다. 두 대 공격해서 두 대를 공격했는데 예. 미국은 거기에다가 한 대 더해서 유조선 세 대를 공격했고요. 지금 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조선을 공격하는 장면을 실제로 공개했습니다.
6: 그러니까요.
7: 네, 그래서 미국이 이 정도 파워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보여주면서 이란 측에 이제 사실 이제 굴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하지만 이란 측에서는 미국의 유조선 공격에 대해서 민간 상선을 공격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이란 측에서도 이제 비례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6: 예.
7: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이란도 공격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많이,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 예.
7: 그리고 또 이란 측에서 우리나라를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 측에서 이란 전쟁에 뭔가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건 전쟁에 개입하는 군사적인 네.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6: 맞아요.
7: 우리나라가 지금 호르무즈협 통해서 원유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이니까 미국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미국 측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굉장히 곤란한 나라들을 찝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동맹국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외교부 측 입장은 6일날 어제 나온 게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평화, 안정 그리고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사실 원론적 입장밖에 밝힐 수가 네. 없습니다. 지금. 네, 구체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9: 네, 미 군함과 이란 유조선의 상호 타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보복 악순환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의 전쟁 참여 경고 속에서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봉영식 연세대 객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0: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된다면 비전투 자산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란은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파병하게 되면 이거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11: 예, 기조가 그 많이 바뀌었죠. 네. 7월 말만 하더라도 우리 언론에서 초계한 파견서를 제기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미국 측에서 새로운 요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 예, 예.
11: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기존 검토 기조를 재확인하는 상태이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약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초계기 투입이라든지 군수 지원함 파견을 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까지 할 정도로
10: 예, 예.
11: 이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터닝 포인트 계기가 됐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을 꼭 집어서 그 축소 명령을 한국과의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10: 예, 예.
11: 주한미군에서 그 결정을 받아들여서 대개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 연례연합 군사훈련은 처음에는 북한이 침략했던 것을 가정하고 그것을 방어하는데 훈련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반격과 격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쌍용훈련이라든지.
10: 네.
11: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항행에 미국이 작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데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지시해서 그 두 번째 단계가 이번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9: 예.
11: 반격작전
9: 예.
11: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내부 결론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더 이상 미국의 이런 한국의 군사 지원을 시간 끌기로 갈 수는 없다. 결국에는 이제 선택의 기조가 왔다는 것이 결론으로 정해진 것 같고, 또 여기에 더해서 한국과 네.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프랑스와의 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곧 있습니다.
9: 예.
11: 그래서 한국만이 독자적으로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파병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IMSC와 같은 국제해양안보 협력단체와 같은 다국적 차원에서 간다면은 한국 측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신뢰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파병의 효과도 높일 수 있으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이 침략전쟁에 한국이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굉장히 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그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원이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 자, 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우리 외교부와 청와대의 입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의 경고가 나온 후에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앞서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11: 이란 측의 이런 경고를 우리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사실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신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사실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5년째 되고 있는데 전쟁 초반 때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폭적인 군사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왜 한국이 6.25 때 유엔군의 참전으로 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이런 불법적인 침략을 받았는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국제평화를 지지하는 국가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네네. 압박을 이전 윤석열 정부에게 제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이 나올 때마다 러시아 푸틴 정부에서는 지금 이란에서 나온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한국에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량 살상 무기, 즉 공격력 무기 지원을 한다면 러시아는 이것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대한민국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러시아와 한국과의 공식적인 관계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엔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러시아 전에 있었던 소련과 대한민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노태우 정부가 소련에게 대규모 경제 차관을 제공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 한국인 차관의 많은 부분을 아직 러시아가 갚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국이 협상을 해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그걸 갚는 것보다도 러시아산 무기를 한국에 수출하고 또 판매하는 것 그리고 기술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이해와 승인 없이 러시아의 기술력과 물자를 이용한 무기를 한국이 다른 국가에게 판매나 인도를 한다면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남아있는 차관을 갚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기술적인 면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국이 파병과 군수지원 같이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결정인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5조의 해석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경제적 인도적 지원만을 하고 있죠. 만약에 한국이 먼저 그 소위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러시아가 판단을 하면은 2024년 6월부터 러시아와 북한은 새로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수 지원을 했다면은 러시아가 금도를 넘어서 북한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의 재진입 기술 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한다던가 뭐 정찰 위성 완성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보복의 우려가 있었죠.
8: 예.
11: 그래서 계속 제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한국 정부가 했던 것입니다. 이번 경우도 비슷한 것이죠. 이란과의 관계의 악화를 한국이 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미국의 요청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고 한국은 사실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전체 원유 수입의 61% 그리고 나프타 수입의 54%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카타르 라스다판 그 LNG 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14개의 공장 중에 2개가 파괴됐을 때 카타르가 한국에 대해서 LNG 수출 그리고 계약 존중에 불가항력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에너지 대란의 위험이 있었죠. 이렇게 에너지와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요청과 압박에 상관없이 언제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이 상선의 항행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 수호의 가장 합리적인 행동인가를 생각해볼 이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지만 낮 동안은 햇볕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한결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조금 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높아지면서 낮에는 다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낮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따뜻한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비교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아침 일찍 외출하시는 분들은 다소 선선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햇볕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올라 활동하기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이 다소 높아지면서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계절이 조금씩 가을로 향하고 있지만 낮 동안은 아직 여름의 따뜻함이 남아있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는 햇볕에 유의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레이버데이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레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네, 언급하신 부분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파병 얘기가 나오니까 정치권에서는 헌법 제5조에 침략전쟁 부인 조항을 근거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한다면 이 헌법 제5조에 어긋나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6: 저는 헌법 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 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헌법 5조를 다시 읽어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파병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침략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네, 네. 불법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일한 침략 전쟁에 한국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안 된다. 이것은 헌법 5조의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5: 예.
6: 그렇다면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만약에 그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파병을 한다거나 군수를 지원했다면 전쟁에 대한민국이 참여를 한 게 분명을 하죠. 북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병력을 네. 보내고 무기를 제공하고 팔았으니까요.
7: 예, 예.
6: 그렇다면 그런 비슷한 행동을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할 것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투 병력이 가서 과연 이란과 교전을 하고 전면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결국에서는 이 헌법 제5조를 읽어보면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 예, 예.
6: 그러니까 침략전 전쟁을 부인한다고 5조에 되어 있는데 침략 전쟁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것이 비판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침략 전쟁에 미국과 손을 잡은 국가는 이스라엘인 것이죠. 군사 정보를 공유했고 미국의 이란 공습에 참여를 했고 했으니까. 근데 과연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군사 행동을 앞으로 한국이 할 것인가? 한다면은 침략 전쟁에 참여한 것이고 5조 위반이 맞죠.
7: 예, 예.
6: 과연 거기까지 갈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인가? 대한민국이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고 거기에 거드는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헌법 5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 정신인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한다는데 책임을 다하는 결정과 행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느 쪽 해석에 방점을 두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또 비슷한 예가 뭐냐면 2003년부터 시작한 이라크 전쟁에 결국엔 우리 노무현 정부가 부대를 파견했지 않습니까?
5: 예. 예.
6: 그렇지만 그 이라크 전쟁 동안에 활동한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 지역 재건 및 치안 중심의 그런 임무를 수행한 것이지 이라크 병사를 죽였다든지 아니면 이라크에 폭격을 했든지 이런 군사행동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헌법 5조에서 이야기하는 앞부분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파병이라든지 군사력을 거기 호르무즈 해협에 투사해서 이란의 죄 없는 학생들이 폭격을 맞는 것을 방어하는 데 기여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평화적인 경제활동에 있는 상선들의 안전항해에 우리가 기여를 한다면은
7: 예.
6: 헌법 5조의 앞부분의 정신에는 충실한 그런 활동이 되겠고 아마 그것이 노무현 정부가 여러 가지 논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라크 전쟁에 우리 부대를 파병하고 결정한 그런 헌법 해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7: 예. 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좀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보복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동에서 이 공방전의 어떤 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엔 뭐라고 보세요?
6: 이란 전쟁이 이제 2월 28일에 시작했고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자가 전쟁이 언제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미국 대통령을 했을 때는 4주에서 6주 걸릴 거라고 했죠.
7: 그렇죠.
6: 근데 지금 9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주, 6주가 아니라 4개월, 6개월도 넘어가게 되었죠.
7: 예.
6: 그래서 골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쟁이 4월 말까지 끝나지 않는다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원유 수출에 국가 재정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GDP의 3%에서 5% 손실이 매년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
7: 예, 예.
6: 그나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안 하더라도 홍해를 통해서 우회 LNG와 원유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홍해를 통한 우회 수출이 가능하지 않은 산유국 카타르와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골만삭스 보고서가 경고를 해서
7: 예, 예.
6: 향후 5년 동안에 이 두 국가 카타르와 쿠웨이트는 매년 약 2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 카타르 정부 예산의 40%가 매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원유 생산과 수출로 국가 생존이 걸려있는 국가들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사정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질극을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효과적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죠.
7: 예, 예.
6: 따라서 미국이 이란의 어떤 경제력, 근원이 되고 있는 하르그 섬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공격을 한다면 이란이 즉각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보복 공격을 할 능력이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타르, UAE에 있는 LNG라든지 이런 유전시설을 공격을 해서 세계 원유시장을 흔들 수 있는 막강한 통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7: 예, 예.
6: 따라서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 버틸 힘이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처음서부터 이제 작전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경고를 했던 것은 이라크 전쟁 때도 초기 단계부터 대규모의 지상군을 파병해서 성공을 했다. 적어도 50만 명 정도의 지상군이 있어야지 전쟁을 원래 기획한 스케줄대로 끝낼 수가 있는데 영토 면적만 따져도 이라크보다 4배나 큰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대규모의 지상군을 파병을 하지 않은 것이
7: 그렇죠.
6: 그러니까 전쟁을 끝낼 수가 없고 폭격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네. 또 최근에 중동에서는 친이란 저항의 축 세력들이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이 충돌해서 이틀 새 19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요. 이렇게 좀 다소 소강 상태였던 예멘 내전도 다시 발발하는 것이 좀 중동 전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6: 2월 28일부터 이제 4월 3일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하기 전까지와 같은 정도의 전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굉장히 전력이 소진이 되었고 또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는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전면전 확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2: 예.
6: 여기에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단 이 전쟁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휴전을 하고 나중에 종전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
7: 네네.
6: 거기서 이란이 중요한 요구 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란이 지지하고 있는 이 세력들 후티라든지 하마스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도 완전히 중단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가 극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그나마 짧은 기간 동안에 협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2: 예.
6: 이런 식으로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충돌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홍해를 통한 우회, 원유, 물동 수출의 핵심인 바이엘만데브 해협의 안전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고 된다면 시혜가 다시 양해각서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것은 치명적인 타격이다. 특히 국제 원유 시장에.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정부에서 트럼프 대정부에서도 이야기한 걸 뭐냐면은 이란 전쟁을 다음 단계로 우리는 넘겼다. 뭐냐면은 군사적 차원에서만 장대한 분노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는 이란의 숨통을 죄는 경제판 장대한 분노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이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7: 예.
6: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렇게 공방이 계속되고 이번에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경제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갤런당 4달러가 돼서 앞으로 11월 중간선거에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 네. 이것이 이란의 카드인데
2: 예.
6: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도 카드가 있다. 지금 이란이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60% 이상이라는 것을 페즈키안 대통령 자신이 인정을 했는데 결국엔 시간이 미국한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이란도 경제적으로 버티질 못한다. 이런 기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는 미국도 군사적인 타격을 받아도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을 훼손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유조선을 공격한다든지. 따라서 원유 수출, 이란 원유 수출의 9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렇게 지역불 상황이 계속된다면, 혼란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만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란도 결국에는 못 버틴다는 그런 계산을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지금 세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 예. 미국 내 어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님과 뭐 교수님 주변의 전문가 분들이 미국이 과연 그러면 이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거, 언젠가는 이제 끝을 봐야 하는데 그러면 그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6: 그 한계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수그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7: 예, 예.
6: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시작하고
7: 네.
6: 미션 어컴플리시 임무 완수를 그 항공모함에 착륙해서 부시 대통령이 TV 카메라 앞에서 선언을 했죠. 그때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던 때문에 잘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았죠.
7: 예, 예.
6: 그래서 그 임무 완수를 선언하고 나서 이라크 전쟁이 16년이 계속됐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망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죠. 그쵸. 전쟁이 끝났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7: 예.
6: 정치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현실이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무 죄도 없는데 이란 전쟁이 2월 말 시작한 다음에 기름값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주유소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1,400 얼마였어요. 근데 지금 앞이 2자로 시작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거기에 적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리터당 2,000 얼마 시대에 적응을 하고 살기 때문에 장기화되면서 이란 전쟁에 미국 네네. 소비자와 기업들도 이제는 갤론당 4달러 기름값을 지불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 소비를 할 것이고 계획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는 불리하지만 그렇게까지 미국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도 이란에 거의 항복하는 식으로 전쟁을 끝날 정도의 압박은 이제 아니다. 미국 경제체제와 정치가 적응을 했다.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 대해서 전쟁도 아니다. 군사적 충돌이다. 그건 우리에게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
6: 그런 식으로 자꾸 네. 트럼프 대통령 불리하니까 축소하는 거죠. 네. 이제 우린 적응을 했다. 뭐 어떻게 큰 피해가 있냐.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잘 지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란이 굴복할 네. 것이다. 이란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60%고 모든 군사시설이 파괴되었고 미사일도 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반대 여론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라거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 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 99, 냉동 우산급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불 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6246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호프 제공입니다.
1: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무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 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아 박사 샌디 추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싶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관절 통증 약을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가 하는 점입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는 통증을 빠르게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신장기능 부담, 심혈관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프기는 아픈데 약을 계속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통증 관리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한 약은

0: 관절에서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조절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관절 순환을 촉진하여 연골 손상을 완화하고 윤활 환경을 도와 관절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진통이 아니라 관절의 기능과 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증은 과학한약으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과학한약은 심한 통증을 즉각적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위장과 전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간과 신장 대사를 도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 순환을 도와 장기적 관절 관리에 좋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처방약으로 조절하고 일반적인 만성통증은 과학한약으로 관리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포뮬레이팅 기술이 발전으로 과학한약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위장 부담을 줄인 관절 포뮬러도 개발되어 장기적인 관리의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도 위장과 전신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리 전략입니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관절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9월 7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씨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48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온 서울 신길 성결교회 원로 이신홍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과 영성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데모레스트 에비뉴 클로스터 뉴저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문의는 이창성 목사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레이버데이 노동 자리입니다. 올해는 오늘 9월 7일이 9월의 첫 월요일이라 우리는 미국에서의 비공식적 여름의 끝이기도 한 이날 레이버데이를 이미 9월에 일주일이나 살고 난 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일주일째. 하지만 공식적인 자연의 수순에 따라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 날 추보는 아직 보름이나 기다려야 하는 9월 22일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 9월 22일 그때까지는 낮이 밤보다 더 긴 날들을 살게 되는 거죠. 지난 5월 말 메모리얼 데이부터 오늘 레이버 데이 노동절까지 여름이라는 뜨겁고도 열정적인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아 세계 경제와 미국의 중간선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리더들에게 그늘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 그늘 아래 서서 바라보는 태양 아래 세상이 투명하고 아름다워서 환하게 웃음을 짓게 합니다. 최고의 회복의 시간에 이틀만 더 따뜻한 남극의 햇볕을 달라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기도가 들어진 걸까? 이번 주는 최소한 금요일까지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들이 예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쿨러, 아이스박스를 아예 카트에 싣고 언덕을 내려가는 패밀리가 지난 1년의 수고를 뒤로하고 허슨강 아래 작은 등대옆 공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레이버데이, 일을 안 하면 더욱 좋은 날?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햇살이 투명한 것이 스튜디오 창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기세가 가을볕이 분명한데 아직은 공식적인 여름이 끝이 나지 않다고 그렇게 믿고 싶죠.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81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씨로 27도 덥지도 또 좀 쌀쌀하지도 않은 그런 아주 최고의 날씨가 되겠다. 온도로 봐서도 그렇고 최저기온도 화씨로 63도 그러니까 섭씨 17도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비가 올 확률은 1%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그리고 비 올 확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온도가 약간씩 최고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아마 목요일쯤이 비교적 더운 이번 주에 날이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비는 표시가 되지 않은 최소한 금요일까지 그런 예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레이버데이에 레이버데이가 무엇인가 노동절 미국에서 매년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기념하는 연방공휴일 미국 노동운동의 역사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땅에서 노동절을 레이버데이를 특별히 만들어서 미국의 경제와 법과 사회 복지에 기여해온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또 공헌으로 기리는 의미를 갖는 날이기도 하고 레이버데이 위켄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런 날이기도 그런 주말을 우리가 연휴로 지금 보내고 있는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레이버데이는 1800년대로 올라가서 19세기 후반에 노동조합, 노동운동이 성장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기념하는 하루를 만들자라는 그런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고 1882년 뉴욕시에서 첫 번째 레이버데이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부의 오레곤주가 1887년에 미국 최초로 레이버데이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일쯤 맛있는 음식점 제가 상품권 걸고 한번 퀴즈를 냈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레이버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한 주가 어디냐. 오레곤주입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로 풀었는데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연방 공휴일로 이날 레이버데이 공휴일이 확정된 연도가 1894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미국에서 30개 주가 레이버데이를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 퍼레이드가 레이버데이 그러면 상징적인 그 전통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대도시들에서 매년 퍼레이드가 열리는데 일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혹은 내 자신의 삶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스스로를 대견해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탑 뉴스 헤드라인들을 쭉 보는 가운데 뉴욕타임스에서 스테이크를 굽는데 팁을 가장 먼저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당연히 그런 날이죠. 많은 그릴들이 달궈지고 이런저런 또 방법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스테이크, 이 바비큐를 해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 레이버데이엔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보자. 여름에 밖에서 뭔가를 자주 만들어 왔으면 미국 사람들은 대단히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서 가보면 핫도그, 뭐 버거 이런 거 굽잖아요. 대단히 차려놨다라고도 하는데 가서 핫도그와 버거를 당연하게 집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특별한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익숙한 걸 먹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뭐 생선도 구울 수 있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두부도 밖에서 굽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그릴 앞에서 오늘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스테이크, 그것도 아주 큼직하고 두툼한 비프를 가져다가 굽는 스테이크. 이게 어떻게 굽는 것이 가장 맛있는가. 또 이렇게 그릴에 이렇게 인차지 딱 서서 오늘은 내가 나의 날이야 라고 하는 많은 남성들이 또 계시잖아요. 여기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소개하는 특별한 방법은 자신이 17불을 주고 이 단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7달러에 배운 단어는 reverse searing이라는 단어다. reverse searing이라는 스테이크를 맛있게 굽는 방법. reverse라는 건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뒤집는다. searing은 뭐가 지글지글하는 그런 상태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스테이크를 먼저 약한 오븐에서 천천히 익힌 다음에 마지막에 뜨거운 그릴, 뜨거운 철판에서 강한 열로 마무리하는 그 방법이 reverse searing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우리 보통 이렇게 뜨거운 그릴에다가 올려놓고 바깥에 굽고 안에 천천히 굽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런데 많은 셰프들이 이 방법을 추천한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강력하게 이 방법을 또 기자로서 추천을 하고 있는 뭐 비교적 비싼 꽃등심 큼직한 리바이 스테이크를 사서 굽는다면 뭐 이 정도면 먹을만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환상적이어야 한다. 이거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조리법을 써라. Reverse Searing. 한국어로 Reverse Searing을 뭐라고 하나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뜻은 이 저온에서 천천히 먼저 익히고 마지막에 강한 열로 겉을 바싹하게 굽는 뭐 그런 조리법이다라고만 하는데 역순으로 굽는다는 의미에서 reverse, 역방향, sear, 강한 열로 겉을 이렇게 굽는 것. 그러니까 그냥 reverse searing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스테이크를 따뜻한 오븐에서 천천히 익힌다. 마지막에 그릴이나 뜨거운 철판에서 강한 열로 겉을 바싹하게 마무리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반드시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디지털 온도계가 있으면 진짜 좋다. 이게 반드시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고기의 내부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여기 또 비결이기 때문에 비싼 고기를 사서 굽는데 좋은 칼만큼이나 중요한 도구라고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고기를 구울 때든 하나 사오면 또 이걸 쓸 수가 있으니까 고기를 먼저 냉장고에서 꺼내서 한 30분 정도 실온에 두어서 이 차가운 기운을 빼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스텝이다. 소금을 넉넉하게 뿌려서 간을 하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 후추나 다른 것들을 더해도 좋다. 실온에 한 30분 정도 놔둔 다음에 오븐을 화씨 200도, 섭씨로는 93도인데 뭐 화씨로 된 오븐들이니까요. 미국에서. 이걸 200도 화씨에다가 예열을 하는 거예요. 화씨로. 그리고 테두리가 있는 오븐의 팬 위에 철망을 올립니다. 그 위에 스테이크를 올려서 천천히 익힌다. 내부 온도가 화씨로 110도, 섭씨로 약 43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오븐에서 꺼내는데 시간이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지만 시간이 아니라 온도계가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븐에서 이렇게 구운 스테이크는 20분 정도 또 밖에 놔둔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릴을 아주 딱 뜨겁게 그렇게 달구는 거죠. 숯불 그릴, 뭐 가스 그릴 모두 가능하지만 스토브에서 마무리할 경우에 연기가 이제 많이 날 수 있다면 이건 아무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릴이 이제 달궈졌습니다. 스테이크를 거기에 올려서
겉을 강한 열로 바싹하게 굽는데 한 면당 90초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래서 겉이 짙은 갈색으로 잘 구워지게 되면 이 내부의 온도를 다시 확인해서 온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뭐 이 레어를 원한다면 내부 온도가 화씨로 120도 정도에 이르렀을 때가 적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놔뒀다가 썰어내면 된다. 여러 개 스테이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서 많은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reverse searing. 그러니까 오븐에다가 좀 먼저 굽고 그 다음에 그릴에 바싹 굽는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0: 미국이 레이버데이로 바베큐, 그릴, 냄새가, 이렇게 코끝에 지금 벌써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찍들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집마다 지금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동안에도 전 세계에서는 아주 바쁜 움직임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극우 정당의 돌풍이 일고 있다. 독일에 대한 소식은 경제적으로 유럽이 다 어렵다라는 그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을 뿐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최근엔 크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이 레이버데이 연휴를 즐기는 동안에 대서양 건너 독일에서는 정치적인 지각 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극우 정당 이게 alternative 대안으로 독어로 제가 읽을 수 있나요? alternative 이거는 영어로 읽는 거겠죠. Für Deutschland,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이 주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작센 안할트 주선거에서 43.8% 무려 이렇게 표를 얻어서 1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가 그룹 마가 운동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공개적으로 이 정당을 독일에 좋다라고 지지한 바가 있고 2021년 득표율이 이것에 반밖에 안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두 배 이상 올라갔다. 83의석 중에 39석을 차지했다. 단독 과반 의석에 단 3의석이 모자란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독일의 총리가 프리드리히 메르츠인데 메르츠가 이끄는 중도 우파 크리스천 데모크라틱 유니언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거죠. 그래서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정당은 17.2%밖에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 작센 아나트는 독일의 동부 지역으로 원래 이 지금 자라한 이 정당의 지지층이 강한 지역이라고는 합니다. 이민에 반대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독일에서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해서 뭔가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러시아와 관계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독일인들의 생각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다 하는데 독일 총리가 이끄는 당이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NY 또는 문자 호프NY 4673369으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늘 레이버데이 노동절에 또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오늘 특별히 뉴저지 폴리의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그리고 이제 단풍으로 물들기 전에 나뭇잎들이 뭔가 제대 말년의 병장 군복 제가 들은 요즘 군복이 그렇게 색깔이 바랄 시간이 없이 제대로 하잖아요. 그래도 군대는 군대다라고 요즘 청년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에게 이 가슴이 참 철렁한 소식으로 사고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릴 때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팔에 기록적인 이 대홍수라고 해야겠죠. 진흙더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그 달려오는 속도와 그 무게나 이런 것들이 기차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래서 아예 덮어버려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이 대규모의 flash floods 돌발 홍수라고 그냥 일단은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사태의 피해 사망자가 현재까지 1355명, 1355명. 실종된 사람들의 숫자는 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는 여전히 이 험한 지형, 사막 계곡 지역을 수색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에서 국경 또 거기 border crossing이 있었죠. 건물과 함께. 그런데 어떻게 이 건물 자체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여기에 재난경보 시스템도 없었고 히말라야 지역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이것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그 터널이 완전히 덮여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추가로 오늘 그러니까 9월 7일 미국의 노동절 아침에 제가 듣고 있는 소식은 코시강 유역 카트만두 북부 신두 팔촉 지역에도 큰 피해가 갔다. 중국은 히말라야 지역에서 60개 이상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파들어가는 것이 또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걱정을 하고 논쟁이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티베트 국경의 키루 교차점이 붕괴해서 네팔과 중국 간에 물류 중단된 것. 지금 당연한 또 그를 지금 여파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제 제가 들은 소식인데 여러분께서도 많은 또 유튜브나 이런 한국의 보도 뭐 이런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것들을 통해서 네팔의 홍수로 실종됐던 여성이 열흘 만에 구조되는 그래서 그 생존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모두를 놀라게 하며 반가워하는 그런 소식. 네팔의 이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했는데 이 대홍수 지역에서 실종됐던 60대 여성이 실종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사실. 홍수로 완전히 파괴가 된 집 잔해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이 안에서 열흘을 버틸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가족들이 기다리다가 열흘을 앞두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쪽 지역에서 지금 시신을 찾지 못해서 그래도 장례는 해야 하니까 이렇게 인형으로 장례를 치르기까지 했다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사태 금리에 휩쓸려서 이 집 전체가 붕괴되면서 실종된 여인. 그런데 무너진 집에 그 좁은 공간이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이 됐고 마실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열흘을 버티고 있는 때에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구조대가 여길 뚫고 들어갔더니 살아있었다. 구조된 이 여성 64세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카트만두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 살아날 것 같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탈수와 저체온증 증상을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가족들은 이미 장례를 끝낼 정도로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힌두교, 불교 이 종교가 이 지역의 주요 종교죠. 그래서 시신이 없을 경우에는 인형을 통해서 장례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지금 현재 유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신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장례를 인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힌두교 불교에서 영혼이 머무는 자리 이 인형이 대신을 하는 거고 가족이 또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상징적인 대상으로 인형을 쓴다. 이걸 힌두교에서는 불사르기 의식이 또 이어지고 영혼을 조상세계로 보내는 의식이라서 결코 이걸 빠뜨릴 수 없는 시신을 못 찾더라도 이런 배경입니다. 네팔 이번 홍수의 참상은 기록적인 폭우 산사태 이게 뭐 비라고 할 수가 없죠. 어딘가에서는 이 빙산의 그 부분이 떨어져 내려오면서 그랬다. 아니면 이미 형성되어 있던 녹은 빙산의 물이 빙하로 또 터져 나왔다. 산사태가 나고 강이 범람하고 이 지역의 계곡의 기차 정도의 속도로 이게 흙과 이런 더미가 쏟아져 내려오던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동영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선데이에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아마존 프라임 에어 화물기죠. 비행기. 이 보잉 767-300 항공기가 착륙하고 나서 여기 활주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나란히 평행한 경우도 있지만 약간 대각선으로 있는 활주로인데 그 지정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한 5명이 죽고 5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어제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산호안을 출발해서 오후 2시 바로 직전에 마이애미에 착륙을 했는데 착륙 후에 속도를 줄이는 게 안 돼서 활주로 끝을 넘어서서 공항 외곽 도로로 진입을 하면서 여러 차들을 들이받고 불이 나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소식은 사망자 5명 외에 다친 사람들 치료가 가능해서 생존을 할 것인가 하는 소식들이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아마존이 이 모든 화물 항공 운항을 계약사에 맡기고 있는데 여기 21 에어라는 항공사는 화물 항공 운항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 어제 마이애미 국제공항 4개 활주로 4개 모두 일시적인 폐쇄를 해야 했고 지금 이 하루데이 위켄드로 임시 공휴일에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여기 승객을 또 실어다 놓고 뜨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폭증한 레이버데이 연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또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려 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이 사고로 지연이 됐는데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미국에서도 국제 화물 운송량 1위를 기록하는 그런 공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제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신의 세 아이를 직접 죽인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이 끝나고 그러니까 끝이 났다라는 건 일단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이 verdict 판결을 내리는 그 과정에 들어가 있었는데 며칠째 안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어온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서 진행됐던 린지 클랜시 정말 이런 엄마가 있을 수 있을까 기가 막히다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클랜시라는 여성이 자식들을 가장 어린 아이가 8개월 그리고 3살 5살 이 아이들을 죽인 사건, 그리고 자신은 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다가 결국은 하체 마비 이렇게 되었는데 40시간에 걸쳐 7일 동안 심의를 했지만 이어진 재판에 12명 중에 한 명이 의견이 달라서 만장일치가 돼야 이게 판결이 나오는 거죠. 결국 재판 자체가 무효로 선언되는 판사의 결정이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일단 이렇게 됨으로써 not guilty가 내려진 건 아닙니다. 이 세 자녀를 이 엄마 클랜시가 죽인 것에 대한 것이 초점이 아니고 이 죽일 당시에 엄마가 정신적으로 이것이 정상이었는가 그래서 형사 책임 능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다루는 그런 재판이 됐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건지를 판단할 능력이 상실됐다. 아니면 이것이 그냥 단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것인가 이제 뭐 reasonable doubt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중점적이 됐는데 배심원단 12명의 주러들이 너무나 힘들었다.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반대 의견이었어요. 근데 지금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으로 올라온 것을 봐서 특히 변호인 측에서 이 한 명이 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리무브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봐서 이 한 명이 불리한 그러니까 guilty 쪽으로 갔던 그런 주로 배심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계획적인 범행이다라고 갔고요. 어쨌든 미스트라이얼 이게 재판 자체가 무효인데 이 29일 날 만나서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K 라디오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이버데이 노동절 가을 초가을 날에 정말 아름다운 날에 만나고 있습니다. 왠지 크만시 제 아이를 죽인 이 여인에 대한 재판이 결국은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를 끌어낼 수가 없어서 무거운 마음을 우리는 만장일치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라는 이 배심원단에서 판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봐봐. 이거 미스트라이얼, 이거 재판을 무효화하는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not guilty, 죄가 없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9월 29일에 다시 재판부를 재소집하면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재판 전체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초이스도 있고 또 기소 전략을 변경을 해서 1급 살인, 2급 살인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조금 낮은 등급으로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합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죽은 산후 정신병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변호인 측. 그래서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합의라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9월 22일 재판부가 재소집되면 자세한 소식이 또 이어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포인트에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아직 킴스가 소장하고 있던 미국 정부 공식 발행 기념 주화 골드 코인 실버 코인 조금 남아 있는 건가요? 오셔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kradio.us kradio.us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뭘 먹나? 주말에 롱 위켄드, 레이버 데이 다들 놀러 갔는데 나는 복해서 밥하기 싫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뉴저지 포트리 한남체인 안에 있는 만나방에서 해결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들 맛있고요. 국, 잼, 또 떡도 있습니다.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연결됩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위치 다시 한번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 다양한 프로모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바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즐겁고 활기찬 노후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곳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제니 앤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 특별합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을 새롭게 더해서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산고, 예, 고통과 그 정말 말 그대로 수고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혹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일까? 그렇지만 이 어린 생명들을 낳아서 기르는 그 기쁨, 거기에 더해지는 수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 감당해야 하는 엄마, 어머니들의 특히 역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들이 겪고는 있지만, 어머니들이 겪지만 충분히 이야기 되지 않고 있는 주제, 산후, 아이를 낳고 나서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위험한 산후 우울증, 우울하다는 것 자체가 힘든데 아이를 낳고 나서 우울증, 이제는 종합적으로 산후 정신병, 포스트파럼 사이코시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번에 지금 재판이, 일단 첫 재판이 이거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배심원단이 전체 동의를 받아낼 수가 없어서 판사가 재판의 끝을 그냥 그렇게 알려버린 이 사건, 린지 클란지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하재단의 현미숙 사무총장 현미숙 박사님과 함께 조금 더 듣겠습니다. 산후 우울증, 산후 정신병. 안녕하세요, 박사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기를 낳아본 여성이라면 아기 낳고 나서 이쁘긴 한데 세상이 너무 무거운 그 세상이 내 어깨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압도되는 네. 체험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데 사실 이 산후우울증이 그렇게 뭐 희귀한 병은 아닙니다. 지금 네. 미국 출산 여성들 8명 중에 한 명이 네. 이런 산후우울증을 경험한다 그러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출산 후에 한 2, 3일 전에 생기는 베이비 블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심각한 거죠. 베이비 블루는 뭐 2, 3일 지나고 나면은 좀 대부분 좋아지는데 네. 이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울증이라는 이런 진단 명이 붙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뭐 우리가 우울증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이제 그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산후 우울증이 뭐 애기 낳으면 기쁘지 않냐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예를 들면은 뭐 일단은 외형적으로 많이 변화됩니다. 몸이 변화되죠.
0: 네.
1: 뭐 하여튼 저도 저는 쌍둥이를 임신해서 한 28kg 뭐 이렇게 풀었어요. 몸이. 그래서 아기들 넣으면 원상 복귀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예 그게 원상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애 영양을 위해서 제가 많이 이제 어떤 영양소를 많이 섭취를 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다고 해서 임신을 출산을 했다 해서 이게 금방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
0: 네.
1: 그리고 이제 건강도 많이 취약해져 있죠.
0: 네.
1: 출산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건강도 취약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호르몬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 있어요.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스테론이라든지
0: 네.
1: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기고. 그리고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0: 네.
1: 그러니까 왜 평범한 사람들도 수면을 밤중에 이렇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0: 네.
1: 밤중에 이제 수유를 하게 되고 또 충분히 이제 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깨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저는 이제 뭐 쌍둥이였기 때문에 밤에 한 15번 정도 깬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 밤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쉬지를 못하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심리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0: 네.
1: 왜 이게 생기냐 그러면 여성의 경우는 사실 이거 임신 그 출산과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육아휴직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력 단절에 아주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일 쌓아왔던 것들을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스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오게 되면서 이제 외부와도 차단되고 자기 경력도 이제 단절이 되면서 제가 생각할 땐 또 다수 경제적인 변화도 경험하지 않는가 싶어요.
2: 그렇죠.
1: 예를 들면, 예, 만약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제 외벌이로 이제, 남편 혼자서 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그게 따른 우울과 불안도 동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네.
1: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2: 네.
1: 남편분들이, 이게 그, 지지 부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잘 모르는 거죠.
2: 잘 모르는.
1: 예, 이 아이를 어떻게, 아이를 낳은 산모를, 아니면 아이를 낳은 그 부인을 어떻게 케어해야 돼야 되는, 케어를 해야 부인이 이것에 의해서 쉴 수 있고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2: 네.
1: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 네.
1: 거기서 오는 또 부부 갈등들도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현민숙 박사님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쌍둥이 낳으셔서 밤에 이렇게 아기들이 자고 있는데 둘이니까 네. 하나라도 힘든데 진짜 이 배우자 남편분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때는 어땠나요?
1: 아, 네. 제가 앞부분에 좀 나이스하게 말씀드렸는데
2: 네.
1: 모른다는 것을 정말 제가 실감했던 게 얘를 애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전혀 네. 왜냐하면 쌍둥이기 때문에 한 애가 오면 한 애를 깨우기 때문에
2: 네.
1: 얘가 이제 우유가 좀 부족한가 보다 그러면 빨리 이제 젖병을 주면서
2: 네.
1: 제가 얼르고 있는 동안에 이제 우유를 더 타오라고 이제 시키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2: 네. 네.
1: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자기도 급해서 그랬겠죠.
2: 네.
1: 우유 분유만 이제
2: 네.
1: 타서 오는 그러면 이제
2: 그럼
1: 물이라든지
2: 물을 안 넣고요?
1: 예. 물이나 온도를 특별히 맞춰서 와야 되는데
2: 네.
1: 네, 그런 경우, 근데 뭐, 그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2: 네.
1: 이제, 뭐 아이를 안고 얼르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2: 네.
1: 그래서 뭐 이게 달래지지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없었던 갈등들이 육아를 하면서 또 첨예화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뭐 아빠 교실이 있어서 그 다 이제, 학습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2: 네.
1: 같이 이제 경험하면서 배워나가는
2: 과정이라서
1: 네. 이것을 이제 육아 분담이죠. 돕는다는
2: 네.
1: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육아를
2: 네.
1: 이렇게 일정하게 분담을 해야 된다. 분담을
2: 네.
1: 하는 것을 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서적 지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2: 네.
1: 듭니다.
2: 밤에 한 아기가 깨서 울면 우유도 우유지만 좀 따로 아빠가 다른 방에 가서 데리고 잔다던가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아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다뤄보질 않아서 그게 좀
1: 네,
2: 어렵고
1: 네.
2: 그랬던
1: 네. 경우. 저희 남편 뭐 이야기를 또 하자면은 본인은 이렇게 몸부림이 심하기 때문에
2: 네.
1: 그러니까 아이가 옆에 있으면 너무 그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 네.
1: 아이를 이렇게 압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걱정을 하길래
2: 네.
1: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케어를 할 테니까 이제 일어났을 때 빨리 예예예 그런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2: 네.
1: 저는 사실 많이 아이를 기다리다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2: 네.
1: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 해야 되던데.
2: 네.

0: 중 8명 중에 1명이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산후 우울증에 대한 것에 대한 좀 경각심을 이번 기회를 이번 기회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네. 그러면 어떻게 지지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이 네.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아빠가 됐다라는 것이 이 젖먹이 때는 잘 안 오잖아요. 이제 서로 인터랙션이 있고 그렇게 되고 나서야 아, 내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오는 것 같아요.
0: 네네. 그렇죠.
1: 아기를 갖고 그 임신했던 기간을 거쳐서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을 때가 가장 도움이 됐다 이런 기억 혹시 나세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0: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렇게 산모라 그러죠. 엄마가, 네. 엄마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볼 때는 좀, 남편하고도 어떤 육아 계획을 언혼을 막 이렇게 뭐 짜증만 내고 그 다음에 탓만 날 것이 아니고, 육아 계획을 조금 이제 언혼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자는 대신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일어나서 뭐 도움을 달라라고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내가 셀프 케어를 또 산모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이거 음식하는 게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하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네. 뭐 요리 같은 것들은 아니면 뭐 투고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좀 본인이 만들어서 나한테 좀 달라라든지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산모분께서도 이제 스스로 본인이 좀 좋아하는 것들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사지를 받는 게 좋다 그러면은 그 시간들을 이제 요청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내가 너무 완벽한 엄마 너무 이제 좋은 엄마 성공 아주 육아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환상을 좀 예 그런 어떤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예를 들면은 아기가 없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했던 그런 네. 뭐 모델하우스 같은 집을 유지했다 그러면 그걸 네. 내가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그 어떤 완벽한 그동안 유지해왔던 그런 것들을 나도 계속 지키겠다 생각하면은 서로가 이제 힘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려놓음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증상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동안 말을 많이 했습니다. 흥미도 안 느껴지고 여러 가지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아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 아기의 일정이 안 느껴지고 또 이게 좀 더 심각해서 내가 왠지 모르지만 이 아이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빨리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1: 네.
0: 빨리 상담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정신과 닥터한테 가서 약 처방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적절한 너무 이제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주변의 지지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 내려놓음 이런 것들이 다
1: 네.
0: 조금 융화롭게 조화롭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함께 치유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아기를 기다렸던 마음이지만 둘이 한꺼번에 태어나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남편분께서 아빠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그 시간을 보내면서 현수 박사님 경험하신 게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식을 그러니까 죽인다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서 아마 자신이 남겨놓는 자식들에 대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0: 네. 그래서 가족들이 조기 발견하고 조기 개입하는데 필요한 그렇게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산모에 대해서 그런 네.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 산모 엄마가 충분히 좀 수면을 취하고 또 실제적인 또 정서적인 지지
1: 네.
0: 그리고 그 엄마 자체는 너무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면 죄책감에
1: 네.
0: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 스스로 그리고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은
1: 네.
0: 굉장히 심각한 징후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정신과 닥터들을 만나서
1: 네.
0: 제대로 된 어떤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
1: 네.
0: 그것도 할 때도 이제 남편분도 같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1: 네.
0: 잘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1: 네.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이 그래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800-713-9336 이 전화번호가 진짜 더 눈에 확 들어오는 800-713-9336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데 아기 때문에 나만 일어나서 혼자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그리고 내 모습은 또 이렇게 편에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0: 이런 걱정도 밤 시간에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주제였지만 산후 우울증, 산후 정신병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 하지만 미리 서로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또 아기 낳은 엄마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은 물론이시고요.
1: 네.
0: 네. 에스더 화재단에.
1: 네네. 뉴스지만 네. 이번을 계기로 또 많은 어떤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에스더 화재단의 현미숙 사무총장, 현미숙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0: 세상의 모든 아침 9월 7일 오늘 월요일 레이버데이 노동절에 보내드렸습니다. 정덕수 시인이 썼는데 하덕규 같이 노랫말을 좀 만져서 이 노래가 나왔죠. 한계령.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 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오늘도 구름이 보이지 않는 스튜디오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름을 만나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K라디오
2: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배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배델전자 718-445-2005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3: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오늘은 숨이 차고 힘들어도 그 숨참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달릴 수 있고 오늘 힘들었던 그 길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달리기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숨이 차고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살아내다 보면 하루하루 조금 더 편하게 숨 쉴 수 있고 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너무 힘들면 조금 쉬어가도 되고 속도를 늦춰도 됩니다. 중요한 건 힘들다고 해서 완전히 멈춰버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오늘 견뎌낸 그 숨참이 훗날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투데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은 어떠셨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계실 텐데 이 시간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보고 나서 한동안 진짜 마음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그 안에 이제 두 여성이 나오는데요. 한 분은 100세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모시는 딸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딸의 나이가 79세입니다. 80이 다 됐었어요. 그래서 100세의 노모와 그 딸, 80이 된 딸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자녀를 또 일찍 낳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이 딸은 2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남은 이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서 살던 곳을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곁을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키는 동안 어느새 어머니는 100세가 되셨고 이 딸도 머리가 하얀 8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어머니를 돌보긴 하지만 돌보는 이 딸도 이제는 젊은 딸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딸은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나가서 밭일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어머님께서 몇 년 전에 이제 허리 수술하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사실 막 걸어 다니실 수가 없어요. 정신은 다 멀쩡하신데 딸의 도움이 있어야 거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고 또 한 사람도 돌봄을 주고는 있지만 자신 역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님이 딸에게 조심스럽게 아 나를 좀 요양병원에 보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말에는 이 딸에게서 내가 떨어지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아시는 것처럼 나 때문에 너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다 나를 그냥 보내줘 라는 그런 말이었죠. 하도 이제 부탁을 하시니까 결국 모녀가 한 요양원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방에 딱 들어가셔서 어머님이 아유 이제 안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아유 좋다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딸이 딱 그러면은 계세요 어머니 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아 세상에 그 참았던 꾹꾹 참았던 그 눈물이 터진 거예요. 아 이제 딸을 못 보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를 하셨겠죠. 한번 이게 눈물이 터지니까 계속 주체하지 못하시는데 그걸 그냥 꾹꾹꾹꾹 눌러 참으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이 발걸음을 돌리는데 나가서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그 요양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밖에서 서성이다가 결국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내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서 나 끝까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나랑 같이 살자.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이렇게 누워 계시던 어머님께서 한참 뒤에 딸이 딱 들어오니까 어찌나 반가워하시던지 모르겠어요. 그 다시 가자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모녀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뭐 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모녀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쭉 보여지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또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 100세 엄마와 79세 딸, 이 이야기. 우리가 가끔은 진짜 자녀에게 미안해서 못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말, 자식을 위해서 못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이 모녀들을 보면서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딸이라면 혹은 내가 엄마라면 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전통적으로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시면 자식이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자라왔잖아요. 중년의 세대만 해도 집에서 모시는 게 효도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보내드리면 굉장히 불효하는 것 같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런 약간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을 보면요. 뭐 부모님께서 90세,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자녀의 나이가 벌써 60대, 70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경우처럼 부모를 돌보는 자녀도 이미 노년기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부모를 모실 것인가 뭐 이런 생각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어디에서 지내시는 것이 가장 편안하신지,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지, 또 돌보는 자녀들의 삶과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계시느냐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좀 관심받고 사랑받고 있느냐 이걸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혹시 모시고 계신 분들께는 뭐 어쩌면 내일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직 부모님께서 건강하시다 혼자서 잘 지내신다 이런 분들은 몇 년 뒤에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 100세 어머니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뭘까 궁금했습니다. 나를 모시고 살아라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 옆에 매일매일 붙어있어 이럴 수도 없을 거고 단 나를 잊지 말아줘 라는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게 뭐 어떻게 무조건 다 해드리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도움도 받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갖게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효도 얘기를 하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누구나 나이가 들잖아요. 결국은 그 자리에 있게 될 테니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조금 더 우리 마음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저는 막 돌려보기도 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아, 나라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조금 더 우리가 챙겨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투데이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이죠.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제1회 홀 19배 뉴욕 유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도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에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라인 팀배 팀대항 스크린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디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죠. 뉴욕 최초 골프전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있고요.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프로모션 있습니다. 929-766-0088 투데이 곧 돌아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호이모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7불 99, 라고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우리용과 매일 유업 인기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1: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요즘에 사실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참 고민이 많으시죠.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별점도 찾아봐야 되고 리뷰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그렇게 꼼꼼히 체크하시고 사시는 분들 많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뭐 리뷰도 좋고 별점도 다섯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좀 별로였다 이런 경험들도 혹시 있으시죠? 반대로 별로 그렇게 그런 거는 유명하지 않은데 어떤 친구가 아 거기 너무 괜찮아 내가 직접 가봤는데 정말 잘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상하게 그 말에 더 믿음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건 신뢰 때문이죠. 내가 믿는 사람이 추천해 주는 곳 그런 것들은 믿음이 가죠. 예,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소셜 서베이 그 자료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한 미국인들의 비율은 1972년 약 46%에 비해서 2018년 정도에는 약 34%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사람을 믿는 것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정보는 그때보다 정말 많이 넘쳐나는데 믿을 수 있는 정보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광고인지 뭐 진짜 추천인지도 모르겠고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냥 뭐 어디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는데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내가 가봤는데 혹은 뭐 우리 동생이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꼼꼼하시대. 내가 거기서 치료를 받아봤는데 정말 좋더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게 확 믿음이 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미국의 PwC의 소비자 조사에서는 신뢰하는 기업을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한 소비자들이 61%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기업은 더 많은 추천을 받는 거고 그렇게 돈을 쓰는 소비자 수가 상당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소비시장에서 가격만 무조건 싸다고 선택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선택을 받는다는 거죠. 신뢰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돈도 벌고 집도 마련하고 직업도 갖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는데요.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자산 하나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라고 해요. 아, 그 사람은 약속을 참 잘 지켜. 뭐 그런 평가를 받거나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더라고. 이런 평가라든지 아니면 아,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말과 행동이 달라. 어려울 때 나를 항상 외면하더라고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뢰 믿음이라는 게 사실 돈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어느 순간에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인맥보다 평판 뭐 팔로워가 내가 뭐 몇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 신뢰도가 더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뢰라는 게 한 번에 얻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그 시간과 노력이 있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기까지는 정말 내가 투자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신뢰를 쌓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라고 포도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 카드 고기 간장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도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7: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6: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7: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6: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4: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8: New 택시?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1: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소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로 이렇게 만드신 엽서, 너무너무 예쁜 그 엽서에 사연을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과 정성이 느껴져서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도 기분 좋으셨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 제 앞에 도착한 사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어 볼 텐데요.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또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결혼한 지 1년이 좀 된 며느리의 사연, 오늘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은 며느리입니다. 저희 부부는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요. 어머님께서 차려주시는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되곤 하지요. 그날도 어머님께서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시더니 손이 많이 가는 아귀찜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던 남편이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근데 오늘 아귀찜은 좀 싱거운데? 아귀찜은 좀 칼칼해야 맛있지. 저는 순간 남편을 노려봤어요. 아니, 본인이 직접 만든 것도 아니면서 어머니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에 저렇게 말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한마디 했죠. 나는 딱 좋은데? 난 이런 맛이 좋아. 당신은 밖에서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니까 입맛이 너무 강해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빤히 바라보시다가 웃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휴, 평생 키운 내 아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너는 벌써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러시더니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내 딸하자. 너는 내 딸이고 쟤는 이제 내 사위야. 저도 웃으면서 그래요 어머니 하고 대답을 했죠. 어머님께서 제 앞에 맛있는 음식을 더 놓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먹어라. 그리고 정말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친정엄마를 아주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말도 많이 해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딸이라고 부르는 것도, 제가 누군가를 엄마라고 하는 것도 참 낯설었거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귀찜을 한 입 크게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이 제가 울음을 삼키는 걸 보실까 봐요. 결혼을 하면 가족이 하나 더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더욱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주고 밥 한 끼라도 더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주고, 바로 그런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머님은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자리 잡았어요. 엄마, 우리 딸 많이 먹어. 이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아마 제가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 봅니다.

네. 어린 시절 일찍 친정엄마를 여의고 지금 사연을 주셨는데 저도 예전에 그 친구 중에 어머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차려주시는 그런 밥을 먹거나 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워도 하고 좋아하면서 그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생각도 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시어머니와 우리가 뭐 고부 갈등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항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좀 어려운 관계다. 또 시집살이 많이 하시고 맘고생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 사연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이네요. 이렇게 며느리를 아껴주시는 어머님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친정엄마처럼 아주 살갑게 진짜 잘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어머니 하면은 뭐 무섭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친정엄마를 일찍 떠나보내신 이런 사연자께서는 그 한마디가 우리 딸 많이 먹으라는 그 한마디가 또 이렇게나 따뜻하게 느껴지셨다고 하니까 진짜 훈훈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시댁 어른들과의 관계가 다 있을 텐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정말 우리 친정에 가나 시댁에 가나 난 똑같이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여전히 또 시부모님이 어렵고 또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시집살이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마음도 저희가 또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갓 결혼한 분들이 또 시집살이를 하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 좋은 때에 눈치 보고 항상 힘들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또 시댁 어른들과 지내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다면 카톡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K-Radio US로 나의 시부모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자랑해 주실 분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냉장고를 열어서 뭘 드시면 되는데 뭐가 드시고 싶으시면 아이고 냉장고 좀 열어볼까? 오늘 점심은 뭘 먹나? 뭐 이런 얘기. 그냥 나도 모르게 그 혼잣말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아 혼잣말 하기 시작하면 나이가 든다는 건데 나도 이제 나이를 먹나 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 의자에서도 그냥 펄떡 일어났는데 요즘은 일어날 때마다 뭐 그런 말씀 하시죠. 으쌰 아니면 뭐 아이고 이런 아이고라는 소리 내 몸에서 이런 효과음이 나기 시작해요. 누가 보면 어디 아프세요? 뭐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냥 새어나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살짝 혼잣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도 굉장히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굴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갑고 안녕하세요 하고 오랜만이에요. 뭐 인사도 다 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반갑게 인사하는데 뭐 너무너무 반갑게 저도 인사를 하는데 나중에 그래도 다행히 기억이 나는 거죠. 아, 그때 그 거기서 만난 그 선생님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끝까지 이름을 부를 수는 없는데 일단 아는 척을 하는 걸로 내가 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올해도 마지막 9월부터 12월 남았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한 살 더 먹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좀 내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마트에 가셨을 때도요. 내가 오늘 뭘 사겠다라고 생각을 적어가거나 하지 않으면 꼭 하나씩 빠뜨리고 오죠. 아, 나 참기름 안 사왔네. 아, 나 참기름 사러 갔었는데 참기름 안 사왔네. 이러면서요. 아, 오늘은 또 뭐 우유만 사와야지 했는데도 가면은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또 가져오게 되고 정작 내가 사야 할 것은 빼놓고 이런 건망증들도 우리의 나이를 조금씩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아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아 내가 뭘 찾으러 들어왔지? 그러면서 다시 나오시는 거죠. 딱 나와서 조금 있다 보면 아 맞다 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모임에 있었던 분들이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찾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 스마트폰을 계속 내가 들고 찾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안경을 내가 계속 찾는다. 근데 어디에 있지 생각을 해보면 머리에 딱 꽂혀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딱 안경을 꽂아두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찾는 거 차, 키, 열쇠가 어디 갔는지 계속 가방을 뒤지고 그다음에 리모컨도 그렇게 없어진대네요. 누가 그렇게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모컨도 매일매일 찾는 것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아 이게 나이가 꼭 들어서만 생기는 거는 아니라고 하고요. 우리가 한꺼번에 너무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그냥 방금 하려던 일을 깜빡 순간적으로 놓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가끔 깜빡깜빡 한다고 해서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을 잘하는 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참 전에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이런 거. 네 그런 건 또 안 잊혀져요. 이상하게 기억력이 약간 선택적 기억력인지 누가 내 생일을 안 챙겼는지 이런 거 있죠. 누가 내 생일에 카톡을 안 보냈는지 막 이런 거는 또 이상하게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죠. 공평하지 않은 게 우리의 기억력 같은데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조금씩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 인정을 해야죠. 하지만 대신 얻는 것도 있습니다. 뭐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모임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겉모습으로 정말 많이 판단했다면 지금은 그분의 그 내면을 보려고 애쓴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어떤 좋은 점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것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허무 미래의 계획은 많이 세우지 않는데요. 뭐 내가 몇십 년 후에 이런 거요. 이제는 내가 살아온 날보다 또 살아갈 날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혹시 일어나실 때 으쌰 하는 소리를 내셨다면 아이고 내가 또 나이가 들어간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몸이 고장난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이 세월의 효과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몸에서 나는 그런 작은 효과음과 함께 웃으면서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9월 한 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할 것 같으니까요. 투데이 한 시간 다 됐습니다. 저는 오늘 잘 살고 또 내일 여러분들 곁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들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48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온 서울 신길 성결교회 원로 이신홍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과 영성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데모레스트 에비뉴 클로스터 뉴저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문의는 이창성 목사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득템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김소영입니다. 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청취자 여러분 정말 안녕하세요? 지난밤 푹 주무셨어요? 아니면 밤새 뒤척이고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고 온몸이 천근만근인 채로 이 아침을 여셨나요? 에휴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진짜 나이 들면 다 그런 건지 아니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건지 오늘은 라디오 건강백서로 함께합니다. 양한박 통합의학의 샌디 최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박사님은 안녕하시죠?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항상 그 주시 내추럴의 샌디 최희 박사님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주시 내추럴의 주시는 뭐의 약자일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4: 아 네. 그린 클린. 음? 네, 그리고 그린 케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3: 네. 왜 주시로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4: 네. 청정 지역 이런 뜻이 있고요.
3: 네.
4: 그리고 그린 케어. 저를 임상에서 오랫동안 환자를 치료하니까 주로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네. 환자를 많이 다루고 케어해 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린 테라피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요.
3: 네.
4: 주시 내추럴에서는 미국에서 FDA 규제에 맞게 건강 식품을 출시한 회사라 그래서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해서 그린 케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서 네. GC 내추럴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3: 네. 이름 따라간다고 정말 그렇게 예, 많은 분들을 케어해 주고 계신데 GC 내추럴에 오늘 여러 가지 제품들이랑 같이 환절기 다가오니까 여기저기 쓰시고 아프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요런 증상들에는 뭐가 좋을지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어떤 네. 분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시는 분 계신데 홍합회로라 요거 관절에 좋다는 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냥도 그렇게 잘 팔리는데 업그레이드 하셨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임상에서 보면은요 6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온몸이 그냥 뻐근하고 뭐 허리, 무릎, 손목, 뭐 손가락, 어깨 막 쑤시고
3: 네.
4: 밤새도록 이렇게 뒤척이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3: 네.
4: 그러면 아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3: 맞아요.
4: 네. 네, 거의 이렇게 65세만 넘어도 거의 다 퇴행성 관절염 있거든요.
3: 네.
4: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콜레스테롤 약이랑 드시면 콜레스테롤은 컨트롤 잘 되지만 바디 에이크 말하자면 근육통이 있죠.
3: 네.
4: 이것 때문에 또 밤새도록 이렇게 뒤척이고 깊은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아침이면요.
3: 네.
4: 온몸이 그냥 천근 만근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도 멍하니 그렇다고 네. 하시거든요.
3: 네.
4: 그래서 저희 그 GC 내추럴에서는 솔직히 그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뭐 디스크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홍화페로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캡슐로 돼 있고요.
3: 네.
4: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화페로라는 이게 저희 광고 멘트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네.
4: 10일이면 굳어진 무릎과 허리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3: 네.
4: 지금 그 제품을 저희가 출시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한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3: 네.
4: 예, 그런데 그동안 쭉 저희가 계속 기신해출 장점은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통증과 과다한 이런 각성을 좀 낮춰서 아픈 것도 좋아지고
3: 네.
4: 마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저희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3: 네.
4: 네. 그래서 지금 출시한 이 홍화 페로라는 밤에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요.
3: 네.
4: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요, 머리도 맑고, 온몸이요, 한결 가볍다.
3: 네.
4: 너무 잘 잤고, 와. 너무 편안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3: 네. 듣기만 해도 벌써 뭐 몸이 좀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한번 복용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저기 박사님께서 한 65세 넘으면은 다들 뭐 이렇게 아프시고 그렇다는 얘기 하셨는데, 50 넘어도 아프신 분들 많아요.
4: 맞아요. 네. 최근에는 제가 30대 후반인데,
3: 네.
4: 왜냐면 IT 쪽에서 일하니까, 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3: 네.
4: 그러다 보니 허리 근력이 약해져가지고, 뭐, 땅바닥에 뭐 떨어졌는데, 그거를 줬다가, 그냥 갑자기 전기 치듯이 그냥 번쩍 하더니,
3: 네.
4: 꼼짝 못하고 바로 엎드렸대요, 바닥에.
3: 아이고, 예.
4: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디스크. 아, 이래가지고, 네. 30대인데 요즘에도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3: 네.
4: 예, 그래서 꼭 60세 아니라도 30대든 40대든 50대든 이렇게 마소 페인 있고 바디 에이크 있고 이렇게 몸이 너무 이렇게 경직되고 불편하고 그러다면 홍합회를 하나 드시면 그냥 저녁에 자기 전에 있잖아요. 딱 네. 좋아해 드시면 돼요. 캡슐도 굉장히 작고 장점은 빈속에 먹어도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
3: 우와, 예.
4: 네, 그래서 우리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젊은 친구도 그래요. 왜 너무 아프니까 페인킬러를 먹어야 되잖아요.
3: 네.
4: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너무 다음날에 머리도 멍하고 맞아. 불편하고 변비도 생기고 막 그런데요.
3: 네.
4: 그런데 홍합회라는요, 너무 속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몸도 부드러워져서 특히 요즘에는 70, 80대 돼도 왕성하게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3: 많으시죠. 네.
4: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와, 이 홍화페르라 없으면 얘가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3: 네. 관절에 좋다라는 홍화페르라를 또 이번에는 잠도 좀 편안하게 자면서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해질 수 있는 이런 효능까지 새롭게 업그레이드했다 하셨는데 이게 또 실제 임상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한다고 들었거든요.
4: 맞아요. 저희는 전부 다 2000년 넘는 한방 지혜와
3: 네.
4: 그리고 현대 과학을 통해서 양 한방 통합 이학의 임상으로 관찰해서 연구 개발하고 요즘에는 포뮬레이팅 전부 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하지 않습니까?
3: 네.
4: 그러다 보니 굉장히 업데이트돼 있고 안전하고 효과는 확실하고 또 저희는 제품 다 미국 FDA 허가돼 있는 그런 공장에서 매뉴팩처링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제품이고요. 대신 오랫동안 임상 연구하기 때문에
3: 네.
4: 투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3: 투자 비용을 네, 좀 드리더라도 진짜 확실한 제품 만드신데 이런 얘기를 보면 되겠네요.
4: 맞아요.
3: 네.
4: 그래서 깊은 잠을 장시간 못 자면
3: 네.
4: 이게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솔직히.
3: 맞아요.
4: 네. 혈압,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고 더 악화가 되죠.
3: 네.
4: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우울증. 잠을 못 자면요. 괜히 더 짜증나고 더 귀찮고 우울하고 꼼짝하기도 싫고 그렇거든요.
3: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 맞아요. 맞아요 소리가 나네요. 네네.
4: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3: 네.
4: 그러다 보니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홍화페로라 약 조성분들은요. 그 뇌에 그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3: 네.
4: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3: 네.
4: 이 수용체를 비롯한 여러 신경 전달 체계를 조절하면서 과도한 각성 낮추는 거예요.
3: 네.
4: 그래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데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과도한 각성 그게 무슨 말이냐?
3: 네.
4: 깊은 잠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거냐?
3: 그 도파민은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4: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각성이 깨어 있으면요.
3: 네.
4: 생각이 이게 꼬리꼬리를 물고 잠을 들기 너무 힘들어요.
3: 맞아요.
4: 그리고 몸은 피곤한데 요놈은 잠은 안 오네. 아니면 이렇게 잠은 살짝 들었는데 또 깨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3: 맞아요. 예. 아니 새롭게 만든 홍합페로라를 드신 분들이 뭐 오랜만에 푹 잤다, 일어나니까 머리까지 맑다, 몸도 편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네요.
4: 맞습니다.
3: 네.
4: 네.
3: 우리 샌디 최희 박사님께서는 이제 양한방 통합의학 분야의 선구자로 큰 상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왜 꼭 양한방 통합의학이어야 하나요?
4: 네. 바로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죠. 아무리 그 좋은 연구 결과가 실험실에서 세포에 동물에게 실험해서 박사들도 많이 나오고 박사 논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결과 있어도 네. 실제 우리 그 환자들이 드시고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을 소용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3: 네네.
4: 예, 그래서 꾸준하게 임상에서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높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예, 늘 환자들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아픔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늘 높은 품질과 과학적 근거를 갖춘 이런 과학 한방 포뮬러를 만들고 계속 또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복용하신 분들은 진짜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또 저에게 큰 피드백이고 큰 힘이 되어서
3: 네.
4: 그러다 보니 저희는 계속 이렇게 직진하고 있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 네. 이렇게 마음까지 담아가지고 우리 환자들 그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제품을 만들고 끊임없이 임상실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 요즘 여름이어가지고 더울 땐 또 덥다가 또 살짝 바람 불었다가 또 더웠다 이러니까 뭐 때문인지 위장장애나 호흡기 장애 뭐 이런 증상들 겪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4: 맞아요. 환절기잖아요. 사실은
3: 네.
4: 지금 사실 입추해서 가을로 들어간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시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막 그러거든요.
3: 맞습니다.
4: 네. 네. 그러다가 또 비 왔다가 또 뜨거워졌다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3: 맞아요.
4: 네. 이럴 때는 우리 보면 환자들 많이 보기 때문에 보면은요. 제일 많은 문제는 위장장애하고 호흡기 장애 같은 이런 만성질환들 때문에
3: 네.
4: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선 제가 그 만성위장장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 네.
4: 저희 회사에는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위산 과다 위궤양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라는 에버리아라는 제품이 있어요.
3: 아, 복용 즉시. 정말 그야말로 즉시. 예.
4: 네, 맞습니다. 보통 그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속이
3: 네.
4: 쓰리고 약을 많이 드시고 또 위궤양이나 헬리코박터 때문에 처방약을 드시는데 드실 때는 좀 괜찮았다가
3: 아이고
4: 약을
3: 지금 드셔야 될 것 같은데
4: 네 약을 끊으면
3: 네.
4: 또 갑자기 또 불편해진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3: 맞아요. 저희 어머님은 해도 위가 안 좋으셔가지고 속쓰려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박사님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돼요.
4: 네, 지금 네. 물 먹고 있어요.
3: 그러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광고 잠깐 네. 들어드리는데.
4: 네. 네네네. 그러면 광고 듣고 오죠.
3: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GC 내추럴 과학 한방 제품의 선두주자입니다. 양한방 통합의학박사 샌디 최희 박사님과 함께하고요. 오늘도 철저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빠른 효과에 또 한 번 놀라는 제품들 만나볼게요. 문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14-870-7582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GC 내추럴 카톡 아이디 검색하시면 되고요. GC 내추럴의 공식 웹사이트는 gcnatural.net입니다. 오늘 라디오 건강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플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플러버드 4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의 골프존 2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J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하게 게임을 즐기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쏟아집니다.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7: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9: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0: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9: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1: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레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주시 내추럴의 샌디 트레이 박사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4: 네.
3: 시몰이. 아, 아까 잠깐 기침하셔가지고요. 진짜. 네. 아, 빨리 시몰이 드세요. 이게 생각이 났는데. 예.
4: 네네.
3: 어떻게, 물만 드셨어요?
4: 아, 네, 맞아요. 만성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몰이 좋습니다. 근데 요 앞에 또 한마디 있어요.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 가래 천식에는. 아,
3: 진짜 기침 안 떨어지면 엄청 안 떨어지거든요.
4: 네, 감기는 났는데 3개월 돼도 요 기침 가래 때문에 너무 고생합니다. 이래서 약을 이것저것 먹었는데 잘 안 나서 약국에 가니까 약사님이 이거를 드셔보세요 하고 시몰이를 드렸는데
3: 네.
4: 그날 저녁에 아주 편안한 밤잠을 잤다 그러면서 아니 이거가 뭔데 이렇게 좋은가 하면서 네. 하는 말씀이 이 고객들이 피드백이에요.
3: 예?
4: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던 만성 기침 가래가 시몰이로 먹고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3: 네.
4: 보통 저희가 보면은 그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3: 네.
4: 캐셔를 하시는 분들 또 거기 생선부 정육부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탁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3: 네.
4: 또 목을 많이 쓰시는 우리 김소영 앵커님처럼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3: 네네.
4: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3: 네.
4: 단기침이 나오면은 설교하다도 너무 힘들잖아요. 아까도 제가 살짝 이렇게 살에 걸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3: 네.
4: 그냥 우리가 생각한 목에 편안하다라는 도라지 뭐 이렇게 배즙하고는 전혀 다르고
3: 달라요? 네.
4: 예, 실제 임상에서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침 가래 반복되는 호흡기 질환 증상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 네.
4: 점막 재생과 폐의 미세혈관을 다 살리기 위해서 다시 정상적인 호흡 면역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연구해서 개발한 과학한약 포뮬러거든요.
3: 네.
4: 네, 특히 여기에서는 천식은 과민성 체질이라서 과민성 비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요 나이 들면서 꼭 천식 걸릴 수밖에 없어요.
3: 네.
4: 네, 그리고 호흡 곤란 증상으로 나타나는 폐기종이라든가 기관지 확장증.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지성 폐질환 이런 분들도 솔직히 치료제는 없습니다.
3: 네.
4: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린다든가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써서 확장하는
3: 네.
4: 그것도 필요하죠. 안 그러면 숨을 못 쉬면 큰일 나니까.
3: 그치, 네.
4: 네, 이런 분들도 시몰이랑 같이 드시면 피드백이 뭐냐면 얘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차수가 줄었어요.
3: 네.
4: 그리고 금년 겨울에는 저는 에머전시를 안 갔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3: 와, 네.
4: 네. 그래서 만성 기침 가래는 시몰이가 좋고요.
3: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은 진짜 참 뿌듯하겠다 싶기도 한데 이게 저기 그렇게 좋다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4: 네. 이게요. 한 병에 130불인데요.
3: 네.
4: 오늘 본사로 전화 주시면
3: 네.
4: 저희가 2+1으로 해드릴 수 있고요.
3: 네.
4: 그리고 복용 양이 중요합니다.
3: 오, 예.
4: 예. 네.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런 분들 계시고요. 정말 먹고 나왔다면 제가 보너스 주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3: 네.
4: 복용 양이 조금 이렇게, 기침, 가래 좀 이렇게 있고 하면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보통 15알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3: 네.
4: 드시라고 이렇게 권하면 3일, 5일이면요. 확실하게 차도가 있고요.
3: 예.
4: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을 했더니 그냥 가래가 덩어리진 게 훅 나왔어요. 오. 이런 분도 계시고요.
3: 예.
4: 뭐 시커먼 가래 나왔다는 사람도 계시고 그러고요. 조금 감기 증상 있는데 기침이 좀 심해요.
3: 네.
4: 그러면은 병원에서 주신 처방약을 드시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한 20알씩 하루에 3번 드세요.
3: 네.
4: 그러고 3일, 5일이면요. 그 안 나오던 가래가 잘 나오고 한 두수면 다 나은 기분이 들어요.
3: 와, 진짜 네. 그 기침 심하면은 잠도 못 주무시거든요. 밤새 기침하느라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복용약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 통해서 본사로 오늘 꼭 전화하셔야 됩니다. 전화하셔서 구입하시면 오늘 한 병에 130불인데 두 병 구입하시면 한 병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문의 전화 714-870-7582번입니다.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4: 네, 지난번에 지금 라디오 생활 백서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데요.
3: 네.
4: 상담 요청했는데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가 병원에서 준 약을 먹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래요.
3: 네.
4: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FDA에서 나오는 약이 있습니다.
3: 네.
4: 그런데 이 약에 대해서 제가 또 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우리 아시안들한테는
3: 네.
4: 백혈구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3: 네.
4: 네. 그래서 급할 때는 먹어야지만 장복하는 거는 요걸 다시 주치하고 상담해 보시고
3: 네.
4: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약을 드시더라도 히모리를 병행하십시오. 함께.
3: 네.
4: 그러면은 더 빨리 낫고요. 훨씬 편안해지고요. 만약에 열이 있는데 목도 좀 따가운 것 같고 이게 감기 오는 것 같다. 이게 뭐야? 코비드야? 감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급성으로 들어올 때는
3: 네.
4: 히모리 말고 제가 만성 기침 가래는 히모리 좋습니다. 그랬는데 네. 급하게 들어왔을 때는요. 저희가 또 풀모2라는 제품이 있어요.
3: 네.
4: 먹는 산소라고 하는데
3: 네.
4: 풀모는 pulmonary, 폐라는 뜻이고요.
3: 네.
4: O2는 산소입니다. 폐 기능이잖아요.
3: 네.
4: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 gas exchange 하는 게 우리 그 폐의 기능이잖아요. 중요한 거.
3: 네.
4: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산소를 뭐 우리 좋은 거 먹으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3: 들이마시면
4: 해야 들어오는 게 산소입니다.
3: 네.
4: 우리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우리가 뭐 고기 먹는다 해서 산소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3: 네.
4: 숨을 쉬어야 산소가 들어옵니다.
3: 맞습니다.
4: 숨을 못 쉬면 끝입니다. 네.
3: 아, 예.
4: 그래서 이렇게 올 때는 풀모2가 굉장히 빠르고요. 만약에 호흡 장애가 있다. 목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코도 막히고 이게 감기 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감기약을 드시더라도
3: 네.
4: 뭐 테미플루 같은 거 먹잖아요.
3: 네.
4: 그러더라도 풀모2를 같이 드십시오. 그러면 중증을 안 갑니다.
3: 예, 와
4: 많은 사람 살렸어요. 코비드 때.
3: 네.
4: 네, 요것도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2+1으로 해드리고요. 특히 우리 동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오늘도 더워진다고는 하는데 비도 추적추적 오지 밤엔 좀 쌀쌀해지 요럴 때 또 감기 걸리고 그러거든요. 몸이 으슬으슬 안 좋을 때는 GC내추럴의 제품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GC내추럴의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0: 판매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

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2: 생활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샌디최이 박사님하고 이제 앞서서 만성기침에는 시모리 그리고 몸 으슬으슬 감기 올 것 같은 그 기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때는 풀모투가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 통해서 방송에서 드린 혜택 여러분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박사님 우리가 그 위장이 안 좋아서 아우 속이 쓰려서 나는 아무것도 안 먹으려면 이러는 분들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다가 기침을 하는 바람에 이게 넘어갔거든요.
3: 네. 네. 네. 에보리아는 과일 네. 형태로 돼 있어서 네.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공복에 한두 팩을 타셔서 드시면 그 새벽 무렵에 신물이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와서 목이 타는 예, 그래서 에보리아를 먹고 또 말끔하게 난 이런 사례도 있고요.
2: 네.
3: 네, 그래서 반드시 상담해 주시면 에보리아는 우리 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소화 시스템이라는 거는 위장, 췌장, 간, 담낭, 네. 그리고 장까지 전체 같이 해서 이 공동체가 소화 계통이라고 합니다.
2: 네.
3: 그래서 에보리아에서는 췌장, 그리고 간, 그 담즙 분비하는 이 흐름도 조절해줘서 함께 소화를 이루어지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제품이에요.
2: 과학 한약입니다. 네, 에보디아 복용하고 바로 효과 보신 분들이 많다는데 그나저나 이것도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프로모션 같은 게 있을까요?
3: 3 플러스 1으로 해드려요.
2: 네.
3: 한 박스에 안에 20호가 들어있는데요.
2: 네.
3: 세 박스 주문하시면 제가 한 박스 오늘 더 드리면 또 한동안 드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공복에 먼저 이거 드시면요. 하루가 너무 편안하고 특히 아침에 공복에 나는 커피도 못 먹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김치 깍두기도 못 먹어요 하는 네. 어르신들이 여섯 네. 박스 드시고 상 났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2: 네. 아, 공복에 편하게 드시고 이후에 속도 편안해지는 에보디아입니다. 요거 이제 오늘은 한 박스 60불인데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공짜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그나저나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일 걱정하는 게 어르신들 요즘에 치매 걱정 많이들 하시거든요.
3: 네, 맞아요.
2: 네.
3: 네. 뭐 치매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암보다도 더 두렵다 하는데 암도 무섭지만
2: 네.
3: 치매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존엄 있는 삶을 못 살고
2: 네.
3: 가족과 아주 긴긴 이별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슬프고
2: 네.
3: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치료보다는 물론 치료에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2: 네.
3: 더 젊은 뇌를 어떻게 더 오래 유지할까 여기에 지금 더 집중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뇌혈관 건강과 깊은 수면 이 두 가지가 요즘에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2: 뇌혈관 건강 그리고 깊은 수면.
3: 왜냐하면 우리 그 뇌에서 정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대사물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는 쌓으면은 이렇게 손상시키는데 손상시키면은 뇌가 회복하는 거 힘들어서 거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2: 네.
3: 그래도 쌓이는 거 치우는 것보다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2: 네.
3: 이거를 지금 보고 있어서 거기에는 뇌의 미세혈관하고 깊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모두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 네. 아니 근데 박사님 베타아밀로이드하고 뇌혈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3: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2: 네.
3: 역할하고 나서는 퇴장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거기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2: 네.
3: 네. 네, 계속 생기고 그런데 안 빠져나가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뇌의 미세혈관이 산소와 영양분만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2: 네.
3: 뇌에 있는 노폐물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2: 예.
3: 네, 그래서 뇌의 미세혈관이 건강해지면은 이렇게 과도하게 쌓이는 이런 노폐물도 처리해주고 신경염증도 줄여주고 그리고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2: 예.
3: 네. 그리고 또 깊은 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 네, 맞습니다.
3: 네. 깊은 수면은 어떤 역할 하나? 최근에는요. 그린패티 시스템이라는 게 발견했는데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갑자기 싹 뇌에서 뇌의 노폐물을 싹 씻어내가는 청소해가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전에는 네. 몰랐는데 최근에 발견했다고 그러거든요.
2: 네.
3: 그래서 깊은 수면을 잘 때 우리 뇌의 노폐물을 이거를 씻겨나가게끔 도와준다. 그러면서 인지 능력이라든가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에 있어서 제가 이제 깊은 수면을 말씀드리고 미세혈관이 중요한 이유는
2: 네.
3: 우리가 보통 혈액 건강하면요. 큰 혈관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큰 혈관을 말하자면 우리가 아스피린 드신다든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든가 오메가3 이런 제품들은 다 큰 혈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 네.
3: 그런데 현대의학의 치명적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안타까운 점이라 하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말하자면 우리 집 문 앞까지 배달 들어오는 골목길 요거를 샛길
2: 네.
3: 작은 혈관을 막히는 데에선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2: 네. 미세혈관들
3: 이거를 저희가 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보강할 수 있게끔 출시도 제품했죠.
2: 네.
3: 네.
2: 자, 미세혈관
3: 이게 바로
2: 네.
3: 네네. 영 브레인 바디라는 제품입니다.
2: 예. 우리 뇌를 진짜 그야말로 영 브레인으로 되돌리는 영 브레인 바디 YBB 요 제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박사님.
3: 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PNS 사포닌이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지금 너무 뿌듯했던 것도 금년 4월에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라는 이런 매거진이 있어요.
2: 네.
3: 거기에서 PNS 사포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렇게 입증한 논문이 발표됐는데 손상된 뇌혈관과 우리 뇌에도 장벽이 있거든요.
2: 네.
3: 선택적으로 영양물질을 뇌 속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검문소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2: 네.
3: 그거를 저희가 BBB라고 하거든요.
2: 네.
3: Blood Brain Barrier라고 아주 정교한 보호 체계가 있는데 이거를 보호해줘서 뇌로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뇌에 쌓이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돕는다라는 그럼으로써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보호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또 발표됐습니다.
2: 네.
3: 그래서 그 주성분으로 저희가 만들어진 제품이 영 브레인 바디인데 두 가지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는
2: 네.
3: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두 번째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과다하게 쌓이는 이런 노폐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2: 네.
3: 네. 그래서 젊고 건강한 뇌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 브레인 바디를 여러분께 제가 추천합니다.
2: 네.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또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뇌에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요거를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영 브레인 바디 YBB는 뇌혈관을 보호하고 미세 순환을 도와서 뇌세포에 산소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계속 치매 중요한 게 깊은 수면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3: 네네.
2: 네. 잠을 좀
3: 잘려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 사실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2: 네.
3: 나는 별로 뭐 여기저기 아픈 데도 없는데 신경이 너무 예민해. 주무시기 전에 그냥 한두 알 드시면은 정말 한두 시간 전에 드시면 깊은 수면을 자고 알람 소리 깨면.
2: 네.
3: 바로 또 머리 맑아지는 나이트 에이드가 있고요.
2: 예.
3: 그런데 조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스 많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뻐근하고 생선 관절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쳐버린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홍화페로라.
2: 네.
3: 그래서 솔직히 9월 달에는요.
2: 네.
3: 세계의 치매 극복 달이고 9월 21일은 치매의 날이에요.
2: 아, 9월 21일이 치매의 날이군요.
3: 네, 네. 그리고 25일이면 또 한국에서 추석이죠.
2: 그렇죠. 예.
3: 그래서 요쯤에서 제가 우리 지금 라디오 백서 애청자분들께 원고에 없는 오! 깜짝 이벤트 제가 드리고 싶은데
2: 네?
3: 아침에는요. 네. 아침에는 영브레인 바디 2알 드시고 좀 증상이 조금이 내가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렇다면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처방약을 꼭 드셔야 되지만 아니 이미 손상된 거 회복해주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2: 네.
3: 영브레인 바디를 꼭 드십시오. 아침에 영브레인 바디를 드시고요. 저녁에는 홍화 페루라 음식이 전에 두 알.
2: 네.
3: 요렇게 드셔서 한 달만 드셔보세요.
2: 야.
3: 그러면은, 어우, 내가 10년을 넘어질 것 같아.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2: 실제로 드신 분들이, 이렇게 뭐, 보너스 두둑하게 들고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효과가 좋았다고 이렇게 박사님한테 인사를 하실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늘 다니던 길인데, 어느 하루 갑자기, 처음 가는 길 같이 이렇게 낯설고 당황했던 어머니예요. 88세인데 네. 이분이 영브레인 바디를요. 딱 한 달 드셨어요.
2: 네.
3: 두 알씩. 그런데 이제 한 달 만에 그게 좋아져서 처음에는 아유 그냥 뭐 제품이라는 게 건강식품이라는 게 뭐 다 그렇겠지.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그냥 먹어보자 했대요.
2: 네.
3: 그런데 정말 좋아지셔서 내가 영브레인 바디를 먹은 게 너무 잘했다. 예, 가족분들 전화 주셨거든요. 너무 네. 좋아지셨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건망증, 뭐 인지 저하 조금씩 이렇게 계산 잘 못하고 이런 분들도 좋아진 사례가 많고 실제로 가족력이 있으셔서 출발했는데 그라지 문을 내가 내리고 왔나?
2: 네.
3: 떠났다가 돌아가서 몇 번씩
2: 네.
3: 그런 분들도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2: 네.
3: 그래서 영브레인 바디 예방에는 지금까지는 제가 양한방통합의학 박사로서 오랜 동안 뇌신경치료 전문 한의사로서 침으로 할 부분이 있고 약물로 해결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고 연구팀하고 같이 개발해서 출시한 게 영브레인 바디입니다.
2: 네.
3: 그래서 깊은 수면과 함께 우리 뇌를 지키자. 그러면은 깊은 수면하면 그 깊은 수면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 드시고 매그네슘도 드시는데요.
2: 네.
3: 그거를 드셔서 잠을 자는 거랑 홍화 페르라 드시고 잠을 자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요.
2: 네.
3: 푹 자는데 누가 오버가도 모르겠대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잘 잤다. 요새 그 처음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잤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골프도 너무 잘 쳤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2: 네.
3: 그래서 아침에는 영브레인 바디.
2: 네.
3: 저녁에는 홍화 페로라. 요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 백서 듣고 전화 주셨다. 하면 제가 그 영브레인 바디를 요걸 네. 어떻게 해드리고 싶냐면요.
2: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브레인 바디를 박스님.
3: 네.
2: 네.
3: 네. 영브레인 바디 3병 사시면 3병을 더 드리고요.
2: 3병을 사면 3병을 더 주신다고요?
3: 네. 네, 그리고 홍화페르라 3병 사시면은 저희가 3병 드리고요.
2: 예.
3: 착착순 저희가 5명께만 많이 못하고요.
2: 예.
3: 요렇게 하시면 50%죠. 이렇게
2: 그쵸.
3: 하면은요. 거의 6개월에서 1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2: 네.
3: 네. 5분께만.
2: 네. 네.
3: 전화 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요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요. 실제로 이 저희 전 제품은 동부에 플러싱 뉴욕, 버지니아 그리고 메릴랜드 약국하고 건강 마을에서도 취급하고 있고요.
2: 네.
3: 저희 온라인에서도 지시내출 딴 내서 주문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지시내출 하면은 친구 맺어요. 통해서도 주문할 수가 있는데
2: 네.
3: 오늘 라디오 백서 듣고 전화했어요 라고 해주시면
2: 네.
3: 저희가 홍화 페로라 3 플러스 3 영브레인 바디 3 플러스 3 5명께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2: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머리가 진짜 똑똑하게 맑아지는 영브레인 바디 3 플러스 3입니다. 50%에 3병 사시면 3병을 더 받으시고요. 더불어서 홍화페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플러스 3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라디오 듣고 전화하세요. 이 얘기 꼭 하셔야 됩니다. 5분, 선착순 5분에게 이 행운을 드리겠다고 저랑 말씀도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행운을 쏘셨습니다.
3: 기존에 네. 있는 제품들 2 플러스 1, 에보리아는 3 플러스 1 이렇게 제가 해드릴 수가 있고요.
2: 네.
3: 혹시 동부에도 아마 어지럽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머리 아프고 귀에서 설이 나고 어제 교회 어떤 권사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편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워가지고
2: 네.
3: 그래서 멀미약을 먹고 아스피린은 주셨대요. 병원에 가니까. 근데 먹어도 안 낫는다고. 그랬는데 저희 상담하고 먹는 그 비비할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요거는 제가 오늘 2 플러스 1 해드리는데 요거를 드시고 CSC 골드라는 제품도 제가 오늘 2 플러스 1 해드리는데요. 드시고요. 다 낫대요.
2: 네.
3: 너무

0: 있어요 라고 꼭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714-870-7582, 714-870-7582번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이신 샌디 최희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문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CJS GC내추럴의 샌디 최희 박사님하고 상담하세요. 714-870-7582번입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2: 기운에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요즘 집 사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나요? 20%를 꼭 해야 합니까? 세미나, 라디오 방송, 유튜브 등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운페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다운페이를 얼마나 해야지 집을 사는가요? 라는 질문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인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운페이는 융자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0%에서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운페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가 80만 불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20만 불 다운페이를 하셔야 하고 똑같이 100만 불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 조건이 아주 좋고 인컴이 좋으셔서 100만 불 전부 다 융자가 나올 수 있는 분이면 다운페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다운페이를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운페이의 정도에 따라서 융자 프로그램의 변화는 있습니다. 굳이 다운페이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20%의 다운페이를 맞춤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이자나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20%를 다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VA론이라고 불리는 현역이나 전역 군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융자의 경우 아주 낮은 다운페이에 대해서도 좋은 이자와 조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VA론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어도 일부러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운페이의 정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의 마음을 잡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에 나온 집에 어퍼가 두 개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어퍼는 3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하고 2번 어퍼는 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어퍼 가격은 똑같이 100만 불이고 다른 조건도 다 같습니다. 여러분이 셀러라면 어떤 쪽의 어퍼가 더 신뢰가 갈까요? 물론 클로징까지 온전히 간다면 1번이나 2번이나 셀러는 똑같이 100만 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30%의 다운페이를 하겠다는 쪽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거래 중간에 발생하는 소소한, 예를 들자면 인스펙션 같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거래가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운페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변수가 생겨도 컨트랙을 깰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다운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운페이 얼마나 해야 할까요? 융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구입하시고자 하는

0: 주택에 버젯을 세우신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쟁이 붙어서 주택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다운페이가 높은 바이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은입니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 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SBI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리언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이 이란 전쟁이 앞으로 6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교착 상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아마존 화물기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공항 항공편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미주리주 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바꾼 선거구 제획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판결에 주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멕시코주의 이름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를 상대로 소환장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결권 추천과 투표활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새학기부터 등교에서 하교까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폰프리 정책이 시행됩니다. 수업 집중력 향상이 취지이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브롱스 지하철역에서 선로 작업 중이던 MTA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과 MTA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 현장에서 AI 부정 행위를 적발하기보다 학생의 실제 학습과 사고 과정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유대인 전문 용품점에서 남다니 시장을 둘러싼 항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유대인을 겨냥한 혐오 범죄가 크게 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생들의 과제 부정 행위가 확산하면서 미 교육 현장에서 AI 사용을 적발하기보다 학생이 실제로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쪽으로 평가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6일 미국 각지의 대학 교수와 교사들이 과제 평가 방식을 다시 설계하고 AI를 수업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볼티모어대 글쓰기 프로그램 책임자인 레이첼 젤렌이는 지난해 AI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제가 급증하자 학생이 구글 문서에서 글을 쓰고 수정한 과정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방식이 사실상 학생을 감시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보고 올해는 글쓰기 과정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학생에게 연구 논문이나 사업 제안서 같은 최종 결과물만 내도록 하는 대신 챗봇과 나눈 대화 기록, 손으로 작성한 개요,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을 설명하는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이 대학에서는 AI를 아예 수업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특정 책을 금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AI 챗봇은 책 금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학부모 같은 역할을 맡고 학생은 이를 반박하며 근거를 제시하는 식입니다. 교수는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존 캐럴대 공급망 관리학 교수 앤드루 자이저도 학생의 사고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온라인 공급망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에서 내린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게 한 겁니다. 자이저 교수는 지금 가장 큰 걱정은 학생들이 AI를 사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학생들이 여전히 배우고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콜로라도 대에서 글쓰기와 수사학을 가르치는 크리스토퍼 오스트로 교수는 아예 AI 시대의 글쓰기라는 강좌를 열어 학생들이 AI를 어디까지 사용할지 스스로 논의해 규칙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의 대응은 엇갈립니다. 뉴욕시는 최근 고등학교 단계까지 생성형 AI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했고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도 학교가 지급한 모든 기기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잠정 금지했습니다. 반면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AI 기업들은 교사와 교육기관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글은 일부 초중고 학생들에게 AI 챗봇을 개방하는 등 학교 현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마린 칼리지의 영어 강사 애나 밀스는 AI 에이전트가 학교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로그인해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르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며 개발사들이 교육용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거나 AI가 대신 작업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차단하거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기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로 교수는 AI 확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기술적 해결책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고교 교사 한나 샬린 패티는 학생들이 모든 과제를 AI에 맡기는 쪽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려면 학교가 갈만한 가치가 있고 실제로 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 공립학교 학생들은 이번 새학기부터 등교한 뒤 하교할 때까지 개인 스마트폰 등 인터넷 연결기기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뉴저지주가 이른바 벨투벨 정책을 전면 시행하면서인데요. 구체적인 휴대전화 보관과 관리 방법은 각 학군이 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새학기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폰 프리 스쿨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뉴저지주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2026-2027학년도부터 모든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기타 인터넷 연결 개인기기에 사용을 제한하는 벨투벨 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벨투벨은 학교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등교한 뒤부터 재학교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군의 정책에 따라서 교실은 물론이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기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태블릿과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등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전자기기도 정책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교육용 기기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각 학군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한 후에 휴대전화를 잠금 파우치에 넣어서 하교할 때까지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들은 사물함이나 지정된 보관함을 이용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부도 잠금 파우치와 학교 관리용 보관함, 교실 내 보관, 학생 개인 사물함이나 가방 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IEP나 504 플랜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거나 건강 상태를 확인 관리하기 위해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 관련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돌봄 책임이 있는 경우 비상 상황 등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을 높이고 학교 내 불필요한 디지털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뉴저지주 교육당국은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로 인한 주의 분산을 줄여 학업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들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과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뉴저지 학교에서는 이미 휴대전화 제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으며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학생 간 대면 교류가 늘었다고 평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학교 내 총격 사건이나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학교들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연락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뉴저지는 최근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 정책에 동참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미디어가 학업 집중력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와 얼마나 거리를 둘 것인지가 새로운 교육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의결권 자문사 ISS를 상대로 소환장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고 경제방송 CNBC가 6일 보도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펜실베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소환장 이행 강제소송을 제기하며 ISS가 자사의 의결권 추천투표 활동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완전히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검사국은 지난 3월 ISS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자 7월 21일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 조사이고 ISS의 증권법 위반을 결론 내린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ISS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소환장 발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며 자사와 고객이 의결 활동과 관련해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가 의결권 자문사 감독을 강화하는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의결권 자문사의 판단이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월가의 불만과 견제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ISS와 경쟁사 글래스루이스를 외국 소유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문사로 지목했으며 백악관은 두 회사가 의결권 자문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S는 1985년 설립돼 202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도이체 베르제가 15억 유로에 인수해 현재까지 대주주로 있습니다. 글래스루이스 역시 캐나다 사모펀드 등이 대주주입니다. ISS는 2013년도에도 고객 의결 정보 관리 부실 혐의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에 30만 달러를 내고 합의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ISS와 글래스루이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이미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화물기 프라임에어가 6일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최소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날 오후 2시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한 화물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인근 차량들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망자들이 화물기에 타고 있었는지, 화물기가 들이받은 차량에 타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아마존 항공기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국제공항을 출발한 보잉 767-300 화물기라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트럭 두 대와 충돌했다고 AP통신이 사고 현장을 촬영한 SNS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충돌 이후 항공기는 화염에 휩싸였으며 일대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 지역에서는 뇌우와 시속 최대 48km급 돌풍이 관측됐지만 날씨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전 조종사인 스티브 아로요는 사고기가 활주로에 제대로 접지했는지 여부가 사고 원인을 가리는 핵심이라고 AP통신에 설명했습니다. 항공기가 정상 지점에 착륙했다면 기상이나 기체 결함 가능성을 살펴야 하고 착륙 지점을 지나친 상태였다면 왜 착륙을 중단하고 재진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 이후 마이애미 공항의 모든 활주로는 폐쇄됐습니다. 6일 저녁까지 16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고 325편이 지연됐습니다. 아마존은 성명에서 참담한 인명피해로 영향을 받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모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유대교의 큰 명절로 새해인 로쉬 하샤나가 오는 10일 토요일 일몰부터 14일 월요일 일몰까지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명절을 앞두고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유대인 용품점을 방문한 소람 맘다니 뉴욕시장이 현장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격렬한 비판과 항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시내 반유대주의 증오범죄 급증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4: 사건은 지난 2일 수요일 브루클린 보로파크에 위치한 유대인 용품 전문점 아이칠러S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계 이스라엘인 활동가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손녀인 스테파니 벤시몰 씨는 매장을 방문한 맘다니 시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시내 반유대주의 범죄 증가에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시몰 씨는 당신 때문에 시내의 반유대주의가 심해졌다며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들이 정착한 브루클린 보로파크 한복판에 찾아오다니 참으로 뻔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과열되자 매장 직원들이 벤시몰 씨를 밖으로 퇴장시키려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벤시몰 씨는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나치 수용소 감시원인 KAPO라는 비하적 표현을 쓰며 매장 측이 유대인 혐오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벤시몰 씨의 거듭된 항의와 도발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동은 최근 뉴욕 시내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해 지역사회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 NYPD가 발표한 최신 범죄 통계에 따르면 시저녁의 혐오 범죄는 전년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혐오 범죄 중 과반이 넘는 56.9%가 유대인을 겨냥한 공격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대계 주민이 뉴욕시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유대인 사회를 향한 증오 범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 당국은 유대계 명절 기간을 맞아 주요 유대인 거주 지역과 관련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혐오 범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3: 오는 11일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뉴욕시가 다음 세대에게 그날의 기억과 의미를 전하는 교육에 나섭니다. 뉴욕시 의회가 100만 달러를 투자해 학생들의 9.11 메모리얼 현장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뉴욕시 의회가 9.11 테러의 역사와 희생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9.11 메모리얼 앤 뮤지엄과 협력해 최대 2만 명의 학생들이 로어 맨해튼의 9.11 추모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9.11 테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당시의 사건과 테러의 영향 그리고 희생자들의 이야기 를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11일 9.11 테러 발생 25주년을 맞습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 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은 최근 그라운드 제로에서 서바이벌 트리에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서바이벌 트리는 9.11 테러 당시 큰 피해를 입고도 살아남아 이후에 복원된 나무로 희망과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9.11과 관련된 질병으로 숨지는 뉴욕시 소방국 관계자들도 계속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뉴욕시 소방국은 최근 9.11 메모리얼 월에 36명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테러 이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FDNY 구성원은 600명을 넘었으며 이는 테러 당일 목숨을 잃은 대원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뉴욕시 당국은 9.11의 영향이 단 하루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희생자와 구조대원들의 희생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6일 SNS에 뉴멕시코주 지도를 게시했습니다. 지도에는 뉴멕시코라는 지명 중 멕시코의 붉은색 X 표시가 그려졌고 그 아래에는 아메리카가 새로 표기됐습니다. 뉴멕시코의 명칭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서 많은 사람이 최악의 부정선거 지역 중 하나인 뉴멕시코의 이름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훨씬 더 품격 있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멕시코는 1848년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이 끝난 뒤 대부분 미국 영토로 편입됐고 1912년 미국의 47번째 주가 됐습니다. 다만 뉴멕시코라는 명칭 자체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사용된 스페인어 누에보 메히코에서 유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미국 내외의 지명을 잇따라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임 직후에는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엔 캐나다와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위치한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미셸 루한 그리셈 뉴멕시코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대해 뉴멕시코의 이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미국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흥미롭고 이색적인 이야기부터 놀랍고 화제가 된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테러 용의자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1살 베르칸칠은 현지 시간 3일 밤 이스탄불 술탄베일리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총을 쐈습니다. 경찰도 대응사격에 나섰고 결국 베르칸칠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칠은 앞서 다른 두 지역에서 대한 경찰 작전 과정에서 도주한 뒤 술탄베일리 버스터미널에서 버스표를 구입해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격 과정에서 터미널에 있던 민간인 한 명이 다쳤고 칠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다른 인물 한 명도 별도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칠의 집을 수색한 결과 권총 한 정과 총알 200발,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칠이 IS와 연계돼 있으며 튀르키예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1살 정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25살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자 직장을 잃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자신을 피해 여성인 것처럼 꾸민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전원을 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살인과 시체 손괴, 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모집행방해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정 씨의 반사회적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평가를 진행했는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코를 잘 푸는 방법을 연구해 이그노벨상을 받은 일본 연구자 이야기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현지 시간 3일 열린 이그노벨상 시상식에서 코를 푸는 방법을 연구한 일본의 고인이 된 학자가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그노벨상은 사람을 먼저 웃게 하고 그 다음 생각하게 만드는 기발한 과학 연구에 주어지는 상인데요. 일본은 올해로 20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 2022년 세상을 떠난 아사이카와 의대 명예교수 운노 도쿠지입니다. 운노 교수는 1977년 발표한 연구에서 코를 풀 때 발생하는 공기의 속도와 양, 그리고 귀에 가해지는 압력 등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양쪽 코를 한꺼번에 세게 풀기보다는 한쪽씩 길게 푸는 것이 콧물을 배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코를 세게 풀면 귀에 압력 변화가 생기기는 하지만 중이염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이 연구가 소개되자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코를 푸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상자를 대신해 참석한 아사이카와 의대 관계자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코 풀기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점이 훌륭하다는 취지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이그노벨상 시상식은 35년 동안 미국에서 열려온 기존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와 입국 절차에 대한 우려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이스탄불에서 벌어진
IS 연계 테러 용의자와 경찰의 총격전 소식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살해 사건, 그리고 웃음과 생각을 동시에 안겨준 이그노벨상 수상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Radio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지만 낮 동안은 햇볕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한결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조금 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높아지면서 낮에는 다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낮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따뜻한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비교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아침 일찍 외출하시는 분들은 다소 선선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햇볕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올라 활동하기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이 다소 높아지면서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계절이 조금씩 가을로 향하고 있지만 낮 동안은 아직 여름의 따뜻함이 남아있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는 햇볕에 유의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레이버데이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언제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뉴욕주가 무상 프리케이, 즉 공립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캐티 오컬 뉴욕주지사는 2일 이번 학년도부터 주 전역 402개 공립학교 학군에서 새로운 프리케이 자리를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체 공립학교 학군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이번 확대를 통해 올해 수천 개의 새로운 자리가 마련되고 앞으로 수년 동안 수만 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특히 이번 정책이 자녀 교육과 보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뉴욕주를 보편적 프리케이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롱알랜드 사우스 헌팅턴에 새로 문을 연 실러스우드 프리케이 센터를 찾아 개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사우스 헌팅턴 학군에서는 이번 학년도부터 자격을 갖춘 4세 아동이라면 가족이 원하는 경우 모두 프리케이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추첨이나 대기자 명단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이런 절차 없이 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롱알랜드에서만 84개 학군이 올해 신규 프리케이 자리를 추가하며 웨스턴 뉴욕 58개, 미드 허드슨 53개, 캐피털 리전 45개 등 뉴욕주 전역에서 확대가 진행됩니다. 뉴욕시는 이미 보편적인 프리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신규 학군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재정 지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뉴욕주는 2016에서 2017학년도 보편적 프리케이를 위해 연간 5억 6,300만 달러를 추가하고 보육 프로그램 전체에는 17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주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8년에서 2029학년도부터 뉴욕주 전체 4세 아동에게 무상 프리케이를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주 교육당국은 질 높은 프리케이 교육이 아이들의 학업 능력뿐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가정의 소득이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뉴욕시 지하철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직원이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근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직원이 목숨을 잃으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사고는 지난 3일 목요일 밤 11시 30분경 브롱스 161 스트릿 양키 스타디움 역에서 발생했습니다. MTA와 운송 당국에 따르면 공사 신호수 Construction Flagger로 근무하던 41세 모엣 맥컬럼 씨가 남쪽 방향 행선 선로에 서 있던 중 역으로 들어오던 D번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맥컬럼 씨는 세 자녀를 둔 어머니로 MTA에 입사해 근무한 지 불과 11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로 신호수는 열차 기관사에게 공사 작업 구역이 있음을 미리 알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Demetrius Creeklow, MTA 뉴욕시 트랜직 사장은 성명을 통해 MTA 가족의 소중한 일원을 잃은 매우 비통한 날이라며 병원과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했으며 모두가 고인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운송노조 TWL, 로컬백 역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지하철 시스템 전반에서 일하는 모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지하철 선로 작업자의 열차 충돌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에도 입사 11개월 차였던 57세 신호수가 34스트릿 헤럴드 스퀘어 역 선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졌으며 2024년에도 브루클린에서 선로 점검 중이던 64세 철도 신호 안전 담당자가 F번 열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등 선로 작업자들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MTA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2: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뉴욕시가 9월 11일 공식 추모와 봉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시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대응 체계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보도에 정석인 기자입니다.
4: 조란 맘다닌 뉴욕시장이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9월 11일을 뉴욕시 공식 추모와 봉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시정부는 테러로 숨진 희생자와 이후 휴우증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는 묵념 시간을 지정했습니다. 시장실은 뉴욕시 자원봉사기관 NYC 서비스와 함께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주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슷한 추모일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뉴욕시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슬로건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가야 할 다짐이라며 추모에는 도시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비상 상황에서도 시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정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처음으로 연속성과 임무보장팀 CMA팀을 신설합니다. 부시장이 이끄는 CMA팀에서는 뉴욕시 비상관리국가기술혁신국, 시장관리서비스국, 예산관리국의 수장들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만나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게 됩니다. 릴리안 본시뉴어 뉴욕소방청장은 9.11 당시와 이후 세상을 떠난 이들의 유산은 바로 봉사였다며 서로를 위해 계속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헌사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럴 비상관리국장도 업무 연속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뉴욕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필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1 테러 25주년을 맞는 올해 뉴욕시는 그날을 추모하는 동시에 앞으로 닥칠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도시가 되겠다는 의지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현입니다.
2: 뉴욕시 공립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이 평년보다 늦어진 오는 9월 10일로 정해지면서 개학 전 남은 기간 자녀 돌봄에 비상이 걸린 학부모들이 여름 데이캠프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부 특화 데이캠프 프로그램들은 대기열이 폭주하는 등 이례적인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올해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예년보다 길어져 노동절, 레이버데이 이후인 9월 10일, 이번 주 목요일에 첫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교사 노조 협약에 따라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및 준비기간 2일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학 전 남은 공백기 동안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맞벌이 부모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데이캠프와 뉴욕시 무료 여름 프로그램인 Summer Rising은 이미 8월 중순경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9월 초까지 연장 운영에 나선 중소규모 특화 캠프들이 큰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캐롤 가든스에 위치한 브루클린 뮤직 팩토리는 마지막 주 캠프 대기자만 62명에 달하며 16년 운영 역사상 가장 뜨거운 등록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교실인 에스케이트 UGI와 브루클린 댄스, 보수원 등 9월 개학 직전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한 전문 캠프들도 연일 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부모들은 늘어난 방학으로 인한 돌봄 비용 부담과 스케줄 관리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주당 $450에서 $900에 달하는 캠프 비용을 추가 지출하거나 휴가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와 주 정부는 2세 아동 대상 무료 보육 확대 및 부모의 밤, Parents Night Out, 무료아이, 돌봄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며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근본적인 유아아동 돌봄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2: 리언 파네타 미 전 국방부 장관이 이란 전쟁이 6개월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가디언이 6일 보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그는 미국과 이란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종전을 위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건 명백하다며 이 전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 6개월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중동에서 또 다른 실패한 전쟁이 될 수순을 밟고 있어 종식되지 않는 전쟁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미군은 국방부와 지휘체계가 엄청나게 혼란해 책임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기에 전쟁에 나가고 있다며 이란이든 다른 적대국이든 그들은 현재 미국의 군사 역량을 실제로 발휘할 능력에 약점이 있다고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에 대한 주요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테러리즘, 그리고 이란에서 온다며 주요 적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3월 이미 가디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확대할지 아니면 실패라는 인식을 무릅쓰고 단순히 물러나 승리를 선언할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여전히 같은 처지라며 그는 스스로 자신을 가뒀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전쟁을 인정하거나 미국, 이란이 주기적 공방을 지속하는 교착 상태를 인정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는 모든 당사자가 두려워했던 결과, 즉 중동 내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 이란의 가장 위험한 지렛대인 해협 통제권을 제거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교착 상태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가식적 게임을 계속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물음은 미국의 태도에 극적 변화가 생겨 미국의 최우선 당면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라는 점을 명확히 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다는 식의 그릇된 주장을 반복해 신뢰성을 스스로 실추했다며 그의 어떤 위협도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중국산 자동차 업계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의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단체인 미국 자동차 혁신연합은 양당 지도부에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판매와 수입, 제조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혁신연합은 서한에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불공정 무역과 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위협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혁신연합은 위협의 규모와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중국산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 조치를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앵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즈의 에세이 기사 Every family has its own private language. What does that tell us about ourselves? 즉, 모든 가족에게는 자신들만의 비밀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입니다. 유명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희한한 단어들부터 각 가정마다 쓰이는 귀여운 은어들까지 언어학에서는 이를 Familect, 가족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해주는 이 특별한 언어적 형상을 조명한 기사 속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way a broad population speaks is a dialect. An individual is an idiolect. And in between is a familect.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투를 dialect, 방언이라고 하고 한 개인만의 독특한 말투를 idiolect, 개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가족만이 공유하는 말투, 즉 familect가 있습니다. Dialect는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말투, 즉 방언, 사투리를 뜻하고요. Idiolect는 한 사람만의 독특한 말투와 언어 습관인 개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Familect, Familylect는 가족 내에서만 통용되는 사적 언어인 가족 방언을 말합니다.

0: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1: Things that are understandable to family members in a way they're not understandable to outsiders.
0: 가족끼리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1: Outsider는 외부인, 이방인을 뜻하는데요. Outsider와 비슷한 단어로 stranger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outsider는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말하고요. Stranger는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의 엉뚱한 발음이나 가족 내부의 유머에서 시작된 고유한 단어들은 바깥 사람에게는 낯설지만 가족 내부에서는 강한 유대감과 암호 같은 친밀함을 형성합니다.
2: I think it introduces a note of solidarity into something that's otherwise not really a solidarity-based interaction.
0: 가족 방어는 자칫 유대감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연대의 분위기를 불어넣어줍니다.
1: Solidarity, 연대, 단결,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 note of, 여기서는 음악의 음표, note가 아니라 약간의 어떠한 느낌이나 분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a note of sadness라고 하면 약간의 슬픔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말하고요. a note of humor라고 하면 약간의 유머를 말합니다. 기사 내용은 가족 간의 말다툼을 하거나 고집부리는 아이를 달랠 때 가족만의 농담이나 암호를 사용하면 경직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다시 연대의식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 Familex feel like fast-forward scale models of the ways whole languages evolve.
0: 가족어를 보면 언어 전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주 작은 규모로 빠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Fast-forward, 기어등을 되돌리거나 빠르게 앞으로 감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를 앞으로 빠르게 감을 때 fast-forward라고 했죠.
2: Scale model, 축소 모형, 축소판을 뜻하고요.
1: Evolve, 진화하다, 발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0: 실수나 잘못된 발음이 가족 안에서 하나의 정식 단어로 자리 잡듯 인류의 언어 역시 수많은 오해와 변형이 쌓여 진화해 왔음을 말해주네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가족 방언을 쓰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동생을 특정 음식 이름으로 부르거나 가족끼리만 통하는 농담이나 말장난도 가족 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가족어. 여러분들의 집에는 무엇이 있나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호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우리용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레이버데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48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온 서울 신길 성결교회 원로 이신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과 영성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데모레스트 에비뉴 클로스터 뉴저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문의는 이창성 목사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무존재감 국왕들의 이름과 행적을 밝혀주는 시간, 무명 국왕전 킹어게인, 역사 호롱불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자, 무명 국왕전 킹어게인 어느덧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서 만나본 희종,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난 시간 정종 때에는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서 진짜 조명을 최대한 세게 때려서,
2: 그렇죠. 예,
1: 정말 밝게 비춰주셔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오늘 만나볼 왕은 조금 이제 약하게 좀 비춰주셔도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을까.
2: 그렇죠. 네. 그리고 이름 자체에 빛광자가 들어가 있어서 스스로 빛나는 스스로 빛나는 왕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 비판적으로 농담이긴 하지만 미친 거 아닌가? 그래서
1: 그래.
2: 이 광자가 미칠 광자가 있잖아요.
1: 아,
2: 빛날 광자가 있어서 그래서 광종은 연구자에 따라서 또 처한 어떤 방식에 따라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지는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 네.
2: 앞에 말씀하셨던 혜종이나 정종에 비해서는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보통 이제 그 혜종 같은 경우가 2년, 그 다음에 광종이 한 4년 정도 재위를 했었는데, 광종은 재위 기간만 한 26년 정도 이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긴 재위 기간을 통해서 체급이 좀 다르구나.
1: 그러네요.
2: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긴 재위 기간에 한 전반부 한 10년, 11년까지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면은, 한 11년부터 마지막 한 15년 동안은 약간 부정적인 그리고 때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가 내려지는 인물이 바로 광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앞뒤가 다르네요.
2: 네, 앞뒤가 다른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앞뒤가 다른 건가?
1: 아, 그래요?
2: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좀 이렇게 평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1: 네.
2: 일단 초기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위 7년에 널리 알려진 노비안건법.
1: 노비안건법, 노비조사.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불편부당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다시 양인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노비안건법을 시행을 했었고
1: 네.
2: 그다음에 2년 뒤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과거제도 도입.
1: 아, 과거제 도입이 광종이구나.
2: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제도를 도입해서 쭉 이어가게 되고요.
1: 조선 때까지 이어가시는 거죠?
2: 조선 때까지 이어가죠. 다만 고려의 과거제도와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제가 과거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고려에는 있는 과거제도가 승과가 있고요.
1: 네.
2: 무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승과는 없고 무과는 있고 물론 승과가 아주 일시적으로 존재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없는데
1: 네.
2: 그런 차이점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과거제도 어쨌든 시작한 게 광종이고
2: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위 11년에 조금 독특하게
1: 네.
2: 이제부터 관리들은 품계에 따라서 옷의 빛깔을 다르게 입어라. 종복제도.
1: 그 공복제도라고
2: 합니다. 네. 공복제도가 있기 전까지는 되게 입고 싶은 옷을 입었대요.
1: 아, 진짜요?
2: 네.
1: 사복?
2: 사복. 그러니까 사복은 아닌데 이제 예. 나름 관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라기보다는 귀족들이
1: 예.
2: 야, 오늘 그 조정에 나가는데 뭘 입지? 그러는데 예. 아, 그때 그 태봉 때 입었던 옷 하면서 태봉 때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계 귀족들은 그 신라를 계속 보면서
1: 예.
2: 그 부러웠을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때 입었던 옷 옷을 입고 오고.
1: 중구난방이네.
2: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뭐 중국의 뭐 새로운 패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져오니까 광종이 이렇게 가만히 팔짱 끼고 앞에서 보면은 네. 옷 빛깔들도 다 다르고
1: 그렇죠.
2: 또 있는 집 사람들은 비단으로 막 화려하게.
1: 공작새도 아니고 신하들이.
2: 맞습니다.
1: 네,
2: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앞에서 임금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체계를 갖춰서 입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공복제도입니다.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력들을 쭉 보면은 뭐 왕권의 안정, 그다음에 이제 과거를 통해서 귀족 제도에서 이제 문벌 관료 제도로 넘어가고 있구나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는데
1: 네.
2: 문제는 이제 재위 11년째 하국 관리였던 권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1: 네.
2: 그 당시 공신이었던 준홍, 왕동 등이 역모를 꾀한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른바 대대적인 숙청 그리고 참소를 용인하면서 곳곳에서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발에 따르면 조사한다는 명목 속에서 귀족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네. 결국은 나중에는 피의 군주 라는 네, 이름을 네. 갖게 됩니다.
1: 예.
2: 그래서 그 아들인 경종조차도 상당히 위기에 빠졌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자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네. 결국 이러다 보니까 경종 때 이르러서 이걸 모두 뒤집는 왕이 오르고 나서 뒤집는 평가가 있어서 네. 광종에 대한 당대 평가는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아, 경종마저 아버지의 역사를 좀 이렇게 뒤집어 버렸다.
2: 네. 아. 그렇지만 이제 그 광종에 대해서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중국과 관계 속에서 맨날 사대했는데 네. 이 광종은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황제 할 거야.
1: 광종 황제였어요?
2: 황제를 칭합니다.
1: 아, 그래요?
2: 그래서 네. 이제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쓰고요. 개경을 가리켜서 여기는 황제의 도읍지 황독.
1: 황도
2: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고려 때 보면 왕들이 자신을 과인이라고 하지 않고 짐이.
1: 아, 황제가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2: 황제는 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왕들이 과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경종을 세자라고 하지 않고 네,
1: 태자.
2: 태자. 그래서 이제 가끔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지금 이제 찰수 왕이잖아요.
1: 네.
2: 찰수 왕세자라고 그러는데 그거 좀 너무 우리 관점 아니냐? 태자 아니야?
1: 아, 왕태자?
2: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농담처럼 어쨌든 그 격의 차이를 얘기를 한 적이 예. 있었는데.
1: 역사과 계신 분들만 그런 농담 하는 것 같은데요.
2: 그런가요?
1: 네.
2: 그래서,
1: 예.
2: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체제, 고려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세웠던 왕이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1: 네.
2: 그런데 이제 당대의 평가가 이제 비판적이라는 것들은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승로를 통해서 성종 때 활동했던, 평가가 나오는데, 이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 광종과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었던 귀족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1: 아, 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이 귀족을 대변하는 인물이고 광종 때 정치가 경종 성종연간을 지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광종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앞에 11년과 네. 뒤에 15년이 네. 다른가? 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돼요.
1: 아, 오늘 얘기를 듣다 보면 마냥 꼭 다르지만은 않다.
2: 네, 이게 계속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1: 사람이니까.
2: 다만 이제 광종의 성격이 좀 센 것 같아요.
1: 그래요.
2: 그래서 이제 예. 그 센 부분이 반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역모나 어떤 참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에서 광종은 역시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려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임금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 아, 역시 뭐 생애 브리핑부터가 예, 이전 왕들이랑 차이가 크네요.
2: 네, 일단은
1: 예, 이전 왕들은 어디 뭐 한 줄 딱 적혀 있는 걸로
2: 맞아요, 맞아요.
1: 많이 덧붙여 주셨는데
2: 네.
1: 아, 압축하고 압축해도 이렇게 업적이 많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기대가 되는데요. 제위 기간 좀 상반된 면모를 보여준 것 같지만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는 광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종 때부터 이민족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서요?
2: 네. 고려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가 보통 이제 개방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단순하게 외교에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1: 네.
2: 외교를 넘어서서 지금 얘기하셨던 귀화 정책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세웁니다.
1: 그래요?
2: 그래서 고려가 이렇게 귀화 정책을 세우게 된 배경은 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전근대 국가의 국력은 인구수입니다.
1: 그렇죠. 예.
2: 그런데 고려가 건국할 당시에 나중에 이제 송나라 기록이긴 하지만 한 210만 명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 전체 인구가요?
2: 그렇죠.
1: 210만 명?
2: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건국할 때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로 보는 것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후삼국에서 신라, 백제가 있던 것들을 모두 아울렀는데도 20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인구가 적은 거예요.
1: 그것도 놀라운데 그 와중에 공신이 2천 명이 넘네요.
2: 그렇죠.
1: 공신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네요.
2: 그러니까
1: 네.
2: 인구,
1: 인구를 충당해야 돼요, 빨리.
2: 그러니까 이 인구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군사 문제,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에 대한 경제 문제,
1: 세금
2: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니까 당연히 인구 증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 보고 지금처럼 아이 낳아라, 아이 낳아라 하더라도 네.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흉년, 그다음에 노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 정근대사에서 인구 증가율 또 그 유아 사망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1: 외부에서
2: 끌어들여야 되는데
1: 네.
2: 당시 고려가 건국할 때 이 조건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1: 왜요?
2: 일단 네. 고려 주변에 통일왕조가 없습니다.
1: 중국 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2: 중국 땅에는 지금 5대 10국이라 그래서 아~ 한족의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네. 북방민족의 나라들이 각각 네. 다섯 나라, 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아~ 서로 계속 왕조가 바뀌는 상황이구나 경쟁하는 상황이었고요.
1: 곤란기네, 곤란기.
2: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진족, 거란족이 이때 다 분열이 돼 있습니다.
1: 네.
2: 몽골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 상황에서 더 나가서 그 거란족에 멸망했던 발해 유민들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거란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1: 그렇죠. 네.
2: 그러면은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다 건너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1: 고려로. 예.
2: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유민을 이끌고 들어온 것도 이 사실은 고려에게 볼 때는 귀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건데요.
1: 네.
2: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의 한인들이 볼 때도 계속 왕조가 바뀌니까 뭐 한 7년,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아,
1: 피곤해요. 못 살겠어요.
2: 네. 네. 그러면은 조금 저쪽 동쪽에 네. 저기서 뭐 대접을 잘 해준다는데 이게 소문이 들리면은 네. 이제 거기로
1: 가겠죠.
2: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이러면서 한인들의 귀화도 늘어나면서 고려에서는 이 귀화인들을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1: 근데 대접을 실제로 잘해줬나요?
2: 잘해줬어요.
1: 어떻게요?
2: 이제 들어오자마자 네. 혹시 뭐 이제 그 주로 그 북방민족 같은 경우는 성씨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은 예. 성씨를 줄게. 네.
1: 아, 줘요? 우리 성씨를?
2: 네, 오, 그래서 예. 거기 부인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부인과 관련된 성씨나 이런 성씨를 줘서 예. 마치 딱 이름만 들으면은 고려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요.
1: 예.
2: 그래서 이거를 사성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2: 더불어서 형식적이긴 하지만 관직을 하나씩 줍니다.
1: 아, 관직도 줍니까?
2: 네, 야. 그래서 형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약간 뭐 가축 같은 것도 가져오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1: 예.
2: 그러면 이렇게 형식으로 하나 이렇게
1: 뭐 동장이라도 시켜주는 거죠.
2: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예. 명예 뭐 이렇게 예. 이사장 뭐 이런 거 해주면은 여기서 고려에서 나 대접 받았어.
1: 나 벼슬했다.
2: 예.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1: 예, 예.
2: 거기에 일정량의 토지도 주어서
1: 토지도.
2: 네 그러니까 귀하인들에게는 자급자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유인책을 확.
2: 왜냐하면 고려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야 세금을 내잖아요.
1: 아 그러네.
2: 그러니까 정착을 못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고려가 뭐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착을 해야
1: 그렇죠.
2: 세금도 내고 백성으로서 나중에 군역도 지고 네.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한 4개월 정도의 땅을 줬다라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 정도의 토지를 주어서 자급할 수 있도록 하니까
1: 네.
2: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려로 가자. 코리안 드림.
1: 코리안 드림을
2: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고려 초기 이민족이
1: 네.
2: 굉장히 고려로 많이 찾아왔다.
1: 야.
2: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서 당시 이제 호적이 명확하게 남아있진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1: 네.
2: 고려 말에 몇몇 지방들의 호적을 분석해 보면은
1: 네.
2: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1: 귀화인일
2: 가능성. 그래서 그것보다 높게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1: 야.
2: 15%까지도 보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1: 예, 예, 예.
2: 그러면 아까 이제 200만 명에 한 15만 명, 20만 명이 들어왔다고 치면은
1: 네.
2: 그게 또 그 국경지대에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은 고려라는 사회가 초반에 안정적인 국가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을 거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1: 역시 한국사는 선 넘는 한국사인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네. 선을 넘어야
1: 네.
2: 한국사의 영역이 넓어지죠.
1: 네. 박광일 선생님의 또 다른 명저.
2: 네.
1: 선 넘는 한국사 추천드립니다.
2: 이렇게 그림에도 이렇게 나가나요?
1: 예, 맞습니다. 잘했죠?
2: 감사합니다.
1: 예, 예. 자, 이렇게 고려가 적극적으로 귀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과거제 도입이 이 귀화 정책에서 이제 기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2: 앞에 귀화 정책은 사실은 이제 고려의 정책적인 방향과 그다음에 각각의 민족들 어떤 각각의 개별 개인들이 처한 처지와 관련된 거라면은
1: 예.
2: 이제 고려가 원하는 귀화가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1: 어.
2: 바로 뭐냐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당시 이제 고려 쪽 기록에는 없는데 송나라에서 좀 약간 짜증나는 투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1: 네.
2: 수공업자들이 네. 고려로 자꾸 넘어간다.
1: 아 인재가 요새 유출돼서 문제인데
2: 그때는 이제
1: 인재를 데려왔네요.
2: 데려온 거죠.
1: 예, 예, 예.
2: 기술 이민자를 우대한 거예요. 그래서
1: 네.
2: 고려에서 무슨 뭐 기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다라고 송나라에서는 약간 거부감
1: 네.
2: 느낀 것들이 있는데
1: 네.
2: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1: 네.
2: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정보가 후삼국 이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보가 없잖아요. 지식인들 숫자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요.
1: 그렇겠네요. 예.
2: 그러니까 중국의 한인 지식인들이
1: 네.
2: 굉장히 중요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1: 네.
2: 그러면 고려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당길 준비를 했던 거죠.
1: 네.
2: 그렇게 끌어들였던 대표적인 인물,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후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송나라 직전에 있었던 나라인데 네. 이 후주의 쌍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 아, 쌍기 들어봤지, 쌍기. 네. 쌍기. 예.
2: 이 쌍기가 이제 그 고려에 머물게 된 배경도 좀 흥미로운데요.
1: 네네.
2: 이제 이 후주하고 그 외교 관계를 맺으니까 후주에서 이제 고위 관료를 보냅니다. 설문우라고 하는 사람 보내서 이 쌍기가 수행원으로 쫓아와요.
1: 아, 수행원이었어요?
2: 네. 어, 예. 그래서 이제 설문우를 쫓았는데 설문우는 이제 일정하게 일이 끝났으니까 귀국을 했잖아요.
1: 그렇죠. 예.
2: 근데 따라왔던 쌍기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저는 저기 저희 머물겠습니다.
1: 네.
2: 고려에서 병을 좀 치료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 네.
2: 근데 이제 병이 나오면서 이제 광종하고 이렇게 뭐 만났나 봐요. 근데 광종이 몸 마디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쌍기가 대답하는 게 광종의 마음에 탁 와닿은 거죠.
1: 비전이 있구나.
2: 당신 가지 마라.
1: 스카우트.
2: 여기 있어라. 예, 예. 지금 우리 고려는 유능한 인재들을 예. 각지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코리안 드림 들어본 적 있지 않느냐.
1: 예.
2: 라고 얘기했더니 쌍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후주 사람이고 내가 연락할게. 그래서 후주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쌍기를 네. 고려에 귀화시켜도 되겠습니까? 그쪽에서는 그러세요라고 연락이 왔겠죠.
1: 완전 이적이네. 이거 완전
2: 이적. 네, 그래서 예. 이적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1: 예, 예, 예, 예.
2: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게 광종 7년인데 2년 뒤에 그 유명한 과거제를 쌍기가 주관해서 즉 당시에 지공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지금으로 치면 총시험 감독입니다.
1: 아, 지공거가 네. 감독관 같은 거예요?
2: 감독관입니다. 출제도 예. 하고 평가도 하고 운영도 하는
1: 예.
2: 이런 존재였었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광종 9년 네. 시부송 시무책으로 진사를 뽑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1: 아, 쌍기가 그렇게까지 역할을? 쌍기는 그러면 저기 후주에 있을 때 과거 같은 걸 봐봤나 봤네. 보는.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쌍기가 네. 굉장히... 그러니까
1: 엘리트.
2: 학식도 많고 네. 우수한 줄 알았어요.
1: 예.
2: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일단 벼슬을 보니까 무승군, 절도, 승군, 장사랑 이래요.
1: 예, 이게 뭐예요? 예.
2: 그 이제 그 후주의 벼슬 이름인데
1: 아, 예, 예.
2: 가만히 보니까 제일 밑에 관직.
1: 아, 하급 관리예요?
2: 그 제일 밑에 관직으로 조선시대로 치면 구품에 해당하는 낮은 관직인 거예요. 다만 장점이 있다면 네. 이 사람은 과거를 치러본 적이 있다.
1: 그렇지, 그렇지.
2: 그러니까 과거를 치러본 적이 있고 아마 광종이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1: 아.
2: 그러니까 광종 머릿속에 뭐 과거제도 이런 것들이 어렴풋이 지나가고 있는데 뭐 하다가 아니 근데 그 아직 젊은데 그렇게 관료가 됐어 그랬더니 뭐 과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1: 아, 어쩐지 후주에서 좀 고분고분 넘겨주는 느낌이었어요.
2: 그러니까 만약에 고위 관료고
1: 예, 예.
2: 그 다음에 굉장히 그렇죠. 정보를 가지고 네. 있으면은 조금
1: 좋게 보면 광종이 진흙에서 이제 진주를 찾아낸 거죠.
2: 그런 거죠.
1: 예,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려가 과거제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1: 아, 그래요.
2: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혜종의 스님 최원희가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했다고 했잖아요.
1: 삼체.
2: 예. 네. 그럼 그 최원희가 당나라에서 빈공과 즉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네. 고려의 일부 지식인들은 과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1: 신라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2: 그러니까 예. 최치원도 예. 빈공과에 합격을 그렇죠, 했었으니까.
1: 예.
2: 그러니까 과거 제도라는 게 중국에 있는 건 아는데 이제 이거를 도입하느냐
1: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는 건 또 다른
2: 그렇죠.
1: 문제죠.
2: 아는 것과 도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광종은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2: 문제는 처음 보는 시험인데 네. 이거를 예를 들어 채원이한테 맡긴다거나 누구한테 맡긴다거나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나 나나 아니 저 사람이 공부는 좀 했을지 모르지만
1: 나 동창인데
2: 내가 학벌은 더 낫고
1: 그렇지 그렇지
2: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성 지표잖아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난 동네에서 천재 소리 들었는데
1: 네.
2: 내가 저 사람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1: 네.
2: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비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누군가를 데려온 데잖아요.
1: 과거의 본고장에서 온 사람
2: 그렇죠. 우리가 예. 이게 예를 들어 저기 영어 시험 볼 때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 딱 데려오면은
1: 그렇죠.
2: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미국 사람이고
1: 그렇죠.
2: 영국 사람인데
1: 다 인정하죠.
2: 요 톤인 거예요. 그러니까 쌍기의 역할은 그러니까 이 과거 제도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탁월했다고 보기는
1: 그러네, 그러네.
2: 어려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2: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출제 방식, 채점 범위, 합격자 선정 등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인물로 쌍기를 선택했고 그런 부분들이 초기 과거제를 안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비안건법, 과거실시, 공복제정, 그다음에 노비 광종 때 숙청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맥락에서 막 주도면밀하게 쭉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광종은 어쨌든 왕권도 좀 강화를 하고 고려도 좀 체제를 안정시키고 체제 안정이라는 건 사실은 또 왕권 안정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1: 그렇죠. 예.
2: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성격이 좀 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야 하면서 일으켰던 것들이 뭐 노비한 거고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예요?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럼 왕밖에 없으니까 왕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잘 맞춰줬을 거고.
1: 아.
2: 그러면 옆에서 서필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엔 뭐 하는 짓입니까?
1: 예, 예.
2: 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예. 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1: 이 역사를 큰 틀에서 보는 것과 또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보는 게 균형을 좀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
1: 노비안건법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맥락으로
2: 봐요? 이제 광종의 노비안건법이 있는데 일단 노비안건법은 광종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 아, 고려에서요?
2: 고려에서도.
1: 그럼 전에 누가 했어요?
2: 그 전에 누가 했었냐면 태조도 했었어요.
1: 아, 왕건이 노비안건법을 도입
2: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
1: 아, 예.
2: 이것도 일종의 노비안건법이에요.
1: 아.
2: 땅과 백성을 바로 살펴서 바로 잡는다.
1: 네.
2: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비안건법이거든요.
1: 네.
2: 정근대 국가에서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는 네. 일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군역도 지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백성들을 귀족들이 침탈하게 되면은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1: 그러니까 노비로 데리고 있으면 귀족만 좋은 거고.
2: 그렇죠. 귀족들이 네. 면세의 어떤 사람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니까
1: 네.
2: 이 부분은 국가하고 이제 백성들하고는 코드가 맞는 부분입니다.
1: 네. 근데 양인으로 복귀시켜주면은 양인들이 세금을 국가에 내는 거고.
2: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런데 문제는 귀족들은 또 왕권을 지탱하는 바탕이에요.
1: 그렇죠.
2: 왜냐하면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1: 네네.
2: 그런데 귀족들은 일정한 정치 세력화 하면은 왕과 동일한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이
1: 줄타기.
2: 줄타기에서 왕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거죠.
1: 그러네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백성들을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1: 그렇죠.
2: 있고
1: 예.
2: 그쪽으로 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고.
1: 네.
2: 근데 지금 백성들은 많은데 내 세력이 없다. 그럼 귀족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서
1: 네.
2: 농업도 내리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데 광종이 볼 때는 지금 귀족이
1: 세요. 너무
2: 2,000명이잖아요.
1: 그렇죠.
2: 공신이.
1: 예, 예.
2: 그런데 그 2,000명이 한 10명씩 20명씩만 그 노비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게 수만 명이에요.
1: 그렇죠.
2: 그럼 예. 고려 인구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래. 15세에서 60세 남자 기준으로 하면은 예. 거기서 한 30-40%일 텐데
1: 예.
2: 이 비율을 이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쓴다?
1: 백성들을 키워줘야겠다. 이런
2: 라는 생각을 예. 한 게 노비안건법입니다.
1: 아,
2: 다만
1: 예.
2: 태조 때도 노비안건법을 했는데 태조는 예. 광종에 비해서 힘이 없잖아요. 통치력이.
1: 그래요?
2: 아직까지는 뭔가 귀족들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1: 네네.
2: 한 귀족이 만약에 반발하게 되면 그 일대가 다 반발하는
1: 네.
2: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왕건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 좀 늘어나야 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노비를 환속을 시켜야겠는데 그 면천을 시켜야겠는데 근데 귀족들의 힘은 봐야 되고 이때 선택한 게 뭐냐면
1: 뭐죠? 결혼
2: 비용을 좀 지불하자.
1: 아 태조 때는
2: 네
1: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2: 노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정 정도 지불하자
1: 나라에서
2: 네
1: 광종은 비용도 지불 안 하는
2: 그렇죠
1: 거죠?
2: 전혀 대가 없이 안건법을 하니까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크게 반발한
1: 그러네,
2: 거고
1: 그러네 그러네
2: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인물이 최숙로입니다.
1: 최숙로
2: 그러니까
1: 예.
2: 광종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1: 내야 가질
2: 거예요.
1: 수가 없어요. 예.
2: 네,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아니 그때 우리 불용 자산이라고 전부 다 막 국가에서 뺏어가고 막 이러면
1: 예.
2: 그러면은 그 사람은 친기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1: 네, 네, 네.
2: 이런 톤인 거예요.
1: 예.
2: 그래서 경종 성종 연간에 이 노비들 중에 상당수를 다시 환천을 시킵니다.
1: 환천.
2: 양인이 됐던 노비들을
1: 다시
2: 천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다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될 만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주인에게 무례했다거나 아니면 주인을 고발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환천을 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1: 그 귀족이냐 백성이냐 선택하는 게 왕마다 고민이네요.
2: 그렇죠. 성종으로 볼 때는 이제 문치의 기반 속에서 이제 그 관료들의 지지를 받는데 여기에 이제 성종은 하나 더 걸리는 게 뭐냐면 이른바 노비는 국가가 주인이냐 각각의 귀족이 주인이냐라는 또 이념 문제에도 걸립니다.
1: 아 이념.
2: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뭐라고 주장하면은 저 노비의 주인은 나다.
1: 네.
2: 국가가 아니다.
1: 네.
2: 그런데 광종은 뭔 얘기냐. 모든 백성은
1: 국가다.
2: 국가다. 주인은 국가다.
1: 네.
2: 이런 관점들이 성종 때 연간에는 유교적인 이념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약간 그게
1: 귀족,
2: 집안
1: 귀족
2: 단위로 풀려나가면 그게 귀족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이념으로 만들어지고요.
1: 네.
2: 유교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 유교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신분 제도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신분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국가가 다스려지고 통치된다라는 것들이 이념이었기 때문에 네. 광종 때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약했다면은 성종 때는 굉장히 강해서 이제 그런 것들의 힘을 얻어서 최승로가 광종을 비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광종을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2: 네. 네.
1: 좋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군주라는 또 별명이 있지만 예, 과거제를 도입하고 노비 안건법을 정착시킨 업적이 있는 고려 4대 왕 광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광해선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코로나도 피해가셨던 광해선
2: 네.
1: 기침을 하시네요.
2: 네.
1: 박광해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얼마 전 박광일 선생님과의 문화유산 시리즈 때 이제 충주 고구려비 소개해드리면서 1979년에 한 입성마을에서 우연히 충주 고구려비를 발견해낸 역사문화동호회 회원들의 이야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근데 2년 뒤인 81년에는 이 동호회 소속이었던 장준식 선생님께서 충주 문숙리의 한 이름모를 절터를 답사하다가 숭선이라는 글자가 적힌 기와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려사 광종편에는 광종이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숭선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서만 확인되던 숭선사가 있던 곳이 바로 그 절터였던 것이죠. 비록 터만 남아있지만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확인된 고려시대 사찰터 숭선사지를 발견해낸 것 또한 이 전설적인 동호회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K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해오름 북어채 개당 12불 99 해오름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구독자 소설러 슈크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PT쌤과 곽재식 작가의 공통점은 하나만 더를 남발한다는 것이다. 구독자들 뇌건강을 위해 착한 거짓말을 남발하는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1: 반갑습니다.
5: 네. 네.
1: 오늘 제 막 말투가 네. 좀 인위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어서오세요. 네. 네, 약간 억텐이었던 것 같은데 반갑고요. 자, 여러분. 지난달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의료팀이 만든 바이오 캐비넷이란 예, 작은 의료 실험실이 실려서 함께 우주로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주의학을 위한 첫 발걸음이면서 또 앞으로 지구의 의료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 아 근데 기사만 보면 좀 개념이 낯설고 내용도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예, 누리호를 통해 어쨌든 우주에 바이오 캐비넷을 보낸다. 바이오 캐비넷으로 이게 무슨 연구와 실험을 하겠다는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 네, 누리호에서 이번에 올려보낸 게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차세대 중형위성 3호라고 하는 그런 인공위성이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5: 인공위성이 좀 큼직한 위성이거든요.
1: 네.
5: 뭘 하느냐.
1: 네.
5: 바로 오늘 말씀을 꺼내주신 이 바이오 캐비넷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1: 네.
5: 이 장비가 한 55kg짜리 정도 되는 자동화된 실험 장치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기계가 우주에 올라가서 자동으로 막 움직이면서 지 혼자서 작동을 하면서 이 생명과학 그리고 뭐 제약 뭐 의료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알아서 우주에서 수행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어떤 실험을 하는 게 주 임무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1: 예, 예, 예.
5: 세포를 우주에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1: 세포를 우주에서 뿌려가지고
5: 그 세포를 이렇게 잘 붙여서 마치 지점토나 찰흙을 잘 빚어가지고 그릇이나 컵 같은 거를 만들듯이 지점토나 찰흙 대신에 세포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걸로 세포를 뿌려서 뭘 만들까요? 장기 모양을 만드는 그거를 우주에서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일단 첫 번째로 우주에서 뭐죠? 지상에서 사용하는 3D 프린터하고 비슷한 장비를 이 바이오 캐비닛 내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세포를 이렇게 뿌려주면서 붙여가지고 장기 모양을 조그맣게 만들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뿌려주는데 그 세포는 그러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가지고 처음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커 나가서 사람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는 수정란 단 하나의 세포 같은 데서 우리가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포가 불어나고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고 계속해서 커져가지고 어떤 부분은 손이 되고 어떤 부분은 발이 되고 어떤 부분은 간세포가 되고 어떤 부분은 처음에는 하나로 출발했는데 그게 불어나면서 서로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 중간 과정에서 그렇게 바뀌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줄기세포인데 그래서 줄기세포만 잘 키우면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키우면서 우주에서 키우면서 그거를 심장세포 쪽으로 키워가지고 그거를 골라내서 3D 프린터 쪽으로 넣어주면 그 심장세포를 뿌려서 붙여가지고 조그만한 심장 모양 진짜 쿵쿵 뛰는 심장 같은 거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심장을 만든다는 느낌의 어떤 모양을 만드는 그런 거에 도전하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서 이게 잘 되는가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탑재된 이 바이오 캐비닛의 기능입니다. 요 사업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박찬음 교수님이라고 이분 이제 의대 교수님이신데요. 아 이분 진짜 이분은 약간 우주 이런 쪽에 되게 많이 빠지셔서 오래 이 일을 해오신 분이시거든요.
1: 아, 좀 빠져 계신 것 같아요.
5: 재밌는 게 이분이 이번에 이렇게 심장 세포로 하는 거를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걸 우주로 보내는 걸 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세요.
1: 아, 결국 이런 것만 기억난다고 나중에.
5: 그래서 아 근데
1: 강대원 박사님 해병대 나오고 이런 것만 기억이
5: 그런데
1: 난다고.
5: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이분이 정말로 사실 해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우주에서 뭐 코를 만든다든가 우주에서 고막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였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심장에 관한 거를 해보는 게 제일 좀 잘 될 것 같다. 혹은 뭐 투자를 받기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열심히 계속 하시면 이제 우주에서 코도 만드실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귀도 만드실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이비인후과 교수님께서 우주에서 심장 세포를 가지고 이 3D 프린팅에서 모양을 만드는 이 실험 장치를 주도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런 걸 우주의학이라고 진짜 하나 보네요.
5: 네네네.
1: 제일 궁금한 건 그리고 뭐 3D 프린터로 뭐 장기 만들고 뭐 이렇게 항암 뭐 이런 거 하는 걸 왜 지구에서 안 하고 우주에서 하는 거예요? 왜 우주까지 가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5: 정말 좋은 이게 핵심적인 질문.
1: 뭐 좋은 게 있으니까 할 거 아니야. 네.
5: 네. 일단 아까 우주 의학이라는 용어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우주 의학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뭐 오늘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상관없는 관점으로는 우주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우주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에 이소연 박사님이라는 분이 우주 정거장에 가서 18가지 실험을 하고 돌아오신 적이 있죠.
1: 아, 그렇구나.
5: 그래서 우주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혹은 우주에 갔다 왔더니 몸이 어디가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의학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우주 이야기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거는 좀 SF 속에 나오는 일이지만 우주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우주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1: 큰 병에 걸려.
5: 뭐 예를 들면 심장이 다쳤다, 간을 다쳤다. 지구 같으면 심장 이식 수술이나 간 이식 수술을 하면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주에 뭐 사람 몇 명 없는데
1: 그러네.
5: 거기서 자기하고 이런 면역에 문제가 없을 만한 유전자가 잘 일치하는 간이나 뭐 심장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죠?
1: 못 찾죠.
5: 그럴 때 3D 프린터로 이 사람의 줄기세포를 보내가지고 만들어낸 심장을 딱 찍어내가지고 이식을 한다, 간을 이식한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우주로 왕진 가는 느낌이네.
5: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우주에 있는 거죠. 우주에 있으면서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우주에서 돌아가는 장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약을 혹은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얻어낸다. 뭐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우주의학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보고 있고 더 우리가 이번에 실험을 하는 이유에 속하는 그런 우주의학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에요. 오늘의 핵심은 어떤 거냐? 지구에서 할 수는 좀 없는 실험을 지구에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실험을 우주에서 함으로써 더 실험을 잘해보자. 지구에서는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우주에서는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우주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것을 관찰해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우주의학이다라고 보시면
1: 우주이기 때문에 잘 만들 수 있는
5: 그렇죠.
1: 거.
5: 그렇죠. 특히나 요즘의 우주의학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초창기에는 우주의학하면서 어떤 것도 되게 많이 했었냐면 네. 우주에는 방사선이 온 우주로부터 말 그대로 막 있는 그대로 막 다 쏟아지거든요.
1: 그렇죠.
5: 방사선을 막아주는 게 뭐 지구의 여러 가지 자기장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우주니까
1: 예.
5: 그런 게 막 오거든요. 그래서 그 방사선에 뭔가를 노출시켜보자. 어떻게 변하는지 돌연변이가 뭐가 일어나는지 잘 버티는지 뭐가 오래 버티는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우주시대가 시작된 되게 초기부터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예. 처음으로 인공위성이 발사된 게 1950년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1: 네.
5: 벌써 막 한 6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 류의 실험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1: 네.
5: 그리고 방사선을 지구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또 되게 많이 개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류의 실험은 우주에서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1: 지구에서도 충분히 이제는.
5: 네. 그렇지만은 지구에서 아직까지도 하기 되게 어려운 실험이라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주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는 게 아직까지도 이번에 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보내서 실험하는 것도 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간 것이 많은데
1: 네.
5: 뭐냐 바로 이 우주에는 네. 중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1: 우주에는
5: 무게가
1: 중력이 없다.
5: 느껴지지 않는다. 떠다닌다. 이 특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1: 예.
5: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느냐.
1: 그렇지.
5: 우리가 심장세포를 줄기세포를 키워가지고 심장세포를 만들어서 그 심장세포로 심장 모양 같은 거를 만드는 실험을 지금 굳이 우주까지 가가지고 돈을 몇백억 몇천억을 써가지고 누리호에 태워보내서 이걸 한다라고 했잖아요. 왜 굳이 우주에서 하느냐. 지구에서 세포를 기른다라고 하면 세포를 기르는 장면 이런 거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유리 접시 같은 데 이렇게 기르잖아요.
1: 예, 예, 예.
5: 세포를 키울 수 있는 뭐 배양, 액 뭐 이런 말 사용하죠. 세포와 영양분이나 세포에 필요한 물질들을 잘 흡수하는 거를 바닥에 깔아놓고 거기에 세포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잘 자라나라, 잘 자라나, 제발 이렇게 하면서 기르거든요.
1: 아, 진짜로?
5: 진짜로.
1: 염원하면서?
5: 네. 예. 왜냐면 잘 키우기 쉽지 않아요.
1: 어려워서.
5: 조건을 잘 잡기 전까지는.
1: 예.
5: 세포가 이렇게 자라나면 당연히 이렇게 바닥에다가 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물질들을 깔아놓고 기르기 때문에
1: 네.
5: 세포가 그렇게 자라나면 세포가 새끼를 쳐가지고 불어난다라고 하면 내 앞, 뒤, 양, 옆으로 세포가 새끼를 칩니다.
1: 예.
5: 그죠? 그리고
1: 예.
5: 세포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점점점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커지면서 세포가 불어나기 쉽습니다.
1: 예.
5: 평면적으로 옆으로 옆으로 계속 퍼진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굳이 아니 영양분이고 뭐고 다 바닥에 깔려 있는데
1: 네.
5: 세포가 굳이 자기 머리 위에다가 새끼 세포를 만들지 않아요.
1: 네. 유리 접시 그, 위 평면으로.
5: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죠.
1: 그렇죠,
5: 머리
1: 그렇죠.
5: 위로 이렇게 세포를 만들다가려고 하다가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 네.
5: 그죠? 옆으로 옆으로만 세포가 자라나게 됩니다.
1: 아.
5: 그러면 아무리 해도 심장, 사람 심장이 종이장 형태가 아니잖아요.
1: 아,
5: 아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길러서는 심장 모양처럼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 아, 그러네. 아, 3D 프린터 같은 거 쓰면 되잖아요.
5: 그죠. 그래서 네. 인위적으로 네. 그거를 세포가 그런 식으로 생기면 잡아 떼가지고 그걸 이렇게 위에다가 얹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잡는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1: 네네.
5: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날 때는
1: 예.
5: 온몸 전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포가 자연스럽게 에이 뭐 어머니 뱃속에서 이런 양수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차근차근 생기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잘 이렇게 자라나지만
1: 네.
5: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심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밑도 끝도 없이 손도 발도 뼈도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심장부터 에라이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5: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1: 네.
5: 제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1: 네.
5: 그렇게 세포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심장 모양으로 한번 올려볼까라고 하면 밑에 있는 세포가 찌그러집니다. 무게 때문에 찌그러집니다.
1: 예, 예, 예, 예.
5: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1: 오.
5: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지구에서는 별의별 복잡한 기술을 다 써야 돼요.
1: 예.
5: 예를 들면 뭐 틀을 잡아줄 수 있는 뼈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 먼저 미세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1: 와.
5: 거기에다가 세포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잘 채워 놓은 다음에 뼈대 역할 하는 것만 뭐 살짝 뭐 뺀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되게 복잡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1: 그렇네, 이게.
5: 에, 쉽지 않죠. 그죠?
1: 네, 네, 네.
5: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1: 네.
5: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방법을 한번 만들어냈다고 칩시다.
1: 네.
5: 진짜 이렇게 심장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쳐봐요.
1: 네.
5: 심장이 한 반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1: 네.
5: 심장이 다 만들어지면 뭐 심방, 심실 이렇게 하고 네. 심장 내부의 공간하고 심장 껍데기가 이렇게 싹 만들어지겠죠.
1: 그렇죠.
5: 다 만들어지면 심장이 말하자면 속을 다 아, 이거 비유가 좀 이상한데 네. 속을 다 파낸 뭐 공 모양이라든가 속을 다 파낸 귤 모양처럼 귤 껍질만 있는 모양처럼 그렇게 딱 동그랗게 만들어지면 네. 전체적으로 당기는 힘, 붙어 있는 힘이 딱 균형을 이루면서 심장이 딱 이렇게 모양을 이룰 수가 있겠죠.
1: 네.
5: 근데 그렇게 다 완성되기 전에 중간 과정에서 심장이 한 반쯤만 만들어져 있다.
1: 네.
5: 그럼 이거 얄팍하게 지점토 같은 걸 그릇 만들어 보신 분들은 네. 이걸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럼 중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1: 아.
5: 심장 반쯤 만들다 보면 무게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1: 네.
5: 잘못하면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네. 중간이 쫙 찢어지면서 확 이렇게 부서진다든가
1: 맞아.
5: 이런 일이 생기기 되게 쉽상입니다.
1: 예, 예, 예.
5: 그래서 이런 모양 지구에는 항상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 찌부러지고 그 모양대로 특히나 복잡한 모양일수록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가지가 여러 개 달려 있고 그 위에 뭐가 올라타 있고 이런 모양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아주 연약한데 그 위에 뭘 얻는다 이런 거 얼마나 만들기 어렵겠어요.
1: 그러네.
5: 지구에서 복잡한 모양일수록 복잡한 모양이 아니라 사실 좀 단순한 모양이라도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을 높이가 있는 많이 쌓여 있는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1: 아~
5: 그런데 우주에 올라가면 무게가 없잖아요.
1: 예.
5: 그래서 그냥 허공에다가 쏘아주면 돼요. 허공에다가. 허공에다가 세포를 이렇게 쫙 뿌려준 다음에 딱 붙어있게 하면 그 모양 그대로 굳으면서 아무리 복잡한 모양이라도 허공에 아주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정교하게 이렇게 해놓아도 그 모양 그대로 그냥 둥둥 떠있습니다.
1: 우주에서 도자기 비치면 난리 나겠네요.
5: 아,
1: 엄청
5: 그렇죠.
1: 쉽겠네요.
5: 그래서 예. 지구상에서 만들 수 없는 그런 모양을 만들기에
1: 적합하다.
5: 굉장히 좋다라는
1: 아,
5: 게
1: 그래서.
5: 우주에서 이런 류의 실험을 하는 거에 첫 번째 이유이고
1: 예.
5: 이번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박찬 교수님이 하시는 그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하시는 그 심장 실험하시는 것도
1: 예.
5: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주에서 실험을 하시는 거죠.
1: 아... 그럼 이제 원격으로 조종만 하면 되니까.
5: 그렇죠.
1: 어,
5: 네. 예. 한번 사실 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하신.
1: 아 이런 원리입니다.
5: 네네.
1: 우주야.
5: 네.
1: 근데 이제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세계 많은 제약회사들이 우주에서 신약 실험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5: 아네.
1: 예. 약물 연구에 있어서도 이제 우주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나요?
5: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러 방면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좀 역시 마찬가지 원리에서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1: 네.
5: 우주에서는 지상에서 잘 안 일어나는 반응이 역시 마찬가지로 무게가 없어가지고 잘 일어날 수 있는 반응 같은 것들이 꽤나 생각해보면 많이 있어요.
1: 예를 들어서
5: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
1: 네.
5: 아, 이건 좀 너무 과학 시간에만 억지로 드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잘 친하지 않고 겉도는 두 사람의 사이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아, 너무 아, 과학 선생님들의 설명해 주신 좀 인위적인 비유법 같아요.
1: 과학 시간이니까.
5: 지금 생각해보니까.
1: 예, 예, 예. 예,
5: 그런 말 쓰잖아요.
1: 네네.
5: 적어도 과학 시간 과학 선생님들은 얘기해 주셨잖아요.
1: 네.
5: 초등학교 때 물과 기름을 이렇게 해보면 잘 안 섞인다는 걸 실험해본 다음에 이런 비유법도 있단다.
1: 사이좋게 지내라.
5: 예,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1: 예, 예, 예.
5: 물과 기름이 왜 잘 안 섞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보다 기름이 가벼워서 둥둥 뜬다라는 이유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5: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뭐 물보다 좀 가벼운 물질 중에서도 물하고 섞이는 것도 꽤나 있어요.
1: 아, 해보면 진짜 막 이것저것 다 넣어보잖아요. 막 식초도 해보면. 넣어보고 막.
5: 알코올 종류 중에서도 물보다 가벼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물하고 알코올하고 섞으면 잘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만은 아닌데 하여튼 예. 물과 기름이 잘 안 섞이고 방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섞으면 기름 위에 뜨거든요.
1: 우주에선 그러면?
5: 우주에선 무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하고 기름을 넣고
1: 네.
5: 휘저어주면
1: 네.
5: 안 섞입니다. 우주에서도. 그 이유 때문만에 안 섞이는 건 아니지만
1: 아, 예.
5: 그렇지만 막 섞으면 섞이는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1: 우와.
5: 뭐 동동 뜨기만 하지 않아요.
1: 오, 예, 예.
5: 막 지들끼리 막 섞이는 듯이 하다가도 안 섞이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1: 진짜 물과 기름 같은.
5: 그렇게 되거든요.
1: 예, 예.
5: 그리고 많이 잘게 이렇게 섞어주면 네. 그거를 사실은 분산 상태가 돼가지고 그런 상태를 요리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사실 뭐 휘핑크림 같은 뭐 이런 거 만들 때
1: 머랭.
5: 뭐 그런 거 할 때 머랭하고는 조금 다르든가
1: 예.
5: 물과 기름이 그렇게 예. 사실은 완벽하게 섞인 건 아니지만
1: 예.
5: 최대한 잘게 부서진 상태로 대충 엉겨 있는 그런 상태를 지구상에서 이렇게 요리 같은 거 할 때 억지로 만들기도 하는데 우주에서는 아주 쉽게 그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와.
5: 왜냐하면 무게 때문에 분리되는 현상은 안 일어나니까.
1: 예.
5: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이 이렇게 지구상에서는 잘 안 섞이는 물질인데 아 요거 두 개를 잘 섞어만 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좋은 약이 딱 탄생할 것 같은데 아니 그 지구에서 너무 안 섞이네 싶은 거.
6: 아니 근데 지구의 그 첨단 기술로 그걸 못 섞는다고요? 어. 온갖 장비를 동원해도?
5: 어렵겠죠.
6: 어려워요?
5: 점점 더 어렵게. 근데 뭐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은 네. 뭐 억지로 어떻게 하는 방법 만들어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 안 되면 네. 아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이야기 했잖아요. 네. 엄청나게 큰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엘리베이터를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네. 떨어뜨리는데 한 3초 동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3초 동안 빨리 섞어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확인만 되면 그런 큰 설비 같은 걸 만들어서 네. 뭐 실험해보고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뭐 확인도 되기 전에 엘리베이터 공사할 수 없잖아요.
6: 그렇네.
5: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보면 이거 우주에서 실험하는 게 의미가 있고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6: 아, 그래요?
5: 예를 들어서 섞는 게 정말 균일하게 섞여야 되고 이 물질들이 만들어줄 때 네. 2초 안에 싹 섞여야 되는데 2초 동안 섞기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구에 예. 이 무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주에 올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6: 네.
5: 뭐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우주에 올리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뭔가를 실험하면서 뭔가를 만들다 보면 약품을 액체로 된 약품을 막 섞어서 만들다 보면 그게 막 엉겨가지고 뭐 가루가 생긴다든가 엉겨 있는 이런 굳은 덩어리가 생긴다든가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6: 네네.
5: 뭐 그런 게 생기면 당연히 지구에서는 그 엉겨 있는 덩어리 가루 같은 게 생긴 거는 바로 무거우니까 바닥에 가라앉든지 아니면 가벼우면 위로 동동 뜹니다. 그죠?
6: 예, 예.
5: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래 그 섞여 있는 상태로 일어나야 될 반응은 안 일어나게 되겠죠.
6: 네, 네.
5: 바닥에 가라앉아서 깔려버리니까
6: 그렇죠.
5: 그런 식으로 계속 깔려가지고 제일 밑에 깔린 거는 이제는 다른 물질들하고 닿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밑바닥에 깔려버리면 그죠? 그러면 그 추가로 계속 반응이 일어나 줘야지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약품이 될 텐데 그렇게 안 되면 뭐 이거를 온 힘을 다해서 뭐 저어보자 뭐 이렇게 막 통을 전체로 막 이렇게 다 막 휘돌려보자 뭐 별의별 방법으로 그게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겠죠.
6: 예.
5: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게 자꾸 중간에 반응이 일어나다가 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깔리는 게 너무 고민이다. 야, 그러면 최대한 퍼 올려봐. 저어봐. 온 힘을 다해서 기계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우주로 올리면, 우주에 올리면 그렇게 덩어리가 생기고 가루가 생겨도 안 가라앉고 그 자리 그대로 그냥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6: 수백 년 섞어보려고 했던 과학자들이 답답함 끝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5: 지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예. 우주에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6: 예.
5: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주로 올리는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거죠.
6: 네.
5: 근데 그래서 하나만.
6: 어우 시간 빨리 가. 하시죠. 예,
5: 네.
6: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나로호 같네요. 예.
5: 그래서 이게 아이가 좀 약간 좀 위험한 이야기이긴 한데.
6: 예예. 예.
5: 위험한 이야기인데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위험한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위험한 이야기 같잖아.
6: 아,
5: 안 위험한 이야기를, 이라는 느낌으로 할 수도 있어요.
6: 예, 예.
5: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우주 약물 개발 같은 거는 예. 하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 좋냐면 그거를 지구로 회수해서 사람한테 줄 수 있어야지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주에서 약을 막 만들어서, 우와! 드디어 최고의 암 치료제를 만들었다.
6: 그러네.
5: 근데 우주에서 계속 돌고 있으면 네. 치료 받으려고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그 약을 주입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약을 만들면
6: 되는데.
5: 지구로 다시 회수를 해야 돼요. 회수를.
6: 다시 무너져요?
5: 네?
6: 다시.
5: 아니요. 완성되면 뭐 다시 무너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6: 네, 장기 같은 거 다시.
5: 네, 그냥 다시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냥 네. 그렇지만은 일단은 잘 완성되면 잘 예. 굳어 있다라는 예. 그 전제 하에
6: 오케이, 오케이.
5: 그럼 그걸 지구로 회수를 해야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6: 예,
5: 그죠?
6: 예, 예.
5: 근데 이거를 지구로 회수하는 기술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6: 아, 그래요?
5: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호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는데
6: 네.
5: 그렇게 해서 우주에 많은 걸 보냈는데
6: 네.
5: 그중에서 우리가 지구로 다시 가져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구로 회수해 온 건 없어요. 그 우주로 엄청난 속도로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로 내던져가지고 우주로에서 지구를 빙빙 돌게 하고 있는 그거를
6: 네.
5: 다시 안전하게 속력을 늦춰가지고 지구에 사뿐하게 내려오게 하는 거.
6: 아, 그렇구나.
5: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6: 아 그렇구나.
5: 그런데
6: 예.
5: 이거를 좀 껄쩍지근하게 이야기 이해를 하시면 껄쩍지근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6: 아, 왜요?
5: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과학 연구를 위해서라도.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진짜로 이게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나아가서 이렇게 우주에 있는 거를 지구로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는, 이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네. 사람도 우주에 갔다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6: 아, 일론 머스크는 뭐 재활용한다면서요, 로켓.
5: 일론 네. 머스크는 뭐 네.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재활용도 엄청난 거지만 네. 일론 머스크는 자기 회사에서 만든 로켓이 워낙에 그리고 네. 자기 회사에서 만든 로켓으로 보내는 우주선도 워낙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승객으로 태워서 사람을 우주선까지 보냈다가 자기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개발한 그걸로 다시 지구로 무사히 데려오는 이런 일들을 벌써 여러 번 했죠.
6: 그럼 우리도 언젠가 할 수도 있으니까.
5: 그러니까 예. 사람을 보내서 다시 우주로 보냈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려는 걸 한다라고 네네. 하려면 네. 당연히 약을 우주에서 이렇게 만든 거를 네. 지구로 무사히 다시 한국으로
6: 그것도
5: 뭐 한국의 예. 어떤 바다로 내려오게 하는 기술 네. 그게 이제 이 다음 단계로 투자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꿈꿔봐야 되는 거죠.
6: 꿈꾼다면은 이 시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5: 예. 이차
6: 뭐가 위험하다.
5: 아유, 그 뭐, 넘어가 주세요. 위험한 부분.
6: 아, 예, 알겠습니다.
5: 이게 조금 이제 상상을 많이 하시는 분은 어떤 식으로 상상을 많이 하시냐면
6: 예, 예, 예.
5: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우주 궤도에 나가서 우주를 돌아다니고 돌아온 사람이 네. 존 글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프 베이조스 회장님 회사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그 로켓 우주선 이름을

0: 이분이 우주에 갔다 온 거 벌써 몇십 년, 한 60년도 더 전이에요. 야. 그때 정도에 되는 걸 우주에 보냈다가 한국인이 만든 로켓과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
1: 야.
0: 해봐야 되지 않느냐.
1: 뿐만은 아니다.
0: 이게 어. 되게 그렇게 멀리 있는 기술도 아니에요. 지금의 누리호 정도의 출력으로도 네. 이 기술이 안정화만 되어 있다면 네. 100%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어. 그리고 우주에 있던 거를 지구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기술만 확보되어 있다면 네. 지금의 누리호보다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저는 저 말고 제가 뭐 이걸 주장한다기보다도
1: 아, 근데 이제 탄식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지원 같은 게 안 되나 보다.
0: 아니 그 뭐 이거는 뭐 네.
1: 제가 말했나
0: 검색해 보세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상상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왜냐면 네. 우리 손으로 만든 로켓 우주선을 타고 사람이 우주에 갔다 온다라면 당연히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올 정도면 안전성이 진짜로 많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 전에 좀 동물 같은 거를 한번 보냈다가 회수하는 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사소하게는 뭐 초파리 같은 거 이런 걸 해보면 충분히 그거는 뭐 과학적인 의미도 있게 해볼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뭐 침팬지 같은 거 이런 거 우주에 사람보다 먼저 올려 보냈다가
1: 히말라야 원숭이
0: 내려오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예, 예. 네, 뭐 우리나라라면 약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호를 생각했을 때는 뭐 고양이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태워가지고 우주에 보냈다가 회수하는 이런 걸 좀
1: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러워하셨다.
0: 아, 뭐 일단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약간 저는 예, 예, 예. 우주냥 사업 같은 거.
1: 왜?
0: 어, 우주냥 사업.
1: 우주냥.
0: 어, 우주냥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볼 만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전 좀 하고 있긴 한데.
1: 어, 예.
0: 예, 그 뒤에 좀 이렇게
1: 사업이 착수하시진 않으셨고요.
0: 네, 제가 착수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하고 사실은 이런 우주 제약, 우주 분야의 의료 응용 분야의 연구하고는 사실 관계가 깊다.
1: 아,
0: 회수하는 기술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로 다시 연결해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주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의학 연구, 우주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재미나게 풀어주셨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우주의학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기까지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우주의 혹독한 환경을 견뎌준 수많은 동물들의 헌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초파리, 쥐 등등 많은 생물들이 실험을 위해 우주로 보내졌는데 깨알 잡지식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면 최초로 우주 진입에 성공한 포유류로 유명한 강아지 라이카 있죠, 라이카. 이 친구는 라이카는 사실 러시아에서 부르는 강아지 품종의 이름이라고 그 강아지의 실제 이름은 쿠드랴프카라고 해서 곱슬거리는 털을 뜻하는 이름이 따로 있었다고 하네요. 고마워요, 쿠드랴프카.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매니저.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9월호 다섯 번째 페이지. 자, 지난주에 이어 모셨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의 김응빈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2주 연속 함께 하게 됐는데요.
2: 네.
1: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건강과 연관된 장내 미생물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작은 미생물이 바꿔놓은 인류의 역사, 전쟁 속 세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 네.
1: 먼저 전쟁에서 대표적인 생물 무기로 쓰였던 세균 중에 하나, 탄저균 이야기를 한번 탄저균이요. 들어볼까 합니다. 아니, 탄저균의 탄저는 무슨 뜻입니까?
2: 아, 그거 석탄할 때 탄자고요. 새까맣다 하는 거. 그 부위가 새까맣게 되면서 나기 때문에.
1: 아, 탄저병 걸리면?
2: 탄저병, 탄저균이라고 그러죠. 수탄자를 쓰니까요.
1: 아, 석탄할 때 탄자고요. 인수 공통이죠?
2: 사실 우리가 하는 감염병의 한 3분의 2는 다 인수 공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 그럼 탄저병은 감염 경로는 보통 어떤 식으로?
2: 피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오염된 거를 먹어서 소화기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1: 치사율이 또 엄청 높죠.
2: 가장 치명적인 이제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치명적이죠. 이게 그래.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아마 뭐 한 90% 이상 치사율 나올 겁니다.
1: 무시무시한데 이게 이제 전쟁에 쓰이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탄저균이 전쟁에서 사용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2: 사실 사용되진 않았고요.
1: 된 적은 없습니까?
2: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탄저균을 이 기록을 보게 되면 독일군이 이런 탄저균에 감염된 그런 가축들을 1차 대개대전 때도
1: 1차 대전 때
2: 이걸 저쪽으로 보내고 이제 그랬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탄저균을 생물 무기로 쓰려고 했던 시도는 있었는데 쓰진 않았어요.
1: 아.
2: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면
1: 예.
2: 거기 그 섬이 하나 있어요. 예. 그디나든가 이거
1: 찾아가야죠.
2: 제가 요즘에 참 너무 슬픈 현실인데 네. 그 섬 하나에서 탄저균 양을 대상으로 탄저균 실험을 했고요. 양 다 죽었고요.
1: 그루아나드 섬. 스코틀랜드 연안에 있는.
2: 그는 맞았죠.
1: 아, 그러네요.
2: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뭐 이런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원래는 막 전쟁이 오래 했으면 이제 그거를 뭐 탄저균 폭탄으로 이제 화력과자 그런 계획이 있었으나 전쟁은 끝났고 다시 그건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게 생물 무기는. 이게 아군 적군 구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1: 아, 그러니까,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적군만 찾아서 가는 거
2: 아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생물 무기는 지금 조약에 의해서 다 금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1: 네.
2: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그 탄저균처럼 이런 균들이 정말 얘네는 억울하죠. 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최근에는 이제 이게 전쟁 모아도 테러용으로 쓰이게 되면 힘들어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로 그 백색 가루 공포 그거가 탄저균이 포자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내생포자 엄밀히
1: 말하면 어떤 개념입니까?
2: 포자는 잘 아시잖아요. 포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1: 들어오는 바 많이 들어보셨죠.
2: 보통 이제 포자라고 그러면 뭐 곰팡이 포자도 그렇고 그건 이제 번식을 하는 무성생식 포자 번식을 하는 건데요. 세균의 내생포자는 번식용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탄저균도 내생포자를 만드는데 모든 세균이 대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 같은 경우에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자기가 이제 못 살겠어요.
1: 예.
2: 그러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세포 안에서 포자를 만들어요.
1: 예.
2: 그래서 내생이에요. 안에서 만들어진다.
1: 내생포자.
2: 내생포자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거의 뭐 반영구적인 만큼 강해요.
1: 척박한 환경에서도.
2: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논문 보면은 뭐 몇 백만 년 전에 이 호박에 갇힌 벌의 창자에서 내생포자 같은 거를 해서 예. 키웠더니 자라더라 뭐 그런 논문도 있고요.
3: 예.
2: 실제로 이거 탄저염 같은 경우 포자 만들어서 신화에 보면 뭐 70-80년 후에는 거뜬히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백색 가루는 내생포자거든요. 내생포자가 되면 얘는 단순히 이런 물리화학적인 그런 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살아있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흡입을 했다? 우리 허파로 들어갔다?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자가 발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3: 그러니까 탄저균이 극한의 환경에서 자기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으면 내생포자를 만들고 네. 걔는 어떤 환경에서도 끄떡없고
2: 끄떡없어요.
3: 그랬다가 걔가 환경이 좋아지면 살아난다.
2: 그렇죠.
3: 그러니까 냉동인간처럼.
2: 그렇죠. 그래서 그때 왜 그 9.11 그 테러 이후에 그 백색가루 공포했을 때 어떤 애 쓰냐면 네. 모든 우편물을 엑스레이로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3: 예, 예.
2: 왜 살균했냐면은 그래야 포자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3: 아. 오, 내생포자 너무 신기하네. 이 모든 세균이 다 이런
2: 건 아닙니다.
3: 아, 그건
2: 일부 세균인데요.
3: 아.
2: 공교롭게도 예. 이렇게 병원균 중에 일부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죠.
3: 예. 약간 그러면 내생포자 이런 거를 나중에 우주 이런 데 보내도 되나요?
2: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3: 예.
2: 우주에 가서는 내생포자보다도 사실 포자도 포자지만 그 굉장히 강한 세균이 있어요. 이거는 병원균은 아니고요.
3: 예.
2: 데이노코쿠스 레디오듀란스라고 그러는데요.
3: 예.
2: 아니 이건 뭐 데이노코쿠스라는 게 이제 우리 쓰면 호모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호모사피스의 호모.
3: 예.
2: 데이노가 무시무시하다는 거고요. 코쿠스는 똥글똥글한 구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균. 무시무시한 구균.
3: 예.
2: 레디오듀란스. 방사능의 듀란스, 인듀어런스.
3: 아, 잘 버티는.
2: 예. 그러니까 인간한테 치명적인 우리가 피폭되면 치명적인 방사능량이 얘는 뭐 한 5000배 받아도 끄떡없는
3: 예.
2: 그런 세균이거든요.
3: 예.
2: 이 세균을 갖고 우주정거장 가서 해봤더니 그 우주선에 노출이 돼도 상당히 잘 버티더라.
3: 네,
2: 그런 결과들이 있죠.
3: 예. 아니 그럼 이렇게 얘네가 탄저균이 내생포자까지 만들어서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면 아까 그 영국 어디였죠? 루아나트 섬에서
2: 네.
3: 실험을 통째로 했잖아요.
2: 네.
3: 섬 하나를
2: 네.
3: 놓고.
2: 네.
3: 그럼 거기 있는 탄저균들은 지금도 살아.
2: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계속 다 출입 금지였었고요.
3: 아, 예.
2: 얼마 전, 정확히 연도는 제가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기를 이, 소독을 했어요, 완전히. 살균 소독.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3: 뭐 방구차.
2: 해수에다가 이, 페놀을 섞어가지고, 포르말 페놀을 섞어갖고, 팍! 뿌려가지고.
3: 섬에다가요?
2: 예. 그래서 이제, 해독
3: 공중에서
2: 네, 해독을 해서
3: 예.
2: 했다고 그러는데 미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완전히 됐는지는
3: 아, 예.
2: 왜냐하면 얘네가 또 포자를 만들
3: 포자 만들면
2: 때문에
3: 예. 네.
2: 그래서 그 섬은 아마 그냥 계속 그렇게 격리해 두는 게
3: 아, 네. 안전을 좀 네. 보장하기는 쉽지 않네요.
2: 네.
3: 예, 1986년에 그런 소독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탄저균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좀 무기용으로도 쓸 궁리를 사람들이 많이 했을까요?
2: 네. 탄저균이 사실 이게 미생물학 그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세균입니다.
3: 어떤 의미에서?
2: 왜냐하면 미생물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를 알게 된 세균이 이 세균이거든요.
3: 아, 미생물이 병의 원인이라는 거를
2: 네.
3: 처음 알게 된 기준입니까?
2: 네.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이 병을 일으킨다라는 의심은 했지만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잖아요.
3: 네.
2: 근데 사실 이게 그 자연과학에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가 몸에 해롭잖아요. 그럼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냐라고 말하면
3: 네.
2: 만약에 이게 원인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겠죠.
3: 그렇죠.
2: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 그렇죠.
2: 확률이 높아진다.
3: 예,
2: 그러니까
3: 예.
2: 상관성은 뭐 좋지만 인과관계 밝히려면은 쉬운 거 아닌데 미생물이 병을 일으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독일의 의사 로베르트 코우라는 사람이
3: 예.
2: 1800년대 후반에
3: 네.
2: 1876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시골 의사였는데요.
3: 네.
2: 그 지역에서 탄저병으로 가축이 많이 죽었어요. 소도 많이 죽고.
3: 예.
2: 그래서 이제 의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탄저병으로 죽은 소의 혈액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건강한 소의 혈액을 보니까
3: 예.
2: 죽은 소의 혈액에서는 막대 모양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3: 막대 모양. 예.
2: 왠지 탄저균이 예. 이 막대 모양이거든요.
3: 아, 그게 탄저균이었군요. 예, 예, 예. 예.
2: 어, 얘가. 그런데 이것만 비교해서는 과연 이게 병의 결과인지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다.
3: 아,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코우가 그 막대균을 배양을 했어요. 처음으로 아, 배양을 해냈어요.
3: 아, 배양을 했어요. 예. 어?
2: 그래서, 예. 그래서 그
3: 그거를 넣어봐야지.
2: 그거를 예. 건강한 동물에다가 예. 시험 동물에 넣었어요. 쥐에다가. 예. 똑같은 증세로 죽었어요.
3: 원인이었네.
2: 근데 아직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돼요.
3: 어, 그래요? 예.
2: 죽은 그 실험 동물, 실험 쥐의 피에서 넣어준 것과 똑같은 균이 나와야죠.
3: 아, 그렇죠, 그렇죠.
2: 똑같은 예.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3: 아.
2: 그래서 이렇게 그 그걸 코우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어, 예. 그거를 확립을 했어요. 어. 그때 탄저 그래서 아 병은 이 미생물이 일으키는 거다. 이거 원인이다.
3: 예.
2: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그 이후에 예. 우리가 원인을 알게 되니까 그 위에 다른 것도 다 보니까 어 이거 맞네.
3: 그러네.
2: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20세기 넘으면서 페니실린 것 같은데 항생제를 아. 찾게 되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3: 코우 이분 엄청난 분이네.
2: 노벨상 1905년 노벨상.
3: 아 당연히 받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예.
0: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 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하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1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미생물화, 근대 미생물학을 세운 파스텔과 더불어서 예. 코우는 근대 미생물학을 세운 뭐 근대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3: 파스텔을 위인전은 어릴 때 읽었는데 코우 이분도 읽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2: 이 두 분은 엄청난 경쟁 관계였어요.
3: 아, 그래서 파스텔이랑 코우가요?
2: 파스텔과 코우.
3: 아, 그렇습니까? 예.
2: 파스텔가 한 십몇 년 정도 나이가 위인데요. 예. 동시대를 살았고 아. 그 당시에 또 독일과 프랑스는 전쟁도 있었고
3: 예.
2: 이 두 사람의 그 라이벌이 대단했거든요. 네. 서로가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미생물화 전체로 보게 되면 예, 예. 이 둘의 경쟁이 미생물 발전을 크게 이끌었고요. 어. 그래서 프랑스에는 파스텔 연구소, 미국에 아, 저 독일에는 코우 연구소가 있죠.
3: 아, 실제로 그 코우의 그 탄저균 연구에 자극을 받아서 파스텔이가 열심히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2: 맞습니다. 예, 예. 예. 사실. 파스텔은 원래 화학자였거든요.
3: 예.
2: 근데 이제 미생물학으로 돌아서게 되는 게 이 양반이 발효가 화학 반응이 아니고 생물학 반응임을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1857년인가 할 텐데, 그것도. 예. 예, 그게 57년일 텐데. 예. 아까 제가 코우는 아마 1876년일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오! 그때부터 미생물로 이제 전향하게 되는데, 예. 그 파스텔르가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27에 이미 젊은 나이 교수가 됐고요. 정말 예.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딸이
3: 네.
2: 아마 장티푸스로 아마 사망을 과거니까.
3: 아.
2: 그래서 파스텔르는 아버지로서 이 어떤 게 쓴냐면은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예. 밝혀내는 게 아주 굉장히 연구의 목표였는데
3: 예.
2: 그 원인을 파스텔이 연구 굉장히 많이 했고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정작 원인을 밝힌 거는
3: 코우였군요.
2: 코우예요.
3: 아.
2: 그것도 독일 사람인 거예요.
3: 아, 독부 관계.
2: 예. 예. 그래서 파스텔이가 정말 예? 와신상담. 그래서 예. 백신은 파스텔이가 먼저 만들었죠.
3: 탄저병 백신이요?
2: 탄저병 백신도 그렇고 광견병 백신도 그렇고 백신은 파스텔이가
3: 먼저 만들었죠. 역시 라이벌리가 예. 세상을 예, 변화시킵니다. 예. 재밌는 얘기네요. 이것도. 요즘 역사에서 역사를 놓고 봤을 때 탄저병이 언제 처음 발생했는지 좀 기록으로 좀 거슬러 가볼 수 있나요?
2: 그거 쭉 올라가면 사실 이게 기록만 보고 해야 되는데요.
3: 예.
2: 그 뭐 로마 시대에 어떤 신이 쓴 거를 보게 되면 뭐 가축이 죽어가는 모습 이런 묘사한 게 있어요.
3: 아, 예, 예.
2: 근데 뭐 그게 막 뭐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뭐 불 그런 걸 보게 되면 탄저병으로 의심이 되는데 사실 그 정확한 기록은 예. 서양에서는 그게 아마 기록이 되는 게 아마 18세기 와서 아마 기록이 될 거고요. 18세기 와서 기록이 될 거고요.
3: 예.
2: 우리나라에 더 정확한 기록이 있죠.
3: 우리나라 탄저병 네.
2: 예,
3: 기록
2: 고려사에 보면
3: 심지어 고려예요.
2: 고려사
3: 예, 예.
2: 고려사가 예. 그 세종 때 나온 우리나라 역사책이잖아요.
3: 그래도 고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 예, 고려에서
3: 예, 예, 예.
2: 거기에 보면 소를 잡는 백정의 손이 피부가 벗겨지면서 뭐 그런 묘사가 나와요.
3: 예, 예, 예.
2: 그건 딱 봐도 피부 탄저병이거든요.
3: 아.
2: 근데 왜 이게 고려 사회에 예. 가만 생각해보면 아니 이게 뭐 고관 대작도 아니고 조선시대는 엄청난 신분사회잖아요.
3: 그렇죠. 백종원 낮은 축이었죠.
2: 네. 근데 예. 백종원이 이걸 했을까. 그만큼 이제 그런 병이 많이 났다는 얘기고 또 이 소도 많이 죽었다는 얘기일 것 같거든요.
3: 아, 그렇죠. 예.
2: 소를 잡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고려사 그게 그 시기가 언제냐면 몽고 우리 그 간섭 시기에요.
3: 원간섭기.
2: 네. 원간섭기거든요.
3: 그러니까 아, 말씀하신 기록이 충렬왕 5년 1279년이네요.
2: 그렇죠. 예. 네. 원간섭기거든요. 예. 자, 원나라, 몽고잖아요. 김하. 김하 민족이잖아요.
3: 그렇죠. 예.
2: 그러니까 말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3: 예, 예, 예.
2: 탄저균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아까 탄저균의 포자가 네. 당연히 묻어서 따라오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 뭐 탄저균이 없었느냐 그런 말은 아닌데 네. 많은 이런 기마민족이 따라 막 오면서
3: 네. 초원에서
2: 쉽게 말해서 요즘에도 왜 뭐 팬데믹 퍼지면 이렇게 국경 넘어오는 것처럼 막 오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3: 시기상으로
2: 그래서 그 고려사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예. 공식 기록으로는 믿을 만한 기록으로는 서양보다 400년 앞선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3: 아, 고려사에 또 이런 네.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괜찮나요? 지금도 뭐 예를 들어 뭐 초원에서 많이 생활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2: 걸리나요? 네. 탄저병 사실 이게 왜 뭐 저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뚱고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요. 네. 미국에서 이제 9.11 그 테러 이후로,
3: 예.
2: 그 백색가창 이후로,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뭐 필라델피아인가 어디에서 이제, 이 밴드의 구성원인데 드럼을 치는 분인데 드럼이 이 젬베라고 그래가지고.
3: 아, 젬베, 손으로
2: 예, 이렇게.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치는 분인데, 예. 공연이 끝나고선 쓰러졌어요. 막 고열이 나고.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탄저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9.11 이후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이것도 테러인 줄 알고 추적을 막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젬베를 만드는데 네. 가죽을 자기가 제작을 했어요.
3: 동물 가죽.
2: 네. 근데 그 가죽을 이제 수입한 건데
3: 예, 예.
2: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대로 된 걸 수입하지 않고 약간 좀 뭐 잘못 이렇게 엉뚱한 경로로 들어온 걸 수입했는지 거기에 포자가
3: 있었어요. 포자가 대단하다 진짜.
2: 근데 이분이 이걸 하고 치니까 이걸 칠 때마다 포자가
3: 튀어올라요.
2: 올라와서 연주한 사람이
3: 진짜로.
2: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니 지금도 사실 그래서
3: 호흡기로
2: 호흡기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예. 약도 있고.
3: 아, 예, 예,
2: 그러니까
3: 예.
2: 다 회복이 됐는데 지금도 한저병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3: 그러네.
2: 특히 뭐 야외 활동 그렇게 막 그런 그 동물들이 많은 그 야외 활동, 풀밭이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뭐 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포자가 한두 개 들어왔다 감염되는 건 아니니까 네. 사람에 다르니까 네. 조심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탄저병 감염에 어떤 위험이 노출된다면
3: 네.
2: 백신을 미리
3: 맞으면 그런 환경에 있다면 네.
2: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은 이제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3: 괜찮습니다.
2: 네, 항생제로 하면 되니까요.
3: 때를 많이 놓치지
2: 그렇죠.
3: 않으면
2: 그렇죠. 때를 놓치면
3: 예.
2: 연락 오면 반드시 병원 가야죠.
3: 아, 젬베 이걸로 이게 포자가 이 내생 포자인 내가 진짜 와 대단합니다 진짜.
2: 이미 러시아 쪽에서는 발진 티푸스로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아주 많이 죽어나가고 있었고
3: 네네.
2: 전쟁이 나면 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거는 이 감염병 미생물한테는 아주 그냥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3: 예, 그렇죠. 예.
2: 스트레스 받고 잘 못 먹으니까 몸 면역 기능은 떨어지죠.
3: 아.
2: 최악이 되는 거예요.
3: 그러네요.
2: 그런 상황에서 막 퍼져나가서 예. 초반에 전쟁보다도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군장 소독이나 이거부터 해야 그랬어요.
3: 예, 예.
2: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 전쟁에 있어서 뭐 판도를 바꿨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을 초반에. 바꿔놨죠.
3: 예. 네. 아, 몸이를 타고 이렇게 퍼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동부전선에서 발진티푸스가 네. 좀 기승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예. 서부전선은 괜찮았나요?
2: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럼 서부전선에 이가 없었느냐?
3: 예,
2: 거기도 이는 있었죠. 옛날에 이 많았으니까.
3: 예, 예, 예.
2: 근데 서부전선에 이는 이 리케차 발진티푸스균에 감염이 안 된 이들이었어요. 아. 얘네는 또 다른 균이 있었는데 바토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균 세균인데
3: 예.
2: 얘도 또 이 발진 티푸스만큼 알지만 얘도 또 그 병을 옮겨요. 열나고요.
3: 아, 예, 예.
2: 그거는 이제 참호열이라고 그래요. 트렌치 피버라고 하도 참호열에서 많이 걸렸기 때문에 참호열.
3: 예.
2: 거기서도 이제 또 병을 일으켰죠. 그래서 사실 전쟁이 나면 네. 이 과거에는 네. 실제 어떤 전투에서 부상에 일한 그런 사망 부담도 네. 부상 정도는 경미한데 이런 감염이라든지 또는 이런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런 감염병으로 이 많은
3: 그게 더 오히려
2: 더 위험한
3: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겠네요.
2: 예. 예.
3: 그래서 군종 네. 군장 소독이 필요하고요.
2: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앞서서도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극히 일부라고 말씀드렸어요.
3: 네.
2: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탄저균이다, 뭐 콜레라균이다 이런 균들은 극히 일부예요.
3: 아 맞습니다.
2: 그런데 네.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3: 모든 미생물.
2: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아마 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3: 네. 새로운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2: 네. 예.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예. 자 감염이라는 게 어떤 거냐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자라면 감염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3: 예.
2: 근데 그거가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생물은 다 살려고 애를 써요.
3: 그렇죠.
2: 먹고
3: 예.
2: 살겠다고.
3: 예.
2: 얘는 그냥 어쩌다가 몸 안에 들어왔는데 살기가
3: 좋았던
2: 괜찮아요.
3: 거예요.
2: 네. 그래서 자란 거예요. 얘는 성장이거든요.
3: 우리 탓인가요?
2: 그러니까 감염 성장인데
3: 예.
2: 감염이 됐는데 몸에 이상이 생기면 감염증. 병에 걸린 거예요.
3: 예, 그렇죠. 예.
2: 코로나 때도 무증상 감염.
3: 아, 그렇죠.
2: 예,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3: 그렇죠. 예.
2: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3: 네.
2: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으니
3: 네.
2: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장소에 미생물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인위생도 그렇고 뭐 여름철에 이 음식 같은 것도 아, 뭐 잠깐인데 그 잠깐인데가 아니고요. 미생물은 예. 이분법으로 보통 분열을 하거든요.
3: 예.
2: 한 마리가 둘, 둘이 넷,
3: 아.
2: 여덟 이렇게 이에 배수로 늘어나니까요.
3: 예. 예.
2: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3: 그렇겠죠.
2: 해서
3: 예.
2: 얘네는 조건만 좋으면 한 20분에 한 번씩 분열을 하기 때문에
3: 아,
2: 뭐 잠깐인데 두세 시간 정도야? 그게 아닌 거죠.
3: 아.
2: 그래서 여름철에
3: 예.
2: 신도 싸우고 하는 게 많은 음식을 조리하고 하다 보면
3: 예. 예.
2: 온통 미생물 세상이다 보니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3: 그렇죠.
2: 그걸 보관이나 잘못되면 급성장하니까
3: 아~
2: 그런 걸 알아서
3: 예.
2: 잘 관리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3: 예.
2: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다 어디서 잘할 수 있어요.
3: 예.
2: 그러니까 개인위생, 청결 잘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3: 감염을 일으켰으니 미생물한테 좋은 조건을 안 만들어줘야 되는.
2: 그렇죠.
3: 그렇죠.
2: 네.
3: 예. 그러니까 미생물 변호사신데 또 걔네한테 좋은 조건을 안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게 좀
2: 그러니까
3: 무슨 되네요.
2: 이 좋은 조건이 아닌 게 사실 우리 몸은요.
3: 예, 예. 예,
2: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외부에서는 미생물들을 또 막아주거든요. 얘네 텃세, 얘 텃세가 심해요.
3: 텃세가 심하다.
2: 네, 얘네도 왜냐면 우리 집인데 너 왜 들어와?
3: 예, 예, 예.
2: 막아줘요.
3: 예.
2: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은 우리 동맹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계와 함께 최전선에서 막아주는 아이들이에요. 이거를 잘 관리하는 거,
3: 네.
2: 피부 미생물, 장내 미생물, 얘네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3: 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들었던 막 손 잘 씻고 위생, 냉장 보관 잘하고 이런 건데 이거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이제서야 서른 몇 살 먹고 예, 진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총칼보다 무서운 전쟁을 뒤바꾼 세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 김응빈 교수님과 함께했는데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네,
3: 감사드리고요.
2: 그러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아,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한 7, 8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면 두억신이라고 하는 귀신이 병을 퍼뜨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 수요일 코너 곽지식 작가와 함께 이 두억신이의 유래를 찾아보면서 1577년 조선에서 돌았던 인수공통감염병 이때 처음 두억신이란 단어가 기록에 등장한다 하면서 그때 돌았던 병도 탄저병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두억신이 편도 아주 재밌게 나왔으니까 오늘 김응빈 교수님 편과 함께 저희 너튜브 채널에서 찾아보시고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더위 잠깐이라도 날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6: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7: 모기지는?
6: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7: 모기지는?
6: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7: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6: 재융자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8: 뱅크오펍 홈모기지.
9: 뱅크오펍 홈모기지.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4: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9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부산 자갈치 시장 앞바다를 안방처럼 활보하며 자란 자갈 스페로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갑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어서 오이소 보이소 자시소.
4: 광복동의 아들.
5: 그렇죠. 네. 자갈치 시장 앞에 가면 딱 적혀 있죠. 어서 오이소. 네.
4: 어서 오이소라고 적혀 있나요?
5: 아, 오이소 보이소 아. 드시소.
4: 오이소 보이소 오세요, 드시소.
5: 아. 보시고 드세요. 오이소라고 해서 큐컴버 카우는 아니죠?
4: 아니죠, 아니죠.
5: 아닙니다.
4: 네. 큐컴버 카우 아닙니다. 부산 많이 찾아주시고요, 여러분. 자, 썬킴의 썬문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5: 아, 오늘은 해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파이렛.
4: 아, 해적.
5: 해적.
4: 자, 해적 얘기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뭐, 해적은 사실 기원 전부터 뭐 존재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춰볼 시기가 따로 있죠?
5: 뭐 해적은 뭐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네. 공해상에 나가서 이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해적이라고 부르니까 많이 있었죠. 우리도 뭐 외구 말 그대로 이제 그 대마도를 기점으로 하는 해적들이 맞죠. 맞는데 이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른바 대항해 시대 이후에 대서양과 인도양을 주름 잡았던 유럽의 해적들은 누가 있을까?
4: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때를 해적 황금기 시대라고까지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단 들어가기 전에 대항해 시대 어떤 시대인지 뭐 브리핑 한번 부탁드립니다.
5: 대항해 시대는 이제 유럽인들이 서구적인 입장에서 이제 네이밍을 했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뭐가 없던 시기였어요.
4: 뭐가 없던 시기요? 되게 없어 보이네요.
5: 되게 없어 보이던 시기였어요, 여기가.
4: 예, 예, 뭐가 없었나요? 예.
5: 뭐, 저희가 한번 다른 것과 같이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제 한 200년 동안 이 유럽과 중동을 휩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건 역사적 팩트니까 뭐 일단 유럽이 졌어요.
4: 네.
5: 그러면서 이른바 인도와 중동과 유럽을 잇는 교역 루트가 중동에서 딱 끊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도 등등등에서 이제 걸어서 아니면 낙타를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갔던 물자들이 네, 네. 끊겨요.
4: 네.
5: 그 물자 가운데서 가장 비싸게 유럽에서 팔렸던 것이 아슈! 후추였거든요.
6: 아, 후추? 어, 후추. 예.
5: 뭐, 지난 그 십자군 전쟁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고기에다가 후추 한번 뿌려 먹은 다음에 후추 없으면
6: 못 끊죠.
5: 못 끊어요.
6: 예, 그럼요. 금단 증상 나오죠.
5: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예, 후추, 예. 후추, 후추! 근데, 예. 당시 이제 그 이른바 중동 무역 루트를 장악하고 있던 이제 이슬람에서도 예. 뭐 후추 등등등 너희들 먹고 싶지. 후추의 원산지는 지금 남인도였어요.
6: 남인도면? 어디?
5: 뭐, 그, 지금.
6: 아, 인도 남쪽이요?
5: 인도의 남쪽.
6: 아, 예, 예.
5: 남인도
6: 남쪽. 어.
5: 거기서 지금 아라비아 반도 거쳐가지고 지중해 거쳐서 유럽으로 오는 게 후추 무역 루트였는데. 네네. 이게 뭐, 이른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딱 끊겨버리니까. 후추!
6: 아, 후추! 그러네. 지금 페퍼 금단 증세.
5: 페퍼! 예. 여기에 이제 그 이슬람에서도, 야, 너희들 페퍼 먹고 싶냐? 그러면 너희 유럽 국가 가운데서 이탈리아에 있는 뭐 베네치아나 뭐 제노바 이런 몇몇 도시 국가들만 내가 무역을 허용해 줄게.
6: 아, 그래요?
5: 한 거예요.
6: 네,
5: 제한적으로.
6: 예.
5: 그러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후추의 양은 딱 정해질 수.
6: 그렇지, 그렇지. 오.
5: 정해져 있는 후추가 이탈리아와 가까이 있던 뭐 지금의 프랑스, 독일 정도는 뭐 야, 드디어 후추구나.
6: 어, 구할 수는 있어.
5: 구할 수가 있었는데. 어, 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쪽에 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6: 아~
5: 후추의 히읗자 냄새도 못 맡은.
6: 이베리아 반도 오다가 다 동나는 거죠. 예,
5: 거기야
6: 예.
5: 프랑스 뭐 레옹에서 끝났다면서. 그러니까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야 그럼 됐고 우리가 그러면 바다를 통해서 삥 둘러가지고 인도로 직접 갈 수 있는 루트 한번 뚫어보자.
6: 이 중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5: 그렇죠. 예. 이게 이른바 배양의 시대의 시작이에요.
6: 아 그렇구나.
5: 그럼 우리가 디렉트 루트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엔리케 왕자라고 해서 지금 뭐 대항해 시대의 개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포르투갈에 가면 그 양반 딱 석상이 있고 그러거든요.
6: 예, 예. 그 양반 포르투갈 분인데.
5: 아유 뭐 예, 약간 친분 있어가지고.
6: 예예예. 예, 예.
5: 그러니까 엔리케 왕자 등등등이 이제 그 포르투갈이 제일 서쪽에 있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5: 그래가지고 이른바 해양 루트 개발에 들어가요. 남쪽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자.
6: 예.
5: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프리카를 돌다 보면은 뭐 인도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스코 다가마 등등등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이
6: 예, 예.
5: 이른바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올라가서 바다로 갈 수 있는 인도를 뚫어요.
6: 예, 그렇죠.
5: 여기 이제 스페인이 이제 약간 기분 상한 거죠. 야야 예. 포르투갈 쟤네들 남쪽으로 삥 둘러가가지고 희망봉 찍고 마다가스카르 찍고 인도로 갈 수 있는 루트 뚫었다고 하는데 우리 스페인은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안녕하세요.
6: 누구죠?
5: 이사벨 여왕님.
6: 아 누구야 누가 왜 이렇게 간사해?
5: 아이고 아이고 저는 누구냐 나는 저 이탈리아에서 온
6: 어?
5: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합니다.
6: 아 콜럼버스.
5: 아, 그렇죠. 뭐 너무 버스냐? 아 그 버스가 아니라요. 콜럼버스입니다.
6: 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5: 그래서 콜럼버스가 자기도 약간 들은 바가 있었어요. 지구는 둥글다는 거를.
6: 아 예.
5: 포르투갈 애들이 남쪽으로 돌면은 네. 나는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 지구가 둥그니까
6: 아, 그렇죠.
5: 어차피 인도 나온다.
6: 아.
5: 이사벨 여왕님 제 계획이 이렇거든요.
6: 예.
5: 그래서 전 서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6: 결제,
5: 지구는
6: 결제.
5: 둥그니까 어. 자꾸 하면 인도 나옵니다.
6: 어.
5: 결제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럼 한번 네가 인도를 찾아봐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6: 예.
5: 그래서 스페인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야 서쪽으로 가자.
6: 근데 뭐가 하나 있었지.
5: 근데요, 그때 예. 기록을 보면 가도 육지가 안 나와요.
6: 어.
5: 여기 고용된 선원들도 다 어떻게 보면 다 프리랜서였거든요.
6: 예, 예.
5: 그 콜럼버스 보고 이보셔, 아니 왜 육지가 인도가 안 나와? 콜럼버스 당황한 거예요.
6: 예.
5: 좀만 더 가면 나온다고. 오빠, 우리 지금 10km 갔잖아. 근데 실제로는 한 1km밖에 안 가는 거예요. 조작하면서 가도 안 나오니까 드디어 선상 말란 직전에
6: 아 예.
5: 육지다!
6: 아, 아슬아슬했네.
5: 아슬아슬했죠. 예. 그 육지가 지금의 서인도 제도거든요.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서인도 제도, 지금 카리브해,
6: 네.
5: 뭐 쿠바, 뭐 도미니카 공화국 등등등을 인도로 알았어요.
6: 그렇지, 그렇지.
5: 그래서 서인도 제도고,
6: 예.
5: 여기에 있던 원주민들은 인도 사람들이니까 인디안이라고 불렀거든요. 부르면 안 되죠. 자, 그렇죠.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죽습니다.
6: 네. 콜럼버스가요? 예.
5: 그런 다음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다른 이탈리아 탐험가가 와가지고 이거는 인도가 아니다. 신대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6: 네.
5: 아메리고 베스푸치니까 아~ 아메리카라고 부르자.
6: 그래서 아메리카구나.
5: 이러면서 스페인들 인들에게 아 계속 서쪽으로 가면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6: 그렇죠. 예.
5: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대륙 개척에 들어가요.
6: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개척이고. 예.
5: 일단 가서 보니까 들은 바에 따르면 여기가 황금과 은이 넘쳐나는 동네다.
6: 네네.
5: 그래서 무조건 황금 찾아라, 은 찾아라.
6: 예.
5: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아즈텍 제국, 마야 제국 그런 과정에서 다 멸망을 해버리죠.
6: 네.
5: 엘도라도란 말이 그때 나오거든요.
6: 엘도라도.
5: 엘도라도. 아, 예. 다른 건 뭐라도 그라도 더 엘도라도. 황금의 네. 도시란 뜻인데.
6: 황금의 도시.
5: 지금도 우리가 뜬구름 잡을 때 엘도라도를 찾으러 간다.
6: 그렇죠. 예.
5: 그래서 황금을 많이 찾아요. 이른바 지금의 멕시코 땅에서 물론 아즈텍이란 제국 자체가 황금의 제국이었으니까. 이러면서 신대륙이 개발이 돼요.
6: 네.
5: 자 이제 삼각 무역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6: 어떻게 삼각이죠?
5: 예.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제 뭐 하냐면 선도 제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탕수수를 실습해요.
6: 아, 예.
5: 유럽에서 설탕이 비싼 그런 뭐 럭셔리
6: 그렇죠. 음식. 사치제니까. 예.
5: 근데 사탕수수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해요.
6: 그럼,
5: 예. 문제는 당시 남미와 중남미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6: 그렇죠. 예.
5: 유럽에서 온 천연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6: 예.
5: 노동력이 없잖아요. 1, 2, 3, 4, 4.
6: 아, 1, 2, 3, 4. 노동력 1, 2, 3, 4가 없어, 지금.
5: 1, 2, 3, 4 이해하셨어요? 스페인어 잘하신다.
6: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5: 그럼요. 1, 2, 3, 4.
6: 어디서 구해오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5: 바로 이해하시네.
6: 예.
5: 이야, 서바나라고 이해하셨죠? 스페인을 옛날에.
6: 서바나, 예.
5: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서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6: 노예 무역을 했어요. 예.
5: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아프리카의 노예들은요 백인 상인들이 납치한 거 아니에요. 같은 흑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이 동료 흑인들을 잡아서
6: 아~
5: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판 거예요.
6: 아이고. 예.
5: 그러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은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6: 아 대가를 줘야죠.
5: 당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진 공산품 총 이런 걸 주고 노예들을 사서 서인도 제도 또는 지금의 브라질 등등등이 갖다 팔아요.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티, 쿠바 이런 데 이런 뭐 아프리카계 주인들이
6: 그렇죠,
5: 많은
6: 그렇죠.
5: 이유가 그거든요.
6: 예, 예.
5: 여기서 생산된 또 이 사탕수수는 또 다시 유럽으로 이제 수출하게 되고
6: 그렇죠.
5: 이렇게 대서양을 있는 삼각 무역 루트가 예. 형성되면서
6: 예.
5: 여기를 털면 노다지가 되는 거예요.
6: 아.
5: 여기를 털면.
6: 노다지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누가 노략질을 하겠죠.
5: 다시 놓치죠.
6: 예, 예.
5: 노략질 하기 시작하는데
6: 예.
5: 여기를 장악한 건 스페인이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예.
5: 스페인은 해적을 할 이유가 없어요.
6: 그렇지,
5: 스페인은 해적을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 어쨌든 내 거니까 단속을
5: 예. 해야 되죠. 예. 요때 프랑스의 국왕은 요때 스페인의 국왕은 스페인의 광개토대왕이라고 부르는 펠리페 2세예요.
6: 예예. 펠리페 2세.
5: 펠리페 2세가 네. 지금의 당시 스페인 제국의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어요.
6: 네네. 네.
5: 필리핀도 장악했던 사람이 펠리페 2세거든요. 필리핀이라는 이름 자체가 펠리페에서 나온 거예요.
6: 아 그렇죠. 아 맞아.
5: 하여간
6: 네.
5: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국왕이었고 당시 영국, 잉글랜드의 왕은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6: 아 예.
5: 진짜로 Virgin Queen이었죠.
6: 아.
5: 당시 영국은 스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못 살았어요.
6: 아 그래요?
5: 지금의 영국으로 보시면 안 돼요.
6: 그때가 뭐 대영제국이라고 하기 전인가요?
5: 훨씬 전.
6: 예.
5: 요때가 이제 헨리 8세 무슨 뭐 다 뭐 죽이고 뭐 했던 요 시대거든요.
6: 가난했고
5: 성공해 만들고.
6: 예예.
5: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스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어요.
6: 그렇죠.
5: 예. 스페인이 굉장히 잘 나가고 지금은 삼각 무역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우리 영국도 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 어떻게 하지? 야, 훔쳐.
6: 훔쳐라. 영국 그러면 왕실에서 지령을 내린 거예요?
5: 그렇죠.
6: 아 그래요?
5: 국가의 공인을 받은 국가 공인 해적들이었어요.
6: 아 국가 공인 해적이야?
5: 이런 해적들을요. 일단은 사략 선들이라고 했어요.
6: 사략 선이요? 예.
5: 프라이빗하게
6: 예.
5: 노략질을 하는 배들인데 사략을 하도록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줬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가 예. 없으면 훔쳐라.
6: 아, 스페인 거를.
5: 특히 예. 스페인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저 배에 뭐 은, 금, 뭐 각종 무슨 뭐 노다지가 있다고 하니까
6: 예.
5: 훔쳐라.
6: 아~
5: 이 과정에서 등장한 굉장히 유명한 해적이 하나 등장합니다.
6: 어떤 해적인가요?
5: 바로 프란시스 드레이크.
6: 아, 드디어.
5: 드디어 나옵니다.
6: 예, 네임드 해적 만나봅니다. 예. 프란시스 드레이크.
5: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집안이 별로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약 12명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6: 예, 예, 예.
5: 12명의 형제의 장남이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소년 가장이었겠지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은 돈 벌기 위해서 나 배 타자. 뭐 배 타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역선을 타요.
6: 네, 네.
5: 타가지고 어디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멕시코 베라크루즈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유카탄 반도 근처에요. 어. 여기까지 가요. 갔는데 스페인 상선과 조우를 해요.
6: 예.
5: 처음에는 뭐 교류도 하고 물건도 서로 교환을 하고 좋았어요.
6: 네.
5: 그런데 이 스페인 상선이 야 저거 영국 배 지금 무장도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후루룩 짭짭할까? 하면서 급습을 해버려요.
6: 해적을 급습한 거죠.
5: 아, 근데 해적이 아니었어요. 아,
6: 드레이크는 해적이 아니었고
5: 그때는 아직까지 해적이 아니었어요.
6: 예예예. 예, 예.
5: 무역선이었어요.
6: 아.
5: 겨우겨우겨우 목숨만 구해가지고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살아 나와요.
6: 예예. 예.
5: 그때부터 타도 스페인 된 거예요.
6: 아,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생긴 거죠?
5: 죽다 살아났으니까.
6: 타도 스페인, 예.
5: 그래, 니들이 우리 영국 배를 털어? 그럼 나도 이제부터는 스페인 배를 털겠다.
6: 예.
5: 눈에 넣는 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해적이 돼요. 예. 사략질을 한 거죠.
6: 예, 예.
5: 얘가 너무 명성이 커진 거예요.
6: 오, 잘했구나.
5: 그러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 귀에 들어간 거죠. 저기 여왕님. 아, 왜? 저 드레이크라고 지금 대서양을 휘어잡는 지금 해적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만나볼게.
6: 이덕화 1세 아닌가요? 엘리자베스.
5: 아이, 해적, 해적.
6: 엘리자베스 목소리가 왜 저래?
5: 예. 에리와는 난자가.
6: 드레이크를 인정해줬다?
5: 인정해줬어. 니가 드레이크냐? 네! 여왕님. 그래, 그럼 니가 네. 내가 인정해줄 테니까. 자. 라이센스다. 앞으로 영국 공인 니가 노략질을 하도록 해라.
6: 예.
5: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에게 인정을 받게 된 뭐하냐면요.
6: 예, 예.
5: 일단은 공식적으로 지구를 한 바퀴 배 타고 돈 사람은 마젤란이었어요.
6: 그렇죠. 마젤란이죠. 예.
5: 근데 마젤란은 중간에 마젤란 씨죠.
6: 예.
5: 마젤란 씨는 중간에 죽어요. 원주민과 싸우다가요.
6: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5: 돌기 전에. 마젤란의 함대는 다시 돌아오고요.
6: 본인은 중간에 죽었구나.
5: 마젤란은 중간에서 일단 본인은 실패했지. 나는 직접 돈다.
6: 드레이크가 예.
5: 실제로 유럽에서 출발해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 실제로 지구로 한 바퀴 돈 사람은 드레이크예요.
6: 아, 그래요?
5: 네,
6: 엄청난 인물이네.
5: 엄청난 인물이죠.
6: 예. 그럼 저는 신임을 얻었겠네요.
5: 신임 얻었죠. 예. 그러면서 신나게 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난 그 라이센스 있다고 신나게 노략질을 하고 있다가
6: 예.
5: 지금의 페루죠. 에콰도르
6: 예.
5: 앞바다에서 스페인 상선을 만나는데
6: 기다렸던 순간이잖아 지금.
5: 야! 예. 스페인 상선이다 잡아라!
6: 예.
5: 추격전을 벌여.
6: 예.
5: 스페인 상선은 도망가고 드레이크 배는 쫓아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국 본토에서 얘를 교수형시킨 다음에
6: 아 진짜요?
5: 템즈 강변에 교수형이 당한 그 시신을 3년 동안 걸어놔요. 앞으로 해적질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보여주기
6: 예.
5: 위해서.
6: 예.
5: 근데 이 윌리엄 키드가 왜 유명하냐면요.
6: 그러게.
5: 훔친 보물들을 카리브해 어딘가에 숨겨놔요.
6: 아, 그래요?
5: 협상하려고.
6: 아, 그래요?
5: 그래서.
6: 아, 영국이랑 협상하려고? 나 살려달라고?
5: 잡힐 경우에.
6: 아, 예, 예, 예.
5: 그래! 나 잡혀왔다! 너희들 보물 어딘지 모르지? 날 풀어지면 배치가 되겠다. 됐고. 너 그 보물보다는 무굴 제국과 거래가 훨씬 중요하거든. 아, 야, 얘 교선시켜.
6: 안 먹혔구나.
5: 그때부터 이 윌리엄 키드가 숨겨놨 다는 그 보물이 어디 있나?
6: 100만 파운드 이르는 보물을 숨겨놨다 이렇게 주장했다.
5: 그렇죠.
6: 야.
5: 그걸 찾기 위해서 카리브해의 섬들을 막 너도 나도 찾기 시작을 해요.
6: 네.
5: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 소설이 바로 보물섬이에요.
6: 아 보물섬. 캐리비안의 해적도.
5: 캐리비안 해적도 이 보물섬뿐만 아니라 캐리비안 그 바다 자체가 네. 남미와 중미를 출발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약간 소떡소떡 먹는 휴게소 개념이었거든요.

0: 타이완, 지금의 대만이 중국 역사에 편입된 것도 해적 때문입니다.
1: 선생님과 대항해 시대 바다를 누비는 해적의 역사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해적 중에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소위 애꾸눈 해적이 왜 많을까요? 전 당연히 뭐 싸우다 다쳤겠거니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은 밝음에 익숙해지는 데에는 1분이 채 안 걸리지만 어둠에 익숙해지는 데는 한 2,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야간 착륙하기 전에 한 10에서 15분 전쯤에 객실 전등을 다 끄는 것도 혹시 모를 어둠 속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해적들은 밝은 갑판에 있다가도 캄캄한 선내로 들어가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눈에 이상이 없더라도 일부러 한쪽 눈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배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배델전자 718-445-2005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상

0: 성격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의사들의 문제를 좀 더 계속하겠습니다.

0: everyone that has lost someone that they truly love. Come on, check it out.
1: Seems like yesterday.
2: 쉬는 날 침대에 누워서 딱 5분만 더 봐야지라고 쇼츠 넘기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2시간 훌쩍 지나 있는 분들 솔직히 지금 뜨끔하셨죠? Yeah,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 안 들어가면 뇌 전원 안 켜지는 사람 분명 오늘은 푹 쉬기로 해놓고서 머릿속으로는 내일 출근해서 이거 일하고 저거 일하고 저거 한 다음에 저거 이런 일 생각하고 있는 지독한 일 개미들까지. 근데 어디 뭐 그뿐인가요? 딱 한 판만 더 이기고 자자 얘들아. 딱 한 판만. 이라고 해놓고서 새벽 4시까지 모니터 째려보면서 키보드 따다다다닥 두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기름진 야식은 물론이고 목만 마르면 물 대신 무조건 톡 쏘는 탄산수만 찾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판은 무조건 그림 나온다. 나 이거 본전 이거 찾을 수 있어. 본전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찾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카지노에 항상 테이블 올인 던지시는 이 도박러들까지. 네, 이렇게 무언가 하나에 푹 미쳐있는 거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뿐인 레이버데이 연휴잖아요. 오늘 하루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마음껏 중독돼서 원없이 빠져보는 것도 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중독되어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무언가에 지독하게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뭐든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죄책감 딱 다 내려놓고 저희에게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오늘은요, 아주 기분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바이브에 제대로 한번 중독돼 보시죠. 제이든과 함께 합니다.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MB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은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대표 방송국 K-라디오입니다. Yes, sir.

9월 7일 월요일 제이든의 K-Play DMB 그 레이버 데이 스페셜로 시작했습니다. 다들 오늘 레이버 데이라 설마 오늘 제이든 쉬겠지? 안 오겠지? 생각하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쉬는 날 남들은 바베큐 굽고 놀러 가는데 저는 스튜디오 불 켜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왜냐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겠습니다. 저 이 방송과 마이크에 완전히 중독됐거든요. 연휴에도 마이크를 안 잡으면 손이 근질근질, 입도 근질근질, 라디오 중독러.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출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원래 6시가 되면 저희 스튜디오로 바로 연동이 되는데 제가 출근 안 할 줄 알으셨나 봐요. 네, 출근했습니다. Yes, sir. Yes, sir. 자, 오프닝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오늘 키워드가 바로 중독입니다. Addiction.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는 정말 오랜만에 노래 제목 아는 사람. 제목 아는 사람 제가 그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한 12분이니까요. 15분까지. 예. 15분 딱 되면은 선물.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은 사실 부정적인 단어부터 떠오르기 쉽잖아요. 근데 이 addiction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원을 찾아보면 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법률 용어인 adicere에서 유래했는데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양도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채권자에게 내맡기는 데서 시작된 말이었죠. 노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의 본질은 무언가에 내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주고 깊게 빠져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도파민 보상회로가 특정 자극을 기억하고 그쪽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요. 사실 뭐 고백하자면 저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 참 쉽게 꽂히고 빠져드는 금사빠 중독 체질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꽤나 자제하고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요즘 제 일상을 보면 솔직히 자제가 잘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주말이면 뭐 보드게임도 그렇고 요즘 금요일 날만 거의 치고 있거든요. 거기 친구들이 좀 많이, 금요일 멤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네, 피클볼. 잠깐만요. 소리님이 신화 중독? 아, 맞췄네요. 아, 오늘 또 아끼려고 했는데. 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또 오랜만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최근에 그 중독된 노래 약간 아몰레드라고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예, 아무튼 코트로 뛰어나가서 이제 라켓 휘두르게 만드는 이 피클볼 있고요.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밤새 주사위 굴리고 전략극 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보드게임. 또 우리 또 부 운영자님이 또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또 따끈따끈한 보드게임을 가져오셔가지고 저희가 또 재밌게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이번 게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아시는 분 저한테 말씀 주시고요. 약간, 뭐, 4명이든 3명이든 7명이든 앉아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거를 픽업을 해요, 카드.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중독됐을 것 같은 거는 하면 이제 그 멤버들이 막 글씨로 씁니다. 해서 하나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입맛대로 1위부터 뭐 10위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면 베스트 1, 2, 3가 점수를 먹고 워스트 1, 2, 3가 또 점수를 먹는 그런 게임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네, 워스트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또 이제 탈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그거 왜 탈락시키냐, 이거 괜찮은 건데. 네. 그 월스트 후보로 나왔던 그런 제목들은요, 제가 방송으로 차마 입에도 올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예, 한번, 그, 기회가 되시면은, 저희 보드게임 한번 오셔가지고, 예, 카드 한번 열심히 적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또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이제 수다 떨게 만드는 이 라디오에 또 중독이 됐기 때문에 또 오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라디오 일을 하다가
한 정말 몇 개월 정도 쉰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라디오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막 심장이 쿵쿵쿵거리고 오 되게 피가 막 예, 솟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가지고 예, 굉장히 또 행복하게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신청곡 많이 남겨주셔야 뭐 아니어도 제가 또 신나게 하는데 남겨주시면 더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도 라디오 방송을 출근 안 하셔서 저 혼자여가지고 좀 굉장히 더워요. 네. 여러분들이 또 사연과 신청곡 응원으로 이렇게 후 불어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이든 오프닝 듣고 완전 제 얘기라 웃음 터졌습니다. 저는 지금 3일 내내 온라인 쇼핑 앱 최저가 비교에 중독돼 있어요. 5달러 아끼겠다고 리뷰를 300개씩 읽고 있더라고요. 결국 장바구니에 30개 담아두고 아직 결제도 버튼도 못 눌렀습니다. 오늘 밤만에 뭐 결제하겠죠 뭐. 아 그거 그 최저가는 저는 공감을 못하는데 저도 뭐 물건 살 때 리뷰 진짜 많이 읽어봐요. 그리고 하루 안에 안 사고 엄청난 영상을 봅니다. 예, 제가 지금 에어프라이어를 좀 찾고 있어가지고 에어프라이어 영상만 한 100개 이상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엔 정했는데 뭐 그것보다 또 좋은 거 나오면 또 술기 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는 덜 보려고 해요, 정보를. 쉬는 날인데 몸은 쉬고 뇌는 쉬지를 않네요. 화요일 아침에 처리해야 할 이메일 리스트를 머릿속으로 벌써 세 번이나 검토했습니다. 커피 석잔째 들이키면서 쉬는 척 노트북 켜놓고 있는 저. 진짜 중독 맞죠? 아 노트북 하면 당장 덮으세요. 지금 일한다고 출근이 설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남은 몇 시간이라도 좀 약간 쉬시면서 뇌회로를 광주로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휴양지를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휴양지 가서 멕시코를 갔는데 인터넷이 안 터지는 거 있죠. 머릿속엔 잔뜩 일 생각밖에 안 드는데 아 죽겠더라고요. 네. 어젯밤에 연휴니까 딱 한 판만 이기고 자야지 했다가 연패하는 바람에 새벽 5시를 봤습니다. 침대에서 눈 뜨니까 오후 2시. 레이버데이 반쪽이 날아갔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 복수전 가야죠. 그 딱 한 판만 그거 저희가 하던 건데 옛날에 친구들이 저희가 새벽에 한 판만 아 이기고 자야지. 그 한국인들이 그 국룰이 있거든요. 이기고 자야지. 이겨야지만 잘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새벽 4, 5시까지 간 적도 되게 많고 그게 뭐라고. 안 근데 그게 안 자면 분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잠이 안 온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겨야죠. 오늘 밤에는 빨리 1승,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빨리 1승을 찍잖아요? 그럼 바로 안 자. 얼른 그 적당한 시간에 한 새벽 1시 반 정도, 요 정도에 1승 찍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프닝 듣고 옆에서 운전하는 남편이 저 쳐다보면서 빵 터졌습니다. 판단 사러 H마트 갔다가 연유 박스 세일하는 라면이랑 과자 박스 카트에 가득 싣고 트렁크 꽉 채워서 센터빌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집에 라면 세 박스 있는데 왜 세일 딱지만 보면 손이 먼저 나갈까요? 자, 이게 라면이 있고요. 또 이제 관심 있는 라면이 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최근에 먹었던 거는 김치찌개 라면 이런 거였는데 굉장히 또 좋은 참신한 라면이 있으면 많이 소개 바랍니다. 신기한 것 되게 많아요. 육개장은 뭐 옛날부터 있었고 설렁탕 라면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막 진화하는 것 같아요. 불닭도 막 진화하잖아요. 불닭 매운맛, 로제맛 또 뭐였더라? 짜장맛이었나? 오늘 낮에 밖이 덥길래 집 에어컨 온도 68도로 내려놓고 두꺼운 극세사 입을 턱 끝까지 덮고 뒹굴뒹굴 쇼츠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등짝 스매싱 날리면서 전기세 네가 낼 거야? 라고 소리 지르시는데
솔직히 찹찹한 공기에 폭신한 이불 조합은 마약 아닙니까? 아, 추워서 이불 덮는 그 서늘한 포근함. 이제 가스 전기세 한번 혼자 내보는 그런 날이 오셔야 정신을 차릴 텐데. 극세사 좋죠. 네, 추울 때 극세사 최고죠. 거기다 귤까지 까먹어 최고죠. 아, 코스코 갈 때마다 오늘은 진짜 계란이나 우유만 산다 다짐하거든요. 근데 계산대 통과자마자 홀린 듯 푸드코트 줄 서가지고 핫도그 세트에 피자 한 조각, 추러스까지 손에 들고 차에 삽니다. 양파 냄새 풍기면서 고속도로 타고 집 가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죠? 코스코 그거 아니에요? 피자랑, 아, 맞아, 피자 드셨다고 했지? 그리고 그 무슨 감자빵 이런 거 있던데? 감자 소세지? 진짜.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되게 충격받았잖아요. 야, 이게 그, 피자구나. 이게 피자구나. 이런 느낌. 침대에서 딱 10분만 인스타 릴스 봐야지 했는데, 남이 집 수영장 청소하는 영상, 남이 카펫 고압 세척하는 영상, 길고양이 밥 먹는 영상까지 멍하니 보다가 3시간을 걸렸습니다. 도대체 미국 남의 집 풀장 청소하는 걸 왜 제가 30분 정도이나 집중하고 보고 있을까요? 아, 원래 멍 때릴 때는 누군가 뭔가를 열심히 해줘야 또 멍 때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그 게임을 할 때 게임은 안 좋아하시는데 남이 하는 거 좋아하시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 카페 테라스에 아침 11시에 노트북 들고 나와서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 잔 시켜놓고 얼음 다 녹을 때까지 4시간째 멍 때리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왔는데 지나가는 차 구경, 사람들 구경만 실컷 했네요. 맞아요. 야외에서 사람들 구경하는 거 재밌어요. 저도 예전에 그냥 선글라스 끼고 어차피 내 눈 안 보이니까 열심히 보는 거야. 저 사람은 뭐 할까? 저 사람은 집에서 뭐 왜 지금 나왔을까? 나는 그냥 쉬는, 멍 때리려고 나왔는데. 골프 시작했는데 반년 됐는데 공을 똑바로 안 가면서 하루 종일 이베이나 중고장터 뒤지면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입으며 보고 있습니다. 장비만 바꾸면 당장 싱글 칠 것 같은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어쩌면 좋죠. 이거는 국룰이에요. 장비 탓. 장비가 또 받쳐줘야 뭔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분이가 좋거든요. 그리고 그 장비를 사면은 그 장비 처음부터 막 엄청 잘 되지 않고 그 손에 익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한 새로운 그 패드를 사가지고 6개월 이상 이건 아직 안 돼가지고 이제 손에 조금 익히는 중인데 그 기분이 또 남다르거든요. 네. 손에 얼른 익어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좀 이겨주고 그런 재미가 있을 텐데 얼른 그런 날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젯밤 넷플릭스 켰다가 다음화 5초 후 재생. 카운트다운의 뇌를 지배당했습니다. 이것만 보고 끝났지. 하면 기가 막히게 주인공이 칼 맞거나 범인 얼굴 나오면서 끝나는데 그거 어떻게 끕니까? 결국 충혈된 눈으로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했네요. 아, 이거 무선 함정이죠. 오프닝 건너뛰기랑 다음화 자동재생. 근데 이게 자고 있으면 가끔은 이제 재생이 저절로 안 돼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너 거기 있니? 뭐 이런 거. 주유소 갈 때마다 파워볼 복권 10불씩 자동으로 사는 게 습관인데요. 아, 나 오늘 안 샀다. 당첨번호 맞출 때마다 1등 되면 회사, 다들 이것도 국룰. 회사 당장 사표 던지고 어디로 튈까? 상상하는 그 5분짜리 행복에 중독돼서 몇 년째 못 끊고 있습니다. 오늘도 꽝이지만 상상만으로 이미 하와이 다녀왔네요. 아. 10불로 일주일 동안 대기업 회장님 부럽지 않은 행복회로를 돌렸다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아, 저도 어제 좀 좋은 꿈을 꿔서 복권 사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갈 때 복권 꼭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첨이 된다면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은 돌릴게요. 예, 그 인스타로 저희가 홍보할 테니까 K라디오 DMB 혹은 K플레이 DMB 거기로 올릴 테니까 거기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올리는 행사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될 것 같잖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것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주시면 돼요. 오늘 조용하네요. 눈치 보시지 말고. 그리고 새로 막 들어오셨는데 말씀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더 얘기해주세요. 눈치 보지 말고. 뭐 좀 약간 그렇다 하면은 닉네임 바꾸세요. 남들 모르게. 김덕배 막 이런 거. 이광수. 광장철. 방송 참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입담이 더 좋으시면 좋고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떠들어 드리고 옆에서만 제가 드리는 과자나 음료수 이런 거 받아 드시면서 같이 놀아주시면 되니까. 방송 듣는 방법은요.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제일 위에 나와요. kradio.us 들어오시고 우측 상단에 온에어 버튼 누르신 다음에 DMB 누르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되어 있으세요?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본 사람. 저요. 두 번째, 하루에 커피 두 잔 이상 마시는 사람. 아, 저 두 잔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그럴 때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쇼츠 하나만 보려다가 30분 넘긴 사람. 30분이 뭔가요? 3시간? 쇼츠, 궁출. 자, 네 번째, 배달 앱을 열었다가 아무도 안 시키고 닫은 사람. 맞아요.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에 안 시키고. 다섯 번째, 장바구니에 물건 넣어놓고 계속 보는 사람. 그것도 난데. 여섯 번째,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하루 종일 반복한 사람. 이거는 가끔 그래요. 제가 그랬던 노래 하나 이따가 틀어드릴게요. 매운 음식 먹으면서 다시는 안 먹어 해놓고 또 먹는 사람. 이거는 아닌데 어렸을 때 약간 생라면 먹으면서 후회하고 또 먹는 거. 답장 왔는지 5분마다 확인하는 사람. 굳이? 여러분은 혹시 이 중에 몇 개에 해당되시나요? 중독에 관한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엑소와 QWER. Let's go!

K-플레이 DMB 구몬, 구민 중독 그리고 엑소 K의 오버도스 중독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긴 한데 옛날 노래부터 해가지고 중독이란 노래가 안 좋았던 건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독에 관련된 상식 그리고 팩트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쇼핑 중독은요. 구매가 아니라 장바구니 담기로도 뇌가 속는다고 합니다. 뇌는 물건을 실제로 결제할 때보다 선택해서 카트에 담는 행위에서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결제창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뇌의 통증 중추가 자극받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가득 담아두고 창을 닫아버려도 도파민을 챙기고 통장은 지키는 훌륭한 뇌 속임수가 가능합니다. 아, 이게 많이 담고 결제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담을 때가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 이거 이따 결제해야겠다 하고서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스마트 확인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보상을 줄 수 있다. 새로운 메시지나 알림이 있을지 확인하는 행동은 예측할 수 없는 보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뭐가 왔을까? 라는 기대 때문에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문자가 와서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혹시 왔을까 봐 보는 겁니다. 그런가? 그렇게 보면 저는 진짜 핸드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좀 자주 봐야 되는데. 좀 혼나긴 합니다. 핸드폰 좀 자주 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네. 그 넷플릭스 CEO가 꼽은 최대 라이벌은 디즈니가 아닌 수면이라고 합니다. 수면.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공식석상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아마존이나 HBO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다. 다음화 5초 후 자동 재생 기능은요. 인간의 뇌가 결정을 내릴 틈을 주지 않고 수면을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중독 장치라고. 왜지? 자면은 시청이 안 돼서 그런 건가? 그러면 좀 더 재밌는 걸 만들어주세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얘기를 해보자면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어 보이거든요. 근데 재밌어 보이는데 거의 다 보이는데 재밌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다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넷플릭스 썸네일은 이용자마다 다르게 뜬다고 합니다. 같은 영화라도 내가 보는 포스터와 친구가 보는 포스터의 얼굴이 다릅니다. 넷플릭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시청 중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맨스를 자주 보는 사람에게 남녀 주인공이 포옹하는 장면을 썸네일로 띄우고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주격신이나 폭발 장면을 대표 이미지로 자동 매칭합니다. 뇌가 가장 잘 낚이는 미끼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맞춤 제작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겁니다. 대단한데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 창문과 시계가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카지노 매장에 시계와 자연광이 드는 창문이 없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시간 감각을 지우려는 목적도 있지만 뇌 과학적으로 햇빛의 변화, 낮에서 밤으로 바뀜을 차단해버려서 뇌가 잠잘 시간이라는 멜라토닌 분비 신호를 아예 못 만들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이 나쁜 녀석들! 여기에 카지노 바닥에 복잡한 기하학적 카펜 무늬까지 더해져서 뇌의 피로 회복을 방해하고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그런 또 슬롯머신은 졌을 때도 이긴 음악을 틀어줍니다. 슬롯머신에서 1달러를 걸고 30센트를 땄다면 사실 70센트를 잃은 패배입니다.
그런데 기계는 화려한 조명을 번쩍이고 동전 쏟아지는 경쾌한 빵빠레를 울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승리로 위장된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장고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시각 청각 효과에 속아서 내가 방금 이겼다! 라고 착각해서 계속 코인을 넣게 되는 거죠. 캬, 그런 거였군요. 그러니까 단 음식 중독은요. 뇌의 사진만 보면 코카인이랑 같다고 합니다. 당분을 섭취했을 때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 방식과 도파민 분비 패턴은 약물에 중독됐을 때의 뇌의 fMRI 사진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쥐실험에서도 설탕물과 코카인을 양쪽에 두었을 때 코카인에 중독됐던 쥐의 94%가 설탕물을 선택했을 정도로 뇌는 단맛의 중독성이 강합니다. 밥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는 착각이 아니라 뇌의 도파민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저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징 하고 울린 것 같아서 꺼내봤는데 아무 알림도 없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9명이 겪는 현상으로 옷이 스치는 마찰이나 근육의 미세한 떨림을 뇌가 혹시 새로운 알림인가? 라고 과민 반응해서 스스로 진동 착각을 만들어내는 뇌의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라고 합니다. 슬프다. 뾱뾱이 있죠. 뾱뾱이. 에어캡이라고 하죠. 뾱뾱이 터뜨리기는 원시인의 사냥 본능이라고 합니다. 택배 박스에 든 에어캡을 보면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터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많죠. 진화 인류학자들이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작은 곤충이나 진드기 같은 해충을 손가락으로 톡톡 터뜨려 잡던 원시시대의 위생 사냥 본능이 뇌에 남아있어서 손끝이 타격감과 터지는 소리에 즉각적인 카타르시스와 안정감을 느낀다는 분석입니다. 오. 그리고 쇼핑몰 1층에 화장품과 향수 매장이 있는 이유.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각 중 후각은 이성을 거치지 않고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로 다이렉트를 연결하는 유일한 감각입니다. 오! 아, 진짜요? 후각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쏘는 거구나. 이성을 잃는 그런 느낌.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기분 좋은 향을 맡으면 뇌의 방어기제가 풀리고 기분이 고양되어 매장에 44% 더 오래 머물며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와, 이런 거를 다 계산하고 분석한 사람들은 진짜 돈 많이 벌겠다. 누군가에게 지독하게 반해서 온종일 그 사람 생각이 나고 휴대폰만 쳐다보게 되는 초기 열정기 상태. 아, 사랑에 빠진 뇌는 강박장애, OCD 환자의 뇌와 같다. 야, 최근에 어떤 친구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저희 그 밥 먹는데 그 잡채 살짝 나왔거든요. 그 잡채 조금 나온 거를 이만한 투고박스에다가 싸가지고 그 자기 애인한테 주려고 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야, 역시. 그런 느낌. 뇌스캔 연구에 따르면 맹목적인 짝사랑 열애 초기에 빠진 사람의 뇌속 세로토닌 수치는 강박증 환자 수준으로 급감하고 도파민만 폭발한다고 합니다. 즉, 의학적으로 사랑에 빠진 상태는 특정 대상의 뇌가 완전히 중독돼서 통제력을 잃은 일시적 강박 상태와 똑같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좋아하는 노래는 왜 계속 들어도 안 질릴까? 보통 음악은 처음 들으면 오, 좋다라는 반응이 나오죠. 근데 이상하게 좋아하는 노래는 10번, 20번 들어도 또 듣게 됩니다. 특히 음악에서는 기대와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노래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후렴 나오겠네 하고 다음 부분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예상과 다른 전개가 나오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낍니다. 즉, 익숙함과 예상과 약간의 놀라움이
조합을 이제 음악을 계속 즐겁게 만드는데 영향을 줍니다.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는 처음 들었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상하게 헤어진 다음 날에는 평소에 안 듣는 노래까지 그렇게 잘 들리죠. 이게 자기 인생과 좀 약간 투여돼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노래 신청곡 들어왔거든요. 여기 기안84가 나레이션도 한 노래인데 이번에 굉장히 그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 만드냐 하면서 노래 하나하나가 다 되게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 많아요. 자기를 표현한 그런 노래 중에 하나 소연이 부르는 퇴사할게요 듣고 올게요.

전소연이 부르는 퇴사할게요. 노래 좋은데요? 처음에는 약간 그 안녕하세요 그 밴드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제이든 방금 차에 타서 시동 걸고 라디오 틀었는데요. 선글라스 찾는다고 차 안 콘솔 박스랑 가방 다 뒤집었고 15분 동안 난리를 쳤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 이마 위에 얌전히 얹혀 있더라고요. 이거 조기 노안인가요? 연휴 내정지인가요? 핸드폰 손에 쥐고 내 폰 어디 갔지? 라는 거 플래시 켜는 거랑 똑같은 증상입니다. 네, 선글라스 챙겼으니까 이제 출발하셔도 돼요. 저도 자주 그래요. 이게 뭔가 되게 신기하죠? 찾을 때는 막 없고 좀 있다가 뭐 마음을 비우면 또 보이고 분명히 이게 진짜 이상한 그런 물건에 뭔가 다리가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죠? 남편이랑 연휴 마지막 날 분위기 된다고 DC 조지타운 나가서 파스타 먹고 커피 마셨는데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 다 눈 마주치자마자 집 가서 신라면 하나만 끓여 나눠 먹을까 통했습니다. 결국 집 도착하자마자 김치 꺼냈네요. 라고. 그래도 파스타를 먹은 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서 드셨나요? 버터랑 치즈 또 먹어봤자 마무리는 또 고춧가루 국물이 또 들어가야 위장이 퇴근하는 법이죠. 맛있었겠다. 저도 그거 좋아해요. 프루디 디마르인가? 뭔가 파스타집 가가지고 그거 시키면 하얀색 국물에 해산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얀 짬뽕이라고 부르는데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맛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와인까지. 쉬는 날 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날씨 좋길래 그대로 목 늘어난 티셔츠에 수면바지 차림으로 편의점까지 걸어갔거든요. 거기서 3년 전에 헤어진 전남친을 마주쳤습니다. 그 친구는 풀세팅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밤 입을 킥 확정입니다. 이거 유튜브에서도 사연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사연이 아니라 그 드라마. 원래 가장 후줄근할 때 아는 사람 마주치기입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뭐 헤어졌는데 좀 그렇긴 하겠다. 상상해봤는데 힘들 것 같아요. 연휴라고 유튜브 보고 감성 터지는 수제 수플레 팬케이크 도전했는데요. 이게 뭐야? 뒤집다가 프라이팬 밖으로 날아가서 가스레인지 틈새로 다 들어갔어요. 핫케이크는 커녕 냄새 빼느라고 창문 다 열고 선풍기 돌리는 중입니다. 원래 그런 거는 보기에 예쁜 법입니다.

네. 강아지 간식 사왔어요. 되게 좋아하던데. 연휴 세일한다고 할인 딱지 붙은 캠핑용 대형 텐트를 질렀거든요. 결제하고 차 트렁크에 실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캠핑 한 번도 안 가봤고 앞으로도 본래 무서워서 안 갈 거라는. 왜 산 거예요 도대체. 그 리턴하시고 글램핑 가시죠. 글램핑 그래도 편하니까. 텐트가 주는 감성이 있긴 한데, 아 모르겠어요. 전 글램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벌레도 싫고 화장실 불편한 것도 싫고. 요즘 피클볼이 유행이라고 하길래 연휴에 호기롭게 라켓 사서 공원 코트 나갔거든요. 30분 치고 지금 오른쪽 팔꿈치랑 허벅지에 파스 5장 붙이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공보다 제 몸이 더 많이 날아다녔어요. 라켓 운동의 시작은 원래 근육통 파스 냄새거든요. 그래도 오늘 땀 쭉 빼셨으니까 숙면 보장입니다. 저도 사실 이번 주 언제 칠까 지금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금요일은 항상 치긴 하는데, 네. 제가 그 물리치료를 맨날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 가는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테니스, 피클볼은 항상 사람이 아파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 운동이 안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더 다쳐. 열심히, 적당히 하세요. 근데 적당히 하면 못 이기잖아. 하, 애매합니다. 아이돌 데리고 키즈 카페 갔다가 공원 돌고 집에 왔습니다. 애들은 지치지도 않고 거실에서 우다다 뛰어다니는데 저랑 남편은 소파 양쪽 끝에 널브러져서 서로 영혼 없는 눈빛만 주고받고 있네요. 내일 출근해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눈에 보이지? 왜 저희는 꼬다리를 좋아할까요? 끝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소파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그걸 저 좋아했어요. 왜 그랬지? 모르겠다. 육아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저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생기겠지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연휴 3일 동안 클린 식당 하겠다고 샐러드 박스 3개 사다 놨는데요. 채소 숨 죽는 거 보기 싫어서 냉장고 열 때마다 한 입만 먹다 보니까 방금 샐러드 드레싱에 치킨 너겟 20개 찍어 먹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오늘의 저녁은 치킨 너겟 먹을 거예요. 맥도날드 가서. 타주에 사는 친척집 들렀다가 버지니아 집으로 혼자 운전해서 내려가는 고속도로 위입니다. 해는 니언니언 넘어가고 차 안에서 K라디오 흘러나오는데 온종일 복잡했던 마음이 스스로 풀리네요. 오, 덕분에 졸음운전 안 하고 갑니다. 졸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좋은 노래로 많이 채워드릴게요. 엄청 느린 노래.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틀으려고 했는데 이거 그렇게 느린 노래인가? 이거만 틀게요. 그러고 나서 다음엔 좀 신나는 노래 최대한 노력 오키? 다시 오겠습니다. 권진아가 부릅니다. 워낙 요즘에 대세라서 뭔가 잘못됐어.

미국에서는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을 노동절 레이버데이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우리는 매일 일을 하면서 정작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또 내일 출근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말이 오면 아 드디어 쉰다. 그런데 막상 쉬는 날이 되면요. 밀린 빨래하고 장 보고 집 청소하고 은행 일 보고 이메일 확인하고 나 지금 쉬고 있는 거 맞나? Just wanna lay in my bed. 특히 오늘 같은 레이버데이에는요.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요즘에 제대로 쉬고 있나? 우리는 참 열심히 사는 데 익숙하죠? 바쁘면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일이 많으면 내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고 쉬고 있으면 괜히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합니다. 심지어 휴가를 가서도 회사 이메일을 한 번씩 확인하죠.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나? 확인해보죠. 네, 잘 돌아갑니다. 아주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좋은 마음 놓으셔도 되고요. 레이버데이는 단순히 오늘 회사 안 가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근로시간과 휴식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들이 처음부터 당연하게 주어졌던 건 아니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놨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일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스스로에게 잠깐의 휴식을 선물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잠깐 쉬고 있는 사람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 건네주고 싶은 날이에요. 저희가 아까 중독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는 아주 강력한 중독이 있습니다. 바로 일.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쉬고 있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퇴근했는데도 업무 생각이 나고 어쩌면 우리는 일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에 조금 중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에서는요. 우리들의 일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게요.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었던 이야기, 첫 아르바이트, 처음으로 내 손으로 돈을 벌었던 날, 첫 월급을 받았던 날, 처음 출근한 날, 괜히 새 옷 한 벌 사고 구두도 닦아놓고 알람도 평소보다 일찍 맞춰놓고 그렇게 첫 출근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처음에는 시간도 정말 안 가죠. 시간을 봤는데 10시 20분 많이 지났겠지? 다시 봤는데 10시 23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지금은 너무 빨리 갑니다. 그리고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괜히 몇 번씩 확인하게 돼요. 진짜 들어왔네. 큰 돈은 아니어도 그 돈이 참 특별했습니다. 누가 낸 돈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몸을 움직이고 처음으로 만들어낸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첫 노동, 첫 월급, 첫 직장, 그리고 지금 생각나면 웃음나는 그때 그 시절까지 노래 듣고 와서요. 여러분의 월급, 직장, 일터 등등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요. K라디오 DMB 오픈톡 열려있고요. K라디오 DC 아이디 추가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픈톡은요. K라디오 치면 저희 오픈톡 나와요. 와서 오셔서 공개적으로 채팅하고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어요. 좋죠?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애나가 부릅니다. Spring Fever.

0: 예나의 스프링 피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이든의 K-Play DMB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이버데이예요. 다들 오늘 무슨 뭐 드실지 되게 궁금하다. 첫 출근 날 너무 긴장해서 30분이나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게 된 김땡땡입니다.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들어간 곳은 우리 회사 옆 회사였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웃길래 제가 잘못 들어왔네요.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진짜 우리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또 인사를 크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게 된 김땡땡입니다. 그러자 팀장님이 저를 보더니 네, 어제 면접 봤잖아요. 첫 출근 날부터 회사 두 군데 신입으로 입사할 뻔했습니다. 처음에 파이팅 넘치긴 하죠. 정말. 저도 뭐 처음에 엄청 맨날 밤마다 열심히 정장을 다려서 다음날에 깔끔하게 정장 입고 그 수트케이스에 이렇게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파이팅 넘치게.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다가 이제 또 그렇게 또 깨지면 기가 빨려서 오는 거고. 첫 월급날 아빠의 한마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아빠에게 자랑했습니다. 아빠 나 월급 받았어. 아빠가 통장 내역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셨습니다.
1: 그래 고생했다.
0: 저는 뭔가 뭉클한 말을 기대했습니다.
1: 앞으로 돈 잘 모으고
0: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아빠가 마지막에 하신 말은
1: 그러면 이번 달부터 용돈 안 줘도 되겠네.
0: 그날 알았습니다. 직장인이 되는 순간 가족 경제에서 내가 수입원으로 승진한다는 것을. 그쵸. 아무래도 이제 또 독립을 했으니까 용돈은 이제 그만 타고 예, 승진해서 아버지 용돈 드리는 그런. 첫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첫 회식이었습니다. 아, 또 회식, 첫 회식. 걱정되면서 설레죠. 선배들이 고기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입이니까 오늘은 네가 사는 거 아니야? 농담인 줄 알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가 났어요. 42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 월급은 120만 원이었고요. 카드 한도도 얼마 없었습니다. 결국 선배 한 분이 웃으면서 카드를 내셨는데 아니 신입에게 이건 무리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해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그러셨습니다. 대신 다음 회식에는 네가 사. 그날 이후 저는 회식이란 단어만 들어도 위장보다 통장이 먼저 아팠습니다. 최근 작년 회식이 생각나네요. 예, 거기도 짓궂은 사람이 있어서 제이든이 사야지 이러길래 뭐 그냥 제가 예, 시원하게 사긴 했는데 주위에서 좀 많이 왜 그랬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얄미운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죠? 첫 직장이 작은 회사였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셨어요. 어느 날 월급날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돈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동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월급을 미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웃으면서 그러셨습니다. 아, 그거 이번 달 월급 아니야?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2: 그럼요?
1: 지난달 월급 밀린 거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월급이 들어왔다와 월급을 받았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월급이 밀렸다고. 저런. 근데 왜 주신 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0: 첫 직장 때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도 신입이라 눈치가 보여서 출근했죠. 회사에 도착했는데 팀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너 오늘 왜 왔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3: 일해야 하니까요.
0: 팀장님이 제 이마를 만져보더니 너 지금 얼굴이 거의 퇴사한 사람인데? 결국 병원에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누워있는데 회사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팀장님이 아프면 쉬어. 회사는 사람 없어도 돌아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팀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일하자. 그날 알았습니다. 회사에는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뭘 사드릴까 첫 월급으로 엄마한테 선물을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 백화점에서 작은 지갑을 샀어요. 집에 가서 드리니까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왜 이런 걸 샀어? 하면서도 계속 만져보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 집에 갔더니 그 지갑이 안 보였습니다. 엄마 지갑 어디 갔어? 아니 똑같은 엄마 지갑 어디 갔어?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아빠 줬어. 제가 깜짝 놀라서 왜? 했더니 아빠 지갑이 너무 낡았잖아. 순간 섭섭했는데 아빠를 보니 제가 사드린 지갑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음 월급 받으면 내 것도 하나 사줘. 아, 첫 월급은 한 번인데 부모님은 두 분이셨습니다. 근데 보통 엄마 사드렸으면 갈색 이 정도는 아버지도 같이 하실 수 있었겠다. 그래도 좀 귀여우시네요. 이렇게 사드리고 이런 거 잘 하시고 다니고. 저도 처음에 어머니한테 백을 선물을 해드렸는데 왜 이런 걸 샀냐고 되게 혼났어요. 되게 혼났는데 다른 사람한테 듣는 거는 엄청 아들이 사줬다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그런 게 참 그렇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5050가 부르는 그래비티.

신나는 핫 이슈로만 채운다. K 업데이트.

아까 들었던 노래죠. 오늘 레이버데이에 딱 어울리는 신곡이 나왔습니다. 소연, I'm quitting. 오늘 퇴사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항상 많으시죠? 소연이 음악으로 먼저 퇴사했습니다. 정규 솔로 앨범 What a Wonderful Life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8곡이 수록된 정규 앨범이고요. 소연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은 I'm quitting, 말 그대로 나 퇴사할래 라는 컨셉입니다. 제로베이스원의 리더 성한빈이 첫 솔로 데뷔를 확정했습니다. 소속사 더 원 라이브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월 12일 첫 솔로 앨범을 선보입니다. 성한빈에게는 정식 솔로 데뷔가 처음이고 재배원, 제로베이스원 멤버 가운데 첫 솔로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해온 니지유가 이번에는 제대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니지유가 9월 28일 오후 6시 첫 한국 미니앨범 사워그래스를 발표합니다. JYP의 보이그룹 JYP 킥플립도 오늘 컴백 스케줄을 공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미니 앨범 Kick of the War Part 1을 준비하고 있고 첫 번째 타이틀곡 무비는 9월 28일, 두 번째 무비는 10월 6일 날 공개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 하나 더. 첫 번째 투어 Rock of the War도 진행합니다. JYP 그룹인지도 몰랐네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임영웅 아시죠? 임영웅이 스타디움 콘서트로 데뷔 10주년을 했다고 합니다. 9만 5천 명이 한 사람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임영웅의 데뷔 10주년. 9월 4일부터 6월까지 고향 종합 운동장에서 열렸는데요. 9만 5천 명이 함께한 대형 공연으로 그 안에는 10년 동안 한 사람의 음악을 기다려온 팬들의 시간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1996년 9월 7일 대한민국 아이돌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바로 H.O.T의 데뷔일입니다.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당시에는 멤버 전원이 10대였고 H.O.T는 High Five of Teenager, 10대들의 우상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데뷔곡 전사의 후예를 시작으로 캔디 같은 메가 히트곡을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 아이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아이돌 그룹, 팬덤, 응원봉 문화, 멤버별 인기, 굿즈, 콘서트 문화. 그 원형을 이야기할 때 H.O.T를 빼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오늘이 단순히 H.O.T가 30년 전 데뷔했다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H.O.T를 좋아했던 10대가 40대가 되고 그때 친구랑 같이 캔디 따라 부르고 브로마이드 붙이고 잡지 사고 좋아하는 멤버 이야기하면서 밤을 보내던 사람들이 지금은 회사에서 팀장님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음악이 나오면 그때의 그 10대가 다시 나옵니다. 이게 음악의 힘이고 추억의 힘이겠죠. 오늘 H.O.T 30주년을 맞아서 잠깐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H.O.T가 부르는 빛.

0: 때.
1: Chop chop chop chop chop chop chop chop.
0: 레이버데이 연휴 마지막 날 밤, 청취자들의 가슴 밑바닥에 숨겨낸 사직서를 들썩이게 만든 퇴사 마려운 순간 탑10입니다. 내가 지갑 보고 참는다. 직장인 퇴사 마려운 순간 탑10. 10입니다. 퇴근 10분 전. 제이든 씨. 간단한 거 하나면 호출 올 때 가방 싸고 엉덩이 살짝 들썩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제이든 씨 이거 5분이면 끝나는 건데 확인 좀? 그 5분짜리 일은 과학적으로 항상 밤 9시에 끝납니다. 9위입니다. 알아서 센스 있게 해봐. 해놓고 무한 수정시킬 때 자유롭게 아이디어 내봐 해서 밤새워 기획서 만들어내갔더니 아니 내 의도는 이게 아니잖아. 저 몰라? 이렇게 몰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고 센스있게 몰라 이거? 저번 버전으로 한번 다시 가보자. 센스를 원했던 게 아니라 독심술사를 원했던 상사 앞에서는 사표가 절로 마렵습니다. 我刚和你有唱对吗?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박지성이 그 Come on now 이거를 좀 몇 번을 부르게 해가지고 결국엔 똑같은 거 했다고. 내 성과를 손가락 얹어서 홀라당 뺏어갈 때 PPT 발표 자료 시장조사 내가 다 피땀 흘려서 다 해놨더니 회의실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팀원들 이끌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라고 하고 당당하게 보고하는 중간 관리자의 뻔뻔한 뒤통수를 볼 때 확 후려버리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거 견디셨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노고를 여러분이 힘들게 한 노력을 뺏었을 때. 7위는요. 회식 메뉴가 부장님 최애 삼겹살로 강제 통일될 때 아 정말 공감됩니다. 너희들 먹고 싶은 거 골라 라고 해놓고 결국 도착한 곳은 부장님 단골 고깃집. 고기 굽느라 손목 나가고 술잔 채우느라 무릎 꿇고 2차 노래방에서 박수부대까지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라고 현타가 불려옵니다. 맞아요. 이런 상사가 있었죠. 중국 음식만 고집하는 그렇다고 사주지도 않으시고 맨날 중국 음식 먹고 진짜 근데 같이 안 가면 삐져요. 최악이죠. 네 그런 날이 있었답니다. 6위입니다. 출근길 고속도로 트래픽 한가운데 갇혔을 때 사고 고속도로나 내부순환으로 한복판 앞차 빨간 브레이크 등만 1시간 멍하니 보고 있을 때 스치는 생각. 하, 차 돌려서 바다로 갈까? 아니면 그냥 갓길에 세우고 걸어서 도망칠까? 고속도로 트래픽 한가운데 갇혀서 정말 힘들 때 있었어요. 커뮤팅만 2시간씩 걸린. 그러면 새벽에 진짜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갈 때도 녹초가 돼요. 그 트래픽이 갇혀있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앞에 차가 조금 가면 나도 가야 되고 조금 안 가면 옆에서 끼어들고 아 정말 힘든 그런 출근 퇴근길. 집이 회사랑 가까운 게 짱입니다. 주말에 울리는 회사 단톡방 알림음. 월요일날 봐도 돼. 쉬는 날 침대에서 뒹굴거리는데 카톡 상단 배너. 주말에 미안한데 월요일 아침에 봐도 되는 건데 확인문 미리 해줘. 갈매기 갈매기. 아니 볼 거면 왜 지금 보냅니까? 이미 주말 힐링은 바사삭 깨졌습니다. 4위입니다. 프린터 고치고 탕비실 커피 채우다가 현타 올 때. 분명 고스펙 전문직으로 입사했는데 종이 걸린 복합기 뚜껑 뜯고 있거나 종이컵 캡슐 커피 채우고 있는 내 모습을 거울로 마주쳤어. 거울로 마주쳤대. 와, 나 부모님이 이러라고 대학 보내주셨나. 아니 물론 뭐 하시겠죠. 좀 재밌고 이렇게 예, 조금 기다리시면. 예. 자, 3위입니다. 월드컵 통장 로그인하자마자 로그아웃 될 때 숫자 찍히는 알림 보고 입꼬리 올라갔는데 렌트비 빠져나가고 카드값 긁어나가고 학자금 나가더니 30초 만에 잔고 세 자리. 내 한 달치 영혼의 대가가 고작 이거였어? 맞아요. 요즘에 생활비 렌트비 다 비싸죠? 아 정말 파이팅 합시다. 2위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1초처럼 증발을 할 때 분명 국밥 숟가락 뜬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2시 55분 터덜터덜 회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전 사원이 나 동시에 나라 잃은 표정 짓고 있을 때 그 처음에는 이제 노하우가 없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다가 너무 기다리고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점심시간 아 쉽지 않죠. 그거는 좀 오래 회사 다닌 사람들이 많이 알 겁니다. 어디가 빨리 나오고 괜찮은 밥집인지. 1위는요. 아침에 알람 듣고 눈 떴는데 천장이 낯설지 않을 때 알람 소리에 눈을 번쩍 떴는데 몸은 천근만근 이불 밖으로 다리 하나 내밀기가 지옥불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 때. 아 몸살 나서 오늘 아침 몸살 핑계대고 병가를 낼까? 아니구나. 아니면 그냥 확 그만둬버릴까? 통장 잔고 앱을 켜기 전까지 약 3분간 치열한 자아와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맞아요. 정말 그 힘들다가도 체크, 돈 이런 거 보면 좀 더 힘이 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네. 아무리 퇴사 마려워도 여러분 확실히 열심히 해서 돈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드님 6위 듣고 핸들 붙잡고 울 뻔했습니다. 지금 센터빌에서 애난데 넘어오는데 사고 꽉 막혀있었거든요. 비상 깜빡이 켜고 차 버린 채로 걸어서 탈출하면 어떻게 되나 진지하게 상상 중이었습니다. 차 버리고 가면 차 버리고 가시는 분 봤거든요. 무슨 하얀색 헝겊 같은 걸로 유리에 끼고 있던데 그거 뭔지 궁금합니다. 3위 월드 통장 로그아웃이요? 전 오늘 연휴라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주유소 들렸더니 이미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퇴사는 커녕 회사 건물 바닥이라도 떡가서 팁 받아야 할 판이에요. 4위 탕비실 얘기 이제 완전 제 얘기예요. 명문대 경영학과 나와서 네스프레소 머신 석회질 제거 전담만 먹고 있습니다. 원두 찌꺼기 비우면서 청춘도 같이 비워지는 기분입니다. 확실히 그 여기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이러신 분들이 본인의 직업을 구하기 전에 이제 여기저기 알바도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그때 많이 현타가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파워볼 1등 당첨됐을 때 부서 단톡방에 올릴 텍스트 아이폰 메모장의 완성본으로 저장해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다신 보지 맙시다. 전송 버튼 누르는 날만 기다립니다. 7위 알람 5분 단위 융단 폭격형 내일 아침 알람 6시 10분 15분 20분 25분 이미 8개 세팅 완료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사직서 대신 알람만 수두룩하게 깔아둔 제 인생이 레전드. 아 8개 8개 하면 오히려 계속 끄게 돼요. 좀 3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왜냐면 다 끄다가 또 주무실 수도 있어. 뭔지 알죠? 아, 1위 듣고 양심 고백합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것도 귀찮아서 30분째 참고 있습니다. 침대 밖으로 발가락 하나 내미는 순간 월요일이 끝나고 화요일 출근이 올까봐 버티는 중이에요. 화장실은 그래도 가져야죠. 돈도 더 나올 텐데. 오늘 쉬시는 날이라서 많이들 좀 쉬시고, 근데 쉬면은 좀 더 피곤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 적당히 좀 조절하셔가지고 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버지니아 계신 분들은요, 하늘 한번 봐보세요. 너무 하늘이 예쁘거든요. 빨간색으로 핑크색, 보라색 요런 그 뭐랄까 파스텔 색깔로 하늘이 돼 있어서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녹아내려요.

0: 퇴근 스레드 마렵다. 하.
1: I remember.
0: 스레드에서 난리 난 걸 보셨어요? 스레드에서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 릴레이를 터뜨리며 화제가 된 스레드 감성 특화 바이럴 게시물 네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1: I remember all the...
0: 내일 화요일 출근해야 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직장인 정모합니다. 에잉? 연휴 3일 동안 내가 한 일, 누워서 쇼츠 보기, 배고파서 배달앱 보기, 배불러서 다시 눕기, 지금 시계 보고 심장 내려앉기. 진짜 구라한치고 레이버데이 시작한 지 15분 지난 것 같은데 왜 밤이죠? 제 72시간 훔쳐간 사람 자수하세요. 댓글 반응입니다. 누가 내 주말에 타임머신 달아놨냐? 내일 출근해서 컴퓨터 켜자마자 패스워드 5번 틀릴 자신 있음. 방금 내일 입을 옷 꺼내다가 침대에 던져두고 다시 누움. 스레드는 원래 이런 짧고 굵은 한 줄 자폭글이 알고리즘을 집어야죠. 다들 같은 마음으로 침대에서 손가락만 까딱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손가락 정모 그런 거였구나.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두 번째입니다. 오늘 코스트코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차장 진입하는 데만 35분 걸림. 아, 진짜요? 깜빡이 켜고 차 빠지길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은색 혼다가 0.1초 만에 대가리 들이밀고 얌체 주차함. 헐. 차 안에서 식빵 100개 굽다가 베이크랑 핫도그 한입 먹고 화풀린 내가 레전드다. 그래도 오늘 덥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댓글은요. 850개. 연휴 코스코는 장보러 가는 게 아니라 매드맥스 찍으러 가는 거예요. 기름 넣는 줄도 주유소 밖 도로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다신 연휴에 안 감. 와, 진짜 말만 들어도 징그럽네요. 1.5불짜리 핫도그가 인류 평화를 지켰습니다. 공휴일 마트 주차 전쟁은 미국 사는 한인들의 영원한 분노 버튼이고요. 화해의 장입니다. 하지만 결국 핫도그 하나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죠. 연휴 내내 그래도 회사가 월급 주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빡세게 해놨거든. 방금 팀장에게 단톡으로 내일 미팅 아침 9시로 당길게요. 다들 푹 쉬셨죠? 라고 카톡 온 거 보고 3초 만에 링크드인 앱 켜서 이력서 업데이트 두루. 부처님 예수님도 이건 못 참는다 진짜. I remember. 댓글 반응은요. 2.1K 2100개죠. 다들 푹 쉬셨죠가 진짜 킹받는 킬링 포인트래요. 월요일 밤에 업무 톡 보내는 상사는 법적으로 벌금 물려야 됨. 링크드 프로필에 오픈 투 워크 초록색 테두리 바로 활성화하셨겠네요. 링크드 많이 쓰시는구나. 마지막입니다. 스레드랑 인스타 알고리즘 진짜 고소해야 됨. 11시에 잘 준비 다 끝나고 침대에 누웠는데 호주에서 말발굽 깎는 영상, 터키에서 양탄자 세탁하는 영상, 미국 시골에서 낡은 오두막 혼자 찍는 백인 아저씨 브이로그까지 봄. 새벽 3시인데 왜 남의 집 지붕에 방수포 씌우는 공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댓글 반응은요. 1800개. 말발굽 흙 파내는 거 진짜 묘하게 중독돼서 못 멈춤. 맞아요. 이거 뭔가 되게 쉬어내요. 그거 흙 파내는 거. 어떤 사람은 난 어제 중국 길거리 수박 자르는 영상만 40분 봄. 정작 내 방 옷가리에 쌓인 빨래는 일주일째 안 치우면서 남의 집 카펫 고압 세척하는 건 왜 끝까지 보냐고. 아, 이게 아까 말한 도파민 알고리즘의 무서운 늪입니다. 지붕 수리 공법까지 마스터하신 그분. 내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절 예약입니다.

솔직히 비상금 통장이나 주식 비밀번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쓴 어버이날 편지, 중학교 때 받은 상장, 고등학교 때 졸업식 날 같이 찍은 셀카, 그리고 첫 취업하고 사드렸던 패딩 영수증까지 전부 스캔해서 날짜별로 모아두셨더라고요. 겉으로는 무뚝뚝해서 밥 먹었냐 소리밖에 안 하시던 분인데 모니터보다 혼자 울컥해서 주방에 계신 아빠한테 백허그 한번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아빠는 평생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하루에 몇 마디 안 하시는 전형적인 경상도 아버지셨죠. 그런데 제가 재수를 하던 때 아빠가 갑자기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엄마가 바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그 시간에 주무시고 계셨더라고요. 아빠 혼자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계란말이를 하고 계셨던 거죠. 손도 서툴러 쓰셔서 계란말이는 매번 다 부서져 있었고 김치볶음밥은 밥알이 서리고 있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시락 뚜껑을 여니까 서투른 글씨로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도 고생 많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그 한 줄 보고 독서실 화장실에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 해에 대학에 붙었고 지금도 가끔 그 부서진 계란말이 맛이 그립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방송 통해서라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 뭔가에 하나 이상으로 중독돼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SNS 알림. 자기 전에 하나만 더 보자는 그 드라마. 이미 배부른데도 손이 가는 그 라면 국물까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중독이라는 단어는 참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들도 다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좋아하는 노래에 중독되고, 그 사람 목소리에 중독되고, 어떤 계절의 냄새에 중독되고, 결국 중독이라는 거는 뭔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꼭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만큼 뭔가의 진심이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도 오늘 밤 그 노래 한 곡 더 듣고 그 사람 생각 더 하고 못 끊는 그 습관 하나쯤은 그냥 두세요. 오늘은 그게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거니까. My love will always stay.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중독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볼 남자, 저는 제이든이었고요.

0: 곳에 많이 나갔었어요. 핫한 양복을 깔끔하게 입으신 CEO분들, 저는 이미 수영을 하고 왔고요. 등산하고 이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지? 끝까지 현역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 계속해서 누군가를 돌아보게 만들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고 싶어, 나 끝까지 섹시하고 싶어 라는 언제까지?
1: 죽을 때까지.
0: 나를 간병하는 사람에게 아 되게 섹시한 할머니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2: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관심 있는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을 넘어서 섹시하게 나이 드는 법. 제가 아는 우리 세바시 강연자분 중에 가장 우아하게 정말 나이 들고 계신 분이고 제가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희재입니다.
2: 네. 우리 김희재 대표님 하면은 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이제 세바시 초기 강연을 하셨고, 한 두 편 정도 하셨고, 대중들이 아는 어휘로 표현하면, 이제 실미도, 영화 실미도의 작가.
0: 아유, 부끄러워라. 네.
2: 또 만화 작가, 또 CBS 네. 라디오 작가로도 활동하셨고, 네. 최근에 뮤지컬 그, 스윙 데이즈라는 네. 직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체가 뭡니까?
0: 그렇죠. 뭐 근본적으로는 이야기를 짓는 사람이겠죠. 그 이야기가 책이 될 때도 있고 영화가 될 때도 있고 제품이 될 때도 있고 당연히 뮤지컬, 영화. 그러니까 이야기가 필요한 곳에는 거의 다 작업을 해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우리가 나이들에 관해서 우리가 네. 얘기할 거지만 사실은 저는 꼭 이걸 나이 든 사람들만 듣기보다는 네. 사실 젊은 세대도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0: 그렇죠. 왜냐하면 빠르든 늦든 누군가는 다 반드시 이 시절을 만나게 될 그렇죠. 것이고 만나게 될 계절을 조금 더 일찍 준비할 수 있다면 더 현명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계절에 들어선 사람들과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에 관한 쪽이니까 엄마와 딸이 아빠와 아들이 같이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뭐 따지고 보면 나이 들어서 좋은 사람, 젊었을 때도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젊었을 때도 좋은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은 또 나이 들어서 또 매력적일 것 같고.
0: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젊었을 때 좋았던 점이 끝까지 좋으리라는 확신 속에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2: 그 실수를 좀 우리가 줄여보는 것.
0: 네, 그렇죠.
2: 지 오늘 이야기 어쩌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오늘 이야기의 바탕은 우리 김희재 대표님이 신작 죽을 때까지 섹시하게 사는 법 와이즈 이런
0: 네.
2: 제목이 붙은 책입니다. 네. 제목이 아주
0: 섹시하죠?
2: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이 그 섹시하다
0: 네.
2: 이 표현이 사실은 이제 참 듣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칭찬 중에 하나이지만 또 이게 참 듣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0: 네. 감히 내가 네. 그 단어를 입어도 되는가. 그렇지. 막 이런.
2: 그런데 이 책에 이렇게 섹시하게 사는 법. 네.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나요? 이 단어를 선택한.
0: 또 이 섹시하다라는 말은 분명히 형용사인데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섹시하고 끝나겠다라고 한다면 무인도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혼자